0: 함께합니다.
1: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3: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금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0: 오늘 방학식 하는 학교도 많더라고요. 날씨며 또 여러 식구들 일정이며 휴가 계획 세우는 것은 아직도 무리일까요? 아니면 벌써 예약도 다 끝내셨을까요? 저쪽 당당이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가는 곳으로 휴가 가려고 한다.
1: 오, 외국인들이 가는 곳으로 휴가를 가겠다.
0: 네네.
1: 이해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 우리 땅, 우리 나라라서 익숙해서 좋아도 좋은 줄 모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외국인들이 좋다고 하는 데를 찾아가서 새삼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느껴보시겠다.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쭉 모으셨다는데 저희도 참고할까요? 외국인들이 SNS에 좋다고 올린 곳이 다양한데 보니까 춘천과 남이섬, 전주 인근과 한옥마을,
1: 아, 좋죠.
0: 제주도, 부산, 그리고 서울의 고궁들.
1: 듣고 보니까 우리도 좋아하는 곳들입니다. 이 모 통신사에서 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많이 꼽은 여름휴가지는 강원도, 제주도, 대전, 군산, 그리고 동해와 서해, 남해의 해수욕장이 골고루 보이네요. 결국 우리나라 어딜 가도 여름휴가 가기에 좋다 하는 결론이 나네요. 날씨도 물가도 우리 마음 같지 않은데 이렇게 우리나라 이곳저곳 좋은 곳들을 떠올리니까 기분이 조금 나아지시죠? 당당이님들 휴가 가시거든 여성시대 앞으로 편지도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0: 부탄가스의 힘.
1: 아우, 양치할 때 피가 나고 잇몸이 욱신거린다고요?
2: 뭘 먹을 때마다 부은 잇몸 때문에 불편하시다고요?
1: 치주 전문가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지금 당장 여성시대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2: 여성시대 잇몸 건강 특집은 파로돈탁스 치약과 함께합니다. 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뭐든 꾸준히 하는 사람이랍니다. 꾸준한 사람 못 이긴대요.
1: 아, 그럼요. 그런 점에서 우리 오늘도 으라차차.
3: 예.
1: 양손 만세 하면서 온몸을 길게 늘려주세요. 오늘은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체조 좀 가보겠습니다.
3: 아, 네.
1: 우선 목부터 턱으로 원을 그린다 생각하고 목을 앞뒤로 움직여 주세요.
2: 아, 이게 아 예전에 그 맷돌 춤처럼.
1: 네, 이렇게.
2: 아 앞으로 뒤로 이렇게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네네.
1: 턱으로 맷돌 갈듯이 원을 앞뒤로 돌려주면 돼요. 상체는 고정하시고 목만 돌리는 거예요. 목만. 거북목 예방에 참 좋다고 해요.
2: 스마트폰, 휴대폰 많이 보시는 분들 꼭 하셔야겠습니다.
1: 네, 손목, 발목, 허리 돌리고 돌리고 신나게 좀 돌려주세요.
2: 자, 돌리면서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죠. 여성시 대표 내풀기 퀴즈. 오늘은 기본에 충실하게 세 글자의 초성 퀴즈 갑니다. 아주 맛있는 단어예요. 초성부터 불러드리면 피읍, 비읍, 시옷. 바로
1: 알았어.
2: 아시겠어요?
1: 네네.
2: 포도 할 때 피읍, 바나나 할 때 비읍, 사과 할 때 시옷입니다. 초성이 피읍, 비읍, 시옷.
1: 맛있으면서 또 시원하면서. 네, 정답 주시면 10분 뽑아서 요거 보내드릴게요. 컵에 든 걸로 10분 보내드릴게요. 보내주실 곳 문자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더 들고요.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2: 네, 저도 할 것 같네요 이제.
1: 그쵸? 힌트 네. 필요 없어요.
2: 피읍, 비읍, 시옷.
1: 네네.
2: 시원한 거. 네.
1: 좋아하는 맛 여러 가지가 있겠죠.
2: 그렇죠. 예전에는 진짜 그렇죠? 집에서 많이 만들어 먹었는데 이거.
1: 아우, 그렇지. 네.
2: 조만한 그 기계 같은 거를
1: 있었어요.
2: 예, 네, 사가지고.
1: 예, 예,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돌려서 갈아서 거기다가 뭐 원하는 거 이것저것. 그리고 또 요새는 그게 아니 한참 전에는 그게 나왔어. 밀키트처럼 요거 저거 넣을 수 있는 거.
2: 그래요. 저 어렸을 때는 그냥 연유 듬뿍 넣고 젤리 듬뿍 넣고
1: 또 조그마한 찹쌀떡도 듬뿍 넣고.
2: 네네. 취향대로 진짜.
1: 네.
2: 그래서 이게 그건지 아니면 진짜 그냥 연유 넣은 범벅인지.
1: 연유 얼음인지 모를 정도였어요.
2: 집에서 그렇게 만들어 먹었었지.
1: 자, 오늘의 첫 사연 갑니다. 경기도 수원시의 유애경님. 느닷없는 남편의 한마디.
2: 나 통장 보너스 받았다. 아들 회사 한번 가보자.
1: 저희 집과 아들의 집은 모두 수원에 있습니다. 아들은 코로나가 막 시작하려던 시점에 결혼을 했고 뒤늦은 석사 공부와 노인복지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백수 아닌 백수로 코로나 3년을 버텨냈습니다. 그 후로도 사업 공간을 싸게 얻을 수만 있다면 형편 닿는 대로 이곳저곳을 사무실로 쓰며 벌써 8년째 고군분투 중입니다. 안타까워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노부모로서는 정한수 떠놓는 심정으로 기도만 할 뿐이었죠. 몇 달 전 아들은 부산에 사무실을 오픈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궁금했던 남편이 불쑥 가보자 한 것이었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며느리는 마침 자기 휴가에 부산을 가려 했다며 날짜가 괜찮으면 같이 가시겠냐 묻더라고요. 부산 더위에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남편을 쉬게 해주려고 관광공사의 호텔 할인권으로 2박을 예약해둔 며느리 일정에 얹혀 같이 떠나게 됐습니다. 싫어하는 기색 없이 같이 가자는 큰며느리가 고맙기도 하고 아들이 돈을 못 벌어다 줘도 꿋꿋이 제 벌이로 살고 있는 기특함도 더해져 짠돌이 남편이 흔쾌히 보너스를 투척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며느리는 뭐 영락 없는 MZ 세대죠. 일만 하다 죽는 것은 싫다 하는 확실한 신조가 있는 데다가 여행을 무척 좋아하는 계획형 성향이어서 짬짬이 할인권 검색하고 여행 경비와 휴가를 맞춥니다. 어디가 맛집인지 리뷰도 보고 다녀온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며 완벽하게 계획을 짜서 움직이죠. 같이 몇 번을 따라다녀 보니 시간마다 어디를 볼 건지 어디서 식사를 할 건지 또 그 집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까지 계획에 넣어서 여유롭게 재미있게 먹거리와 볼거리를 즐기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시부모와 간다고 자기 희생을 더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예의 없이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내어줄 수 있는 건 내어주고 싫은 것은 이러저러 해서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세대가 엄연히 달라도 각자 불만 없이 만족도 높은 여행을 하고 옵니다. 같이 여행한 횟수가 늘어갈수록 여행 기념 사진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의논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해보니 또 저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떠냐며 의견을 조율하기도 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요구도 하고 그러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우리의 기념 동영상입니다. 처음엔 예쁜 경치와 관광지에서만 찍다가 누구와 어떤 곳을 방문했는지 영상으로 보며 회상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들렀던 곳을 다 찍어서 모았습니다. 여행이 끝난 후에도 그 동영상을 보며 며칠 동안 깔깔대며 웃기도 하고 부산 여행 잘 다녀왔냐 하고 묻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행하는 내내 생각났던 시댁 어른들의 단톡방에도 보냈죠. 늘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큰형님의 답글 문자가 찾아왔습니다.
2: 저녁 먹으면서 큰아버지도 보여드리고 다시 봐도 멋지네. 예능 가족이야. 온 가족이 다 끼가 넘치네. 우리랑도 부산 가자.
1: 그렇게 부산 여행이 또 계획됐습니다. 부산 여행을 다시 하면서 동영상도 찍고 며느리의 도움이 뒷배로 있으니 언제 어찌 될지 모르는 7, 80대 삶의 기록을 재미나게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제부터 동영상 찍는 법을 배우고 갔던 곳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생애 처음으로 멋진 영상 하나 툭 나와봐야겠습니다. 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본향으로 돌아갈 때 우린 이 동영상을 보며 위로받을 수 있겠죠? 무료한 말년에 우리 MZ 며느님 활기를 줘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셨어요.
2: 이야, 그러시구나. 이제 단순히 사진만 찍는 것에 그치지 않고
1: 네.
2: 영상을 찍으시나 봐요.
1: 그런가 봐요. 기념 동영상.
2: 하긴 영상의 장점은 그거죠. 우리의 목소리도 들어가 있고.
1: 다 들어가 네. 있죠.
2: 한 컷이 아니라 그 주변 배경도 이렇게 쫙 다 찍어볼 수 있으니까. 근데 사연에 나온 기념 동영상 유혜경님이 하시는 블로그에 올려주셔서 저희도 봤는데
1: 네.
2: 이렇게 릴스를 요즘 유행하는 야 멋지다.
1: 네.
2: 이게 저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딱 저기
1: 아드님
2: 말, 아드님까지
1: 네.
2: 세 분이서
1: 같은 동작을 맞춰가며 네, 그 신나는 노래를 깔고 만드신 거야.
2: 다녀오신 여행지만
1: 아유 너무 좋다. 정말 좋아요.
2: 느낌 있네.
1: 그죠?
2: 예.
1: 확실히 젊은 사람이 있어야 돼.
2: 그런가 봐.
1: 모임에 젊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좋아.
2: 그리고 우리 아버님도 우리 또 사연 주신 어머님도 이런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게 너무 좋은 거지.
1: 그렇죠.
2: 예. 이거 하시면서도 얼마나 웃음꽃이 피겠어.
1: 그렇죠.
2: 아, 근데 다양한 곳을 다니셨다.
1: 여러 곳 다니셨네 정말.
2: 뭐
1: 네.
2: 워터파크도 보이고요. 어디 숲도
1: 월남 비슷한 데도 다니신 것 같은데 아오자이 같은 옷도 입으셨는데.
2: 아, 그리고 맞네요. 아, 좋습니다.
1: 다낭이네, 다낭. 예.
2: 며느리가 복덩이네.
1: 아유, 그 젊은 사람들 솜씨가 보태져야 돼요. 이런 게 남으려면.
2: 그런 것 같아.
1: 네, 네.
2: 네, 네. 아, 보기 좋습니다.
1: 의견을 조율하는 것도 너무 부럽고.
2: 이렇게 계획적으로.
1: 이렇게 이렇게 하면 조금 이게 불편한 것 같으니까 또 다른 식으로 이렇게 해보시고요. 뭐 이렇게 건의하는 것도 좋고.
2: 네, 굉장히 합리적인 계획, 네, 절차. 네. 너무 좋죠. 이걸 또 잘 받아들여 주시니까
1: 그렇죠.
2: 함께 행복하게 다니실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사연은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순천시에서 최순금 님이십니다. 벌써 며칠째 반려식물을 정리하면서 오래 정들었고 연수가 약 20년 가까이 키운 식물들을 떠나보내고 있다. 식물을 보내기엔 가혹한 여름이다. 하지만 보내야 한다. 이사라는 현실과 새로운 보금자리인 새 집엔 베란다가 없다는 단점이 있기도 해서 말이다. 이별할 식물들이 눈에 들어온다. 파키라, 다육식물, 인삼, 벤저민, 난, 고무나무, 수경재배 식물인 스킨답서스 등 그 이름의 종류를 나열하니 약 50가지 정도가 된다. 이 중에 파키라와 제라늄이 눈에 띄었다. 오빠가 준 파키라는 거의 약 20년을 자라 베란다에서 작은 숲 역할을 했다. 우리 집에 놀러온 아이들은 우리 파키라를 보면서 이 집의 수호신이라고 불렀다. 그런 파키라를 남에게 맡길 때는 손끝이 떨리고 눈에 눈물이 맺혔다.
1: 이 아이 키랑 무게가 엄청나네요. 제가 데려가서 잘 키워볼게요.
2: 다음으로 눈물이 나오는 식물은 영혼의 단짝 같은 제라늄이다. 이미 작고한 지인의 어머니가 남기신 유산 같은 식물이기도 했다. 초록잎이 넓고 냄새가 안 좋아 곤충이 기피하는 식물인 제라늄은 여러 해 분홍 꽃망울을 피워서 나와 이웃들에게 웃음을 주었다. 물만 주면 탐스러운 분홍꽃에 꽃밥이 무성했던 제라늄이다. 다른 식물들은 다 시들시들해져도 여름 제라늄만은 싱싱했다. 그만큼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다. 지인에게서 받은 그 제라늄을 약 12년 정도 키웠다. 오랜 세월 키우다 보니 제라늄이 거의 나무처럼 잎이 무성했고 풍성한 꽃을 보는 즐거움도 있었다. 얼마나 잘 크던지 물만 먹으면 저절로 꽃을 피웠다. 자라는 잎 모양이 마치 둥근 쟁반 같아서 너무 귀여웠다. 분홍색 꽃은 마치 잘 익은 복숭아의 넓은 이마처럼 탐스러웠다. 제라늄이 클 때마다 줄기나 가지를 잘라 뿌리를 내리게 하는 꺾꽂이 작업을 자주 해서 지인들에게 나눠줬다. 나에게 처음 제라늄을 준 지인이 아파트로 이사한 후 키우던 제라늄이 죽었다고 해서 다시 내 걸 꺾꽂이에 주기도 했다. 아파트 근처 정육점 사장님에게 드린 제라늄은 가게 앞에서 당당하게 잘 크고 있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식물이 바로 제라늄이다. 근데 한 번은 안 좋은 일도 있었다. 나눔 장터에서 약간의 돈을 받고 제라늄을 나눔하러 갔는데 거래를 약속했던 분이 그 자리에서 갑자기 나눔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때 가져간 제라늄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그냥 가져가도 되는 걸 내가 돈은 달라고 해서 그랬을까. 다음날 마음을 추스르고 다른 분에게 나눔을 요청했다.
1: 어머나 예뻐라. 이거 말고 다른 제라늄도 있으신가요?
2: 알고 보니 그분은 꽃 마니아였다. 남편이 꽃 좀 그만 키우라고 말해서 남편 몰래 사러 오셨다고 했다. 그렇게 두 개의 제라늄 모두 좋은 주인에게 떠나보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분도 있었다. 이사 가야 해서 그냥 무료로 제라늄을 가져가시라고 말했더니 고마움을 표시로 문 앞에 싱싱한 당근을 걸어놓고 간 거다. 이제 나는 나를 살리고 이웃들에게 웃음을 주었던 제라늄의 모체만 가져가려고 한다. 새로 이사갈 집이 분명 베란다도 없고 식물 키울 환경이 안 되는 좁은 집이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서 이 제라늄만큼은 살려보리라 다짐한다. 마지막으로 제라늄의 꽃말처럼 애정어린 마음이 나의 제라늄을 나눔해간 식물 애호가들에게 가득하길 바라본다.
1: 세상에 아주 초록 엄지이신가 봐. 식물을 이렇게 잘 기르시는 걸
2: 초록
1: 보면.
2: 초록 엄지요?
1: 그린 덤이라고요. 식물을 잘 키우는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해요.
2: 오, 귀엽다. 초록 네. 엄지.
1: 예. 그분한테 오면 병들어서 시들시들 해가던 식물들도 잘 또 살아나고 에너지를 받고 그러는 분 그러신 것 같아.
2: 아주 최승금님이 딱 그런 분이네요.
1: 네, 50여 종류나 되니까 너무 너무 다양하게.
2: 예.
1: 식물원 진짜 그잖아요.
2: 식물원처럼 하시다 이제 이사를 해야 되기에 어쩔 수 없이 나눔을 하고 계신가 봐요.
1: 그래도 제라늄만은 남겨놓고 네. 고 말하자면 모체만 가져가서라도 또 다시 키워버리라 하신. 예. 네.
2: 그렇죠. 뭐 장소가 잘 안 나오더라도 이렇게 그 녹색 식물들과 함께하는 공간은 참 좋을 것 같아요.
1: 좋죠. 좋아요.
2: 예. 어떻게 생긴 친구예요? 제라늄.
1: 이게 아, 서양 사람들, 유럽 사람들 이렇게 창가에 제라늄이 항상 있죠.
2: 이름하고 안 어울린다. 저는 제라늄 그래가지고. 예. 뭔가 되게 딱딱하고
1: 그런 줄 알았어요.
2: 예, 엄청 크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네. 진짜 그 화분에 담겨 있는 그
1: 네 맞아요. 외국 사람들 그 집에 꽃들이네. 이렇게 창가에 이렇게 흙화분에 이렇게 해갖고 2층 창가 뭐 1층 창가 이렇게 다 내놓잖아요.
2: 예.
1: 아하,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2: 창가에 이런 된다고. 꽃 하나만 있어도
1: 이쁘죠. 환하죠.
2: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
1: 네네. 그대의 따뜻한 손길 또는 그대가 있어 행복합니다. 이렇게 꽃말이 그러네요.
2: 아, 꽃말도 네. 예쁘네.
1: 네.
2: 제라늄.
1: 네.
2: 좋습니다. 기억해둬야지. 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 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 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3: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4: 이제 방학하면 부모님들은 마음 쓰실 일이 더 많아질 겁니다. 아이들의 나이대 따라 다르겠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은 혼자 있지 않게 일정을 만드는 문제로 고심하시고 청소년기를 지나는 자녀를 둔 댁에서는 학업 문제 그리고 휴대폰 사용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네요. 예전에는 방학이어도 뭐 친구끼리, 친척끼리, 형제끼리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며 지낼 수 있었지만 요즘은 아이 키우기가 더 어려워졌다잖아요. 자녀 수는 줄었고 안전 문제, 학업 성취 문제, 적성과 진로 대비한 문제, 특기를 길러주는 문제, 건강과 운동, 풍부한 정서와 사회성도 길러줘야 하고 게다가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해로운 정보도 많아졌어요. 프랑스 얘기 들으셨죠? 며칠 전 뉴스에서 나왔잖아요. 호주에 이어 프랑스에서도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금지된답니다. 9월부터는 신규 가입을 막고 사용하고 있던 계정은 내년부터 전부 삭제. 당연히 부모님들은 환영하고 청소년들은 반대합니다. 한편에서는 그쪽 부모님들 우리들 겪어봤듯이 금지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게 청소년 마음이다. 금지만이 답이 아니다 하시기도 하고요. 이제 그쪽 청소년들 다른 식으로 SNS에 접근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많이 짤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경찰청에서는 청소년 사이버 도박 문제에 주목하고 있어요. 경찰청에서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 신고를 받고 있는데 도박 사실을 신고하는 학생들이 7월 중순 기준으로 800명이 넘는답니다. 남학생이 대부분이고 6대 4 정도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조금 더 많다네요. 아니 중학생도 그렇게나 많다고? 이렇게 놀라게 되는데 평균 도박 기간은 약 10개월. 평균 도박 금액은 300만 원으로 집계됐답니다. 스스로 신고한 청소년에게는 도박 예방 치유 센터에서 상담을 받게끔 도와주고 채무 조정 면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자진 신고 기간은 오는 8월 말까지고 전화는 117. 117 학교폭력 신고 전화를 이용하시라고 합니다. 소중하고 어여쁜 우리 아이들, 부디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를, 우리 사회가 그렇게 아이들을 지켜주기를.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희은입니다.

0: 이 노래를 들으며 두 네. 명의 MC가 아, 이 노래는 들을수록 괜찮아.
1: 예,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는 아우 근데 제가 자체가 부르는 게 어색해서 뭐 이런 얘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0: 네.
1: 여성시대 50주년 기념곡이죠. 행복해도 괜찮은 당신에게 듣고 예. 왔습니다. 진짜 외국의 사례들이 계속 나오죠.
0: 네, 뭐
1: 청소년들의
0: 나오고
1: 있어요. SNS, 네. 뭐 스마트폰 이용 네. 그걸 좀 자제를 시키는 여러 네. 법안들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게 너무 도가 지나치면 어른들이 네. 지켜줘야죠.
0: 지켜줘야죠.
1: 이게 웬일이야. 좀 도박이 있어.
0: 아유, 뭐 어디선가 보니까 뭐
1: 청소년 사이버 도박
0: 몇 천만 원대로 간 아. 애도 있던데 뭐.
1: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가는 건 우리 어른들이.
0: 아, 걔네들이 커서 어떤 어른이 되겠어요. 이게 일종의 중독이거든.
1: 네.
0: 도박도 그렇고
1: 생각합니다.
0: 알코올도 그렇고 이게 조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면 그날부터 중독이에요.
1: 그래서 중독이 무서운
0: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 무서운 거예요.
1: 맞습니다.
0: 다시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또 가는 거예요.
1: 이 어른이라고 부르는 우리도 실은 참기 힘들고 이런 게 중독이
0: 그렇죠.
1: 많은데 이 청소년 시기부터 벌써 그러면 안 되잖아요.
0: 뭐 오죽하면 옛날에 손목을 자르면 발로라도 하는 게 도박이라고 그랬는데 뭐.
1: 그러니까 좀 안전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이번 사연은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노종일님이십니다. 저에게는 엄마가 두 분입니다. 저를 낳아주신 엄마와 평생 엄마처럼 저를 품어준 큰언니입니다. 큰언니는 저보다 14살이 많습니다. 저는 경북 의성에서도 깊은 산골인 노매실에서 1남6녀 중 다섯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라 학교에 가려면 산 고개 하나를 넘어야 했고 어린 시절은 넉넉함과는 거리가 먼 가난한 삶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사회에 나가 돈을 번 사람은 큰언니였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동생들에게 용돈을 쥐어주고 예쁜 옷도 사줬습니다. 그 흔한 바나나도 6학년 때 처음 먹어봤습니다. 어린 제게 언니는 언니가 아니라 엄마였습니다.
0: 그러셨겠다.
1: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구로 취업할 때도 언니가 동행하면 다들 엄마냐고 물었습니다. 취업 후 자취생활할 때도 언니는 늘 저를 불러 따뜻한 밥을 먹이고 돌아갈 때는 반찬을 한가득 싸줘서 언니가 챙겨준 반찬 덕분에 타지 생활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도 결혼 날짜 때문에 친정에서 반대가 심했습니다. 저는 5월에 신부가 되겠다고 5월 1일로 결혼 날짜를 잡고 싶었는데 고추를 심어야 한다는 이유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도 큰 언니가 나서줬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다 같이 가서 고추 심으면 된다면서 부모님께 아유, 허락을 받아준 겁니다.
0: 지혜로우시다.
1: 그러게요. 네. 첫 딸을 출산할 때도 남편은 출장 중이라 곁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준 사람도 큰 언니였습니다. 병원에 함께 가주고 출산하는 내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출산 후 산후조리도 언니 덕분에 편안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대부분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했지만 친정이 너무 시골이라 망설이는 제게 언니는 우리 집으로 와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3주 동안 언니 집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언니는 미역국이 질릴까봐 북엇국도 끓여주고 매일 다른 반찬을 정성껏 만들어줬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 목욕까지 모두 언니가 해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밤도 일일이 껍질을 까서 먹기 좋게 통에 담아 가져다 준 우리 큰언니. 지금도 그 기억들이 잊히지 않고 그 시간을 떠올릴 때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저는 54살이 되었습니다. 언니는 68. 그런데도 언니는 지금까지 매주 반찬을 만들어줍니다. 반찬 해놨다. 시간 날 때 가지러 온나. 라고 전화가 옵니다. 언니 이제 힘드니 그만하라고 말씀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음식을 만들어 동생들에게 나눠주는 게 언니의 기쁨인 것 같아 이제는 언니 잘 먹을게 고마워 라며 잘 받아옵니다. 그렇다고 저만 챙기는 것도 아닙니다. 두 며느리는 물론이고 다른 동생들 모두를 똑같이 챙깁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모 반찬이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조카들도 큰 이모 음식을 최고라고 칭찬합니다. 맛은 물론이고 모양새까지 얼마나 정갈하고 예쁜지 볼 때마다 감탄하게 됩니다. 언니는 반려견 달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이면 가족 단체방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2: 내일 보름 찰밥 먹고 싶으면 달구네로 오세요.
1: 그러면 동생들은 하나 둘 답장을 합니다.
2: 우린 네 명 가요. 우린 세 명 참석.
1: 언니는 참석 인원에 맞춰서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찰밥과 나물, 전과 국까지 정성으로 가득한 한 상이 차려집니다. 그래서 셋째 형부는 큰언니 집에 갈 때마다 말합니다.
0: 아유, 오늘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골 맛집에 간다.
1: 멀리 파주에 사는 동생은 함께하지 못해 늘 아쉬워합니다. 그러면 언니는 그 동생 몫까지 정성껏 포장해서 택배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맛있게 먹고 웃으며 이야기꽃을 피운 뒤 집으로 돌아갈 때면 누구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언니는 남은 음식을 정성껏 담아 모두의 손에 들려보냅니다. 매년 6.25 참전용사인 아버지 생신이 되면 시골 마당에는 언니가 차린 음식으로 뷔페가 펼쳐집니다. 그 어느 비싼 뷔페보다 훨씬 맛있고 정성스럽습니다. 7남매, 딸린 식구 30명이 넘는 대식구가 너무 잘 먹는 날이죠. 그 상에는 가족을 사랑하는 언니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언니의 삶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많이 겪었지만 힘든 내색을 하기보다 늘 가족을 먼저 챙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지금도 서로 아끼고 자주 모이면서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중심에는 늘 큰언니가 있습니다. 정말 우애 깊은 가족이라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친구들에게 언니 이야기를 하면 모두가 부러워합니다. 세상에 그런 언니가 정말 있어? 아유, 네가 복이 많다 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말 저는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여성시대를 통해 우리 큰언니를 마음껏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큰언니가 베풀어준 사랑을 다 갚지는 못하겠지만 남은 세월은 저도 언니를 더 많이 사랑하고 아끼며 사랑하겠습니다. 엄마 같은 우리 큰언니, 언니가 제 언니여서 참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큰언니, 진심으로 고맙고 많이 사랑한대.
0: 세상에 뭐 야,
1: 큰언니분이 진짜 최고시다. 최고의 리더시다.
0: 그렇다.
1: 음식도 촥 이렇게 가지고 동생들 쫙 불러다가
0: 네.
1: 거의 잔치처럼 이렇게 와,
0: 왜,
1: 사진을
0: 왜
1: 저희 보고 있는데요.
0: 한강 둔치 같은 데서 깔아 놓는 그 깔판 있잖아요.
1: 예, 예.
0: 깔게 쫙 깔아 놓고 캠핑처럼 다 상을 받고 또 평상에 앉는 분들은 평상에 앉으시고
1: 예, 바닥에도 이렇게 촥 깔아 가지고 돗자리 깔아 가지고
0: 마당에서 이렇게 즐길 수 있다는 게 참 좋죠.
1: 웬일이야. 이런 그 온 가족들이 모여서 야, 이렇게 음식을 같이 즐기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요즘에. 이걸 항상 이렇게 이끌어 가시네요, 우리 큰언니 분이.
0: 아버지의 그 생신 때마다 그죠? 6.25 참전 용사인 아버지의 생신이 되면 시골 마당에 언니가 차린 뷔페로. 와, 아버지도 참.
1: 아니 근데 저 잠깐
0: 곱게 늙으셨어 아버지도.
1: 100세시라는데요?
0: 네네네. 이 사진에 뒤에 플래카드에 아버지의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하면서.
1: 요거 저 사진에 딸린 그 쭉 사연들을 보니까
0: 100세?
1: 네네.
0: 아, 그래서 초를 하나 딱 꼽으셨구나.
1: 그러신 것 같아요.
0: 우와.
1: 우리 아버지도 야, 그 마당에서 그 본인 생신도 생신이지만 참 우리 나의 자녀들이 이렇게 화목하게 모여있는 장면만 보시면 얼마나 또 흐뭇하실까요. 그래. 네. 진짜 정정하시네요.
0: 정정하시네. 자세가 반듯하시고.
1: 네. 근데 이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 우리 큰언니 분이 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0: 대단하신 거야. 그래. 부럽다. 나도 이런 언니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 내가 언니 되는 거 말고.
1: 맏언니로서 지금.
0: 네, 하는 말이야.
1: 아, 그.
0: 나도 이 위에 아니, 이런 언니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1: 아니, 아니야. 제가 보고 듣기로는 항상 그 우리 누님 댁으로 다 모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식사도 다 대접하시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 이미 충분히 그렇게 하고 계신데 뭘.
0: 75 되면 좀 힘들어요.
1: 아, 그러니까 힘드니까.
0: 그렇지, 힘들어.
1: 약간 투정어린 말투로 아, 내 위에 언니가 그래, 이런 거
0: 나도 이런 언니가 있어서 챙겨줬으면 좋겠어, 누가 나를 좀.
1: 그래,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0: 네, 언니도 아마 그런 생각할 거야. 아. 누가 날 좀 내가 동생들 챙기듯이 좀 챙겨줬으면 하는 그러게. 생각 들 거예요.
1: 예. 동생이지만 우리 언니분 잘 좀 챙겨주시고 항상 전화 자주 드리고
0: 네네네
1: 좋아하시겠죠.
0: 전화 자주 드리고 네. 또 사랑한다고 안아드리고
1: 표현 네. 많이 해주면 최고지.
0: 좋죠 좋죠.
1: 예, 아주 흐뭇한 사연이었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4: TVX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톱!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1: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1: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7: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7: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0: 오준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2: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1: 자동 중문 전문 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2: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1: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2: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1: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2: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1: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2: 안전한 식탁 라이프 온도에서 내열유리 밥공기 세트,
1: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밀키트,
2: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유애경님께는 으라차차 꾸러미를, 그리고 최순곰님과 노종일님께는 건강 튼튼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어요.
1: 그리고 금요일 레풀기 퀴즈 정답도 맞춰봐야죠. 달달하고 시원한 여름 간식 피읍 비읍 시옷은 무엇일까요?
2: 팥빙수!
1: 네, 팥빙수가 정답이었습니다. 팥빙수 맞추시면 컵빙수를 드립니다. 10분의 명단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 올려둘게요.
2: 3, 4부엔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가 이어집니다. 동심 퀴즈가 또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1: 그러네요. 2부 끝곡으로 YB의 안아줄게 함께 하시고요. 10시 5분에 다시 만나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책방지기 박독자입니다. 제 서점은 동네 한켠에 정겹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립서점은 주제를 가지고 책의 향기와 더불어 문화를 팔고 공동체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책방입니다. 세상에는 해야 하는 일도 있지만 하고 싶은 일도 있는 법입니다. 이 둘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삶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가끔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해보는 것, 나를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제가 독립서점을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0: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0: TBC.
1: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턱 쓰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2: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1: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2: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3: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4: 제주 어선전복 사고 속보입니다.
5: 최근 5년간 선박사고 통계를 보면 어선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가 가장 많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어선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명조끼 의무착용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선박용 구명조끼 어떻게 착용해야 할까요? 먼저 조끼형은 착용한 후 가슴과 허리끈을 당겨 묶습니다. 목걸이형은 머리를 먼저 넣고 구명조끼를 몸에 밀착시킨 후 버클을 단단히 조여줍니다. 팽창형 구명조끼 중 목걸이형은 물속에서 자동으로 팽창되지 않으면 작동끈을 당겨 팽창시키고 노즐에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10시 뉴스입니다. 중동전쟁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오는 9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민생물가특별관리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휘발유 15%, 경유 25%, 부탄 25% 등 현재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122원 내린 698원, 경유는 145원 내린 436원, 부탄가스는 51원 내린 152원으로 각각 유지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투자를 위한 기본 예탁금이 오는 31일부터 3천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8월 중 적용 예정이었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 방안을 오는 31일부터 조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1천만 원이던 기본 예탁금은 31일부터 3천만 원으로 늘고 최대 70%까지 주식 등 대용 증권으로 낼 수 있던 예탁금은 모두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증권사는 신규 거래 제한 권고가 내려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7박 11일 일정으로 미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남미 3개국을 순방합니다. 특히 오늘부터 이틀간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엔트로픽과 오픈 AI,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최고 경영자와 차례로 면담하며 투자 협력 등 성과를 끌어낼 계획입니다. 이어 삼성, SK, 현대차그룹 등 국내 기업 총수들이 참석하는 AI 서밋 행사에서 글로벌 AI 협력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한미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를 본격화하기 위한 센터 개소식에서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현지 시간 23일 미국 워싱턴 DC 내 호텔에서 개최된 개소식에서 센터는 결과물이 아니라며 얼마나 많은 선박이 건조될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와 저녁 사이엔 충청권과 남부지역에도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에 최대 60mm, 충청권과 경상권은 최대 40mm, 전라권은 30mm 등입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26도, 광주 34도, 부산 32도 등으로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김초롱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 마칩니다.
2: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3: 무더위에 지치는 건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죠. 비좁은 사육장에 모여 사는 가축들도 찜통더위에 고통을 받습니다. 실제로 해마다 100만 마리가 넘는 가축이 폭염에 폐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하지만 사회의 대응 체계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가축이 축사에서 숨졌는지 아니면 차량으로 이송 중에 숨졌는지가 구분되지 않고요. 현황 파악이 안 되다 보니 맞춤형 대책도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폭염 대책을 마련할 때 가축의 안전도 함께 살펴보면 어떨까요? 더 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2: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모셨고?
5: 잘 모셨어.
4: 어디로?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5: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4: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5: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6: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0: 침구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2: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3: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2: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 사서함입니다.
3: 제 사연도 통할까요?
2: 아, 그럼요. 어떤 사연이든 통합니다. 편하게 남겨주세요. 오늘 사서함은 제가 모실게요.
4: 저는 섬진강 가에서 매운탕을 하다가 제가 71세가 되던 2019년 영업을 접게 됐습니다. 지루한 날을 보내기에 너무 답답하고 지루해서 구례에 있는 전남 자연과학고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실로 중학교를 졸업한 지 52년 만에 입학 원서를 쓰러 갔더니 교무실에서 손자 때문에 왔냐고 했어요. 아니요, 제가 학교에 다니려고 왔습니다 하니까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로부터 집에서 학교까지 6km 내지 7km 그 길을 3년 동안 걸어다녔습니다. 예, 3년 개근으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봐서 순천대학교 22학번 농업경제학과에 다녔습니다. 올 9월달에 학번만 들으면은 내년에 2월달에 졸업입니다.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고 제 사연이 통할까 싶어서 음성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0: 이세만님이 남겨주신 음성 편지에 이어서 다섯 손가락의 풍선 듣고 왔습니다.
1: 와 진짜 이세만님.
0: 어우, 와 이 사연 통하죠. 무조건 통하죠.
1: 예,
0: 정말
1: 그럼요.
0: 멋지십니다.
1: 예. 아우 졸업을 향해 열심히 달려보시길 응원하면서 겉바 속촉 치킨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야 최고 최고.
1: 야 정말 대단한 의지의 한국인.
0: 2학번.
1: 네. 이세만. 의지의 어르신.
0: 아,
1: 나이는 대단하십니다. 진짜 숫자에 불과하다.
0: 정말.
1: 7km를 걸어서 다니신 3년 거잖아요.
0: 3년 동안 4번 걸어서 심지어 3년 개근으로.
1: 3년을 하루도 안 쉬고. 아니 다니셨어요. 눈비도 왔을 거 아니요.
0: 그러니까요. 네?
1: 뭐 6km에서 7km 그 길을 허구한 날 뭐 밝은 햇살만 비쳤겠어요. 궂은 길도 있는데 그걸 그렇게 꾸준히 걸어서.
0: 고등학교 3년을 그렇게 개근하시고.
1: 아유, 대단하시다.
0: 수능 보시고
1: 네.
0: 2학번으로 네. 네, 지금 대학을 또 만끽하고 계십니다. 대단하십니다.
1: 존경합니다.
0: 네.
1: 네.
0: 아 요즘에 SNS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한대요. 살까 말까 할 때는 산다 만다? 할까 말까 할 때는 그냥 한다? 일단 만다? 어 이거 고민이네. 열린 사서함으로 전화를 할까 말까 할 때는 무조건 한다.
1: 네, 무조건 한다.
0: 예.
1: 네.
0: 너무 사소한 건 아닌가? 이런 이야기 해도 되나? 라는 고민은 접어두시고요. 02789-1000, 02789-1004번으로 편하게 전화 주셔서 열린 사서함에 음성 남겨주세요.
1: 잠시 후 3, 4부에서는 우리 아이 문제 없어요. 서천석 박사님 그리고 코미디언 김경아 씨와 함께 육아 고민을 나눠보겠습니다.
0: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3: 건강기능식품.
5: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9: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스마트폰은 언제 사줘야 할까요? 숏폰만 버는데 이게 괜찮을까요?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집중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런 고민 한 번쯤은 꼭 하시죠?
2: 어디까지를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으로 봐주고 어디서부터를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위험 신호로 봐야 할까요? 매일 고민하는 부모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답을 찾는 시간,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소년정신과 전문의 서천석 박사님, 그리고 아이돌 뺨치게 바쁜 아이 둘 엄마 코미디언 김경화 씨와 함께합니다.
3: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죠?
4: 그러게 말입니다.
2: 아, 근데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나는
4: 진짜. 진짜요.
2: 예. 그리고 어제는 더위에 염소뿔도 녹는다는 대서였고요. 내일은 중복입니다.
4: 어느새.
2: 예, 두 분 어떻게 여름 더위 피하는 방법이나 뭐 이렇게 좀 휴가 계획 뭐 이런 거 있으실까요?
4: 어떻게 하세요?
3: 비서님은 사실은 일을 하면 일하는 곳은 아무래도 시원하죠.
4: 맞아요. 예. 그렇죠.
3: 아이들이 열이 많이 나거든요.
1: 아이들이 열이 많아서.
3: 아이들이 열이 많아가지고 아이들 기준에 맞춰서 좀 시원하게 하다 보니까 저는 여름에 이제 좀 긴 옷을 입고
4: 오히려.
3: 가디건 하나 입고 일해야 되는. 아,
1: 그렇죠.
4: 일하는 곳이 더 이렇게 하는 곳이구나.
2: 일하시다가 이제 밖에 나오면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야외 날씨는 또 이제 더우니까.
3: 사실 저는 그걸 좀 좋아해요.
2: 오히려.
1: 예. 한증막이.
3: 한증막까지는 아니어도 여름 더위가 이렇게 탁 느껴지는 느낌을 되게 좋아해요.
4: 근데 저도 추운 거보다 더운 게 차라리 낫다 주의여가지고.
1: 아, 그래요?
4: 이렇게 실내에 있다 밖에 나오면 훅 하잖아요. 그럼
1: 이런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답니다.
4: 너무 두꺼운 것 덮으시네요.
1: 진짜 추웠어요. 네.
2: 왜냐면 저가 진짜 어린아이랑 함께 방송하시니까 저도 기온을 많이 낮춰놔가지고
1: 그거보다 더 두꺼운 담요를
4: 잠깐 나가면 딱히 좋은데 또 오래 있으면 너무 더우니까 다시 또 실내로 들어오게
1: 그렇죠.
4: 되죠.
1: 네. 맞습니다. 하여튼 여름을 지치지 않게 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2: 네네. 그래도 복날에 괜히 이런 거 챙겨 먹게 되잖아요.
1: 복다림.
2: 그렇지 않습니까?
1: 삼계탕이라든지.
3: 뭐 어릴 때는 먹었던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이렇게 닭을 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4: 어? 아유 세상에 대한민국 사람이 닭을 안 좋아해.
2: 뭐 드시는 건가?
3: 그러니까 이제 복날에 먹을 게 특별히.
2: 그러네. 없구나. 없네.
4: 딱히.
1: 장어는 어떨까요? 장어.
4: 장어 좋다.
1: 장어 덮밥.
3: 장어도 이렇게 기름기가 많아서 좋아하지 않아요.
1: 냉면이야 물냉.
3: 그쵸.
1: 냉면 물냉.
2: 콩국수 뭐 이런 거.
3: 냉면은 뭐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먹고 있죠.
1: 아 그러시구나. 예.
2: 평냉 파세요 아니면 함흥 파세요?
3: 평냉이죠.
2: 네.
1: 그게 좋다.
2: 슴슴하니.
1: 네. 평냉 생각만 해도 좋다.
2: 네. 자, 이렇게 여름을 각자 잘 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따져봐야 되는 여름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4: 네.
2: 이쯤에서 시원한 컵빙수를 선물로 드리는 시간 가져볼까요? 동심 퀴즈입니다.
1: 아이들은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5: 사진을 찍으면 다 파란색으로 나와요.
6: 여기로 들어가면 바다로 들어갈 수 있어요.
7: 건물 전체가 물로 가득해요.
8: 해양 생물들이 살아요.
9: 물고기가 엄청 많아요.
1: 아이고.
2: 자, 그래도 두 분께서 힌트를 더 주신다면요?
4: 저는 이거 생각하면 저 그 우리 큰애가 어렸을 때 밑에 이제 상가가 있는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근데 횟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횟집 사장님이 그 청소를 정말 진심으로 하시는 분이라 그 어항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가 거기를 이건 줄 알고
2: 야.
4: 물어보면 말도 못해 강아 가리비 우렁
1: 생선 종류를
4: 네, 근데 그 횟집 이건 줄 알고 우리가 마음이 짠해가지고
2: 이거 보러 멀리 안 가서 다행이네.
4: 멀리 안 가도 됐지. 얼마나 깨끗했는지.
3: 그거 먹으러 가면 동심 파괴잖아요.
1: 맞아요.
4: 또 이제 하얗게 썰어오면 또 뭔지 모르니까.
2: 그러네요.
4: 이건 줄 알았던 기억이 나네요.
1: 힌트 좀 주시겠어요 박사님?
3: 아, 뭐 이거를 이제 보통 아쿠아리움이라고.
1: 네, 그렇죠.
3: 아쿠아리움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걸 우리 말로
4: 세 글자.
3: 세 글자.
1: 네. 여긴 좋아요. 애를 데리고 갔더니 어떤 아빠가 애보다 자기가 더 좋아하는 거야.
4: 진짜 좋아.
1: 여기 들어가서 자기가 그렇게 좋아할 줄 몰랐대요.
2: 신기한 물건.
1: 아이보다도 더 좋아하더라는 거죠.
2: 맞아, 맞아.
1: 그럴 수 있죠. 신기하니까.
3: 그냥 본인이 어릴 때는 못 봤고.
4: 맞아.
3: 좀 어릴 때 보던 것보다 요즘의 시설이 너무 좋아졌거든요.
1: 네, 맞아요.
3: 너무 좋아져가지고 환상적이죠.
4: 행사도 네. 많이 하고 이벤트를 네. 많이 하잖아요. 네.
2: 그리고 이런 여름에. 가기가 시원해요.
4: 너무 좋지. 아,
1: 정말 시원하죠.
4: 방학 때 많이 가실 거예요. 아마.
3: 저도 항상 궁금했어요. 저기 있는 물고기들이 서로 잡아먹을까 안 잡아먹을까.
1: 예. 아.
3: 그래서 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실제.
2: 네, 네.
4: 그랬더니 뭐래요?
3: 잡아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4: 진짜?
1: 네.
3: 근데 이제 잡아먹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훈련을 시킨대요. 그래서 처음 들어오면 사람한테 주는 먹이를 먹는 연습을 계속 시켜서 굳이 잡아먹지 않도록 더 맛있는 먹이를 줘서 관심을 네. 끊게 하는.
1: 그렇군요.
4: 그건 맛이 없구나. 이게 더 맛있으니까.
3: 그리고 조금 평소에 배부르게 좀 키운다 그러더라고요.
4: 그래,
3: 굳이
4: 그러니까.
3: 먹고 싶.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서로 잡아먹는 장면을 보여주면
2: 애들 경기 일으키지.
1: 네, 예. 그렇죠.
2: 그렇구나.
1: 그렇죠. 처음 열대어를 기를 때도 그 어항에 합이 맞는 거를 합쳐서 와야 돼요.
4: 그렇죠.
1: 그렇지 않으면 잡아먹어요.
4: 그런다 네. 하더라고요.
1: 예. 네.
4: 오늘도 배웠습니다.
1: 네. 네. 자, 정답 아시는 분 문자 또는 미니로 보내주시면 10분을 뽑아서 시원한 컵빙수 나누겠습니다. 문자는 #8001 우물정 8001번이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더 들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2: 정답 주시는 동안 첫 번째 상담 사연 만나볼까요?
4: 네, 첫 번째 사연은요. 초등학교 5학년 딸 문제로 사연을 주셨습니다. 고민 고민하다 사연을 남깁니다. 중학교 1학년인 첫째가 있고 고민의 주인공은 초등학교 5학년인 둘째 딸입니다. 우리 둘째는 집에서는 정말 활발하고 말도 잘해요. 담임 선생님께서도 아이가 책도 좋아하고 문장력도 뛰어나고 공부도 잘하는 장점이 많은 아이라고 칭찬해 주셨는데요. 문제는 학교에서 말이 거의 없고 선생님이 물어보시는 말에 간신히 모기만한 목소리로 대답해 해서 몇 번씩 다시 물어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에는 표정이 밝아지지만 보통은 거의 무표정으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조금 과묵한 편이긴 해도 부지런하고 긍정적인 성격이라 어릴 때 아이들과 많이 놀아줬고요. 신랑이 바쁠 때는 저와 아이들 셋이서 여행도 자주 다녔습니다. 집에서는 아이들이 원하는 인형놀이나 상황극, 마을놀이, 요리대회 등을 하면서 정말 시끌벅적하게 잘 지내고 말도 잘하거든요. 그런데 학교나 학원만 가면 말도 안 하고 뭘 시키면 소극적으로 하고 목소리도 너무 작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더 심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고개라도 까딱하며 인사는 잘 하더라고요. 하지만 목소리를 안 내니까 주변 사람들이나 선생님은 아이가 인사를 안 하는 줄로 오해하시기도 합니다. 1년 전 딸이 4학년 때는 학교에서 모둠별로 동네 공공기관 조사 발표를 하는 영상을 선생님이 보내주신 적이 있는데 딸이 발표를 하는 동안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하나도 안 들리고 표정은 완전히 굳어있더라고요. 그때는 그래도 내 딸이니까 괜찮다, 점점 좋아지겠지, 발표를 해내는 게 어디냐 하며 시간을 보냈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지금도 여전하니 덜컥 겁이 납니다. 학원 선생님도
1: 아이가 저랑 안 친해서 그런지 질문을 하면 답을 안 해서 뭐라고 하고 몇 번을 다시 물어봐야 해요. 더 물어보면 얼굴이 빨개져서 울 것 같아 차마 더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4: 라고 하시는데 집에서 어떤 도움을 줘야 할까요? 밖에서의 긴장도가 너무 높은 걸까요? 아이가 스트레스 받을까 봐 조심스럽게 한 번씩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말을 해야 상대방도 너의 목소리에 반응해 줄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데 쉽지 않은가 봅니다. 집에서 목소리 녹음놀이 ASMR 이런 것도 해보고 퀴즈 풀기도 하면서 저요 저요 외치는 연습도 해봤는데 집에서는 정말 잘하거든요. 집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 밖에서는 자기 얘기를 똑부러지게 못하니 억울한 상황을 겪게 될까 걱정됩니다. 우리 딸 이대로 그냥 둬도 괜찮을까요? 뭘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2: 자, 그러니까 집에서는 활발하고 대화도 잘해요. 근데 학교나 학원만 가면 얼어붙는 초등학교 그래요? 5학년입니다.
3: 네, 이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8: 아, 그래요? 많고,
3: 우리가 이제 좀 심한 경우에는 네. 선택적 흥부증이란 말을 쓰죠. 네, 이제 네, 어떤 네. 특정 상황에서만 말을 못하는 입을 닫아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아니, 평소에는 말을 잘하는데 특정 상황에서 특히 뭐 학교에서든지 네. 아니면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든지 심한 경우에는 엄마 외에 다른 사람에게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집에서도 아빠에게도 잘 말을 안 하고 이제 다른 이제 친척에게도 말을 안 하고 딱 엄마에게만 자기를 늘 돌봐주는 사람에게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함구증이나 아니면 함구증은 아니어도 곧 말을 하게 되지만 약간 말을 짧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제대로 말을 못 한다든지 이런 사회 불안이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네. 지금 5학년이면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될 시기예요. 요 네. 시기에 안 도와주면 중학교 네. 가면 말해야 될 상황이 좀 더 많거든요.
8: 네. 그렇죠.
3: 수행평가도 늘어나고 그렇죠. 수행평가하는 상황에서 말을 못 하면 아무리 아이가 뭘 안다고 하더라도 네.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표현을 못하면 점수를 줄 수가 없잖아요.
4: 네.
3: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말하는 거를 이제부터는 조금 더 개입해가지고 도와주는 게 필요하고 아이한테는 이제 뭐 너 그렇게 자꾸 하면은 진짜 사람들이 너 싫어해. 너 친구도 없어져. 너 그러다 이제 대학도 못 가. 면접 가서 어떡할 거야. 이런 식의 말들은 거의 도움이 안 돼요.
8: 그렇죠.
4: 그렇죠.
3: 불안을 오히려 낮추는 방식으로 대화를 좀 해야 돼요. 네. 아이한테 이 상황으로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너는 뭐 사실 말도 잘하고 속에 있는 생각도 많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어떤 욕구도 많은데 사람들 앞에서면 약간 얼어붙고 긴장하는 편인 것 같아. 사실 그런 사람들이 좀 있거든. 얼어붙고 긴장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표현할 수 있게 조금씩 연습을 하면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가볍게 아이를 좀 격려하는 방식으로 네.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하고 좀 큰 목소리를 해봐 그러면 오히려 더 못해요.
4: 아, 그렇지. 네.
3: 조금씩이라도 그 상황을 피하지 말고 어떤 식으로든 표현해 보자. 오히려 이렇게 해야지 성공 확률이 좋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큰 목소리로 한번 해봐 이건 안 되지만
4: 네.
3: 작게라도 뭐라고 말했으면 그것도 성공이야.
4: 네.
3: 조금씩 표현하다 보면 언젠가 엄마한테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말이 잘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격려하는 방향으로 아이를 도와주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2: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집에서 이미 퀴즈도 하고 있고
4: 예. 잘하고 계신 거
2: 녹음놀이도 하고 네. 계시고 이건 예. 잘하고 계신 거죠, 그죠?
3: 학교에서 뭐 발표 같은 거 할 때도 선생님하고 네. 미리 얘기를 해서
4: 아.
3: 녹음한 거 가지고 발표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4: 아, 네. 집에서 녹음한 걸로.
3: 예, 집에서 녹음한 걸로. 집에서 녹음한 걸로 발표하고
4: 네.
3: 그다음에 선생님이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려고 하신다면 도와주시는 분 많아요, 선생님들이.
4: 네.
3: 그러면 얘는 큰 전체 반 아이들 앞에서 발표하는 건 안 시키고
8: 네.
3: 세네 명.
4: 아,
3: 세네
4: 네.
3: 명을 좀 친한 친구들, 좀
4: 네.
3: 얘기하는 친구들 해가지고 그 앞에서 발표하는 거 시키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잘하면은
4: 네.
3: 조금 더 큰 그룹에서 발표하게 시키고 이렇게 단계별로 접근하면 도움이 됩니다.
8: 네. 네. 네.
2: 선생님. 네.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3: 광고죠?
2: 맞습니다.
3: 너무 목소리가 크세요.
4: 최고다 최고.
2: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1: 등산 중 인대 손상 예방과 대처 요령.
2: 아버지, 어머니까? 나만 믿어.
1: 산행 지역의 정보를 확인하고 적합한 복장을 착용합니다.
2: 조심해. 걱정 마요.
1: 목이 있는 등산화의 끈을 단단히 조여 착용합니다.
2: 천천히 와.
3: 할 수 있어.
1: 등산 중 접질렸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부상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2: 천천히 오라니까.
3: 괜찮아요.
2: 괜찮긴 뭐가 괜찮아.
1: 차가운 물병 등을 손수건이나 여벌 옷으로 감싼 후 부상 부위에 약 10분간 냉찜질을 실시합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 등산 스틱, 손수건 등을 이용해 부목을 만들어 고정하고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3: 예, 119죠?
2: 괜찮다고 했잖아요. 언제 철드나.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유상으로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5: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네, 금요일 아침 여성시대 아이와 함께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습니다.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1: 아이 때문에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 사연 보내주세요. 여성시대 홈페이지로 오시면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게시판 24시간 내내 열려 있고요. 방송 중에는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8001 우물정 8001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더 들고요. 모든 사연은 익명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0: 네, 앞선 사연 집에서는 활발한데 밖에서는 말을 잘 못하는 아이 이제 팁을 주셨는데 조금씩 조금씩 대화 상대를 넓혀가게 도와주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박사님.
2: 네, 네, 네.
3: 그러니까 이제 단계별로 이 아이를 연습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네. 뭐 예를 들어 집에서 이제 평소 목소리로 말하게 해보고 그럼 학교 목소리는 어떠냐? 뭐 학교 목소리 흉내도 한번 내보게.
2: 아, 네.
3: 학교 목소리. 그 다음에 엄마 앞에서 발표하는 연습도 한번 해봐요. 지금 하고 있잖아, 엄마 앞에서. 네. 근데 지금 그냥 일반적인 목소리 녹음 놀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발표하는 걸 갖다 해보는 거예요. 학교라고 생각하고.
2: 네. 응?
3: 발표를 한번 하게 하고, 물론 길지 않게 30초 이내로. 그 다음에 그 발표 녹음해서 또 들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보낼 짧은 음성 메시지를 만드는 거예요.
2: 아.
3: 응? 물론 선생님하고 미리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네. 선생님한테 할 짧은 음성 메시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보내도 보고 선생님이 또 아, 잘 들었어 하고 또 음성 메시지로 남겨주면 굉장히 격려가 되거든요. 아이들이. 네. 네. 또 선생님이 내 목소리 들었다는 게 되기 때문에 또 이게 굉장히 아이한테 이렇게 보면 선생님 앞에서 말할 수 있겠다 하는 느낌이 그치? 돼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서 네. 학교에 가서 오늘은 연습하는 게 이제 빈 교실이나 복도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2: 네.
3: 엄마가 있는데 빈 교실이나 복도에서. 그래서 빈 교실 아이들이 다 이렇게 학교한 교실에 가가지고 네, 네, 네. 거기서 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도와주시면은 그때 선생님이 멀리에 앉아서 업무를 보는데 업무를 보는데 엄마한테 말하기를 해요. 지금 어떻게 단계별로 접근하는지 알겠죠?
2: 네, 네, 네.
3: 그 다음에 선생님이 조금 더 가까이 접근했을 때 엄마한테 말하는 걸 시켜요.
2: 네. 되게 세분화되어 있는 예. 단계가.
3: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가까이 있어서 세 명이 앉아 있는데 말하는 걸 봐요.
2: 우와.
3: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한 단계 한 단계 들어온다. 그 다음에 엄마가 빠지고 엄마가 복도에 있으면서 선생님한테 말하기를 시키고.
2: 야. 네.
3: 응? 같은 문장을. 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조금 조금씩 엄마로부터 학교로 들어가듯이 접근하고 도와주는 친구가 있으면 이제 선생님이 있는데 친구 한 명이 들어오고
2: 네.
3: 응? 친구 두 명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같이 해보면은 네네. 아이가 오 점점 해볼 수 있겠다. 근데 네. 이럴 때 과정에서 아이가 못하겠다 안 된다 그러면 얼어붙을 수도 있어. 괜찮아. 내일 또 해보자.
2: 네.
3: 하면서 계속 꾸준히 하면은 보통은 우리가 많은 아이들이 6개월 이내 해결돼요.
2: 네.
3: 6개월 이내 해결되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좀 전문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2: 그렇구나.
3: 약물 치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와주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2: 네네.
3: 어머님이 지금 단계별 접근한다. 아이 불안을 더 증폭시키지 않고 불안을 다독이면서 할 수 있다. 응? 잘 할 수 있다. 별거 아니다. 네가 시간을 두고 이겨나갈 수 있다. 이런 식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면 아이가 올해 내로 이거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1: 하기사 요즘은 어른들끼리도 이렇게 뭐 얘기하는 것보다 톡으로 보내거나 뭐 메신저 맞아. 보내거나 이런 경우가 흔찮아요.
2: 네. 말 끝을 못 맺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0: 직접 대면해서 아, 이렇게 네. 대화를 좀 불편해하고.
2: 네네네. 네.
1: 그래요.
0: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미리미리 여러 가지 상황별 단계별로 연습을 해보는 게 중요하군요.
3: 예, 뭐 말끝 진짜 못 맺는 아이들도 일부러 말끝을 맺어가지고 하는 거를 계속 좀 연습을 하루에 5분 10분만 시키면 금방 좋아져요.
2: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0: 연습하면 나아질 수 있다. 두 번째 사연 소개해볼까요?
4: 자, 이번에는요. 아들의 연애 문제로 사연을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사춘기가 왔지만 학교에서 전교회장을 맡은 뒤로 스스로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아끼던 픽시 자전거까지 팔 정도로 책임감이 강한 아이입니다. 시험 기간이면 한 달 전부터 알아서 공부하는 흔히 말하는 모범생이죠. 얼마 전 아들이 집에서 쓰던 예전 휴대폰을 보다가 인별그램이 로그인되어 있는 걸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때 아이에게 여자친구가 생긴 사실을 알게 되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후로도 가끔 아이 모르게 몰래 봤습니다. 아이의 SNS 안에는 첫 키스를 했다는 글도 있었고 일기처럼 하루를 기록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험이 끝난 다음 날에는 여자친구가 올린 스토리를 보게 되었는데 영화를 본 뒤에 둘이 함께 멀티방에도 갔더라고요. 저는 아이의 연애를 무조건 반대하는 부모는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연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중학생인 두 아이가 단둘이 밀폐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니 부모로서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남편은 그저 믿고 지켜보자고 합니다. 저도 아이를 몰아붙이거나 못 만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무슨 일이 생긴 뒤에 후회하는 것보다 미리 자연스럽게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책임감을 알려주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빠와 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성교육 프로그램이나 연극, 영상 같은 걸 열심히 찾아봤지만 마음에 와닿는 게 없더라고요. 사춘기 아들과 성에 대해 어색하지 않게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부모님들은 어떤 방식으로 대화하셨는지 또 전문가의 조언도 꼭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이는 제가 자신의 SNS를 봤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부모의 걱정과 아이의 사생활 사이에서 제가 어디까지 개입하는 게 맞는 걸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0: 자, 중3 아들의 이 연애 생활 이걸 어떻게 개입하고 어떻게 믿어주고 어떻게 교육시키면 좋을까를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3: 예.
0: 예. 정화 씨는 어떻습니까? 중학생 아들 있잖아요. 이런 고민 혹시?
2: 저는 이런 고민을 하고 싶었는데
0: 네.
2: 애가 영 몰라요. 여자랑 대화를 못 해보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너는 언제 여자친구 만나볼래? 오히려 이게 추구할 정도로
0: 그래요?
2: 여자친구를 못 사귀어가지고 또 이런 근데 이런 고민을 하는 주변에 그 또래가 많거든요.
0: 네네.
2: 그래서 근데 이게 진짜 초등학교 때처럼 1교시에 사귀었다 점심시간 헤어진 이런 게 아니라 중학교 올라가면 좀 진지해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성교육을 어떻게 시켜줘야 될지 고민을 많이
1: 우리도
2: 하시더라고요.
1: 우리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2: 우리 없잖아.
1: 더 네. 힘들 거예요.
3: 그렇죠. 사실 또 따지고 보면 중학교 학생들의 성교육하면은 네. 좀 중학생은 진짜 성적인 거 이걸 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데
2: 네.
3: 또 뭐 조선시대만 해도 이몽룡과 성춘향을 따지면 뭐
1: 10대 때죠.
3: 28청춘이라는 게 네. 16살 아닙니까? 그쵸.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나이죠. 그때 이제 이리 오너라 벗고 놀자 할 때 이게 지금 고1 고1 중3들이 하던
0: 그러죠.
2: 옛날에 시집갔지 뭐
3: 그렇죠.
2: 16살이면.
3: 그러니까 이제 그 나이에 관심이 없을 수도 없고 그 나이에 못할 것도 아닌데
2: 네.
3: 지금 이제 사회 문화가 또 변했으니까 우리가 가르칠 건 또 분명히 가르치고
2: 네.
3: 이야기할 건 또 이야기 해줘야죠. 근데
2: 네.
3: 성교육에 대해서는 짧게 계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2: 짧게 아. 계속
3: 앉아 가지고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 이야기 잘 안 돼요. 그래서
0: 그치.
3: 찬스를 봐서 계속한다.
0: 네.
2: 어? 계속 치고 빠지는구나.
3: 네, 계속 치고 빠지. 2분 이내로.
2: 2분 이내로.
1: 2분 이내로요?
2: 그럼 2분 안에 무슨 말을 전달해야 돼?
3: 한 마디만 하는 거죠. 한 마디만. 예를 들어서 그래서 같이 아이랑 뭐 이렇게 드라마든지 쇼폼이든지
2: 네네네.
3: 뭐 이제 애들이 보고 있거나 이제 내가 그걸 봐도 돼요. 야 이런 거 나오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0: 네.
3: 야,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딱 밀어붙이는 장면. 야 이거 좀 박력 있게 생각해? 아니면 좀 위험하다 생각해? 뭐 이제 이런 거죠.
2: 그런 걸 한 번씩
3: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싫다고 너는 말할 수가 있겠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싫거나 뭔가 거부하면 상대가 좀 빼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야 이게 멈춰야 될지 아닐 때일지 어떻게 할까?
2: 네. 그 주제로 한 번씩만.
3: 예, 그 주제로 얘기하면 물론 애가 얘기를 길게 하면 길게 할 수 있지만은 뭐 짧게 하더라도 어쨌든 뭐 상대가 거부하고 싫다고 하면 멈추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너도 당연히 네가 싫을 때는 표현을 해야 되고 이 표현을 못 하고서 서로 후회하거나 나중에 서로 책임을 물으면 아 그건 진짜 별로인 것 같다.
2: 네.
3: 이제 요 정도 얘기하면 아 뭐 그렇구나 하고 애가 또 그런 걸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든지 이렇게 짧게 뭐 이렇게 피임에 대한 얘기도 뭐 콘돔에 대한 얘기도 피임 기구에 대한 얘기도 야 여기 보니까 이게 콘돔이 이렇게 많이 팔린다는데 너는 좀 콘돔에 대해서 좀 들어본 적 있어? 오, 친구들 중에?
0: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자 여기 앉아봐. 지금부터 성교육하자.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치. 뭐 같이 TV를 보건 혹은 뭐 예. 이러다가 중간 중에. 짧게 짧게 그냥 그쵸. 치고 빠지듯이. 그래야지.
3: 그리고 뭐 너는 어떻게 했니? 너 키스해봤어? 뭐 이런 거 있잖아. 너 어디까지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2: 아 그렇게 말해요?
3: 제3자가 한 듯이. 네. 제3자 한 듯이. 아. 또 그냥 뭐 객관적 얘기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0: 아. 왜 어떻게요?
1: 친구들 중에 뭐 혹시 뭐 그렇지. 키스 많이 해봤대냐? 야,
3: 저기 보면은 좀 중학생들도 저런 게 있는데 너희 반은 어느 정도 비율인 것 같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2: 돌려.
3: 뭐 나는 안 했지 뭐 이렇게 하면. 근데 뭐 그러면 엄마 아빠의 의견은 제시하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엄마 아빠는 중학생 때는 뭐 고등학생 때도 그럴 수 있죠. 고등학생 때는 성관계는 미루는 게 좋다고 생각해. 이게 막상 순간적으로 진행하지만 끝나고 나면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좀 신경 쓰이는 게 많고 현실적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까 나는 중고등학교 때는 성관계는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그냥. 뭐 그러면 아 난 그런 거 안 해. 아, 왜 걱정? 아니 뭐 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엄마 아빠 생각을 그냥 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끝나는 그쵸? 거죠.
2: 네. 거기선 끝. 이렇게. 예. 이런 얘기 해보셨어요 일주님은?
0: 저는 뭐 간단하게는 해봤어요. 진짜 아들 들어가고 한번 해봤어요. 예. 또 올 여름에는 갑자기 포경 수술 고민을 하길래 그것도 좀 어떻게 얘기를 나눌까 싶고
2: 그렇지. 네. 그러면서
3: 그렇죠.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짧게 어떤 계기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좋지. 이제 오늘 한번 제대로 성교육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앉혀놓고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기관 가서 하는 거 나쁘진 않아요. 한번 배우는 건 괜찮은데 네. 한번 가서 한다고 들어오지 않아요.
2: 맞아요.
3: 일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치관 교육이잖아요. 이 성교육도 그렇죠. 보면 네. 가치관 교육은 결국은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효과가 있지. 일회성으로 하는 거는 뭐 학교에서 이미 보건교육 받거든요. 애들이
2: 맞아요.
3: 보건교육 받는다고 애들이 무슨 그런 일들이 없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일상에서 꾸준히 찬스가 있을 때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런 걸 배우고 이게 제일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알고 계속적으로 꾸준히 얘기해 주는데 주로 제일 많이 얘기해야 되는 건 요즘의 주제는 그런 거예요. 동의 문제.
2: 동의.
3: 상대방 동의. 요거가 큰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2: 맞죠. 뭐
3: 동의를 했냐 안 했냐 이런 걸 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학폭부터 시작해서 고소고발. 처음엔 서로 좋아서 시작했는데 애매하게 상황이 진행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문제는 중3이면 한 번쯤 얘기를 좀 나눠야 되고 그 다음에는 디지털 상대방한테 찍어서 보내달라. 내가 뭘 찍어서 보내는 거 요거 굉장히 흔한데 요거는 요구하지도 내가 따르지도 않아야 된다는 거 요거는 둘이 서로 좋아할 때는 아무 문제 없는데 서로 좋아하지 않을 때는
2: 그게 문제가 될 수
3: 있고 그게 그 친구 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에 의해 퍼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과거 관계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얘기하는 게 좀 필요해요. 디지털 문제, 동의 문제 얘기하고 어떤 위험 상황 생겼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이 성관계는 우리 본능에 대한 거잖아. 너도 이미 본능 있고 너도 그런 생각하니까 뭐 아빠가 엄마도 이해를 해. 근데 그 순간에는 예를 들어 뭐 밀폐된 그런 공간에서 오래 있다 보면 처음에 그 공간에 갈 때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진행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그런 장소에는 안 가는 게 좋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꼭 엄마 아빠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일 가지고 끙끙 앓거나 정확하지 않은 인터넷 정보를 찾아서 해결하지 말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가지고 해결을 해야 된다. 엄마 아빠 그때는 그렇게 널 야단치려고 하지 않고 해결책부터 찾아갈 거야. 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게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2: 평상시에 짧게 짧게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나중에 되게 큰 도움이 되겠어요. 혹시 네. 큰 일이 생겼을
0: 네.
2: 때.
0: 그러네. 네. 그러니까 요새 뭐 TV 보거나 뭐 이럴 때 남녀 주인공의 애정 행각 이런 거 나오면 나 뜨거워가지고 아유야 채널 돌려.
2: 야 보지 마 보지 마.
0: 뭐 이렇게 하는데 네. 그럴 때 그냥 가볍게 이렇게.
3: 가볍게 얘기하는 거. 저기 갔을 때만 해도 저렇게 뽀뽀할 거라 생각 안 했을 거야. 근데 있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느낌 받은 적. 아니 너 얘기 안 하겠지. 근데 그런 느낌 아빠 경험상은 그런 순간들이 있더라. 응? 그런 생각 없었는데 괜히 얼굴을 보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근데 그거 있을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된다. 응? 뭐 이런 얘기도 가볍게 하는 거죠.
0: 네.
1: 멀티방이 뭐예요? 멀티방이?
3: 뭐그 안에 가서 게임도 하고 방이 주어지는 거예요.
2: 그냥 이게 놀이방처럼 네, 놀이방처럼. 저기 영화도 보고 보드 게임도 하고 한데 네. 공간이 밀폐돼 있기 때문에
1: 네. 네. 열린 공간이
2: 파티룸,
1: 아니라
2: 파티룸인데 둘이 네. 가기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0: 예전에는 우리 그냥 비디오방 이렇게 네. 있었다면 네. 요새는 이제 멀티방으로 바뀌었나 보네, 그죠?
3: 뭐 비디오는 요즘에 잘 안 보거든요.
2: 비디오가 뭐라고요? 비디오방? VHS.
3: DVD 방도 DVD도 안 보고.
0: 예. 예. 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SNS 사생활 뭐 이런 일기장이고 어떻게 몰래 몰래 봐도 될까요?
2: 자꾸 보고 싶어지잖아요.
3: 예, 네. 보지 않는 게 좋죠.
2: 네.
3: 사실 이게 아이들 제가 이제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중학교 만 14세 미만은 부모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만 14세까지는 부모가 아이의 SNS 생활을 감독해야 된다. 근데 그 감독이라는 게 그냥 늘 보고 있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엇을 감독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0: 무엇을 감독할
2: 무엇을
0: 것인가?
2: 감독해야 되나? 무엇을 감독해야 되나요?
3: 네가 모르는 외부인과 소통하는 거.
1: 네.
3: 외부의 특히 성인과 소통하는 거. 그 사람이 너를 이용하거나 그 사람이 너를 가스라이팅하거나 아니면 착취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러는지는 확인하고 그런 게 없으면 놔둘 거다. 그다음에 네가 디지털로 위험한 정보를 주고받는지. 예를 들어 사진을 네 몸 사진을 찍어서 보인다든지 상대방한테 그런 사진을 찍으라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폭력과 관계에 있어서 네가 협박받거나 네가 공격받거나 아니면 네가 누구를 공격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범죄적인 문제하고 연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엄마가 볼 수 있어. 볼 수 있어. 그리고 그런 게 있는지를 쓱 보는 거지. 하나하나 절대 읽지 않아.
2: 네. 그치 그치
3: 하나하나 읽지 않아 쓱 보고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 자세히 볼 수 있어
1: 아, 네.
3: 그 순간 자세히 볼 수 있어 근데 네 거를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야 그냥 위험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뿐이야 요 정도 선에서 얘기를 하고 뭐 네가 친구랑 무슨 얘기를 나눠서 네가 어떤 친구 사귀는지 누굴 제일 좋아하는지 이런 거는 볼 생각 없다 그건 네 사생활이다 엄마가 존중한다 지금 엄마는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0: 네.
3: 보고 있는
0: 네.
3: 거는 멈추시는 게 좋겠죠.
2: 사랑해. 예. 네.
0: 그렇군요.
2: 근데 중학교 만 14세면 그 이상은 좀 SNS면 일기장이면 좀 그럼 존중해 줘야 돼요.
3: 존중해 줘야죠. 존중해 줘야죠. 예. 그리고 네. 근데 아이한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혹시 그런 식의 행위들 있을 수 있고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작년 한 해만 해도 온라인 성착취가 몇백 건이에요.
0: 네.
3: 그렇기
0: 네.
3: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건 안전 문제니까 엄마가 나설 수밖에 없어. 결국 나섰는데 늦게 나서면 위험하다.
0: 예. 네.
3: 나설 때는 빨리 나서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내가 네 SNS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거 진짜 네가 안 해야 되고. 하게 됐는데 이게 일이 네 뜻대로 안 흘러간다 하면 나한테 빨리 얘기해.
0: 안전을 위해서.
3: 안전을 위해서. 온라인 도박. 예. 그다음에 온라인 성문제. 그다음에 뭐 폭력이나 강력한 어떤 집단적으로 너가 공격받거나 네가 공격하는 행위. 이건 안 된다는 거를 아이한테 얘기해야죠.
0: 예, 네. 알겠습니다.
2: 네.
0: 자, 우리 아이 문제 없어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6: 우와,
5: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8: 우리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9: 백조싱크.
1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추운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5 3555 롯데건설.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5: 영월이래요.
4: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5: 영월이래요.
4: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5: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4: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6: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7: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6: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7: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6: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7: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6: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7: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6: 물걸레 쉰내 걱정 끝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7: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6: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7: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올을 드립니다.
8: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7: 금요일 아침 여성시대, 오늘 동심 퀴즈 정답 맞춰보겠습니다.
6: 정답은 수족관이었습니다.
7: 네, 컵빙수 받으실 분들의 명단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 올려두고요. 오늘 끝곡으로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들으시고요.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6: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시골살이에 대한 얘기를 차분히 적어둔 책 박정미 작가의 한 그루 열두 가지를 펼쳐봅니다. 농촌은 땅 모양이 제각각이라 크고 반듯한 땅을 얻기가 어렵다는 내용이 나오네요. 우선은 조각밭부터 얻으라고 조언합니다. 한 해 두 해 농사를 짓다 보면 짓고 있던 밭과 붙어있는 다른 밭들도 하나 둘 더 얻게 됩니다. 볼품없는 밭도 열심히 이어붙이면 어느새 반듯한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어딘가 미흡해 보이는 우리 인생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다 보면 예쁜 모양을 갖출 겁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주군청 해뜨미 씨름단 태백장사 노범수 선수입니다. 저는 통산 25번 장사에 올랐습니다. 노범수가 또 장사에 올랐다고 사람들은 제 별명을 노또장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저 역시 슬럼프라는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빠져나올 방법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이대진 감독님과 이진영 코치님께서 옆에 계셨습니다. 옛날 노범수로 돌아가자, 좀 즐겨라, 나 씨름장에 올라가면 여기는 놀이공원에 온 거고 놀이터에 온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덕분에 다시 운동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살다 보면 이 세상에 홀로 던져진 기분이 들 때가 있겠죠. 하지만 결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반드시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도움을 청해보세요. 누군가 반드시 있다는 걸 믿어보세요. 꼭 있습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의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2: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행복을 야속하게 빼앗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위식도 역류질환인데요. 성인 10명 중 1명이 갖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이죠. 밥 먹고 누우면 소가 된다는 속담이 있죠. 게으르면 고생한다는 뜻으로 밥을 먹고 바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가슴 통증 등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먹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면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 것이 위와 식도를 편안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와 관련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안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달 말에 종료될 예정이던 차량용 요소수와 요소의 매점 매석 금지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합니다. 정부는 국내 요소 재고가 평시 수준이고 수입 여건도 앞으로 개선될 거라고 봤지만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조치를 한 달 더 연장하고 8월 말 이후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의료용 주사기와 주사침은 수급이 안정돼 오히려 재고가 늘고 생산량이 줄었다고 보고 판매량 제한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에 불만을 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내 지도부를 찾아 멱살을 잡는 등 거세게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권영진 의원은 어제 오후 본회의가 끝난 뒤 정점식 원내대표를 찾아가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상임위 배정에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의원은 상임위 배치의 원칙이 뭔지 설명을 하라고 요구하며 그렇다고 멱살을 잡느냐는 정 원내대표를 향해 멱살을 10번이라도 잡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13일 연속 공습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SNS에 이란 현지 시간 24일 오전 2시 15분에 이란 군사시설을 겨냥한 추가 야간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습은 이란의 책임을 묻고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상선에 가하는 위협을 약화하기 위한 작전의 일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공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공격을 검토하고 있고 이전 어느 때보다 더 큰 공격이라고 밝혀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미국 빅테크 구글에 8억 9천만 유로, 우리 돈 약 1조 5천억 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한다고 현지 시간 23일 밝혔습니다. 구글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규제하기 위한 EU의 핵심 경쟁법인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EU는 구글이 사실상 독점적인 검색 엔진과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를 활용해 소비자들을 자사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으로 유도함으로써 경쟁 업체에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란이 외국인 공작원을 동원해 이스라엘 고위층을 암살하려 했다는 이스라엘 정보당국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이스라엘 총리실은 현지 시간 23일 정보기관 모사드를 대신해 낸 성명에서 이란이 해외 공작원을 모집해 이스라엘 고위관리를 암살 표적으로 삼으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CNN은 2023년 이후 이란 측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스라엘인은 최소 60명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와 저녁 사이엔 충청권과 남부지역에도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에 최대 60mm, 충청권과 경상권은 최대 40mm, 전라권은 30mm 등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8도입니다. 김초롱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 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 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식탁 위에서 완전 식품의 대표 주자로 꼽혀온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우유죠. 워낙 친숙하고 대중적인 식품이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 우유를 둘러싼 논란과 오해도 끊이지 않는데요. 무조건 많이 마셔야 좋다라는 이야기부터 사실은 굳이 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과학 저과학에서는 식품생명공학자 이한승 박사와 함께 우유를 둘러싼 여러 가지 오해와 소문들을 과학의 시선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첫 곡은 밀크의 Come to Me 듣겠습니다.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8: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여러분, 침대는 과학이라는 거 아시죠?
2: 그럼요. 요리도 과학이랍니다.
1: 복권도 과학이고요.
2: 투수의 체인지업도 과학이라고요.
1: 알고 보면 모든 게 다 과학입니다. 과학, 별거 아니죠?
2: 유튜브에서 검색. 이 과학, 저 과학.
1: 그럼 관상도?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은 지난 20년 동안 방송과 신문, 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난무하는 잘못된 식품 정보들을 속 시원하게 바로잡아 오신 식품생명공학자 이한승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미디어나 광고에서 흔히 접하는 식품 정보들의 오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짚어봤습니다.
2: 네.
1: 오늘은 그 가운데 좀 친숙한 식품 하나를 골라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2: 네.
1: 첫 번째 주인공으로 저희가 고른 것은 바로 우유입니다.
2: 네. 네.
1: 우유는 정말 안 먹어보신 분이 없고.
2: 그렇죠. 강제로도 먹고요.
1: 학교에서요.
2: 네. 네.
1: 저도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국민학교 출신이긴 하지만. 연식이
2: 저는 나오네요. 친숙합니다.
1: 계속 우유를 그냥 거의 반강제로 먹었던 것 같아요.
2: 그렇죠. 네,
1: 우유 급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고.
2: 맞습니다.
1: 그래서 우유는 모두에게 다 먹어본 그리고 친숙한 그런 식품이라 첫 번째 주제로 골라봤는데요.
2: 네.
1: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우유를 완전 식품이라고 흔히 부르잖아요.
2: 네.
1: 말씀드린 대로 급식으로 먹기도 하고 꼭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이미지가 형성돼 있는데 정말 완전한 식품인가? 이것부터 여쭤봅니다.
2: 완전 식품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 이렇게 법이라든지 또는 뭐 학계라든지 이런 데서 막 엄청나게 정의된 과학 용어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영양적으로 필수 영양소를 이제 골고루 비교적 충분한 양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 그래서 편의상 부르는 거고요.
1: 예.
2: 식품이 완전할 수는 없고요.
1: 네.
2: 예전에는 완전식품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한 종류만 먹으면서 평생 살 수 있는 게 완전식품이다.
1: 우유도 혹시 그러면 이 우유만 먹으면 평생 살 수 있나요?
2: 그렇지는 않겠죠. 우유도 부족한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철분이라든지 비타민C라든지.
1: 무기질, 비타민 이런 것들이요.
2: 예. 하지만 이제 그래도 보통 한 종류만 먹었을 때 예를 들어 소위 탄단지 또는 무기질 비타민이 골고루 들어있는 식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대표적인 보통 뭐 콩, 계란, 우유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완전 식품이라고 불렸고 특히 성장기 아이들에게 유익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강제로 먹이게 하고 심지어 뭐 흰 우유 버리다가 선생님한테 혼났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랬었죠.
1: 정말 완전한 식품은 아니지만 비교적 가깝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2: 네.
1: 네. 콩, 계란, 우유 이 세 가지를 특별히 예를 들어주셨는데 이 셋 중에서는 우열을 가린다면?
2: 저는 그건 우열을 못 가릴 것 같고요.
1: 그렇군요.
2: 네. 저는 뭐 콩, 계란, 우유가 비슷비슷한 계란은 이제 탄수화물이 좀 적긴 한데 보통 우리가 탄수화물은 충분히 섭취하거든요. 근데 이제
1: 그렇죠. 네. 너무 많이 섭취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요즘엔 또.
2: 근데 이제 계란은 이제 단백질, 지방 이런 성분들이 충분히 있고 우유는 탄단지 소위 다 이게 골고루 들어 있고 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다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조금씩 부족한 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우유의 영양 성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탄단지라고 말씀드렸는데 탄수화물은 우유 속의 탄수화물은 주로 이제 유당입니다. 뭐 유당불내증 할 때 그 유당이고요.
1: 유당
2: 또는 젖당이라고도 부르고.
1: 네.
2: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좋은 점도 있어요. 칼슘 흡수에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당이 한 5g 조금 미만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 정도 들어 있고. 그리고
1: 5g이라면 얼마 중에 5g이에요?
2: 100ml 기준 중에 했을 때 보통 이제 그 정도 들어 있고요. 우유에 이제 주 단백질이 카제인이라는 건데 카제인이 이제 한 80% 정도 들어 있고. 그리고 아마 헬스 또는 뭐 피트니스 요즘 이렇게 얘기하니까 피트니스 가시면은 유청 단백질 이렇게 근육 키우시려면 단백질을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회의 프로틴이라고 그래요. 유청 단백질인데 유청 단백질이 한 20%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단백질이 토탈로 따지면은 100ml에 한 3.3g 정도 내외 들어 있고요. 그리고 또 지방이 이제 있죠. 지방이 한 3.5% 정도 들어 있어서 요 지방을 가지고 이제 모아 가지고 우리가 보통 뭐 생크림을 만들거나 버터를 만들거나 그래서 여기 탄단지가 꽤 고르게 잘 들어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영양적으로는 되게 고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무기질과 비타민은 상대적으로는 좀 굉장히 적게 들어있는 편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2: 근데 원래 이제 우리가 무기질은 대량으로 섭취하는 거는 보통 칼슘이나 뭐 인이나 요 정도거든요. 근데 칼슘 꽤 많이 들어있고
1: 우유에 칼슘 많이 들어있다고 하죠.
2: 그리고 비타민은 원래 조금만 필요한 게 비타민입니다. 그러니까 비타민은 열량을 내는 영양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비타민은 소량 들어있는데 그 정도 양이면은 그래도 꽤 많이 있다. 다만 비타민 C가 이제 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 네. 이런 측면이 있지만 비타민도 그래도 꽤 많이 들어있고 지방이 있기 때문에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지용성 비타민들이 좀 부족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 지방 성분이 있기 때문에 지용성 비타민들이 그래도 잘 녹아 있어서 오. 비타민 측면에서도 뭐 나쁘지 않은 오히려 어린아이들에게는 좋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식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 제가 학교에서 배운 거는 5대 영양소라고 해서 탄수화물, 그렇죠. 단백질, 지방, 무기질, 네. 비타민 이렇게 배웠었는데
2: 그렇습니다.
1: 네. 그게 대부분 좀 골고루 많이 들어있는 편이네요. 진짜 네. 완정식품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철분과 그 비타민 C가 좀 부족하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단백질에는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들어있고 유청 단백질이라는 게 들어있다고 하셨는데 네. 단백질에도 종류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2: 그렇습니다.
1: 탄수화물도 유당 저당이 들어가 있다고 하셨는데 탄수화물도 또 종류가 되게 많고 네. 지방도 우리가 불포화 지방 뭐 포화 지방 네, 네, 네. 이렇게 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네. 같은데 그럼 우유만 먹으면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이 적어도 탄 단지 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우유만 먹어도 어느 정도 좀 충족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게 조금 더 필요한 그런 걸까요?
2: 탄 단지의 측면에서 본다면 예. 우유만 먹어도 크게 부족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1: 종류가 다른 종류가 꼭 아기들이, 필요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2: 아기들이 모유만 먹고 자라잖아요.
1: 그렇죠.
2: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필요한 성분들은 보통 우리가 유당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유당은 이제 화학적으로 보면 이당류라고 그래가지고 네. 포도당과 갈락토스라는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당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소화되면 네. 포도당은 포도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갈락토스도 결국은 에너지를 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탄단지적인 측면에서 특히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게 아미노산이고
1: 예.
2: 그 아미노산 중에 인간이 못 만드는 걸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그게 보통 이제 9종 정도 있는데
1: 네.
2: 동물에서는 대부분 다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1: 예.
2: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카제인이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뭐 문제가 좀 있다든지 그러니까 그걸 분해하는 데 문제가

0: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1: 예.
0: 어느 정도 우리가 필요한
1: 아미노산
0: 네, 것들을 다 이렇게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구본이 되는 거죠.
1: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느 정도의 완전 식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이 우유를
0: 네.
1: 먹기만 하면 유독 화장실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0: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아주 그거에 민감하신 분이 계세요.
1: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0: 네. 네.
1: 유당불내증이라는 뭐 증상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0: 네.
1: 서양인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유독 이런 증상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맞습니까?
0: 맞습니다. 동양인들 특히 이쪽 동아시아 쪽 사람들에게 네. 유당불내증이 많은데
1: 네. 그 이유는 뭘까요?
0: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1: 네네.
0: 유당불내증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1: 정상이에요.
0: 네, 그러니까 성인들은 어렸을 때는 모유에 있는 유당을 분해해야 되기 때문에
1: 네.
0: 유당을 분해하는 소위 락테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있거든요.
1: 네.
0: 그 효소가 어린아기들은 다 나와요. 그런데 성인이 되면
1: 네.
0: 사실은 모유를 안 먹고 다양한 종류의 다른 음식들을 섭취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알아서 그 효소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정상인 거고
1: 예예.
0: 유당을 계속 분해하는 효소가 나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약간 이상한 사람들로 요즘에 보는 그런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당을 잘 분해하는 우유를 네. 아주 잘 먹는 사람들이 주로 북유럽에 많이 사는데
1: 네.
0: 북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성인들의 거의 한 80에서 90%가 우유를 굉장히 잘 소화하는데
1: 그 사람들은 성인이 돼서도 엄마 자식 먹는 건 아닐 텐데
0: 그렇죠. 그런데 네. 이분들은 그 유전적 변이가 있어요.
1: 예.
0: 그래서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 자체에는 변이가 없는데
1: 예.
0: 이 효소를 만들어내는 유전자 부위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유전자 중에 염기서열 하나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그거를 요즘에는 그 유당 효소가 계속 나오는 증상이라고 해서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거다.
1: 예. 그러니까
0: 유당 불내증은 영어로 락토스 인톨러런스라고 하는데 이건 톨러런스 그러니까 견디지 못한다는 뜻인데 이게 정상인 거고
1: 네.
0: 이 락테이즈라는 게 계속 나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드물고 그 사람들이 더 소수다. 그래가지고 그걸 락테이즈 퍼시스턴스라고 불러요.
1: 예.
0: 그래서 뭐 불내증이라는 건 일반적인 현상이긴 한데 특히 이게 유제품을 얼마나 먹느냐 안 먹느냐. 자주 섭취하면 이게 좀 견디는 능력이 조금 더 장내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좋아지기 때문에 우유를 계속 섭취하신 분들은 그게 별로 그렇게 유당불내증이 없는데
1: 네.
0: 우유를 이렇게 잘 안 드시다가 어쩌다 한번 드신다든지 그런 분들에게는 불내증이 좀 더 잘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1: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말씀 듣고 첫 번째로 북유럽 사람들이 유당 분해 효소가 아직도 성인이 된 이후에도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0: 네.
1: 그거는 그쪽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좀 소저지라든지 아니면 그런
0: 그렇죠.
1: 우유나 아니면 네. 동물의 네. 저질 먹어서 에너지를 섭취했기 때문에 그게 계속해서 진화적으로 이어져 온 것 같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0: 이게 보통 이제 인류사를 이렇게 보면은
1: 네.
0: 적도라든지 더운 지역에서 농사가 되게 잘 되잖아요.
1: 그렇죠.
0: 2모작, 3모작. 그래서 농사가 잘 돼서 그 식품들을 이제 뭐 곡물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섭취하는데
1: 네.
0: 추운 데는 농작물이 잘 안 자라기 때문에 보통 목축을 하거나 뭐 몽골도 그렇고 그런 목축을 많이 하고 그러면은 보통 고기를 섭취하는 것 말고 사실 소를 한 마리 잡으려면은
1: 네.
0: 보통 20개월, 30개월 막 이렇게 키워서 잡아야지 이제 소위 말해서 큰 소가 되는데
1: 네네.
0: 우유는 젖소가 계속 매일매일 주니까 그거를 훨씬 더 자주 섭취했던 사람들에게서는 아무래도 유당불내증이 훨씬 더 적고 락테이즈가 계속 나오는 그런 변이들이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약간 축적되어 왔다. 유전적인 변이가 축적되어 왔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죠.
1: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은 유당불내증이라고 할 만한 우유를 먹었을 때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0: 그게 사실은 이제 이런 이걸 하나의 증상으로 보려면
1: 예.
0: 보통 한 컵 240ml인가 마셨을 때 몇 그램 이하에서 또 문제가 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이제 따지는 그 기준들이 있거든요.
1: 예.
0: 근데 사실 이게 전 국민 대상으로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데서는 한 70%에서 80%라고 하기도 하고
1: 예.
0: 어느 조사에서는 80%가 넘는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1: 예.
0: 보통 한 5g 미만의 유당으로도 배가 아프거나 이러면은 유당불내증으로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예. 근데 우리가 우유를 먹었을 때 속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게 유당불내증뿐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예.
0: 사실은 제가 아는 분은 이제 커피의 그 라떼 들어가는 그 정도

0: 양, 네. 그거보다도 훨씬 더 적은 양 또는 뭐 치즈라든지 이런 거 유제품을 먹었을 때도 막 배가 부고 화장실 가시는 분들 계신데 예. 그런 분들은 사실은 탄수화물 유당이 문제라기보다는 예. 오히려 단백질이 원인이거나 그래서 단백질의 이렇게 면역 체계가 좀 약간 일종의 알러지 같은 반응이죠. 이상 면역 반응을 그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약간 그 과민성 장 증상 예. 같은 것 때문에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유당에 의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좀 그 확인해 보실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1: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유당 불내증이 있고 알레르기 증상 같은 것들이 있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것들이 있다고 세 가지 분류로 크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증상만 일단, 구분은?
0: 일단 그거부터 해 보셔야 됩니다. 네. 제일 많은 게 이 유당 불내증이기 때문에 예. 그 락토프리 우유라는 게 요즘 있죠.
1: 네.
0: 그래서 이제 유당이 락토스인데 영어로 락토스가 없는 우유들이 꽤 있습니다.
1: 예.
0: 거의 아마 요즘에는 모든 우유 회사에서 다 만드는 것 같은데.
1: 락토프리 많이 들어갔죠. 네.
0: 그걸 먼저 드셔보시고 네. 그걸 먹었는데도 내가 뭔가 증상이 심각하다, 심하다. 그렇다면은 그거는 이런 단백질 같은 것에 알러지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진짜로 병원에 가셔서 이제 알러지 검사를 받으신다거나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증상 자체에서는 구분이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유당불내증은 가스가 좀 차는 쪽이
0: 가스가 차고 설사를 하고 네. 뭐 이런 거고
1: 그다음에 알레르기 같은 것들은 뭐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0: 그런 측면에서는 차이들이 있는데
1: 예.
0: 제가 본 그 몇 가지 케이스들이나 이런 경우들은 네. 사실 그런 분들이 설사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해가지고
1: 아, 알레르기도
0: 네, 그러니까 네. 장이 안 좋아서 그런 쪽으로 그 문제가 생기는 아까 뭐 단백질 알러지 같은 경우는 다른 이상 면역 반응으로 인한 것 뭐 피부라든지 이런 데 생길 수 있지만
1: 네.
0: 예를 들어서 과민성 장 증상이다 그러면 사실은 유당불내증이 이 증상이 좀 비슷할 수 있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증상만으로는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유당불내증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락토프리
0: 네.
1: 우유를 드셔보시고 거기에서 네. 문제가 괜찮다라고 네. 하면은 아 내가 유당불내증이구나.
0: 그렇죠.
1: 80-90%는 다 대한민국 사람은 그렇다고 하니까 대충.
0: 그렇죠. 네, 아마 그러니까 그게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1: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고 락토프리를 먹었는데도 속은 계속 불편하다라고 하면은 이게 네. 뭐 알레르기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일 수 있으니
0: 네.
1: 찾아가 보시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벌써 1부가 끝날 시간이라서요.
0: 네.
1: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 네.

0: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1: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의 깊이를 아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고 점프나 다이빙은 적어도 수심이 4m 이상인 곳에서만 즐겨야 합니다. 물놀이 중 체온 저하로 몸이 떨리거나 입술이 부르고 얼굴이 당기는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물놀이를 중지해야 합니다. 다리에 쥐가 오거나 피부에 소름이 돋을 때에도 물놀이를 중지하고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음식물을 물고 수영을 할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 등의 음식물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물놀이 안전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3: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식품생명공학자 이한승 박사님과 함께 우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락토프리 우유 요걸로 네. 이제 유당불내증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고
1: 네. 예.
0: 속이 불편하신 분들은 유당불내증 때문이라면 락토프리 우유를 드시면은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1: 네.
0: 근데 유당불내증이라고 해서 좀 속을 불편하게 만들고 한다고 하니까
1: 네.
0: 이게 유당 자체가 몸에 안 좋은 건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하나요?
1: 유당이 좋은 역할을 하는데요.
0: 네.
1: 사실 그 어린 아이들이 모유만 먹고 사는데 모유에는 유당이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우유보다.
0: 그렇죠.
1: 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모유 먹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 유당이 안 좋다고 그러면 아이들은 안 좋은 걸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유당이 안 좋을 이유는 사실 별로 없고요. 이게 이제 장에서 분해가 되면
0: 네.
1: 사실은 그 젖산 이 좀 생성됩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장 속에는 이 우리가 젖산균 또는 한국에서는 보통 유산균이라고 하는데 이 유자가 이제 젖유자라서
0: 네.
1: 유산균과 젖산균 같은 건데 이 젖산균이 그 당을 조금 발효를 해요. 그래서 장의 환경을 약간 약산성으로 만들어주는데
0: 예.
1: 요게 이렇게 약산성이 됐을 때 칼슘 흡수가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유에 있는 칼슘이 보통 흡수가 예를 들어 멸치를 먹는 것보다 우유의 칼슘이 흡수력이 더 좋다고 하는 이유가
0: 예.
1: 이런 유당이랑 같이 먹으면 장내 산성 환경에서 칼슘 흡수가 더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당이 이렇게 좋은 점이 있고요.
0: 아, 그러니까 젖당이 분해되면서 이제 유산균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1: 네. 근데 유산균은 사실 거기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0: 존재하고 있는.
1: 네.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 그 유당이 오면 그 유당을
0: 발효시키면서.
1: 자기들이 발효를 해가지고 몸에 필요한 젖산도 만들고 또 무슨 뭐 단세지방산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것들도 만들고 이렇게 장 건강에 소위 도움이 되는 것들을 조금씩 만들거든요.
0: 예.
1: 그렇게 하다 보면 장의 환경이 약간 산성으로 조금 바뀌고 그러면 예. 칼슘 흡수가 좀 더 잘 된다. 이게 유당의 아주 대표적인 장점 중에 하나고요.
0: 결국 칼슘 흡수를 더 늘릴 수 있다라는
1: 그렇죠.
0: 거네요.
1: 네. 네. 그리고 이제 유당이 소화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0: 예.
1: 락토프리 말고 그냥 일반 우유를 드셨을 때 이게 이제 소장 하부까지 이렇게 이제 오래 머무는 게 있어서
0: 예.
1: 이 과정에서 이제 칼슘이 흡수될 수 있는 원래 칼슘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잘 흡수가 되지 않는 물에 잘 안 녹는 물질들인데 이런 것들이 흡수될 시간 같은 걸 좀 이렇게 그 벌어주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0: 예.
1: 또 하나는 뭐 유당이 이렇게 에너지원의 역할, 당은 보통 에너지원의 역할을 많이 하니까요.
0: 네.
1: 그러면은 이제 우유 속에 있는 단백질들이 에너지 쪽으로 쓰이지 않고 근육이나 조직이나 이런 걸 만드는데 소위 단백질 절약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단백질이 에너지원 말고 다른 쪽으로 우리 몸의 기본적인 이런 물질들을 만드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
0: 네.
1: 그래서 유당이 뭐 장점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0: 칼슘 흡수에 도움이 되고 또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1: 네. 예,
0: 단백질이 다른 역할을 에너지에 쓰이지 않고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또 도움이 된다.
1: 네.
0: 좋은 거네요.
1: 사실 음식에 있는 거는 예. 좋은 점을 따져보면 다 좋은 점이 있습니다.
0: 나쁜 점을 따지면 또 나쁜
1: 그렇죠.
0: 점도 보이고.
1: 맞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근데 마트에 가면 우리가 락토프리 우유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그냥
1: 네.
0: 우유도 있고요.
1: 네.
0: 저지방 우유도 있고 무지방 우유까지 있습니다.
1: 네.
0: 예. 저지방 우유, 무지방 우유 뭐 이게 오히려 건강에 더 좋다, 안 좋다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1: 네.
0: 예. 건강에 더 좋은 건 맞는 건가요?
1: 사실 이게 이제 지방이 몸에 안 좋다는 대전제 하에서 하는 이야기죠. 특히
0: 현대인들이 지방 섭취가 너무 많다.
1: 그렇죠. 동물성 지방은 포화 지방이 많다. 그러니까.
0: 네.
1: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동물성 지방은 100% 포화 지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물성 지방이라고 하는 것도
0: 예.
1: 불포화지방과 포화지방의 비율 중에서 포화지방의 비율이 높은 거지 동물성 지방이 다 불포화지방 그러니까 포화지방인 건 아닌 거고요.
0: 일단 제가 너무 과문해서요.
1: 네.
0: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은 뭐가 다른 겁니까?
1: 우리가 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0: 예.
1: 사실은 그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탄소 3개짜리 물질에
0: 네.
1: 지방산이 3개 붙어 있는 거를 우리가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0: 네.
1: 그걸 다른 말로 중성지방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마 건강검진 해보시면
0: 네.
1: 중성지방 수치가 높으니까 음식물 섭취나 이런 거를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0: 예.
1: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지방이에요. 근데 이제 그 지방이 소화되려면
0: 네.
1: 분해돼서 지방산이라는 게 세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0: 예.
1: 그 세 가지 지방산이 전부 다 포화지방

0: 또는 불포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요게 이중결합이라고 하는 그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으면 불포화 그리고 없으면 포화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고요. 얘네들이 우리 몸속에서 네. 하는 역할이 조금 달라요. 똑같이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네. 이게 생긴 모양도 다르고 그리고 어떤 막을 구성할 때 포화지방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돼 있는데 네. 불포화지방은 약간 꺾여 있는 이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꺾여 있거든요. 예. 꺾여 있는 모양이 우리 생체 막이나 이런 거를 구성할 때 조금 다르게 역할합니다. 예. 그래서 불포화지방을 먹으면은 그런 그 생체의 역할들이 좀 더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불포화지방이 포화지방보다는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예. 그렇다고. 포화지방이 그럼 무조건 나쁘냐?
1: 필요는 하죠, 우리 몸에.
0: 그럼요. 네. 특히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칼로리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1: 네. 네. 그래서 동물성 지방을 우유가 어쨌든 네. 가지고 있는데.
0: 우유는 동물성 지방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포화지방의 비율이 좀 높을 뿐이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우유는 보통 3.5% 지방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걸 우리가 보통 홀밀크라고 합니다. 전유. 그러니까 우유의 모든 성분이 다 들어있는 건데 사실은 우유를 그냥 목장에서 이렇게 우유를 가져와서 공장에서 예. 살균한 다음에 포장해서 파는 게 아니고요. 네. 일단 지방을 한번 분리해요.
1: 아 이게 저지방 우유나 무지방 우유를 만들기 위해서 분리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네. 무조건 분리해요.
0: 일단 분리를 합니다. 예. 그리고 3.5% 맞춰서 다시 넣습니다.
1: 아 그거는 3.5%를 딱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0: 그렇죠.
1: 건가요?
0: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네. 목장에서 소가 뭘 먹었느냐, 상태가 어떠냐, 네. 또는 뭐 계절적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유지방이 유지방뿐만 아니고 모든 성분이 이렇게 출렁출렁할 거 왔다 갔다 할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러네요. 사실은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지방을 다시 첨가해서 소위 말해서 표준화를 시킵니다. 예, 이게... 성분을 표준화시키는. 근데 지방을 넣을 때 네. 이제 사람들이 아 우유 속에 지방을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적게 넣자. 그래서 이제 2% 저지방 또는 1% 저지방 하나도 안 넣으면 아예 무지방. 무지방. 이렇게 해서 이제 제품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네. 그 지방들은 사실은 생크림이나 버터를 만드는데 이렇게 사용되고. 아.
1: 그러면 유당이라든지 단백질 같은 경우는 따로 분리해내지는 않아요? 지방만 일단 분리해내요?
0: 네. 지방만 분리합니다. 지방은 왜 그래요? 이게 물에 뜨기 때문에 예. 이게 원심 분리나 이런 걸 사용하면 굉장히 쉽게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만 먼저 분리해서 그 지방의 함량을 일정하게 맞춰서. 맞춰주는 거죠.
1: 네, 근데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마다 또 다를 거 아니에요. 저 속에 그렇죠. 들어있는 네. 양이 네. 그거는 별로 우유의 품질 같은 거에 영향을 못 미치나 보죠. 맛 때문에 그럴까요?
0: 아, 맛보다는 네. 제가 알기로는 품질에 사실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근데 예. 걔네들은 그 이 저기 보통 우리가 표준화하기 전에 네. 양이 그렇게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이게 큰 변화가 없는데 아,
1: 주로 지방이 차이가 네,
0: 지방이
1: 나는군요.
0: 조금 더 그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주로 이제 지방을 가지고 하고요. 사실은 뭐 저기 단백질이나 이런 것도 옛날에는 네. 그 단백질의 양을 속이기 위해서 사실 우유에다 물 타도 모르잖아요.
1: 예, 그렇죠.
0: 우유에다 물 타가지고 팔던 그런 사건 사고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이런 데들이 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 중국에서 그 멜라닌 파동이라고 해가지고 아, 그게 단백질 함량 속이기 위해서 그걸 넣었던 거거든요.
1: 아이들 분유
0: 그렇죠. 그걸로 사람 예. 멜라닌 한 분자에 질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건데 예. 단백질은 질소 함량으로 재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 다른 것도 기본적으로 성분이 어느 정도 일정해야 되지만 특히 지방을 가지고 맞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무지방, 저지방 이런 것들을 만들고 이게 건강에 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렇게 만들어 팔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좀 황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네. 생우유를 마시자. 라고 네. 주장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이 생우유라는 개념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우유를 살균하지 않고 마시자 그렇죠. 이런 의미인가요?
0: 근데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네. 약간 그 장관 되기 전에 환경운동이랑 이런 거를 좀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약간 그 자연주의적인 세계관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네. 식품회사들이 우리를 병들게 한다 뭐 이런 그리고 사실 이분이 큰 문제를 일으킨 거는 사실은 이 거의 백신 음모론에 가까운 네. 사람이라서 사실은 네. 미생물학자들이 이분에 대해서 화가 굉장히 많이 나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 생우유라고 하는 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

0: 가루 짜서 그냥 살균하지 않고 먹는 우유를 얘기하는 건데 살균을 하면 뭐 좋은 영양 성분이 없어진다 뭐 이런 주장들이 있긴 있어요.
1: 네.
0: 그런데 하지만 우유를 살균하지 않고 먹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고 인류가 힘들게 우유를 살균한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네. 그런 사건 사고들도 엄청 많이 있었고 해가지고 우유를 살균하지 않고 먹는 거는 저기 그 프란다스의 개 시대.
2: 바로 짜가지고 병으로 네, 바로 먹죠.
0: 그렇죠. 그 시대에도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콜레라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네. 지식이 생겨가지고 네. 우유를 먹기 전에 집에서 끓이거나 데워서 먹은 경우들도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사실 우유를 살균하지 않고 먹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것이고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2: 네. 저도 여기에 동의는 하지만
0: 네.
2: 또 반대쪽에서 이제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면요.
0: 네.
2: 지금은 냉장 유통 같은 것들이 워낙 잘 돼 있는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지 않냐. 그래서
0: 그렇죠.
2: 균이 막 번식하는 거, 세균 같은 게 번식하는 거를 냉장 유통 같은 것들로 잘 네. 막을 수 있는 환경이다. 그래서 생후에도 문제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0: 그럴 수는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냉장 유통의 온도가 한국보다 더 낮아요.
2: 아, 더 낮아요.
0: 한국은 보통 10도 정도가 이제 냉장 유통 기간인데
2: 네.
0: 미국은 보통 4도에서 5도 정도를 냉장 유통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2: 네.
0: 미국의 마트에 가보시면 훨씬 더 춥습니다. 그 냉장 기온이 훨씬 더 낮기 때문에
2: 그렇군요.
0: 네, 유통 기한도 조금씩 다릅니다.
2: 예.
0: 그래서 미국이 조금 더 길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요즘 한국도 물론 이제 콜드 체인이라고 하는 그게 잘 돼 있긴 한데
2: 네.
0: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는 100%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2: 네.
0: 우유를 모든 사람이 마신다고 치면은 그 중에서 한두 건만 이렇게 뭐 예를 들어 1,000명 중에 한 명만 사고가 난다고 해도 굉장히 큰 사고이기 때문에
2: 그렇죠.
0: 우유는 기본적으로 우유는 냉장 유통을 해도 한 달 이상 보통 안 두고 그리고 개봉을 한번 하면 바로 2-3일 안에 드시는 게 좋기 때문에
2: 네네.
0: 우유는 굉장히 아까 탄단지가 고르다는 거는 미생물도 너무 좋아한다는 미생물이 먹고 살기에 굉장히 좋다는 거거든요.
2: 아,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면 미생물에게도 에너지가 되는
0: 그렇죠.
2: 거니까.
0: 그렇기 때문에 우유는 살균을 해서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 근데 생우유 하니까 네. 생자가 들어가잖아요.
0: 네.
2: 우리나라 사람들도 생자 들어가면 뭔가 좀 긍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2: 예, 뭐 생맥주.
0: 네.
2: 그냥 맥주보다 생맥주가 더 맛있게 느껴지고
0: 네.
2: 생막걸리가 또 그렇고
0: 네.
2: 생수 또 깨끗하게 느껴지고요.
0: 네.
2: 생면, 생주스, 생자 들어간 거 굉장히 많거든요.
0: 네.
2: 생자가 붙은 식품들은 더 신선하고 좋은 거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로 신선화해서 생이 붙은 걸까요?
0: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2: 네.
0: 생이 붙은 건 사실은 약간 일본의 영향이 커요. 일본이 이제 영어로는
2: 네.
0: 생맥주를 드래프트 비어라고 불러요.
2: 맞아요. 네. 네, 그렇죠.
0: 드래프트라는 거는 그냥 어떤 무슨 뭐 초안이 나왔을 때 보통 드래프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끝까지 처리하지 않은 그냥 초기에 나온 어떤 그 맥주라는 뜻이거든요.
2: 네네.
0: 근데 그거를 일본에서 이제 생맥주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런 식으로 일본은 뭐 생면이라든지
2: 네.
0: 뭐 아니면은 뭐 저기 생크림이라든지 네. 이런 게 이제 약간 일본식 조어들이거든요.
2: 이게 생하면은 살아 살생자니까
0: 네.
2: 반대는 죽어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사실
2: 네.
0: 생맥주는 그냥 그 열을 줘서 살균할 수도 있고 필터로 균을 싹 다 걸러낼 수도 있습니다.
2: 예.
0: 그 필터로 싹 걸러내서 가열 살균하지 않은 맥주라는 뜻이거든요.
2: 아.
0: 네. 그리고 그 생수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건 진짜 좀 약간 독특한 그 조어인데
2: 네.
0: 그냥 법적인 용어는 먹는 샘물이에요.
2: 먹는 샘물.
0: 네, 법적인 용어 먹는 샘물인데
2: 예.
0: 우리가 이제 수돗물과 대비해서 자꾸 생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2: 네.
0: 영어로는 bottled water입니다. 그냥 병에 담은 물이라는 뜻이고요.
2: 네.
0: 그리고 생면도 fresh noodle.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밀가루도 이게 그 쉽게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2: 예.
0: 건조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번식이나 막고 그리고 유통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데 그거를 건조하지 않은 거죠. 그거를 그냥 생면이라고 부르는 거기 때문에
2: 예.
0: 뭐 생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크림을 이렇게 30% 정도 모아놓으면 보통 영어로 휘핑크림이라고 하는데 이걸
2: 예.
0: 우리가 생크림이라고 하니까 사실 생이라고 붙은 게 꼭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2: 그 생이 어디의 분야에 따라서 다 각각 다 다른 의미가 되네요.
0: 그렇습니다. 영어로 하면 다 달라져요.
2: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용어가 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0: 그렇습니다.
2: 아, 그 이미지가 참 우리에게는 통용이 잘 되는데
0: 네.
2: 잘 알고 이 생자를 들여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살균의 측면에서 보면
0: 네.
2: 좀 살균이

0: 필요하고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질문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오래전이지만 우유를 살균하지 않고 먹거나 상한 우유를 마셨다가 네. 일어났던 큰 사고가 뭐 많이 있었겠지만 대표적으로 하나 소개해 주시면
1: 굉장히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이제 제일 유명한 건 소위 뉴욕의 이 메쉬 우유 스캔들이라고 하는 예. 그 당시에 이제 소를 키울 때 그 양조장 옆에서 소위 그 곡물 찌꺼기 같은 것을 먹고 소들을 키워서 예. 소들의 영양 결핍이나 이런 것들이 심각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때 이 막 그 영양 상태가 안 좋은 소에서 나온 우유 그것도 살균이 잘 그 되지 않고 거기다가 또 뭐 물도 타고 이상한 것도 타고 막 이래가지고 네네. 굉장히 큰 문제가 돼서 그 한 해 뉴욕에서 8천 명 이상이 죽었어요.
0: 대단하네요.
1: 굉장히 큰 사건이고요. 예. 사실은 그 살균하지 않은 우유 속에는 소의 결핵균 같은 것들이 섞여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0: 병원균이 그래서, 있군요.
1: 네, 그래서 이게 소의 결핵균은 보통 소만 감염시키면 좋은데 이게 예. 사람도 감염시키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에게 감염되는 사건이 아주 크게 일어나지는 않아도 빈번하게 있어서 이게 1920년도 이후에 아예 이제 미생물학자들이 이거 우유는 그 전부 다 살균해서 먹여야 된다. 네. 물론 우유의 살균법은 그 소위 그 유명한 파스테르라는 분이 1860년대에 개발을 했지만 예. 그래도 이게 모두가 우유를 살균해서 먹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 소위 말해서 일치된 의견이 없었는데 1920년도 이후에는 이거를 이제 살균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살균해서 먹기 시작한 거죠.
0: 근데 냉장고 안에는 네. 따지 않고 놔둔 우유는 네. 예, 유통기한이 좀 지나도 네. 마셔도 괜찮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1: 예전에 어떤 방송에서 아마 그거 실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50일까지 그 문제가 없었다고 저는 본 기억이 있는데 예. 사실 우리가 냉장고 그러니까 잘 유통이 돼서 그러니까 보통 유통을 하다 보면 밖에 잠깐 놔둔다든지
0: 맞아요.
1: 이럴 수도
0: 막 오래 네, 두는 경우도
1: 이럴 수도
0: 있죠.
1: 있는데 잘 유통이 돼서 그게 우리 집까지 와서 냉장고 안에 들어가서 누가 따지도 않고 그냥 계속 뒀는지 모르고 계속 뒀다. 네. 그렇다면은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갑니다. 보통 뭐 대부분의 식품들이 사실 그래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뭐 50일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통기한 지나도 마셔도 돼. 라고 말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네. 너무 오래 지난 거는 아무래도 혹시라도 모를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어 저는 50일은 좀 심하다고 보고요. 유통기한이 뭐 하루 이틀 정도 지난 거는 네. 그렇게 크게 따지 않은 상태라면 네.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보고 일단 한번 따셨으면 네. 그거는 2, 3일 안에 드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칼슘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유당이 분해가 되면서 네. 유산균이 유당을 이제 발효시키고 네. 그러면서 산성 환경을 만들고 네. 그거는 산성 환경은 또 칼슘을 흡수하는 데 훨씬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우유하면 우리는 칼슘
1: 네. 네.
0: 키 크는 데는 우유가 최고다 이렇게 그렇죠. 알고 있는데
1: 칼슘은 우유와 멸치
0: 네. 그렇죠 맞아요 딱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나오잖아요 네. 교과서에도 요거는 그러면 맞는 얘기네요 확실하게
1: 키 성장에 네. 어린이들 키 성장에는 도움이 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어린이 상태일 때로 보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우유를 많이 먹은 사람과 이 성인이 됐을 때를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큰 관련이 없다는 연구들도 있어요.
0: 요거는 아까 말씀하신 성인 되면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 같은 것들이 이제 안 나오는
1: 네, 그런 것일 그런 수도 상황이니까. 있고 사실 키라고 하는 게 예. 많은 사람들이 키 하면은 뼈 이렇게 생각하고 뼈 하면 칼슘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0: 맞아요.
1: 진짜 중요한 건 단백질입니다. 뼈에서 진짜 중요한 건 단백질이고요.
0: 예.
1: 뼈의 성장은 단백질을 많이 드시는 게 뼈 성장에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우리가 콜라겐 단백질이 이 뼈를 성장시키는 그 테두리를 만들고 네. 칼슘과 인이 거기에 달라붙어가지고 뼈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칼슘이 당연히 기본적인 재료니까 칼슘을 넣어주는 거는 도움이 되죠. 하지만 단백질이 사실은 키 성장에는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0: 네.
1: 다만 칼슘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혈액에도 항상 일정 농도를 유지해야 되고 세포 내에서도 역할을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뼈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칼슘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인에게 부족한 두 개의 영양소가 칼슘과 비타민 D예요.
0: 아,
1: 그래서 이 비타민 D는 이제 햇볕을 많이 쬐이고 이러면 네. 자외선 때문에 이제 만들어지는데
0: 네.
1: 칼슘은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유든 아니면 뭐 멸치든 아니면 다른 어떤 그 칼슘이 많은 성분들을 먹는 거는 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0: 그런데 우유에 칼슘이 좀 성분이 많이 함유가 돼 있다고 하셨으니까
1: 그렇죠.
0: 도움은 확실히 될 수 네. 있다.
1: 성장기 아이들에게 그래서 이제 뭐 급식으로도 주고 그러는 거죠.
0: 예. 이과학 저과학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우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한층 더 깊게 청취자분들께서 우유에 대해서 좀 알고 생각해 보실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3: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2: 노라이벌 랜드마크
3: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95일 3555 롯데건설.

0: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주주만.

0: 지친 나를 안아브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6: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5: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7: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8: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 12시가 방송됩니다.
2: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요,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낮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신앙송가 구경영입니다. 시를 가까이 하면 감성이 자라나고 사물을 보는 눈이 밝아지며 사람들과 잘 어울려 분별심이 두터워진다. 논어에 담긴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소중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 한 편을 들려주세요. 혹은 거울 속에 나에게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낭독은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행복한 일입니다. 매일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 한 편을 선물해 보세요.
1: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탁주 태화루.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1: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4: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정오 뉴스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 순직 해병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심리로 열린 범인 도피, 직권 남용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최종 구형 의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0: 재판에 넘겨진 사령관들에 대해 특검이 징역 20년이 넘는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내란 특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 방첩 사령관에게 징역 30년, 이진우 전 수방 사령관에게 징역 30년, 곽종근 전 특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계엄 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에게 징역 25년을, 문상호 전 정보 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이 오늘부터 무역법 제301조를 근거로 우리나라에 12.5% 관세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산업통상부는 미국 측의 강제 노동 및 과잉 생산 301조 관세가 총 15%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고 미국도 기존 무역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과잉 생산 분야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향후 미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와 최고위원 예비경선을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특정 지역, 연령 등을 조합해 만든 샘플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8.17 전당대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임호선 의원은 후보자 측이나 여론조사기관에서 크게 문제될 내용은 아니라고 해서 결과를 의결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표집 과정에서의 오류가 당락에는 영향이 없었다며 이에 대해 후보자들의 항의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의 멱살잡이 사건 이후 피해자인 정점식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원내 부대표단이 권 의원을 향해 의원총회에서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부대표단은 오늘 오전 회의를 연 뒤 이번 사태에 대해 강력히 성토한다며 성명서를 내고 의원총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 선거를 치른 페루에 특사단을 파견합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케이코 후지모리 페루 신임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과 우후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이기현 의원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을 특사단으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특사단이 남미 최대 방산 협력 파트너인 페루와의 국방 안보 분야 협력을 심화해 나가자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공격받는 모든 선박의 피해를 이란 동결 자금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SNS를 통해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선박과 화물 등에 발생하는 모든 피해를 미국이 보유하고 통제하고 있는 이란의 자금으로 보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는 곳에 따라 비가 오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은 5에서 40mm, 강원 북부 내륙은 10에서 60mm 등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8.9도입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1: 한여름빵 DJ와 트로트 90년대와 2000년대 히트곡이 진하 해수욕장에 2026 울산 서머 페스티벌 진하 뮤직쇼 개그맨 듀오 이상호, 이상민의 트로트 메들리 DJ 파티 미스터 트롯 탑 7 젊은 트로트 에너지 박성원 그때 그 시절 모두 김밥말게 했던 자두 90년대 댄스의 전설 룰라까지 세대가 함께 부르고 춤추는 한여름밤의 레트로 비치 콘서트 8월 8일 토요일 저녁 8시 울주 진하 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진하 뮤직쇼 그때 그 노래를 지금 이 바다에서 다시 만나요.
2: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국제 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7월 24일 오늘은 세계 보건기구가 정한 세계 셀프케어의 날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돌보라는 날이죠. 왜 오늘이냐? 숫자 724의 상징성처럼 일주일에 7일, 하루 24시간 내내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에는 휴일이

이 없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자신을 돌볼 시간을 좀처럼 허락하지 않습니다. 당장 트럼프는 또다시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고 한국도 그 사정권 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오늘 2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곡은 이찬혁의 곡입니다. 파노라마. 오늘 금요일 한 주일이 다 가버렸는데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안녕하신지요?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1: 제초제는 타타타
0: 한얼 사이언스
2: 조강

0: 5등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예, 손석희의 12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실시간 의견을 반영하면서 출연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어플 미니 메시지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에 보내주셔도 됩니다. 단 문자를 보내실 경우에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지구촌 사이드 A, 오늘 A면은 우크라이나입니다. 러시아와 긴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최근에 이례적인 장면들이 좀 연달아 나타나고 있어서요. 지난주에 대통령인 젤렌스키가 국방부 장관을 해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반발하면서 일주일 넘게 지금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이 시위의 여파로 최근에는 총사령관까지 교체됐습니다. 전쟁 중에 이래도 되는가 싶기도 한데 이번 사태 중심이자 우크라이나의 최고 화제 인물은 미하일로 페드로우 전 국방장관입니다. 이번 전쟁의 성격을 AI와 드론전으로 바꾼 인물이기도 하죠. 지금 내부에 어떤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인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를 포함해서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을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분입니다. 다큐앤뉴스코리아의 김영미 대표 PD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미 PD입니다.
1: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2: 네.
1: 예. 그 미하일로 페드로우 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는 좀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뭐 지금 아주 가장 뜨거운 이름이라고요.
2: 그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정원이 이제 발발하면서 당시에 그 이분이 정보통신부 장관이었어요.
1: 예, 예.
2: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그전에는 IT 전문가였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보통신부 장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최첨단 장비에 좀 능하셨고 개전 초기부터 드론을 이용해서 최전선을 막는 그런 거를 계속 이분이 아이디어를 내고 또 자기네들이 동원할 수 있는 기술들을 계속 확보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1: 예.
2: 그래서 사실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국방력이 세계 2위라고 해요. 자기들은 2위라고 하고 딴 데서 한 3위라고 또 하는데, 근데 우크라이나는 전쟁 나기 전에는 그 순위에도 안 들던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이 국방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바로 뭐 한 3일 만에 함락된다, 뭐 한 달 안에 끝난다, 뭐 이런 게 지금 5년이 그러니까 4년이 넘어서 5년 가까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데는 이 페드로 장관님이 최첨단 그 장비와 또 AI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드론전 이런 걸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그 전쟁의 양상을 그 세계 전쟁의 양상을 바꾼 인물이라고 봐도 되겠군요.
2: 좀. 네, 맞습니다.
1: 아, 예, 하여간 적극적으로 그걸 활용해 가지고 전쟁의 양상을 바꿔놨는데. 직접 만난 적도 있다면서요?
2: 네, 작년에 이제 직접 인터뷰도 하고 이분이 관심 있는 분야가 어떤 건지도 여쭤봤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전쟁의 판도는 AI가 바꿀 것이다라는 얘기도 직접 해주셨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드론에다가 AI를 이제 장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호가 끊기더라도 드론이 계속 알아서 자율주행으로
1: AI가 알아서 하게
2: 타격을 하는 거를 집중적으로 개발 중이었고 그 결과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모스크바까지 그다음에 뭐 무르만스크까지 뭐 4,800km를 드론이 가서 이제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을 했던 거예요.
1: 예. 제가 1,500km 떨어진 곳까지 가서 그 드론이 폭격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걸 4,500km까지 늘릴 계획이었다. 그게 아직 실현은 안 된 거였죠.
2: 아닙니다. 작년에 스파이더 앱 작전이라고 해서 페드로

0: 장관이 가장 집중했던 그 작전이 이제 그 AI를 이용해서 드론으로 타격을 하는 거. 그게 예. 이제 무르만스크라고 그 우크라이나에서 4,800km예요.
1: 예.
0: 거기를 이제 트럭에다 싣고 가서 일정 지점에서 이 드론이 자율 AI 기술로 인해서 예. 타격을 해갖고 무려 그 무르만스크 공항의 폭격기들을 다 거기서 폭격을 해서
1: 예.
0: 9조 원의 손실을 입힌 작전이 예. 작년에 시행이 됐고
1: 아, 이미 작년에
0: 예, 예. 이 작전이 이제 AI가 결합된 사상 최초의 작전이다라는 홍보도 했었고
1: 예.
0: 그걸 이제 주도했던 장관이 바로 이분이에요.
1: 아 근데 예. 왜 젤렌스키는 갑자기 핵심적인 장관을 바꾸려고 합니까? 이게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그 장수가 국방부 장관도 있고 그 밑에 이제 총사령관도 있는 거예요.
1: 아, 나중에 해임된
0: 네,
1: 얼마 전에.
0: 예, 그 예. 총사령관님은 올해 환갑이세요.
1: 예.
0: 그리고 페드로 장관은 올해 35입니다. 굉장히
1: 아,
0: 젊은
1: 예,
0: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젊, 그러니까 장관 시절부터 젊은 패드로 이제 IT에 능하다 보니까 이제 용어 쓰는 용어 자체도 다르고
1: 예.
0: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전선에 배치하면 된다. 뭐 그래서 이렇게 급하잖아요. 우크라이나 같은
1: 예, 경우. 예.
0: 그러니까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볼 거 없이 어쨌든 막 그 진행이 되는 돼서 성과는 있었지만
1: 예.
0: 이 장군님들은 구소련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신 분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1: 예.
0: 전통적인 보병 기술과 포병 기술로 이제 평생을 이렇게 군대를 이끌어 왔던 분들인
1: 예, 예.
0: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장관의 최첨단과 구소련부터 됐던 옛날식 재래식 그 전쟁 기술과 이게
1: 예.
0: 이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1: 아.
0: 특히 올해 이제 국방부 장관이 되고 나서부터는 모든 전술에서 사사건건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죠.
1: 예. 그 국방부 장관은 35살에 그야말로 최첨단 전술을 가지고 있는 장관. 그리고 그 밑에 총사령관이나 군 장군들은 환갑 전후에 옛날 구식 예. 예, 전술을 가지고 있는. 이게 당연히 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사령관도 그래서 아무튼 이 알력 싸움이 있었는지 같이 해임돼 버렸다면서요?
0: 같이 해임된 건 아니고 이제 그 총사령관이 직접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나냐 아니면 페드로우냐 선택을
1: 아, 예.
0: 해라라는 그런 순간이 있었고
1: 예.
0: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장의 장수를 바꾸기는 힘들어서
1: 예, 예.
0: 국방부 장관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이분의 그러니까 그 시르스키 그 총사령관의 이야기를 들어준 건데
1: 예.
0: 이 소식을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알고 난리가 난 거죠.
1: 아.
0: 그래서 계속 시위가 벌어지고 이러는 바람에
1: 예.
0: 할 수 없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 시르스키 총사령관을 해임할 수밖에 없었던
1: 예.
0: 거죠. 거기에 며칠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 예. 예. 네. 근데 그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보자면 구식으로 싸우는 것보다는 초현대식으로 싸워서 전장의 어떤 그 흐름까지 바꾸는 사람을 잘라버린다는 게 국민들한테 바로 피해가 갈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식으로 싸우면 인명피해가 그만큼 커지니까.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위대가 가장 요구하는 건 페드로 장관을 복귀시켜라.
1: 예, 예.
0: 지금 그게 가장 큰 외침이긴 한데
1: 예, 예.
0: 국민들이 판단했을 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원래 지금 최전선에서 전사자들이 워낙 많은 거예요. 이게 드론전이 우크라이나 전에서 시작이 되면서 가장
1: 예.
0: 문제가 뭐냐면 전사자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드론이 노리게 되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상자가 너무 많아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비공식적으로 하루에 500명 이상이 전사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1: 예.
0: 보니까 우리 아들들이 나가서 전사하는 확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1: 예.
0: 그 페드로 장관이 추진했던 게 AI 드론이고 또 사람 대신 기계가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것을
1: 예, 예.
0: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 뒤로 전사자 숫자가 확연히 줄기는 했다고 합니다.
1: 예, 예.
0: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정부가 전사자에 엄청 예민해서 이걸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밝히지는 못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인정한 건 굉장히 전사자 숫자가 줄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1: 예,
0: 그만큼
1: 예.
0: 이제 사람 대신 기계가 나가서 앞에서 싸우다 보니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아들이 살 확률이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1: 예,
0: 그래서
1: 예.
0: 우크라이나가 이 드론과 AI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전통적인 어떤 전술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는 걸로 굉장히 국방력이 약했던 나라가 지금 긴급하게 최전선에서 그나마 전술을 구가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던 거고
1: 예.
0: 그걸 이제 페드로 장관이 주도를 했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우리 아들의 생명도 걸린 거고 그래서 예.

0: 해서 폐쇄 장관 빨리 복귀해라. 그래서 AI전 그다음에 드론전으로 가는 거를 계속 유지를 해달라는 게 지금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예.
1: 그 제가 한 3년 반인가 4년 전에 그 우크라이나에 잠깐 들어갔을 때 그 전쟁 중이었죠.
0: 그렇죠. 네. 예.
1: 그 르비우라는 곳인데 그 서부 지역에
0: 그 국경 도시, 예, 서부 예. 국경 도시 말씀하시는
1: 거기에 그 큰 공터에 이렇게 공동묘지를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그러니까 전체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그 지역 출신의 전사자들만 거기에 묻었더라고요. 근데 그 넓은 공터에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저 면적에 공동묘지가 이렇게 마련이 돼 있고 거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결국 이 모든 공터는 채워질 것이다. 굉장히 비장한 얘기죠.
0: 지금 제가 이제 작년 10월에 이제 리뷰를 예, 예.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와 우크라이나를 나왔는데
1: 예.
0: 그때 그러니까 5분의 1이라고 하셨다면 지금 거의 빽빽해요.
1: 그러니까요.
0: 예, 거의 예. 뭐 공터가 없어 보였거든요.
1: 예,
0: 그런 데가 예. 각 도시마다 다 있는 거죠.
1: 예, 예.
0: 그러니까 그만큼 전쟁에서 전사자들이 많이 나다 보니까
1: 예.
0: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병사들의 생명을 더 살리면서 이 전쟁을 맞설 수 있을까?
1: 예.
0: 그러니까 항복하느냐 맞서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지금 우크라이나는 선택할 수 없는 와중에 이제 이런 최첨단 기술은 우리 병사들을 살릴 수 있고
1: 예.
0: 그리고 이 전쟁에서 조금 더 맞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다라고 페드로 장관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1: 예. 근데 뭐 하여간 오늘까지도 분위기를 보면 우크라이나의 그 시민들의 분위기는 결코 가라앉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복귀시켜라라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0: 지금 현재 그 지금 시레츠키 총사령관이 나간다 예. 하더라도 다른 또 이제 그 장군들이 또 있어요.
1: 예,
0: 이분
1: 예.
0: 또한 이제 구소련에서 받았던 교육과 경험을 가지고 이제 계속 유지를 할 건데
1: 예.
0: 다시 와도 갈등은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만
1: 예.
0: 사실 지금 국민들의 분위기를 봐서는 어쩌면 국방부 장관으로 복귀하는 것보다 더 고위직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1: 예, 예.
0: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전후에 이렇게 시위를 대규모로 한 적이 거의 없어요.
1: 좀 나라가 전쟁 중인데
0: 예,
1: 뭐
0: 그래서 예. 불만도 있고 솔직히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 시민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불만도 꽤 많아요. 특히 이제 징집에 대한 불만도
1: 예,
0: 많고
1: 예. 전쟁이 길어지면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죠.
0: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행동을 하느냐 못하는 거죠.
1: 예.
0: 전쟁이 끝난 다음에 심판을 하겠다. 지금은 우리가 지금 위기 상황이다라는 예. 걸 다 공유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규모로 국민들이 나와서 국방장관의 복귀를 요청하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기도
1: 예,
0: 합니다.
1: 예. 그나저나 그 김 PD는 전쟁 취재를 많이 다니시는데 지금 AI가 무기가 되면 핵무기만큼 위험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그 드론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래식 전력을 따라갈 수는 없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느 쪽이십니까?
0: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미국을 한 열흘 가까이 워싱턴 DC를 취재하러 갔었고
1: 예, 예.
0: 그 이제 AI 무기에 대한 미국 행정부나 아니면 그 민간 빅테크 기업이나 이런 쪽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이거를 취재를 했었는데
1: 예, 예.
0: 그 CIA 국장이 직접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통제되지 못한 AI 무기는 핵무기와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직접 했고
1: 예.
0: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상원의원인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빅테크 기업에 그러면 이 통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답변을 내놔라라고
1: 예.
0: 서한을 보내고 그런 게 이제 제가 취재할 때 이렇게 막 벌어졌던 긴박한 어떤 순간들인데
1: 예, 예.
0: 그러니까 워싱턴 DC에는 되게 많은 안보에 관한 싱크테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정말 90% 이상 AI 무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 사이버
1: 그만큼.
0: 전략을 어떻게 갈 것인지 아주 핫한 분야고 또 심지어는 이제 인력을 이제 채용하는 데 있어서도
1: 예, 예.
0: 가장 채용이 잘 되는 분야이기도 하대요.
1: 그만큼 이제 우려도 크고 기대도 크다 이런 얘기가
0: 그렇습니다.
1: 예.
0: 그래서 빅테크 기업은 지금 이렇게 날개를 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1: 예.
0: 바로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제공한 4년간의 전쟁 데이터인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이 AI 무기란 데이터가 가장 중심이 돼야 되는
1: 예, 예.
0: 거고 그 데이터의 통계를 따라서 딥러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선가 실전에 그 데이터가 필요했던 거예요.
1: 예.
0: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바로 그 데이터를 제공하고 서양의 이제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핵심 기술

0: 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전장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서 전술로 예. 쓴 거죠.
1: 알겠습니다. 그 미국 취재 내용은 나중에 또 기회를 만들어서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지금까지 다큐앤 뉴스코리아의 김영미 대표 PD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도널드 페이건의 뉴 프론티어인데 미소 냉전 시절에 핵전쟁 공포가 퍼져있던 미국 가정에서 핵 방공호를 만드는 게 아주 유행처럼 번졌었죠. 노래 내용이 이제 그걸 좀 뭐랄까 풍자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오늘 김 프로듀서의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는 뭐 핵뿐 아니라 AI 때문에 방공호를 파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뉴 프론티어 도널드 페이건의 노래 잠깐 듣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오존주의보 발령 시 노약자, 유아 등 호흡기 질환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을 피해야 합니다. 오전 경보 발령 시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 및 체육 활동을 자제하고 오전 발령 대상 지역에는 일부 교통이 제한됩니다.
3: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4: 예, 손석희 12시 2부는 강다은 아나운서의 국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5: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사실상 1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무역법 301조에 근거했고요. 명분은 강제 노동입니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은 별도의 품목 관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앞선 과잉 생산 명분으로 부과한 관세가 아직 있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과연 15% 관세를 사수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에게 제동을 걸진 않을까요? 잠시 뒤 한 걸음 더 코너에서 신영증권 김효진 박사에게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죠.

0: 그런가 하면 미국 재무부는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는데요. 한국은 2024년 11월 이후 환율 관찰 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를 관찰하는 걸까요? 만약 우리 정부가 인위적으로 화폐 가치를 낮춰 수출 경쟁력을 높일 경우 미국이 우리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서 고관세 부과, 투자 제한 등 제재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환율 조작국 지정 전 단계가 바로 환율 관찰 대상국입니다. 눈치 볼 게 많습니다. 미국과 이란을 둘러싼 중동 지역 긴장 속에 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 가격이 두 달 만에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92.1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루에만 국제유가가 6, 7% 오르는 모양새입니다. 중동 긴장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이란을 겨냥한 대규모 공격 결정이 임박했다 경고했습니다.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어느 때보다 더 큰 공격을 검토 중이라 밝혔는데요. 하지만 워싱턴포스트 등은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하되 전면 침공 대신 호르무즈 해협의 주요 섬 등 거점을 제한적으로 급습할 거라 봅니다. 미국 반도체 업체 인텔의 부활 소식입니다. CPU 수요가 급증하면서 2분기 실적이 15년 만에 최대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영어로 턴어라운드, 우리말로 회생이라고 하죠. 영업이익이 2조 6,400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AI가 인텔도 살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유럽연합이 구글에 1조 5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후에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해서인데 구글이 독점적인 검색 엔진,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로 소비자들을 끌어오면서 경쟁업체에 불이익을 줬다는 겁니다. 이번 조치가 처음은 아닙니다. 이유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2008년 구글에 7조 6,700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한편 유럽정책은행 ECB는 예금금리 2.25% 등 3대 정책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인상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지금까지 7월 24일 금요일 오늘의 국제뉴스 저는 강다은이었습니다.
1: 与世界接轨
2: conectarse con el mundo
3: 세계と繋がる
4: ل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5: connect with the world
0: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6: 예,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또다시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죠. 지금 미국이 전 세계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고 있는데 24일 그러니까 오늘이 이 관세가 만료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뭐 숨 돌릴 틈도 없이 세계 60개 나라를 대상으로 다시 새로운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도 물론 포함이 되는데요. 한국산 제품은 최대 12.5%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는 다시 세계 경제를 흔들 것인가? 지금부터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의 김효진 박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7: 네, 안녕하세요. 신영증권 예. 김효진입니다.
6: 예. 미국이 도입했던 글로벌 관세 만료일이 오늘이고
7: 네.
6: 어떻게든 관세를 위한 틈새를 찾아내고 있는데 트럼프는
7: 맞습니다.
6: 미국의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해서 이제 바로 새로운 관세율을 발표한 거죠?
7: 네, 맞습니다.
6: 예, 예.
7: 오늘 관세 이야기를 드리고 몇 조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것 같은데요.
6: 예, 예.
7: 저도 이렇게 빼곡히 적어올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6: 예.
7: 일단 들으시기 전에 우리가 관세라는 게 다 똑같지가 않고 기한이 있는 게 있고요.
6: 예, 예.
7: 상한이 있는 게 있고 대통령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조사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6: 예. 그 지난번에 처음에 관세 매길 때 나름 공부는 했는데 사실 다 잊어버릴 정도로 좀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
7: 이제
6: 예, 예.
7: 조항마다 또 어떤 건 기한이 있고 상한이 있고 조사가 필요 없고 굉장히
6: 예, 예.
7: 다양한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것은 122조여서 최대 15% 그리고 150일까지로 상한과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였어요.
6: 예, 예.
7: 그래서 이게 기한이 정해져 있다 보니 미국 정부는 301조를 조사를 하면서 하루라도 관세의 공백이 없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온 상황이고요.
6: 예, 예.
7: 오늘 만료가 돼서 301조를 지금 걸고 나온 그런
6: 예.
7: 상황입니다.
6: 그동안에 하여간 전쟁 와중에서도 그 어떻게 하면 관세를 더 매길까를 지금 계속 연구해왔던 얘기잖아요.
7: 네.
6: 한국은 12.5%. 일단 그 여기서 선방한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가 또 문제다. 그러니까 우려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7: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0: 일단 앞에서 우리가 300 이번 건은 301조다라고 예. 이야기 드렸는데 요 의미를 잠깐 짚고 넘어가야지 될 것 같아요.
1: 예, 예.
0: 뭐 다 복잡하고 다 사실은 어떤 것도 더 좋고 덜 좋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1: 예,
0: 다 나쁜
1: 예.
0: 것들인데 301조는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한이나 폭에서 상한이 없어요. 관세율의 상한이 없고요. 기한도 없습니다.
1: 예.
0: 그래서 매겨지면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강력하다.
1: 그래서 지난번에 보편적 관세 10% 매길 때부터 훗날 이 301조가 어떻게든 적용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좀 불안해했었잖아요.
0: 예, 근데 불안해했던 것들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1: 예.
0: 상한과 기한이 없다라는 측면도 그렇지만 이 무역이라는 거는 상품을 주고받는 것도 있고 서비스하고 투자도 있거든요.
1: 예, 예.
0: 근데 이건 더 광범위하게 서비스하고 투자 부분도 들어갑니다.
1: 아, 예.
0: 그래서 오고 가는 모든 것들을 조사하고 관세를 매길 수 있기 때문에
1: 예.
0: 더 강력한 법안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 예.
0: 우리는 예전에 뭔가 협상을 엄청 고생해서 좀
1: 그러니까요.
0: 낮춰놨던 것 같은데 왜 우리까지 걱정을 해야 되냐라고
1: 예.
0: 하면 일단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전에 3,500억 달러를 대미 투자하겠다라는 조건으로 상한 15%로 낮춰놨던 상황이었어요.
1: 예.
0: 실제로 적용받는 건 지금 10%를 적용받고 있고요.
1: 예.
0: 그런데 이거를 강제노동 관세라고 해서 일본, 호주, 한국을 포함한 몇 개국을 12.5%로 한 상황이고
1: 예.
0: 그러면 2.5% 올라간 거니까 괜찮은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과잉생산 관세라고 해서 이것도 12.5%를 더 매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0: 지금 결정은 아직 나지 않았어요.
1: 그러면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한 25%까지 된다는 얘기인가요?
0: 예. 최대 25%까지 지금 매겨질 수 있는 상황이고 이게
1: 예.
0: 합산인 거냐 어떤 거냐 국가마다 할 것이냐 이거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1: 예.
0: 왜 자꾸 우리는 협상을 하고 돌아왔다라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좀 이런 문제가 있냐라고 하면
1: 예.
0: 우리가 지난번에 3,500억 달러를 대미 투자하기로 하고 관세를 15%로 낮춘 법안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말이 참 기네요.
1: 예, 예. 예,
0: 이런 법안을 기반으로 해서 협상을 한 건데 이 법안이 무효화가 됐어요.
1: 예.
0: 그래서 기반이 없어졌는데 협상, 정치적인 협상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이 바뀔 때마다 그 법안대로 하시는 거죠. 그 법안 대로 할 거죠.
1: 아.
0: 우리는 또 다시 협상을 해야 되나 이거를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는 약간
1: 예.
0: 예, 헛웃음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예. 유튜브로 한 분이 어제도 의견을 보내주셨던 분으로 기억하는데 인베스타라는 분께서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 같습니다. 12.5% 관세 품목에서 반도체는 빠진 게 포인트인 것 같다. 그러니까 미국이 아주 절실히 필요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이걸 쏙 빼놓고 올리면 자기들도 또 불리한 점이 생기니까 그렇게 평가를 하셨더군요.
0: 예. 요게 조금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얄미운 부분 중에
1: 예.
0: 하나인데요. 반도체는 원래 관세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의 뭐 GPU 같은 것들은
1: 예.
0: 일부 관세를 매기고 있고 한국의 이 HBM이나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관세를 매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1: 예.
0: 미국에서 메모리, 뭐 HBM 같은 데도 관세를 매길 수도 있어라고 으름장을 놓은 적은 있는데요.
1: 예.
0: 이런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진행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저희 청취자분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1: 예.
0: 때문에 관세의 직접적인 대상은 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중론입니다.
1: 그렇군요. 예. 트럼프가 관세를 이미 대폭 높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역법 301조를 적용한 건 아닌데
0: 네.
1: 다른 법입니다만은. 캐나다 일부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0: 예.
1: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0: 캐나다라고 한다면 아주 대표적인 미국의 우방국 중에 하나죠.
1: 예, 예.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0: 우방국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 같네요.
1: 예.
0: 그런데 지금 50% 일부 품목에 대해서 50%의 관세를 매겨놓은 상황이고요.
1: 예.
0: 이 품목이나 금액을 보면은 이게 의도가 뭘까를 약간 의심하게 해요.
1: 예.
0: 왜냐하면 품목이 와인, 하키, 스틱, 시멘트.
1: 하키, 스틱?
0: 예, 캐나다가 하키 강국이니까
1: 예, 예.
0: 예, 그런 것들이고
1: 별걸 다 챙기는군요. 예.
0: 규모는 한 200억 달러 규모인데 이게 전체 미국이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것 중에서 5%.
1: 예.
0: 그래서 관세를 올렸고 우방국이 없다라는 것은 보여준 건 확실하지만
1: 예.
0: 경제적 영향은 굉장히 미미한 품목들로 지금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런데 예. 그거는 더 그럼 품목을 넓힐 수도 있는 건가요? 상황 봐서는?
0: 지금까지 제가 뭐 타임라인을 몇 개 불러드렸는데 불가능한 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아, 예. 그리고 나는 아주 우리의 최고의 우방국에게조차 굉장히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

0: 이게 캐나다의 뭐 와인이나 하키스틱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다른 우방국들에게도 너희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 경고용일 수 있다.
0: 예, 외신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 예, 예. 근데 좌우지간 관세를 50% 이렇게 확 올리려면 뭔가 예. 그래도 갑자기 올리는 데는 뭐 명분이나 근거는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0: 이게 저도 오랜만에 이게 관세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예. 그래서 오랜만에 부랴부랴 다시 복습을 많이 해보니 예. 이번에 캐나다에게 매긴 것은 338조라는 건데요. 대통령이 직권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조사가 필요하지 않고 대통령이 그냥 바로 내일부터 하자. 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1: 미국은 보면 그런 예외인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0: 그런데 예. 사실은 조금 조사를 하다 보니 저도 이렇게 이게 나오는구나라는 예. 생각을 했던 것이 이게 1930년에 만들어졌거든요. 대공황이 한참 깊어지던 시절.
1: 예. 거의 100년 전이네요.
0: 예, 나라별로 예. 보호무역을 미국이 하면 유럽이 받아치고 유럽이 또 하면 미국이 또 받아치면서 대공황을 깊게 만들었던 정말로 관세 전쟁이랄까요. 예. 그 시점에 만들어진 건데 조항은 그때 만들어졌지만 정확히 96년이 됐는데 처음 쓰여요.
1: 아, 그렇습니까? 이번에 네. 처음이에요?
0: 그래서 법안, 그러니까 조항만 있었고 사문화됐다라고 하죠. 예, 예. 네, 그래서 법전에만 있던 것이 이번에 처음 발효되었습니다. 네,
1: 사실 그 미국의 법은 사문화된 법들이 꽤 있잖아요. 별게 다 있는데.
0: 가끔 한번 업데이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예, 그런 것들을 또 이번 기회에 또 구석에서 잘 찾아내셔야 합니다.
1: 그러게요. 예, 예. 근데 아무튼 무역협정을 맺은 나라인데 미국과 캐나다는 네. 그런 나라가 많이 있지만 50% 관세를 매길 생각은 왜 했을까요?
0: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우방국에게조차
1: 경고용? 네,
0: 경고용이고요. 그리고 예. 좀 디테일하게는 그런 것이 있어요. 원래 우리가 나프타라는 게 있었죠.
1: 예, 예. 예,
0: 북미
1: 자유무역협정.
0: 예, 자유무역협정. 예. 거기서 F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거든요.
1: 예,
0: 근데
1: 예.
0: 그거를 빼고 USMCA 저도 아직 입에 안 익는데
1: 예.
0: 미국과 멕시코와 캐나다의 어그리먼트 그냥 협정으로 바뀌었던 것이 2020년에 출범이 됐습니다.
1: 예, 예.
0: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북미 지역은 자유무역이라기보다는 US가 앞에 붙으니까요. 우리의 예. 권역하에 있다. 이런 비판을 한번 받았었는데
1: 예.
0: 결과적으로는 2020년에 시작해서 이걸 6년마다 재검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 예.
0: 그게 올해가 시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이죠.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이것이 판이 이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조치를 할지 모른다라는 약간 디테일한 공격도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1: 예. 근데 사실 그 미국하고 캐나다의 관세 전쟁은 그냥 북미 쪽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0: 맞습니다.
1: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 기업에도 사실은 이게 따지고 보면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요?
0: 그냥 간접적으로 뭐 이런저런 영향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드리고 요 대답을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1: 예.
0: 일단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가전하고 완성차 업체들이 많이 나가 있어요.
1: 우리의?
0: 네. 한국의 예. 기아차 현대차 다 나가 있고요. 삼성전자
1: 예.
0: LG전자 다 나가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그게 나프타가 되었건 USMCA가 되었건 멕시코에 공장을 지으면 아주 낮은 관세 혹은 무관세로 미국 시장을 저희가 공략을 할 수 있는 지리적으로나 인건비로나 관세 측면에서 유리한 지역이었었기 때문에
1: 예.
0: 십수년 전부터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했거든요.
1: 그런데 예.
0: 관세가 정말로 확대돼서 뭐 와인이나 하키스틱을 넘어선다라고 한 한다면
1: 예.
0: 이게 우리가 관세 사정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캐나다는 광물이 많이 나다 보니까 우리 배터리 소재 같은 것의 주요한 그 수입원이었었거든요. 그쪽에
1: 예.
0: 직접 공장도 많이 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리적으로나 관세적으로 유리하다고 해서 그쪽에 공장을 과감하게 지었는데
1: 예.
0: 만약에 이런 게 판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직접적인 타격을 볼 수밖에
1: 예.
0: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1: 그동안 하여간 열심히 만들어놓은 자유무역 체제가 결국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도 있다.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0: 예.
1: 그건 뭐 피할 수 없는 일인 것 같긴 합니다.
0: 예.
1: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관세가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그러면 어느 정도 높아진 겁니까? 지금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0: 예전 히스토리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것
1: 예,
0: 같은데
1: 예.
0: 아주 예전은 빼고요. 1947년에 가트라는 게.
1: 예, GATT.
0: 예, 예,
1: 예.
0: 그게 협정이 됐었죠. 일반 무역에 대한 협정이
1: 예.
0: 시작이 되면서 그 전에는 미국의 관세율이 20%를 넘어섰는데
1: 예.
0: 단계적으로 5%까지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무역도 되게 활발해지고 국제적으로요. 자유무역의 시대가 열렸었는데
1: 예, 예.
0: 이게 트럼프 2기 집권하기 직전이 2025년 1월만 하더라도 한 2.5% 낮았었어요.
1: 그러네요.
0: 낮았었는데.
1: 예.

0: 있는데 이게 4월에 해방의 날이라고 해서 관세를 중국에 뭐 50%, 100몇 퍼센트 이렇게 때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 예. 이러면서 관세율이 평균적으로 거의 30%까지 치솟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협정을 통해서 낮아졌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10%대를 예, 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숫자를 이렇게 일부러 불러드린 건데 제가 처음에 불러드렸던 연도가 194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관세율을 80년에 거쳐서 20% 어간에서 단자리대 아주 낮은 단자리대로 차츰차츰 낮아졌는데 예. 올라가는 건 한 방이더라고요.
1: 그러게요.
0: 예, 그래서 지금 가트 체제 이전으로 관세율은 지금 돌아가 있는 아, 그런 상황입니다.
1: 예. 이 상황에서 앞으로 또 관세 정책이 불리하게 나오기 시작하면
0: 네.
1: 세계 경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파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를 포함해서.
0: 제가 가장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예. 분들이 굉장히 걱정하시는 거는 이 관세라는 건 보복 조치, 상호 관세. 우리 우아한 단어로는 상호 관세. 예. 서로 주고받는 관세라고도 하고요.
1: 그냥 보복 관세죠.
0: 예, 보복 예. 관세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나라는 사실 없거든요.
1: 예, 예.
0: 그러면 우리도 이런 조치를 타겠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작년에 뭐 150%에 육박하는 관세를 서로 주고받았던 거를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1: 예, 예.
0: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아마 그 100년 전의 대공황 이야기, 뭐 스무트홀리 법안 이런 것들 자세하게 이야기는 못 드릴 것 같은데
1: 예, 예.
0: 1930년에 대공황이 발생을 했고 거기에 보복 관세, 보호 무역을 장벽이 높아지면서 대공황의 골짜기가 훨씬 깊어졌다라고 나중에 경제학자들이 평가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아직까지는 글로벌 경제가 그럭저럭 굴러가는 것 같지만
1: 예.
0: 이런 관세들, 특히 주고받는 보복 관세들이 장벽을 높이면서 경제를 어렵게 하면 어떡하지? 1930년대가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
1: 아,
0: 그런
1: 예.
0: 부분들을 많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이제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 또 관심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주식시장입니다. 그러니까
0: 예.
1: 왜 그 작년에 미국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이 한창 심했을 때 주식시장도 상당한 영향을 받았잖아요.
0: 예.
1: 트럼프가 또 관세 카드 세게 계속 밀고 나가면 주식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0: 안 좋죠. 안
1: 예.
0: 좋은데요. 아까 예. 저희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지금은 유가랑
1: 예.
0: 그리고 저희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올지 그리고
1: 예.
0: 그들이 투자를 늘릴지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1: 현재까지는 뭐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예.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세에 대해서는 사실은 약간은 둔감해졌어요. 왜냐하면
1: 예.
0: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관세를 매긴다고 했을 때는 주식이 두드러맞기도 하고요.
1: 예.
0: 하락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이게 너무 극한으로 치달으려고 하면 트럼프 의정부 의회 조차도 이 90일을 유예한달지
1: 예,
0: 아니면
1: 예.
0: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관세율을 낮춰주는 저희 타코라고 하기도 하죠.
1: 예. 예.
0: 그래서 그런 후퇴라고 하죠.
1: 예.
0: 강경한 정책의 후퇴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학습 효과로 누적돼 왔기 때문에
1: 예.
0: 관세율이 높아지고 우방국인 캐나다에까지 50%를 관세를 물린다라는 것은 좋은 소식으로 볼 수는 없지만
1: 예.
0: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만약에 이미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수출이 안 좋은 상태에서 관세가 터졌으면 그냥 정말 저도 안 좋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1: 지금 수출이 좋으니까.
0: 예, 지금 AI 특히 한국은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전년 대비해서 수출이 막 70%씩 늘어나거든요.
1: 예, 예.
0: 17%도 좋은 건데 70%씩 늘어나다 보니까
1: 예.
0: 뭐 아까 저희 청취자분 질문 들으신 것도 마찬가지로 반도체도 안 들어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게 안 좋은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렇게 타격을 받지는 않지 않을까
1: 예, 예.
0: 그런 게 시장의 지금 분위기다라고
1: 아,
0: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용증권의 김효진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자, 캐나다 얘기했는데 미국과는 뭐 붙어있지만 트럼프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불편한 나라가 됐습니다. 바로 그 캐나다 출신의 닐 영도 트럼프와는 꽤 예, 불편합니다. 트럼프가 첫 대선 출마 때 예, 닐 영의 노래를 캠페인송으로 쓰려고 했는데 닐 영이 한마디로 거절해버렸거든요. 트럼프는 아마 이 노래 제목만 보고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 노래는 제목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를 비판하고 있죠. 가장 자유로운 나라 같지만 사실은 그 이면은 좀 어둡다는 걸 가사 한 줄 한 줄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래 제목은 바로 Rockin' in the Free World입니다. 닐 영의 노래 듣죠.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하고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예, 전국 곳곳에서 덥다는 문자가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대구, 대전, 월곶, 소래포구 옆 동네에서까지 굉장히 덥다고들 하십니다. 오늘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미니로 어머니 씨 항상 듣고 있는데 꽉 찬 도시락을 매일 차려주시는 느낌입니다. 잘 듣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꽉 찬 도시락, 저희들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5734 쓰시는 분께서는 좋아하는 노래를 끝까지 다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시간 계산을 하시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머리가 아주 좀 터집니다. 그것 때문에. 7777 쓰시는 분께서는 손석희 12시를 듣다 보니 유튜브가 라디오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1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산시립미술관 관장 임창섭입니다. 전문가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만이 예술은 아닙니다.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존 드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세련되지 못한 경험이라고 해도 그게 진실로 하나의 경험이라면 일상생활에서 분리된 예술작품보다도 미적 경험의 본질을 풍부하게 이해하게 된다고요. 예술의 목적은 일상의 반복과 익숙함을 낯설게 해서 새로운 느낌을 갖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을 경험하는 겁니다. 평소와 다른 커피잔을 써보는 것, 휴대전화 바탕화면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가끔 바꿔주는 것, 이런 작은 새로운 경험들로 우리 일상을 예술로 채워보면 어떨까요?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1: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류 급경사 계곡으로 집중호우 시 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 지역에서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하천 주변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2: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4: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5: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6: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3: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한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주 연속 소폭 하락해 다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1일에서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1%로 한 달 만에 다시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8%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직전 조사 대비 4%포인트 오른 44%포인트 내린 23%를 기록했습니다.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접촉률은 39.7%, 응답률은

0: 구속협의가 늦어지는 배경에 대해서는 쿠팡이라든지 투자가 늦어진 것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지만 그것만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옆집에 들어갔다가 그곳에 사는 모녀를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18일 낮 2시 반쯤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이웃집 모녀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은 술을 마시고 옆집에 들어갔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금은방에서 골드바를 훔쳐 달아난 고등학생과 망을 본 중학생을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17일 오후 4시 반쯤 종로구의 한 금은방에서 750만 원 상당의 10돈짜리 골드바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학생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망을 본 중학생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등학생은 골드바 등을 모두 압수당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 같다며 중학생은 범행을 주도하는 등 혐의가 무거워 구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지진에 따른 피해 규모가 196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계은행은 건물과 인프라의 직접적인 피해에 초점을 맞춰 평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베네수엘라 지진의 직접적 물적 피해 규모만 최소 196억 달러, 우리 돈 약 29조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베네수엘라 국내 총 생산의 약 18%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란 현지 시간 23일 중재국을 통해 전달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휴전안을 거부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과 이라크 당국자를 인용해 알리 알자이디 이라크 총리가 이란 테헤란을 방문해 폐쇄시키한 이란 대통령을 만나 휴전안을 전달했지만 이란이 거절했다고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는 곳곳에 따라 비가 오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5에서 40mm, 강원 북부 내륙 10에서 60mm 등입니다. 소나기는 충청권과 경상권 5에서 40mm, 전라권 5에서 30mm, 제주도는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4: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0: 예, 손석희 12시 3부는 특히 금요일 3부는 좀 특별합니다. 오래된 대답, 고전 속에서 오늘의 답을 구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고전 영업왕 박연준 시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연준 작가님 코너 흥미롭고 기대됩니다 하고 벌써 올려주신 분도 계신데 잠시 후에 어떤 책을 어떤 고전을 영업하고 가실지 조금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8: 모든 인쇄 가능한
9: 서머네드피아.
8: 온라인 주문 간편한
9: 서머네드피아.
8: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9: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8: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1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2: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3: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2: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3: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2: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3: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14: 예, 오래된 책에서 오늘의 답을 찾습니다. 시간을 건너온 문장, 오래된 대답. 매주 금요일에 이 시간을 마련해드리고 있고, 황정은 작가와 또 박연준 시인께서 교대로 이렇게 나와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박연준 시인님의 차례입니다. 고전 영업왕이라는 별칭을 지난주에 붙여드렸는데, 뭐 괜찮으십니까?
15: 영어방 더 잘하고 싶네요.
14: 예, 잘하고 계십니다. 예, 청취자 박정순 씨가 지난 방송을 들으시고 네. 잘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런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아,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시장이가 되려다가 접었는데 박연준 작가 목소리를 경청하다가 문득 원고지를 샀습니다. 아, 겁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15: 오, 너무 예. 너무 기쁜 소식이네요.
14: 예.
15: 근데 원고지를 사셨다고 하니 예. 연세가 조금 있으신지.
14: 예. 아, 요즘은 그게 다 레트로이기 때문에요. 아, 젊은 사람들도 원고지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15: 네네.
14: LP를 좋아하는 것처럼.
15: 아, 그렇죠.
14: 예. 저 뭐 응원... 상관없습니다. 그 연세야 뭐.
15: 아, 맞아요.
14: 예.
15: 응원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더 열심히 해서 계속 글 쓰시고 싶으시도록 예. 하겠습니다.
14: 예. 여전히 좀 수줍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긴장되십니까?
15: 아니, 여전히? 첫 번째보다 더 긴장이 되는 게.
14: 아, 원래 두 번째 그렇습니다.
15: 아, 원래 그런가요?
14: 예, 예.
15: 아, 그게 제가 생각보다도 훨씬 더 이야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방송하고 나서.
14: 아, 예, 예.
15: 그리고 손석희 선생님이 이렇게 인기가 많으신지를 제가 체감하고 예. 다니고 있어요.
14: 예.
15: 그래서,
14: 아, 이 얘기만 계속해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15: 아, 네가 왜 거기 나오냐는
14: 아니, 무슨 말씀을
15: 식으로
14: 해요?
15: 예. 선생님을 너무 좋아한다는 분이 예. 많으셔서.
14: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예.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5: 네.
14: 예. 오늘 가지고 나오신 책은 장자입니다.
15: 네.
14: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사실 동양고전은 좀 네. 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15: 네.
14: 뭐 멀게는 수천 년 전으로 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15: 네.
14: 그게 좀 방대하기도 하고 엄두를 못 내는 분들이 많죠.
15: 네, 그래서 사실 소개하는 것도 조금
14: 예.
15: 부담스러운 게 사실인데요.
14: 예.
15: 근데 장자기 때문에 제가 좀 자신감을 갖고
14: 아,
15: 소개하기로
14: 그런가요?
15: 했어요.
14: 예.
15: 왜냐하면 제가 노자를 읽으면 아직도 좀 계속 졸아요.
14: 예.
15: 그리고 뭐 논어를
14: 노자가 들으면 좀 서운하겠습니다.
15: 좀 예. 죄송해요.
14: 예.
15: 근데 논어는 또 이제 너무 그럴듯한 답이 계속 나오니까
14: 그러게요. 예.
15: 재미가 없는데 장자는 정말 재밌어서
14: 아, 예.
15: 일단 책을 잡으면 손에서 뗄 수가 없어요.
14: 예.
15: 그래서 정말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0: 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읽으시면
1: 예.
0: 계속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1: 사실 그 장자에 대해서 책을 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0: 네네.
1: 예, 다른 것보다도 그 우리 저 그 작가 박수지 작가가 아 이게 조금
0: 네.
1: 따분하지 않을까요 하고 걱정을 했더니 옥타브를 한 옥타브 높이셔서
0: 네네.
1: 아니라고
0: 네.
1: 재밌다고 그렇게
0: 조금
1: 하셨다고.
0: 조금 과장을 하자면
1: 예.
0: 그 이소부와 읽듯이
1: 예.
0: 이제 우화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 책을 읽듯이 읽으실 수 있거든요.
1: 예, 예. 네. 유튜브에서 손석희 12시 검색하시면 바로 찾을 수 있는데 유튜브로 오신 분께서는 지금 장자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0: 장자의 모습?
1: 예.
0: 네.
1: 저 그림 얼굴 보니까 좀 재밌게 생기신 분 같긴 합니다. 예.
0: 네.
1: 예, 알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죠. 장자라는 사상가에 대해서는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0: 장자는 사세기 경 기원전 369에서 286년 추적이라고 합니다.
1: 예, 예.
0: 그때 태어난 분으로 이제 중국의 전국 시대 사람이고요. 평생 뭐 사생활이 그렇게 알려진 적은 없으나
1: 예.
0: 그 옻나무라고 하는 칠나무 밭 관리사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1: 아, 옻칠할 때 그 옻 그 나무.
0: 네네.
1: 예, 예.
0: 그러니까 아주 말단 관리직인 건데
1: 예, 예.
0: 나무에 대해서 그래서 해박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1: 예.
0: 이 장자의 나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1: 그렇죠. 예, 예. 오늘도 이제 그 부분이 좀 나올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0: 네.
1: 공자나 맹자처럼 뭐 그렇게 정치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인물은 아니다.
0: 네, 적극적으로 뛰어들진 않는데
1: 예.
0: 결국에는 그 정치에 임할 때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를 말하긴 해요.
1: 아, 훈수는 뒀다 그런 얘기군요.
0: 네, 네.
1: 예,
0: 그러니까
1: 예.
0: 말을 안 하는 것처럼 해서 말을 하죠. 그게 장자의 방식이에요.
1: 예.
0: 그리고 계속 말하자면 요즘 아이들 말로 큰 뻥을 치고
1: 예.
0: 뭔가 허황된 그 과장된 이야기 화법을 쓰고요.
1: 예, 예.
0: 하여간 재미있어요.
1: 예.
0: 네.
1: 굉장히 또 궁금해집니다. 더.
0: 네.
1: 그러면 그 장자는 그 바로 그런 얘기들을 모아놓은 책일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예, 예.
0: 네. 그래서 내편, 외편, 좌편 이렇게 총 33편의 이야기로
1: 예.
0: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통 내편 이야기가 장자의 핵심 사상이라고 하고
1: 내편, 외편,
0: 좌편.
1: 좌편은 그
0: 그러니까 외편과 좌편은
1: 예.
0: 장자가 죽은 다음에 후학들이 이제
1: 예.
0: 장자가 얘기했을 법한 이야기들을 좀 모은 거라고 해요.
1: 그 혹시 잡다하다 할 때 그 잡자입니까?
0: 네네.
1: 아 그렇습니까? 예예.
0: 네.
1: 예.
0: 그리고 네 편이 가장 뭐 300 몇십 쪽까지가 다 네 편이거든요.
1: 예예. 예.
0: 네.
1: 아 그 책을 또 직접 가져오셨는데.
0: 제가 저번 시간에 선생님께 책을 빼앗긴
1: 예.
0: 전력이 있어서
1: 예.
0: 약간 이렇게 두려워하며 가져왔습니다.
1: 잠깐 볼 수 있습니까? 예. 굉장히 불안해하시겠지만.
0: 네.
1: 아, 또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놓으셨군요.
0: 네네.
1: 예.
0: 근데 드리고 싶은데 이게
1: 예.
0: 또 제 책이 아니라 같이 사는 사람의 책이라.
1: 알았습니다.
0: 어떡하죠?
1: 예,
0: 네.
1: 안 뺏겠습니다.
0: 아, 네. 네.
1: 지난번에 그 책은 무소록.
0: 맞아요. 네.
1: 그게 그 초판이었다면서요?
0: 아, 그게 초판은 아닌데 지금
1: 예.
0: 절판이 돼서 제가 그 선생님께 드리고 나서
1: 예.
0: 중고 서점에서 샀어요.
1: 아, 이거 죄송합니다.
0: 빨리 다른 출판사 분들이
1: 예.
0: 다시 책을 무소록을 좀 많이 내주시길 바랍니다.
1: 예. 그 책을 속절없이 빼앗기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0: 아니요.
1: 또 불안해하시는데
0: 아니요.
1: 탐나는데 이거
0: 예. 지금 드리고 싶은데
1: 예.
0: 여기 앞에다가 이름도 써놔가지고
1: 알겠습니다.
0: 네.
1: 안 뺏겠습니다.
0: 네.
1: 그 일상에서도 이 내용을 자주 좀 응용을 하신다고요, 우리 작가께서.
0: 네, 제가
1: 예.
0: 워낙 어리석은 사람이라
1: 예.
0: 여기에 보면은 이제 자기 재주를 뽐내다가 목숨을 빼앗긴 원숭이 얘기도 나오고요.
1: 아, 예. 정말 우화군요. 예, 예.
0: 그 조삼모사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리다리 학다리
1: 예, 예.
0: 이것도 다 여기에 나와요.
1: 아.
0: 오리다리가 짧다고 늘리지 말고 학다리가
1: 예.
0: 길다고 자르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 다 저를 위한 이야기 같고
1: 예.
0: 네 그렇습니다.
1: 이 세상에 교훈이 되는 내용 그러니까
0: 네.
1: 이렇게 은유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수록
0: 네.
1: 교훈이 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0: 맞아요. 근데 장자가 되게 매력 있는 게
1: 예.
0: 교훈처럼 이야기를 절대 들려주지 않아요.
1: 아, 그건 좀 지루해지잖아요.
0: 네네.
1: 꼰대 얘기처럼 네네. 들리기도 하고.
0: 그냥 예. 이렇게 반문을 하거나 아니면 거울처럼 이렇게 보여줘요.
1: 아,
0: 네. 그래서 예.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1: 예. 그래서,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0: 네.
1: 예.
0: 그렇죠.
1: 첫 번째로는 어떤 얘기를 가져오셨습니까? 그 안에서?
0: 네. 예. 장자의 그 제일 처음 그 네 편의 1장을 보면은 소유유 예.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공과 부문 이야기입니다.
1: 예.
0: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사상이라서
1: 예.
0: 이걸 먼저 갖고 왔습니다.
1: 아, 그러면 그 대목을 좀 직접 네. 궁금해 하실 테니까 낭독을 해 주시겠습니까?
0: 네.
1: 예, 예.
0: 그러겠습니다.
1: 예. 그러면 삐지를 살짝 깔면서 예, 시작해 주시죠.
0: 북쪽 깊은 바다에 물고기 한 마리가 살았는데 그 이름을 곤이라 하였습니다. 그 크기가 몇 천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물고기가 변하여 새가 되었는데 이름을 붕이라 하였습니다. 그 등 길이가 몇 천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번 기운을 모아 힘차게 날아오르면 날개가 꼭 하늘에 드리운 구름 같았습니다. 이 새는 바다 기운이 움직여 물결이 흉흉해지면 남쪽 깊은 바다로 가는데 그 바다를 예로부터 하늘못이라 하였습니다.
1: 하늘못, 천지.
0: 네.
1: 예. 아우,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예. 시작부터 굉장히 은유적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이 좀 심합니다.
0: 네, 그렇죠.
1: 길이가 막 수천리 막 이렇게 나오니까.
0: 네, 네. 뭐 그래서 크기가 예. 그 생각을 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는 조금 예전에는 이 이야기가 뭐 별 감흥이 없었는데
1: 예.
0: 지금 생각해보면 크기가 몇천리인 물고기가 갑자기 몇천리의 크기인 새로 변해서
1: 예.
0: 바다에서 하늘로 날아가는 이야기잖아요.
1: 그 새가 붕이라는 거잖아요.
0: 이게. 네네.
1: 예, 예.
0: 그래서 곤이 붕이 되는 이야기인데
1: 예.
0: 그게 엄청난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1: 아, 예. 뭘 의미하고 있었을까요?
0: 그러니까 장자는 그 이 곤과 붕이 그 바다에서 하늘로 날아가는
1: 예.
0: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매미와 작은 비둘기 이야기를 같이 해요.
1: 아, 그런가요? 예.
0: 예, 그 매미와 작은 비둘기가 그 곤이 붕이 되는 과정을 비웃거든요.
1: 예, 예.
0: 쟤는 뭐하러 저렇게 날아가는 거야? 계속 멀리
1: 예.
0: 저 큰 몸으로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큰 뜻을 품은 사람은 필시 변할 수밖에 없고,
1: 아.
0: 그리고 그것을 작은 한낱 미물들은 깨닫지 못한다. 그 뜻을 알지 못한다.
1: 그걸 나타내는 한자 용어가 또 군자표변이죠.
0: 네네.
1: 예, 예.
0: 네.
1: 그걸 나타내는.
0: 똑똑하시네요, 선생님.
1: 네. 제가 이런 평가도 받아보다니. 고맙습니다.
0: 네네. 네.
1: 뭐 좀 약간 좀 아는 척을 했는데 좀
0: 네.
1: 민망합니다. 예. 그 어떻게 보면
0: 네.
1: 왜 새가 이렇게 내려다보는 걸 조감이라고 하잖아요.
0: 네.
1: 우리가 조감도 이렇게 네. 늘 그리듯이.
0: 네.
1: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이 있으면
0: 네.
1: 그 밑에 저 밑에 있는 땅 밑에 있는 것들은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0: 네.
1: 또한 그 안에서 벌어진 모든 갈등
0: 네.
1: 그런 것들은 정말 하나의 먼지처럼 느껴진다.
0: 맞아요.
1: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0: 그럼요.
1: 아, 그러니까 예.
0: 이게 좋은 점이요. 해석이 사실 저는 이제 오강남 선생님의 풀이가 들어있는 현암사책을 가져왔는데
1: 예.
0: 꼭 이 해석을 안 봐도 자기가 읽고 느끼는 바가 있으면 그게
1: 아.
0: 다인 거예요.
1: 예.
0: 네네.
1: 그럼 우리 박연준 시인께도 뭐랄까 그 놔버리기 힘든 욕심이라든가
0: 네.
1: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이젠 좀 놔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0: 제가 그렇게 욕심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닌데
1: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예.
0: 뭔가를 잘하려고 할 때는
1: 예.
0: 항상 실수가 나오거나
1: 예.
0: 힘이 너무 들어가서 뭐 가령 이제 글쓰기 같은 경우인데
1: 예.
0: 뭐 중요한 마감이라서 잘 해보려고 하면은 항상 글이 더 안 되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그럴 때 제가 뭔가 이게 문제구나라는 거를 좀 느낄
1: 예.
0: 때가 있어요.
1: 고전으로부터 배우는 현실인 것이죠. 어떻게
0: 네.
1: 보면.
0: 그렇죠.
1: 예.
0: 네.
1: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메추리하고 비둘기가 이 붕새 큰 새를 비웃는
0: 네.
1: 대목이 등장하잖아요.
0: 네네.
1: 여기서 그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오찌 참새가 대붕의 뜻을 알리오.

0: 맞아요, 맞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1: 또 똑똑한가요, 제가?
0: 어, 너무 똑똑하세요, 지금. 예. 네. 아. 근데 사실 그 장자가 노자하고 사상이 통하는 부분이 예. 많잖아요. 노상사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노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큰 돈은 반드시 누군가 비웃는 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1: 아, 예.
0: 네, 이 매미와 비둘기처럼.
1: 예, 예.
0: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아까 알려드리려고 제가 좀 접어왔는데.
1: 예, 예. 접은 데가 있네요.
0: 네,
1: 예.
0: 그거 잠깐 말씀드리면 이 예. 노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뛰어난 사람은 도를 들으면 힘써 행하려 하고 어중간한 사람은 도를 들으면 이런가 저런가 망설이고
1: 예.
0: 못난 사람은 도를 들으면 몹시 비웃습니다.
1: 아.
0: 그래서 웃음거리가 되지 않는 것은 도라고 예. 할 수 없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다음 얘기 장석과 사당나무 얘기인데
0: 네.
1: 이제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0: 네.
1: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0: 아, 이 이야기는 이제 큰 그 무용지 대용이라는 예, 장자의 예. 사상이 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쓸모 없음의 큰 쓸모.
1: 아, 쓸모 없는 것 같지만 사실 네. 따지고 보면 큰 쓸모가 있는 것이다.
0: 네, 네. 그래서 예, 예. 이제 장석이라는 어떤 목수가 있는데
1: 예.
0: 한 나무를 보고 이 나무가 너무 커가지고
1: 예.
0: 수천 마리의 소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만큼의 나무가 컸어요.
1: 그늘 밑에.
0: 네.
1: 예.
0: 그래서 아, 저 나무는 틀림없이 정말 쓸모가 없어서 저렇게 크게 자랐을 것이다.
1: 예.
0: 이렇게 확언을 하고 지나가거든요.
1: 예예.
0: 이제 그리고 나서 꿈에
1: 아, 그 딴 사람들은 야 나무가 멋있다 이렇게 보는데
0: 네.
1: 장석 이 목수는
0: 네.
1: 아, 그게 사람들이 쓸모가 없으니까 내버려뒀으니까 이렇게 네, 혼자
0: 네.
1: 큰 거지.
0: 네.
1: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예. 사실은 작은 돈은 깨우친 것 같아요. 이 목수도.
1: 예예.
0: 그렇지만 장자는 더 큰 쓸모를 아. 얘기해요.
1: 그리고 그 상수리 나무가 목수 그 장석의 꿈에 나타나서
0: 네.
1: 뭐 얘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0: 그걸 이제 저희가 읽어봐야 합니다.
1: 예. 낭독을 시작해 주시죠. 네,
0: 제가 일부를 읽고 선생님께서 그 뒤를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아, 저도 해야 됩니까?
0: 그렇습니다.
1: 네. 네. 시작하시죠.
0: 네. 그대는 나를 무엇에다 비교하려 하는고? 저 좋다는 나무들에다 비기는가? 아가위나무, 참배나무, 귤나무, 유자나무 따위? 열매가 익으면 뜯기고 욕을 당하지. 큰 가지는 꺾이고 작은 가지는 찢기고. 그런 나무들은 자기들의 열매 맺는 재능 때문에 삶이 비참하지. 하늘이 준 나이를 다 못 살고 도중에서 죽는 법이니 스스로 세상살이에서 희생을 자초한 셈이라. 모든 것이 다 이와 같은 것이지.
1: 나는 오래전부터 내가 쓸모없기를 바랐네.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제야 완전히 그리 되었으니 그것이 나의 큰 쓸모일세. 내가 쓸모가 있었더라면 이처럼 클 수가 있었겠는가. 또 그대나 나나 한낱 하찮은 사물에 지나지 않는데 어찌 그대는 상대방만을 하찮다고 한단 말인가. 그대처럼 죽을 날이 가까운 쓸모없는 인간이 어찌 쓸모없는 나무 우는 한단 말인가. 예.
0: 네.
1: 제가 좀 도와드렸습니다.
0: 네.
1: 예.
0: 좋습니다.
1: 예.
0: 네.
1: 이게 참 반전을 느끼게 하는
0: 네.
1: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직장에서도 좀 뭘 잘한다 싶으면 그냥 일을 다 갖다 맡기잖아요.
0: 네, 네.
1: 금방 번아웃이 오고 지치게 되고
0: 네.
1: 뭐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 반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예, 예.
0: 그러니까 그 나무에 쓸모 없음 때문에 오래 살아서 거목이 됐다 이
1: 예.
0: 얘기는 했지만 이 나무 상수리 나무가 꿈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목수에게
1: 예.
0: 나나 당신이나 똑같은 한낱 사물인데
1: 예.
0: 내가 쓸모 없음을 어떻게 당신이 평가하는가?
1: 아.
0: 오히려 당신은 곧 늙어서 죽을 사람인데
1: 예, 예.
0: 내 앞에서 어떻게 쓸모를 또 이야기하는가?
1: 예.
0: 라고 해서
1: 그 쓸모 자체가 어찌 보면 좀 세속적이다 이렇게
0: 그쵸?
1: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0: 네,
1: 왜
0: 네.
1: 우리 속담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구분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똑똑하죠?
0: 너무 너무.
1: 네. 예. 근데 이 실제로 장자는 이 사당 나무 같이
0: 네.
1: 살았다고 하더군요.
0: 네, 장자는 뭐 그걸 뭐라고 하죠? 벼슬을 예. 해달라고 뭐 요청이 있고 했는데도 사실 끌려가는 제사로 끌려가는 소는 치장을 요란하지만 예. 결국에는 죽을 뿐이지 않느냐. 아. 나는 차라리 진흙밭을 뒹구는 돼지로 놀겠다. 아, 예. 이런 얘기도 했고요.
1: 그분은 그 말씀하시는 게 모든 게 좀 극단적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극단적이긴 합니다. 이야기가. 예.
1: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쓸모없음이야말로 가장 큰 쓸모이다. 그러니까 네. 무용지대용.
0: 네.
1: 예, 그 사상을 네.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예, 근데 사실 쓸모라는 것도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네. 어찌 보면 좀 주관적인 것이기도 하고 또한 너무 세속적인 것에 쓸모를 생각하다 보면
0: 네.
1: 자기 자신이 그냥 마모돼버리는 것도
0: 맞아요.
1: 나중에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0: 장자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차별을 예. 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예단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1: 예.
0: 또 하나는 그 쓸모가 그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1: 예.
0: 입장을 바꿔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1: 예, 예.
0: 또 요즘에 또 현대인들은 자기의 어떤 뭐 성향이나
1: 예.
0: 그 성정에 상관없이 누군가가 되어 있는 것을 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1: 예.
0: 그럴 때 이제 장자를 읽으시면 뭐가 될 필요가 없다.
1: 예.
0: 그런 좀 위안을 또 받을 수 있어요.
1: 예. 사실 어떻게 보면 늘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고 들으니까
0: 네.
1: 계속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0: 맞아요.
1: 나 자신의 정말 쓸모.
0: 네네.
1: 무용지대용처럼.
0: 네, 그렇죠. 예.
1: 정말 쓸모는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장자의 고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예. 아이고 이게 참 시간이 참 늘 아쉽습니다.
0: 네.
1: 다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예, 오늘 장자를 가지고 박연신 작가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예,
1: 박연준 작가님, 죄송합니다.
0: 네.
2: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용TV를 유상으로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3: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4: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1: 예, 오늘부터 이 4부를 시작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추천곡을 한 곡씩 듣겠다고 말씀드렸죠. 정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셔서 제가 고민거리가 더 늘었습니다. 오늘 저 청취자 여러분께서 추천하신 곡은 미니의 강정화님이 보내주신 추천곡입니다. 4부 첫 곡이 청취자 추천곡이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올려봅니다. 토요일이 친정아버지의 39번째 기일입니다. 해마다 이맘때 떠오르는 루더 벤드로스의 Dance with my father를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새삼스럽게 뮤비를 검색해보다가 또다시 가슴이 뭉클해지셨다고요. 들려드리겠습니다.

0: 7월 24일 금요일 손석희의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뉴스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을 견제하는 걸까요? 일론 머스크는 영화 오디세이의 역사적 고증을 비난하며 한 이용자가 자신이 소유한 영상 생성 AI 모델 그록으로 만든 3분짜리 오디세이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그록을 이용해 올해 안에 장편 영화 오디세이를 다시 만들겠다고 공언까지 했습니다. 뭘 트집 잡는 것이냐. 헬렌의 역할로 흑인 배우가 나오고 성전환 배우 엘리엇 페이지가 신혼 역을 맡은 걸 두고 논란이 상을 노리고 있다. 이런 겁니다. 올 여름에 일본으로 여행 계획 중인 분들 시기를 잘 잡으셔야겠습니다. 어제 사이드 A에 출연한 모리 교수도 일본이 더위로 고생 중이라고 얘기했죠. 40도가 넘는 기록적인 폭염이 덮치면서 도쿄에서만 하루 453명이 열사병으로 이송됐습니다. 일본에는 사람이 들어가 쉴 수 있도록 실내 온도가 15도로 맞춰져 있는 인간 냉장고까지 등장했다는데요. 한 대에 1,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도쿄의 기온은 체감 온도 36도라고 하네요. 일본 엔화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끝없는 추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100엔당 800원대죠. 1년 8개월 만에 장중 900원 밑으로 내려간 겁니다. 엔달러 환율은 164엔인데 1986년 이후 4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일본은행이 30년 만에 기준금리를 1%까지 올리고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린 것 그리고 중동 리스크 등이 변수가 됐다는 분석이네요. 이번 북중미 월드컵 자본주의의 끝을 보여줬죠. FIFA가 얻은 수익은 얼마일까요? 영국 가디언은 22조 원이 넘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의 2배 수준인데요. 참가국을 48개국으로 늘리면서 중계권 및 입장권 수익도 늘었고 하프타임 쇼며 수분 보충 시간이며 광고 판매까지 늘었다는 겁니다. 중국이 참가했으면 수익은 더 컸겠죠. 그나저나 이번 하프타임 쇼에서 공연한 가수 샤키라의 안무 누가 짰는지 알고들 계신가요? 한국 예능에서 자주 보이는 프랑스 출신 카니의 작품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7월 24일 금요일 오늘의 국제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짚어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예, 이선영 아나운서. 예, 잘 들었습니다. 국제뉴스. 사이드 B는 어떤 소식입니까?
0: 네, 오늘은 오스트리아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예. 뉴욕타임스 기사고요. 아돌프 히틀러가 태어난 오스트리아의 생가가 3년간의 공사 끝에 최근 경찰서로 바뀌어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1: 예.
0: 오스트리아 정부가 경찰서로 바꾼 가장 큰 목적은 네오나치 등 극우 동조자들의 성지화를 철저히 막는 것에 있었다고 하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굳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경찰서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1: 예예.
0: 그동안 이 건물 주변으로 나치 추종자들이 찾아와서 오스트리아 정부는 이 장소를 보존하는 대신 과감하게 아예 없애버리기로 결심을 한 것이라고 하네요.
1: 예, 나치 추종 세력. 뭐 네오나치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하여간 생가라는 데 와가지고 이렇게 좀 골칫거리였던 모양이군요.
0: 예,
1: 뭐. 근데 굳이 경찰서로 바꾸는 것까지 생각을 한 모양이네요.
0: 네, 얼마나 골치를 썩혔으면 경찰서로 예. 바꿨을까 싶었는데 경례, 나치식 경례도 하고 기념사진을 찍는 등의 행동을 한다고 기사에는 언급이 되어 있었고요.
1: 예.
0: 기사는 네오나치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고 나치 추종자, 심파사이저라는 표현을 썼지만 유럽에서는 네오나치라고 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골치라고 합니다.
1: 예, 예.
0: 이 네오나치의 시초를 좀 보면 독일 패망 이후에 탈나 나치화 작업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은 친위대 출신들이 추종하는 세력을 비밀 조직화했다는 설이 있고요.
1: 아, 예.
0: 지금은 이제 디지털 시대다 보니까 뭐 텔레그램, SNS 등에서 밈이나 자극적인 콘텐츠를 생산해서 정말 예. 이제 어린 친구들까지도 대상으로 이제 극우 사상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예, 예.
0: 그래서 물리적인 집단이라기보다는 그냥 나치를 추종하는 세력을 좀 일반화해서 이르는 말이라고 예. 볼 수가 있겠네요.
1: 뭐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0: 이번 경찰서 개조건에 대해서는 네오나치들이 그 구글 지도에 이제 주소가 나오잖아요. 예. 원래는 무슨 무슨 길 15번지였는데 그거를 이제 하일 히틀러 H가 두 번이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여덟 번째 스펠링이다 보니까 영어에서 8이 나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 88번지로 바꾸는 유치한 장난을 쳤어요.
1: 예, 예.
0: 독일 슈피겔에서 그, 그들도, 이걸 발견을 하고
1: 예, 예.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쓰는 단어들이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0: 그렇죠. 자기들끼리 이제 88을 적어놓고 만족하고 뭐 이러는 건데 예. 뭐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좀 유치하고 악의적인 장난 수준이지만 예. 사실 유럽 전역에서 네오나치들이 여성이나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혐오 범죄들은 웃고 넘어갈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1: 그러게요.
0: 최근까지 대대적인 소탕 작전에 나서기도 했다고 합니다.
1: 예. 근데 이 건물은 원래 사유재산 아니었나요? 이거를 경찰서로 바꾸는 과정이 그렇게 쉽진 또 않았을 것 같습니다.
0: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물은 사유재산이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정부가 처음에는 그냥 돈으로 해결을 했어요. 이제 주인이 안 팔려고 하니까 예, 예. 임대료를 1년에 한 8천만 원 정도 내서 뭐 학교로도 쓰고 박물관으로도 쓰고 도서관으로도 쓰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게 없애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들고 나서는 아, 이거를 국가 소유로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쓸까
1: 예.
0: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수용 절차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몰수하는 결론이 지어졌고 당시에 이런 판단이 내려질 때 법원은 상징적인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예.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 경찰서로 바꾸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1: 예.
0: 그리고 한 300억 원 정도 들여서
1: 많이 들어갔네.
0: 네. 네. 수년간의 공사 끝에 지난 수요일에 이제 경찰서로 개관을 했다고 하고
1: 예.
0: 건물 디자인을 보면 이제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징성이 없는 색깔로 바꾸고
1: 예.
0: 또 건물의 디자인도 히틀러가 태어나기 전인 19세기 초의 모습과 비슷하게 복원을 해서
1: 예.
0: 나치 추종자들이 방문하기에 좀 덜 매력적인 공간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1: 뭐
0: 했다고
1: 그런 합니다. 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네들은 워낙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 앞에 와서 또 뭐
0: 그럴
1: 할 수도 있잖아요.
0: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기사도 문제점으로 짚었어요. 뭐
1: 예.
0: 주민들과 전문가들 모두 우려하고 있다고 하고요.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홀로코스트와 관련된 역사적인 장소들은 오히려 그대로 보존을 함으로써 이제 후손들이 그 이제 역사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1: 예.
0: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다짐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1: 예.
0: 오스트리아가 경찰서로 바꾼 방식. 어떤 면에서는 이거 그냥 흔적 지우기 아니냐 이런
1: 예, 예.
0: 비판의 직면을 해 있고 또 경찰서라는 권력기관 자체가 독재 시절에는 그렇게 민주적인 기관이 아니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경찰서로 바꾸는 것이 뭐 이유는 알겠지만 타당하냐 뭐
1: 예.
0: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1: 근데 뭐 경찰서를 바꿨으니까 좀 편한 점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거기서 시위하다가 좀 불법 그게 있으면 바로 잡아가면 되잖아요.
0: 그렇죠. 굳이
1: 나와가지고.
0: 신고도 필요 없고요.
1: 예, 예.
0: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은 오스트리아 당국이 아픈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이걸 관리하려고 노력하는가
1: 예.
0: 그 부분만은 우리도 아픈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1: 예.
0: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선영 아나운서의 지구촌 사이드 비였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예.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예, 커버곡을 전문으로 다루는 세컨드 핸드 송즈라는 사이트가 있다고 하네요. 세계 수많은 뮤지션들의 리메이크 곡을 수집하고 기록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무려 2159개의 버전이 등록된 하나의 노래가 있습니다. 1939년에 개봉한 뮤지컬 영화 오즈의 마법사의 주제가죠. 주디 갤런드가 부른 Over the Rainbow. 이게 뭐 라이브 무대에서 부른 버전이나 아니면 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각종 그 커버 버전까지 다 합치면 아마도 수만 가지의 버전이 있지 않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커버 곡이라고 그 주제를 채웠던 이번 주의 마지막 곡이 됐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어울리는 곡일 수도 있죠. 가장 많이 커버가 됐으니까. 자, 그래서 Over the Rainbow를 누구의 목소리로 들려줄 것이냐 하고 계실 텐데, 저는 지난번에 그 별이 빛나는 밤에 김이나 씨 프로그램에 잠깐 게스트로 갔을 때 제가 좋아하는 제임스 테일러의 버전으로 이 곡을 들려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누구의 목소리도 아닌 악기의 소리로 채워보겠습니다. LP에서는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이번 주의 마지막 커버곡 임펠리테리의 Somewhere Over the Rainbow. 1987년에 나온 밴드의 첫 번째 음반에 실려 있습니다. 음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오래된 음반 같죠? 예. 뒤를 보면 예. 어떻게 해야 잘 보이실까요? 예. 이렇게 예. 다섯 멤버의 예. 사진이 약간 지금 보면 좀 촌스러워 보이긴 합니다만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펠리테리는 기타리스트 크리스 임펠리테리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예. 잔뜩 기타를 가지고 이제 폼을 잡고 있는데 미국의 헤비메탈 밴드입니다. 여담입니다만은 그 외국 음악 시장에서는 이렇게 리더의 성을 밴드로 쓰는 경우가 좀 있더군요. 예를 들면 어제 2부에 들려드렸던 벤 헤일런도 에드워드 벤 헤일런 리더 그 이름에서 따왔고 너무나 유명한 본조비도 존 본조비의 성에서 따온 이름이죠. 근데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밴드 이름을 뭐 손, 김, 박 이렇게 짓는 건데 뭐 우리식으로 풀면 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각설하고 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임펠리테리가 가장 인기가 좋았던 그룹 중에 하나인데 그 중심엔 바로 이 연주곡이 있었습니다. Somewhere Over the Rainbow.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기타 치는 사나이라고 불리우던 크리스 임펠리티의 압도적인 속주도 한 몫을 했습니다. 누가 기타를 빨리 더 치나? 뭐 그 예를 들면 잉베이 맘스틴 아니면 임펠리테리, 폴 길버트 같은 속주 거장들이 인기가 있었는데 뭐 그 속도를 따지는 것도 좀 그렇긴 합니다만 아무튼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 임펠리테리도 이 곡에서 자신의 기술을 마음껏 뽐내기도 하죠. 서정적인 멜로디, 화려한 속주, 아주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드라마틱하게 다시 완성해낸 Somewhere Over the Rainbow.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커버곡 특집의 마지막 곡입니다. 그 위에 바늘을 올려놓겠습니다.

0: 허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5: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6: 유동 골뱅이.
5: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예, 유튜브에 램프 포그 쓰신 분께서 박연준 시인의 오늘 고전 읽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직 읽지 않은 책들이 쌓여있는데 낭독해 주실 때마다 책이 또 사고 싶어지신다고요. 진짜 영업 왕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가시는 길에 아마 듣고 계실 겁니다. 문자 4052 쓰시는 분께서 손석희 12시 앞으로 떡을 보냈습니다. 예, 냉동 상태지만 알맞게 녹아있을 것입니다. 찾아서 꼭 드세요 하셨는데 떡 도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함은 뭐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밝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아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그 FM 4시에 완벽한 하루를 진행하고 계신 이상순님께서도 빵을 보내주셨던데 이렇게 계속 얻어먹고 살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 유튜브 시청자분께서 애창자의 첫 신청곡의 사연이 울컥합니다. 삼각고인의 평화의 안식을 빕니다. 저 또한 지난 21일 수요일이 부친 기일 10주기였기 때문에 더욱더 아버지의 초상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추천곡을 보내주고 계셔서 제가 아유 이거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한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5597 쓰시는 분께서 어떤 여성분이 이거 목소리가 손석희님 아닌가요 하고 물어보시길래 시작한 지 한 달 됐다. 12시부터 2시까지 시간이 금방 간다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시내버스 기사이십니다. 이렇게 기사입니다 하셨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더운 날씨에 운전 안전하게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시 5분에 내일 토요일이죠. 그 LP 확장판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목소리) 여름철 폭염과 호우 큰 사고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행동요령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0: 하는데요. 폭염이 발생할 시엔 최대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냉방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실내외 온도차를 5도 내외로 유지해 냉방병을 예방하도록 합니다. 호우는 특보가 발령되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이웃이나 가족의 안전 여부를 확인합니다. 산간, 계곡, 하천, 해안가 등 위험지역엔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TV 라디오를 통해 기상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 지금까지 MBC 라디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수영 지도자 김동현입니다. 물을 바라보기만 해서는 강을 건널 수 없다고 하죠.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뛰어들고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처음부터 물과 익숙하지 않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었고 꾸준히 배우고 연습한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수영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물에선 누구나 평등하며 성별, 연령, 직업과 상관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수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꾸준함이 탁월함이 되는 그날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는 나는 게 아니고 내는 겁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은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커피보다 더 진한 즐거움 찾으시나요?
3: 잠시 후 2시 20분부터는
2: 배윤호, 이남희의
3: 확 깨는 라디오가
2: 방송됩니다.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
1: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금요일 2시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에서 12.5%의 강제 노동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사실상 12.5%의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2: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된 지 9년 만입니다.
1: 단일 종목 레버리지 투자를 위한 기본 예탁금이 3천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8월 중 적용 예정이었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 방안이 오는 31일부터 조기 시행됩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이 당초 예고한 대로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는 새로운 관세를 오늘 새벽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를 통한 강제노동 관세인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12.5%를 부과받게 됐습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에서 12.5%에 해당하는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한다고 무역 대표부

0: 0시에 만료됩니다. 결국 오늘 발표는 트럼프 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압박 카드를 새롭게 조정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발표문에서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체제를 일부 도입한 국가들에 대해선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캐나다, 멕시코, 영국 등이 해당됐습니다. 반면 강제노동 금지 조치가 미흡한 나라들이라며 일본, 한국 등을 지목하며 12.5%를 부과했습니다. 무역대표부는 한 달 전 중간 발표문에서도 10에서 12.5%를 언급했었는데 사실상 예고대로 확정된 셈입니다. 물론 우리 정부는 작년에 합의한 대로 관세율이 15%를 넘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오늘 확정한 강제노동 관세 외에도 과잉 생산 관련한 대응 조치도 곧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체 관세율이 15%를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철강과 자동차 같은 우리나라의 주력 제품에는 별도의 품목 관세가 적용되고 있고 반도체의 경우는 주요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한 바 있어서 일단은 무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1: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방금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결론이 나오는 건데요. 원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서울고법이 조금 전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된 지 9년 만에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앞서 1심에서 665억 원이던 재산 분할액은 2심에서 1조 3,808억 원으로 20배 뛰었습니다. 노 관장의 아버지 노태우 씨가 대통령 시절 조성한 비자금 중 300억 원이 SK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는 게 2심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문제의 300억 원은 기업들이 뇌물 성격으로 제공한 불법 자금이기 때문에 노 씨 일가가 최 회장에게 비자금을 지원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비자금의 불법성과 반사회성이 현저해 노 관장의 기여분으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2심이 공동재산 중 노 관장 몫으로 설정했던 35% 비율은 오늘 선고에선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SK하이닉스의 고공행진으로 꾸준히 상승한 지주사 SK의 주가도 분할 규모를 출렁이게 만들 변수가 됐습니다. 판례는 재산 분할 기준 시점을 사실심의 변론 종결일로 삼는데 이 사건은 항소심만 두 번째입니다. 첫 항소심 변론 종결부터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이 이뤄지는 2년 2개월 동안 SK의 주가는 5배 넘게 올랐습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지 그렇다면 주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3: 정부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규제를 예정보다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기본 예탁금을 현금 3천만 원으로 높이는 조치를 이달 말부터 적용하고 시장이 불안하면 추가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정부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기본 예탁금 강화 조치를 오는 31일부터 조기 시행합니다. 지난 20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보완책과 관련해 신속한 대응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당초 8월 중 시행 예정이던 기본 예탁금 강화 조치가 이달 말로 앞당겨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기본 예탁금을 기존 1천만 원에서 현금 3천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개인 투자자가 국내외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또는 추가 매수하려면 계좌에 현금 3천만 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 예탁금 산정 시 시가 70%까지 인정되던 주식 상장지수 펀드와 채권 등 대용 증권은 팔아도 현금으로 입금되기 전까지 기본 예탁금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매도 자금을 담보로 한 대출금도 기본 예탁금에서 제외됩니다. 당일 매도한 자금으로 곧바로 다시 매수하는 과도한 회전매매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금융위는 증권사와 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해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1: 이어서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치팀 이재욱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브라질 등 5개국을 방문하는 순방길에 오른다고요?

0: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과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 3국, 독일을 차례로 방문하는 7박 10일간의 순방 일정에 나섭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 엔비디아와 오픈AI, 엔트로피, 브로드컴 등 빅테크 기업 CEO들과 연쇄 면담을 가집니다. 이후 AI 서밋 행사에 참석해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 한국의 AI 산업 육성 의지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어 룰라 브라질 대통령 초청으로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뒤 칠레와 아르헨티나 정상들과도 연달아 회담을 갖습니다. 한편 귀국길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들러 동포 간담회도 가질 계획인데요. 청와대는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대체 불가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부각하고 빅테크 기업들과의 협력 의지를 알리는 한편 한국의 외교적, 경제적 영토 확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요.
0: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대신 보안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하기 위한 건데요. 한병도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면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으고 검찰개혁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경찰의 부실 수사를 막으려면 검사에게 예외적으로 보안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해 당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격론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31일까지 열리는 7월 임시국회 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오늘 의총에서 당내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면 법사위 의결을 거쳐 늦어도 30일에는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될 전망입니다.
1: 국민의힘에서는 일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에 반발해 소란이 벌어졌다면서요?
0: 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를 배정한 결과에 대해 재선의 권영진 의원이 어제 원내지도부를 찾아가 항의했는데요. 자신이 희망하는 상임위에 배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터뜨린 겁니다. 권 의원은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정점식 이리와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급기야 정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원하는 상임위에 안 넣어줬다고 원내대표 멱살을 잡는 사람이 어딨냐며 따졌지만 권 의원은 멱살을 10번이라도 잡지라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의용 사무총장은 오늘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진 의원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어제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며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다음 소식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 순직 해병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심리로 열린 범인 도피, 직권남용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최종 구형 의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사적인 목적으로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이 전 장관을 도피시켰으며 이러한 행위가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수준을 넘어 전면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 12.3 계엄 당시 군 부대를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난입해 내란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령관들에 대해 특검이 징역 20년이 넘는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내란 특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징역 30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징역 30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계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징역 25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 국군 의무사령부가 운영하는 모바일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에 허가받지 않은 누군가가 접속해 군 장병들의 의료 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4월 의무사 보안 점검 과정에서 비인가자의 접속을 식별해 조사를 완료했다며 시스템 운영은 인지 즉시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사이 약 1000장 분량에 해당하는 8GB 정도의 정보에 비정상적 접근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가 의심되는 군병원은 고양과 양주 등 6곳으로 국방부는 통신 포트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비인가자 접속이 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 청와대는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우리나라 등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2: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간 23일 연방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태국 등 10개국을 지난 1월에 이어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렸습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에 대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지속적인 절하 압력을 받아왔다고 분석했습니다.
1: 중동전쟁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오는 9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민생물가특별관리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휘발유 15%, 경유 25%, 부탄 25% 등 현재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곳에 따라 비가 오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5에서 40mm, 강원 북부 내륙은 10에서 60mm 등입니다. 소나기는 충청권과 경상권은 5에서 40mm, 제주도는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30.9도입니다.
3: 이어서 울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램 1호선에 시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김상욱 울산시장이 트램 1호선 추진 여부를 이달 안에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오늘 SNS를 통해 올해 초 울산시와 시공사, 제작사가 발주 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황에서 트램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이달 안에 검토를 마친 뒤 법적 권한이 있을 경우 사업을 멈춘 뒤 시민 공론화 과정을 밟고 또 그렇지 않다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울산시의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울산의 집값은 3분기 연속 상승폭이 줄어든 가운데 0.42%가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 1.22%보다 0.8%포인트 낮았습니다. 또 상반기 울산의 토지 거래량은 19,359필지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4%가 감소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울산의 아파트 분양가가 하락한 것은 분양 입지에 따른 착시 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울산의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1,979만원으로 전년 대비 3.7% 하락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업계는 올해 분양된 아파트들이 주거 선호지가 아니어서 빚어진 일시적인 현상이며 자재값 상승 등의 여파로 아파트 분양가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구가 제2혁신도시 유치와 울산의료원 조기 설립을 위한 지역 공감대 확산을 위해 범구민 추진단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추진단은 지역 국회의원과 주민단체 대표 등 20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제2혁신도시 유치와 울산의료원 조기 설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염선영 추진단장은 북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건의문을 이동권 북구청장과 윤정호 국회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울산지방 해양수산청은 여름철 고손과 적조, 태풍 등 자연재해에

0: 대비해 합동 대응 체계를 상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해수청은 양식 어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고수온 대응 장비 지원과 양식 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재해 취약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육상에서 유입되는 쓰레기 저감과 연안 정화 사업을 확대하고 발생부터 수거, 처리까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남구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하천과 계곡, 불법 시설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 모두 145곳에서 불법 시설물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36곳에 대해 자진 철거와 행정 대집행 등을 통해 정비를 마쳤습니다. 남구는 나머지 109곳에 대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행정 대집행 계고 등 관련 행정 절차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주말인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25도에서 36도의 분포로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또한 당분간 비 소식 없이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온열 질환 예방 등 각별한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울산의 현재 기온은 35.4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관열이었습니다. MBC 2시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1: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2: 본격적인 여름이 찾아오면서 더위를 피해 시원한 물놀이를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즐거운 물놀이를 떠났다가 안타깝게도 안전사고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어린이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보호자는 어린이가 항상 확인 가능한 시야 내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살펴야 하고 어린이는 신발 등의 물건이 떠내려갈 경우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물놀이 중에 친구를 세게 밀거나 물속에서 발을 잡는 등 무리한 장난을 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물놀이 안전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20분입니다.

0: 백윤호
1: 이남미의
0: 화학계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백윤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남미입니다.
0: 저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지만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가정이 정말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1: 배윤 아나운서는 귀여운 토리를 키우면서 네. 토리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토리 마음이 궁금하다 한 적이 있으신가요?
0: 토리가 올해 13살이거든요.
1: 네.
0: 이 정도 되니까 다 알겠더라고요.
1: 진짜요? 마음을요?
0: 다 알지는 못하겠죠, 당연히. 근데 애가 눈치가 빨라가지고요. 우리가 하는 얘기 다 알아듣고요.
1: 우와, 신기하다.
0: 진짜 신기해요. 예. 근데 이제 저처럼 이렇게 말을 못하는 내 새끼 속마음이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서 페타로가 유행이라 그러더라고요.
1: 아니, 페타로가 뭐예요? 타로를 보면서 뭐 반려동물의 마음을 읽는 건가요?
0: 그렇죠, 그렇죠. 와우. 말 그대로 페타로는 우리 집에 새로 입양한 반려견이 과연 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이 질문을 한 다음에 카드를 탁 뽑는데요.
1: 네.
0: 근데 카드에 그려진 그림을 보고 반려견이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해석을 해준다 그럽니다.
1: 그러니까 페타로는 미래를 점치는 것보다 현재 반려동물의 마음을 이해하고 보호자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거네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최근 페타로를 찾는 보호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예약 대기 시간이 2주나 걸릴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그러는데
1: 와우.
0: 상담 대상도 이제 강아지하고 고양이가 많긴 하겠지만
1: 그렇죠.
0: 돼지, 도마뱀, 앵무새, 뭐 프레리도그, 육지거북, 사마귀 등 아주 다양하다 그럽니다.
1: 야, 저희 집에도 거북이가 있긴 한데.
0: 아, 그래요?
1: 궁금하긴 하네요. 이 페타로의 인기도 반려동물 가족도 받아들이면
0: 예.
1: 이렇게 그래서 마음이 생긴 것 같은데 사람과 동물이 모두 마음을 알면서 행복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어 공감의 프란다스의 개로 화끼는 라디오 출발합니다.

0: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4: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네, 금요일 확계라 함께 하고 계십니다.
0: 네.
1: 아, 페타로에 이어서 요즘은 펫 사주도 인기라고 그러는데 생년월일하고 이름을 입력하면요 반려동물의 사주와 성향을 풀이해 준다고.
0: 약간 그 MBTI랑 비슷하네요.
1: 그렇죠.
0: 그리고 반려동물의 사진을 넣으면 성격이나 특징을 분석해 주는 펫 관상도 요즘 인터넷상에서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 견주와 반려동물의 궁합을 분석해주기도 한다는데 어떠세요? 그 견주로서 보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1: 사실 그 타로는
0: 네.
1: 동양적이지 않고 약간 서양적이잖아요.
0: 아무래도
1: 약간 좀 그 믿음이 안 가는데
0: 그림도 좀 다르고 우리랑 그죠? 요
1: 사주나 관상은 조금 해볼만하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0: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잠시 후에 우리 곁에서 함께 살아가는 소수들의 이야기 가치가 소수자 씨 함께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출발해 볼게요. 자두가 불러줍니다. 궁합.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2: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1: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2: 삼산 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0: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 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 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누구인가? 누가 이렇게 재밌는 라디오를 진행하는가? 아, 배윤호 이남미 화끈한 라디오구나. 앞으로 이 라디오만 듣도록 하라. 채널 고정.

0: 세상은 편견 없이 바라볼 때 가장 예쁜 색깔을 띈다고 하지요.
1: 모양과 색이 달라도 각자 모습대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웃의 이야기죠.
2: 같이 가 소수자 씨.
0: 남선영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남선영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2: 요즘 여름이라 운동들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0: 아, 등록하신 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2: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 운동을 시작을 하셨을 텐데 이게 모든 환경이 비장애인 중심으로 맞춰져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1: 아, 그런 것 같아요.
2: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만나뵐 분은요.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자신의 몸에 맞게 운동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가는 분입니다. 와우. 이름하여 베리어프리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디다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자신의 몸에 맞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베리어프리 필라테스 센터 대표 이리다입니다.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을 넘어 운동의 문턱을 낮추는 사람으로 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원래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지체장애 등 다양한 장애를 가진 분들과 함께 운동하며 일반적인 운동 환경에서는 소외되기 쉬운 분들도 자신의 몸에 맞게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라테스를 지도하면서 다양한 회원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장애가 있는 분들이 운동을 배우고 싶어도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시설이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지도할 수 있는 강사가 없어서 거절당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운동은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건데 왜 누구에게는 너무 당연한 것이고 누구에게는 시작조차 어려운 것일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됐습니다.
1: 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0: 네.
1: 필라테스가 요즘 뭐 굉장히 대중적이잖아요.
0: 맞아요. 네. 많이들 하시는데.
1: 인기 있는 운동인데 하고 싶어도 애초에 그 선택지를 생각하기 어려웠던 분들도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씨. 빨리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요.
0: 알고 보면 이제 우리가 이걸 생각도 못했다 이런 마음도 좀 드는데요.
2: 네.
0: 근데 아마 현장에서 다양한 얘기를 들어보셨으니까 이 문제점들을 더 민첩하게 발견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2: 맞아요. 센터를 만드신 지가 6년 정도가 됐는데요.
0: 네.
2: 그 이전까지는 그 베리어프리라는 말 자체도 생소했고 그걸 운동에다 접목한다는 건 더욱더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었는데요.
0: 어허.
2: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려다 보니까 오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3: 가장 어려웠던 건 베리어프리 운동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운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반대로 장애인은 재활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었던 거죠. 저는 운동과 재활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재활은 손상된 기능을 회복하는 과정이라면 운동은 그 이후에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장애가 있다고 해서 평생 재활만 해야 되는 건 아니라 누구나 건강을 위해 꾸준히 운동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어려움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장애인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안전하게 지도할 수 있는 전문 강사를 찾기가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존 프로그램을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장애 유형별 운동 방법을 직접 연구하고 교육 과정을 만들면서 하나하나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1: 와, 그러면은 이 커리큘럼 자체를 하나하나 새로 만들어야 됐다는 얘기잖아요.
0: 네, 이게 보통
2: 맞아요.
0: 일이 아닌데.
2: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도 그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몸의 구조라는 게 사람마다 같을 수가 없고
1: 그렇죠.
2: 장애 유형도 다를 수가 있고요.
1: 예.
2: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방법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0: 와, 그래서 이제 사람 키우기가 어렵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2: 네.
0: 장애 유형별 특징도 알아야 하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개개인의 몸과 가능성을 읽어내는 일이네요. 그렇죠?
2: 네, 맞아요. 같은 의미로 회원들을 상담할 때 장애 유형을 먼저 묻지를 않는데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어떤 걸 잘 움직일 수 있고 지금 어떤 거를 움직이게 만들어야 할까라는 거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현장에 함께 하고 계신 강사분들은 수첩이랑 펜을 항상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0: 아, 어떤 움직임도 또 중요하게 포착을 하시는군요.
2: 맞습니다.
3: 회원님을 만났을 때 장애 유형? 장애명을 묻지 않아요. 되려 이분은 어떤 움직임이 가능할까? 잔존 기능을 살펴봅니다. 같은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도 근육

0: 긴장도나 균형감각, 생활 환경, 운동의 경험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장애명, 장애 유형만으로는 운동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세와 움직임을 평가합니다. 어떤 동작은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동작은 무엇인지 등을 충분히 관찰하고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요. 그 충분한 시간과 평가를 바탕으로 운동 목표를 함께 설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혼자서 안정적으로 앉는 것이 목표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계단을 오를 때덜 힘들어지는 것이 목표일 수도 있고요. 그 이후에 회원님이 설정한 목표에 맞춰서 운동 강도와 동작을 조금씩 조절하면서 프로그램을 설계합니다.
1: 그러면 이 운동의 목표는 더잘 움직이는 몸이기도 하지만 내가 원하는 일상을 잘살수 있는 몸으로 만드는 데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2: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 운동하는 이유도 그렇잖아요. 아침에 눈을 좀더 가볍게 뜨고 싶어서, 몸이 가벼워지고
1: 그렇죠,
2: 싶어서.
1: 아프지 않으려고.
2: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장애인이 운동을 한다 이러면 재활과 같이 보는 분들이 많아서 그걸 조금 경계를 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3: 네. 그러네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장애가 있는 분들의 운동은 다 그냥 재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1: 맞아요.
3: 아, 그러면은 재활 이후에도 운동을 통해서 이제 건강을 관리하고 또 삶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꼭 필요하겠네요.
2: 네, 맞습니다. 대표님께서도 그걸 절실히 느낀 계기가 있었는데요. 오랜 시간 이 커리큘럼을 만드는데도 도움을 주신 회원분들이 계신데 의미 있는 변화를 포착을 했다고 합니다.
1: 네.
0: 회원님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단순히 근력이 좋아졌다, 체력이 좋아졌다, 이것만은 아니에요. 몸이 달라지면서 일상생활이 편해지고 나도 할수 있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회원님 중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뇌성마비가 있는 분이셨어요. 처음에는 몸의 긴장도가 너무 높아서 본인이 원하는 움직임을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빨리 내기보다는 몸의 긴장도를 줄이고 호흡을 익히고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반복해내는 것부터, 작은 성공 경험을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세가 조금씩 안정되고 움직임도 훨씬 자연스러워졌는데,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회원님께서 예전에는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 몸을 조금씩 이해하게 됐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순간이었습니다.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게 되는 모습을 볼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3: 아, 내 몸을 이해하게 됐다. 이 말이 참 인상 깊네요.
1: 사실
3: 예.
1: 몸을 이해하기는 어렵거든요.
3: 그렇습니다.
1: 내 마음도 이해 못하는 세상에. 예. 그렇죠.
3: 내 허리둘레가 얼마인지 나 지금 모르거든요.
1: 알고 싶지도 않고.
2: 자꾸 바뀌니까.
1: 예. 알면 짜증나니까.
3: 그렇습니다.
2: 맞아요. 네.
3: 사실 몸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1: 맞습니다. 네.
3: 스스로에 대한 기대도 조금씩 낮아지고 자존감도 낮아질 수 있고.
2: 네.
3: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내가 움직일 수 있네. 막 이런 느낌, 내 몸의 가능성을 알아가는 과정이 결국 이렇게 자신감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1: 네. 근데 사실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운동도 이제 마음가짐도 달라지잖아요.
2: 네.
1: 다이어트에 뭐 1kg만 성공을 해도 어머 오늘 나 거울에 좀 괜찮다.
3: 그러니까.
1: 그렇죠. 이런 마음이 맞아요. 누구나 들잖아요. 그죠?
3: 자신감이 뿜뿜하죠.
1: 그럼요.
2: 예. 그런 것과 똑같고요. 이 감정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려면 배울 수 있는 곳이 더 많아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센터가 서울에 딱 한 곳 있습니다.
1: 아, 전국적으로 가야 되는데.
2: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사람을 키우기가 어렵다 하셨잖아요.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신 거였습니다.
1: 네.
0: 무엇보다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 이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장애인을 위한 재활 서비스는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지만, 재활 이후에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나 프로그램은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회원분들을 만나다 보면요, 운동의 필요성은 장애인 회원 본인이 가장 잘 알고 계세요. 하지만 가까운 곳에 갈 수 있는 시설이 없거나 장애를 이해하는 운동 지도자를 만나기 어려워서 운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단순히 운동시설을 늘리는 것보다는 장애인의 몸을 이해하고 안전하게 지도할 수 있는 전문 운동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라는 점은요, 장애인의 운동을요, 치료의 연장선으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은 치료가 아니라 삶의 일부이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일상입니다. 장애가 있든 없든 누구나 운동을 선택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3: 아, 처음에는 이게 가능할까? 이런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한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1: 그러게 말입니다. 그냥 이 마음에 공감하고 또 배우려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또 전국적으로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2: 맞아요. 그러려면 이제 필요하신 분들의 생각들도 많이 많이 퍼져야 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1: 네.
2: 만약에 내가 운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셨다면 이렇게 편하게 와서 문을 좀 두드려달라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디다 대표가 생각하는 진정한 배리어프리가 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0: 단순히 공간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가능성을 믿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할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죠. 21년도에 처음 센터를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운동, 특히 이 필라테스는 비장애인을 위한 것이고 장애인은 재활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 복지기관, 학교에서도 먼저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반가운 건 장애인을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 운동하고 삶을 즐기는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장애인이 운동할 곳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사라지고 어디서든 자신의 몸에 맞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 길을 먼저 터놓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최유리의 숲을 신청하겠습니다.
1: 아, 처음에는 이제 왜 누구에게는 운동이 당연하고 누군가에게는 접근하기도 어려운 걸까라는 질문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해답은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는 데 있었네요.
2: 네, 그래서 그 가능성을 먼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게 기다려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너른 숲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1: 멋진 표현입니다.
3: 네. 그래서 이 노래를 신청하셨나 봐요.
1: 너무 좋은 노래잖아요.
2: 네,
3: 최유리의 숲 신청하셨다고 하는데
1: 네.
3: 자,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남세영 작가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1: 저희도 다음 주에 운동하고 만나요.
2: 아, 운동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네, 배려프리 필라테스 운영하고 계시는 이디다 대표의 신청곡 최유리의 숲 함께 들었습니다. 아, 최유리 씨의 목소리와 이디다 대표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더 들을까요? 쿨이 부릅니다. 해석 남녀.

0: 울산 화개라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화개는 라디오에 엄청난 선물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이남미 기자.
1: 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좋을곳 기름 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요 상품권, 철원 별난 농장에서 혈관 건강을 확 깨워주는 아스파라거스 액상차, 요가 필라테스 플라잉을 한 번에 삼산동 베스트 사우나 옆 리즈 요가 앤 필라테스에서 한 달 이용권,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명품 갈비탕 북구청 뒤편 가리명가에서 식사권, 힘나는 보양식 흑염소 생오리 요리 전문점 솔마루에서 식사권, 잡내 없이 쫀득한 식감 몸에 좋은 콜라겐 등

0: 남구달동 황족 유황먹은 족발에서 식사권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스튜디오에 배은우 기자 나와주세요.
1: 네, 스튜디오입니다. 삼산 세이브존 내 루이카스텔에서 7만원 상당의 골프 모자, 성안동 백양사역 찜갈비 명가 정한정에서 식사권, 삼산동 웨딩거리 금수저 피부관리에서 피부 두피관리와 천연 염색 이용권, 뉴코아울렛 성남점 맞은편 나눔을 실천하는 뚠뚠이 돈가스에서 식사권, 남구청 맞은편 크리스탈 녹두미인 화장품에서 녹두비누와 남녀 공용 화장품, 일본식 정통 효소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 동구 휴 에스테틱에서 드리는 15만원 상당의 관리 상품권, 가족 외식도 중요한 회식도 최상급 재료로 만든 깊고 진한 샤브샤브 울산 동구 샤브안에서 식사권, 12주의 기적을 드립니다. 삼산동 디파인 다이어트 센터에서 1개월 이용권과 개인 PT 3회권, 지친 일상의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숙박권을 드립니다. 이상 울산 확계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4: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5: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피지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 오늘 가채 가수 수자 씨는 메리아 프리 필라테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이디다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3: 아, 멋진 또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운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 그렇습니다.
3: 자, 1, 2부 끝곡은요. SES의 달리기 듣고 저희 3시 5분에 돌아옵니다.
2: 어디 가지 마세요.

0: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철새 홍보관 생태해설사 박명희입니다. 태화강에 오리들을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인데도 모여 지내죠. 먹이도 비슷하고 서식 환경도 비슷해 경쟁이 생길 수도 있는데도 이렇게 무리지어 다닙니다. 이는 포식자를 함께 경계하기 위한 일시적 동맹, 즉 공동 방어 전략입니다. 함께 있는 게 더 안전하다는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도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당연히 경쟁도 있지만 다르다고 배척하기보다는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걸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0: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한여름빵 DJ와 트로트 90년대와 2000년대 히트곡이 진하 해수욕장에 2026 울산 서머 페스티벌 진하 뮤직쇼 개그맨 듀오 이상홍, 이상민의 트로트 메들리 DJ 파티 미스터 트롯 탑 7 젊은 트로트 에너지 박성원 그때 그 시절 모두 김밥말게 했던 자두 90년대 댄스의 전설 룰라까지 세대가 함께 부르고 춤추는 한여름밤의 레트로 비치 콘서트 8월 8일 토요일 저녁 8시 울주 진하 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진하 뮤직쇼 그때 그 노래를 지금 이 바다에서 다시 만나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시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3시 뉴스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가사 1부는 오늘 오후 2시 열린 두 사람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정교 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신도들의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수도권 신도들을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관계자들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신천지는 경기 과천을 비롯해 고양, 가평,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건물을 매입하고 종교시설로 사용하려고 했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혀 용도 변경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합수본은 신천지의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신천지가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신도들에게 민주당 가입을 독려하고 실제로 신도들이 민주당에 가입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룡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에서 복무 중인 해병대 병사들이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진술이 나와 군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 직할부대인 계룡대 근무지원단은 관련 제보를 인지하고 즉시 성고충 전문상담관 면담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조사하는 한편 군대 성희롱 성폭력 사건 대응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군사경찰대대에서는 해병대 선임병 2명이 후임병들의

아이에게 폭행과 욕설을 하고 알몸으로 샤워장을 기어다니게 하거나 고추냉이 섭취를 강요하는 등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0: 다쳤으며 50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는 곳에 따라 비가 오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도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5에서 40mm, 강원 북부 내륙은 10에서 60mm 등입니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과 경상권 5에서 40mm, 전라권은 5에서 30, 제주도는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이진이었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국가예산 청장 허민입니다. 한국의 갯벌은 멸종 유기종의 서식지이자 생물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받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입니다. 지금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여수와 고흥, 무안과 서산의 갯벌까지 확대해 세계유산에 올리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죠. 이번 결정은 위기에 처한 지구 생태계를 복원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구를 살리는 이 뜻깊은 여정에 갯벌 사랑하는 마음과 실천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더불어 이 아들은 지치지도 않고 울어대네. 배준마 전화 냉수 한 사발 좀 꺼내와봐라. 아이고 마.
1: 왜 자꾸 남의 슈퍼에 와서 냉수를 찾아요? 생수 사 먹을 거면 꺼내오세요.
0: 아무튼 간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다. 생수도 매번 사 먹으려고 하면 그것도 부담이고 말이야. 이렇게 더운 날 생수 무료 자판기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노. 이 택배 기사님들도 편하게 드실 거 아닌겨 안 그래요?
1: 그래서 남구에서 무료 생수 자판기를 운영 중이라 그러잖아요.
0: 아 그래? 아니 진짜 그런 게 있었어? 어디 있는데?
1: 아이고 무거동 이동 노동자 쉼터, 옥동 우수 저류 시설 내 산책로,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광장, 남산 레포츠공원, 삼호동 와와공원, 삼산동 강변공원 이렇게 총 6곳에 설치됐대요.
0: 지기네. 와따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생수 자판기 있으면 정말로 안 좋겠는겨.
1: 아유 그래서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를 했대잖아요.
0: 잘했다 잘했다. 아유. 일하는 분들 이용하기도 좋고 그지요?
1: 그러니까요. 원래 이게 자판기가 아니라 냉장고에서 꺼내 마시는 형식이었어. 어때요?
0: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내 지나갈 때 보니까 작년에는 무료 생수 냉장고라고 꺼내 마시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1: 아유 그런데 냉장고는 자꾸 열었다 닫았다 하니까 냉기가 빠져나가잖아요.
0: 아무래도 그렇네.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거네. 여러 그렇지, 사람 그렇지, 사용하니까 그렇죠. 집에서처럼 냉장고 문 자주 열지 말라고. 또 뭐라 하고 서 있을 순 없잖아.
1: 아유, 이제 머리가 좀 팍팍 돌아가네.
0: 아 그래서 이래 만든 거구나.
1: 그래서 올해부터는 생수 냉장고를 자판기로 바꿨대요.
0: 옳거니.
1: 45일간 매일 시원한 생수를 가득 채워서 공급한다고 하니까 이곳 지나는 분들은 더울 때 한번 이용해 보시라고요.
0: 아이고만 누가 생각해냈는지 진짜로 감사합니다. 한대수가 불러줍니다. 물 좀 주소.

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V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3: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8: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9: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2: 이 곡은
0: 처음이죠.
2: 트로트 발라드, 록앤롤, 댄스, 포크, 힙합, 재즈, 블루스, 팝송, 오페라, 클래식, 동요 장르 불문하고 신곡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0: 그럼요 그럼요, 모두 들려드릴게요. 이 곡은 처음이죠. 화케라가 고르고 고른 따끈따끈한 신곡 전합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곡인데요, 먼저 첫 곡부터 만나보겠습니다.
2: 강남씨하고 기안84가 같이 노래를 불렀다네요.
0: 아니 근데 뮤직비디오를 제가 봤는데 여자 주인공이 하지원 씨예요.
2: 아 진짜?
0: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그 풋풋했던 그 연기를 하는데 너무 귀여우시더라고요.
2: 아 진짜?
0: 노래도 잘합니다. 제목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2: 아니 근데 강남 씨는 노래를 잘하는데 기안84가 노래를
0: 연기도 되더라고요.
2: 아 연기도 돼요?
0: 네. 와. 노래 제목이 아주 멋진데요.
2: 치킨과 그녀.
0: 치킨 한 마리와 그녀만 있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는 내용이래요.
2: 아 그래요?
0: 어떤 곡인지 들어볼게요.

0: 네, 강남과 기안 84의 노래 치킨과 그녀 함께 들었습니다.
1: 네, 아주 못하는 게 없는 두 분의 노래 함께 들어봤고요. 두 번째 곡은요. 예. 선미 씨가 여름 노래로 돌아왔습니다.
0: Forever July.
1: 아, 좋죠, 좋죠. 선미 씨가 또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네.
0: 7월을 말하는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아. 여름이 정말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시원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0: 네, 선미 씨의 노래 Forever July 함께 들었습니다.
1: 네, 세 번째 곡은요. 가수 안성준 씨의 노래입니다.
0: 안성준 씨.
1: 전화 한 통.
0: 인성준 씨 아니에요?
1: 안성준 씨.
0: 안성준 씨예요?
1: 네. 안성준 가수의 전화 한 통. 어떤 느낌인지 같이 들어볼게요.
2: 오늘따라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억지로 웃어보아도 누구 하나

0: 네, 안성준 씨의 전화 한 통 함께 들었습니다.
1: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신곡 소개 시간. 이 곡은 처음이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울산 가수의 신곡입니다.
0: 아, 이분 노래는 너무 감미로워요.
1: 이분 잘 지어요, 노래. 그렇죠? 진짜.
0: 예, 길기판 씨의 노래입니다.
1: 열대야, 지금 딱 맞는 곡인데요. 같이 듣겠습니다.

네, 울산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길기판 씨의 열대야 신곡 함께 들었습니다. 자, 신청곡 한 곡 들을까요? 7729번님의 신청곡 민수연의 진도아짐에 듣겠습니다.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국익을 더하고 거래로 감도

0: 정보를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모양.
1: 97.5 MBC 라디오.
2: 여러분,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한번 들어보세요. 알았죠?
3: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디 가지 말고 채널 고정.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4: 여러분의 친구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라가 왔단다. 한번 들어보이소. 좋다이.

0: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밤하는 미용사에게 짜장면은 중화 요리사에게 맡기는 법이죠.
1: 세상의 소소한 궁금증은 척척 박사님이 해결해드립니다.
0: 자 오늘도 우리의 새소리를 찾아서 울산 전역을 누비고 다니는 분입니다.
1: 따로 척척 박사 새 박사 윤기덕 작가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울산의 아름다운 새를 찾아 열심히 탐조하고 온 윤기덕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자 오늘의 새는 누구일지요 박사님?
2: 네 오늘 소개해드릴 새는 바다의 소매치기 왕이라고 불리는
0: 소매치기?
2: 갈매기 이야기입니다.
0: 아하 갈매기.
1: 아니 별명이 왜 이래.
2: 네 바닷가에나 선착장에서 사람이 손에 쥐고 있는 새우깡이나 과자를 눈 깜짝할 새에게 예, 낚아채가는 신촐귀물한 때문에 붙인 별명입니다.
0: 그렇죠.
1: 아,
0: 네.
1: 대표적인 여름새 하면 또 바다 하면 떠오르는 게 갈매기인데 갈매기.
2: 네, 맞아요.
1: 우리 주변에서 뭐 새우과자도 먹는 친한 새 아니겠습니까 작가님?
2: 네 맞습니다. 갈매기는 특정 지역에만 몰려 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대륙에 걸쳐 널리 퍼져 살고 있는 대표적인 범세계적 조류입니다.
1: 아하.
2: 네. 네. 심지어 사람이 살기 힘든 북극해 주변부터 얼음으로 뒤덮인 남극 대륙 주변까지도 갈매기 종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1: 우와.
2: 네, 북극부터 남극까지 바다부터 내륙 깊숙한 호수와 인간이 사는 대도시 빌딩 숲까지 지구상의 거의 모든 것을 서식지로 삼아 살아가는 엄청난 적응력의 소유자들입니다.
1: 아 적응력이 최고네요 진짜.
2: 네.
0: 아니 근데 바닷가에 가면
2: 네.
0: 사실 늘 볼 수가 있어서
1: 아 맞아요. 네.
0: 당연히 터스라고 생각했는데 이 갈매기가 철새라면서요.
2: 네.
1: 와.
2: 갈매기 종류 중 상당수는 계절에 따라 서식을 이동하는 이동성 철새입니다.
1: 네.
2: 그 여름철에는 시베리아, 몽골, 캐나다 북부 같은 북쪽 내륙의 호수나 섭지에서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른다고 합니다.
0: 예.
2: 네. 겨울이 되면은 날씨가 따뜻하고 먹이를 구하기 쉬운 남쪽 해안가인 한국, 일본, 미국 남부 등지로 내려와 겨울을 보냅니다.
1: 네.
2: 네 하지만 최근에는 사시사철 먹이가 풍부한 항구나 대도시 주변에 정착해 이동하지 않고 1년 내내 살아가는 터새형 갈매기들이 많아지고 있답니다.
0: 아.
1: 근데 이제 어디서나 많이 볼 수 있는 갈매기지만 그중에서도 네. 또 가장 많이 사는 곳은 어딜까요?
2: 네. 갈매기과 종류는 기본적으로 북반구의 온대지방과 극지방에 가장 많은 종류가 개체수가 살고 있는데요.
1: 네.
2: 한국, 일본, 중국을 포함 아시아는 물론이고 유럽, 북아메리카 대륙 전역의 해안가에서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반대로 갈매기가 가장 적은 곳은 어딘가요?
2: 네. 열대지방의 해안가나 섬 지역은 다른 조류에 비해 갈매기들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1: 아, 의외네요. 근데 섬나라에 좀 많을 것 같은데 왜 적게 사는 거죠?
0: 그러니까.
2: 네. 전 세계 해안가 어디에나 있을 것 같은 갈매기가 유독 열대지방에 적게 사는 이유는 생태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네, 먼저 갈매기류는 기본적으로 차가운 온대지방이나 한대지방의 바다에 적응해 온 조류입니다.
1: 네.
0: 예.
2: 네, 열대지방의 따뜻한 바다는 갈매기가 살아가기 너무 덥습니다.
0: 오.
2: 네, 갈매기는 덩치가 크고 무거운 편이라 열대지방의 강한 햇볕 아래서 체온을 조절하기가 힘들다고
1: 합니다. 아,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2: 네.
0: 그럼 갈매기가 더위를 좀 많이 타나 봐요.
2: 네. 바다는 차가울수록 산소가 많이 녹아들고
0: 예.
2: 플랑크톤이 풍부해져서 물고기가 많이 삽니다.
1: 네.
2: 차가운 곳에서는. 반대로 열대지방의 따뜻한 바다는 표층의 영양분이 부족해 보기에는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지만은 갈매기 같은 대륙 조류가 무리를 지어 먹고 살 만큼 물고기가 때로 몰려다니는 경우가 적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2: 갈매기 입장에서는 먹을 게 별로 없는 바다의 사막 인생입니다.
0: 아 그러네요.
2: 네. 또한 열대지방에는 이미 그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한 다른 바다새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1: 네.
2: 덩치 크고

0: 무거우며 주로 해안가 청소부 역할을 하는 갈매기는 열대지방의 날렵한 새들과는 생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렇군요.
2: 갈매기는 종류가 많은지도 궁금한데요.
1: 한 종류 아닌가요?
2: 저도 그렇게 생각되는데.
0: 비슷해 보이죠?
1: 예,
0: 네.
1: 예.
0: 네. 갈매기과 조류는 전 세계 50여 종이 넘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1: 많구나.
2: 네. 많네요.
0: 예, 언뜻 보면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은 크기, 부리와 다리 색깔 그리고 깃털 무늬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갈매기는 어떤 게 있나요?
0: 네, 괭이 갈매기, 그냥 갈매기,
2: 네?
0: 재갈매기, 붉은 부리 갈매기, 새가락 갈매기, 새제비 갈매기 등 무려 우리나라에도 30종류가 됩니다.
1: 아, 많구나.
2: 야, 아니, 그렇다면 우리 윤기득 작가님이 직접 촬영하신 갈매기 사진 확계란 네.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올려져 있으니까요.
1: 네.
2: 궁금하신 분들 오랜만에 갈매기 가까이서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1: 그렇습니다. 네. 보내주신 사진은
0: 네.
1: 이 종류가 뭔가요?
0: 종류가 이게 붉은 부리 갈매기와 괭이 갈매기입니다.
2: 진짜 붉은 부리네요.
0: 울산에서만 찍었는 사진입니다.
1: 아, 붉은
2: 근데 갈매기는 약간 늘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 얼굴을 보면 약간 네. 좀 매서워 보이는 느낌? 좀, 그런 게 있어요.
1: 좀 못되게 생겼어요.
2: 네, 약간 불만이 있는 것 같은 표정이 있어요.
0: 항상 다른 새들의 먹이를 낚아채가고 항상 멀리서도 재빠르게 날아와서
2: 낚아채가고 삶이 그렇다 보니까 표정이 그런가 보다.
1: 네. 그러니까 행동이 그러니까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2: 우리가 왜 얼굴에서 이게 살아온 과정이 보인다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맞네.
0: 늘 호시탐탐 다른 새들의 먹이를 노리고 있습니다.
2: 아, 그렇구나.
0: 그 요 앞에 있는 알락거리 마도요도 먹이를 거의 반 이상 갈매기한테 뺏겨요.
2: 본인이 사냥하지는 않아요?
0: 본인은 사냥해요.
2: 근데 이제 뺏어 먹는 게 더 많네요.
0: 네, 뺏어 먹는 것도 많아요.
2: 아, 그렇다면 이제 울산에서 만날 수 있는 갈매기 종류 어떻게 네.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0: 네, 울산에서 만날 수 있는 갈매기 종류는 울산 태양강을 찾아오는 겨울 철새 붉은 부리 갈매기.
1: 예, 사진 올려줬습니다.
0: 저 밑에 쪽에 있습니다. 예. 그 곳곳은 저 명청교 아래 가을이 되면은 수천 마리 찾아와 겨울을 보냅니다.
2: 네.
0: 네, 그리고 울산 앞바다에 1년 내내 살고 있는 괭이 갈매기.
1: 괭이 갈매기.
0: 사진의 위에 있는 겁니다.
1: 아, 위에 있는.
2: 이 친구들이 네. 우리가 바닷가에서 많이 보는 친구죠.
0: 네, 늘 벌써 1년 내내 볼 수 있는
2: 그 새우 과자 먹는 친구들.
0: 네, 아하. 맞습니다.
1: 예. 못되게 생긴 애들.
0: 여기는 방어진항, 정자항, 일산해수욕장, 간절곳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2: 예. 아, 네. 네.
0: 그리고 하나 더 태양을 찾는 귀한 손님인 검은머리 갈매기는 국제 멸종 위기종인데요. 해마다 잊지 않고 울산을 찾아오는 고마운 새입니다.
2: 아, 그렇군요.
0: 근데 여기에 다른 새들하고 막 섞여 있어가지고
1: 예, 예.
0: 탐조를 하다가 저는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2: 아. 어머나.
1: 아니 근데 그럼 강에서 갈매기 네. 같은 애들이 날아다니면
0: 네.
1: 좀 강에 웬 갈매기가 있어 이러거든요 저희들은.
0: 네.
1: 아 근데 있을 수 있군요.
2: 명청교 네. 아래도 산다고 하니까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저 위에 선바위 위에까지 삽니다.
1: 아 그렇구나.
2: 네. 여기 왜 왔지 하시는 분들은 원래 산다는 데라는 네. 걸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1: 자 네. 그러면 네. 갈매기 소리는 또 어떤 소리인지 궁금하잖아요.
2: 그렇죠.
1: 한번 문제를 드릴 테니까 한번 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2: 첫 번째 네. 소리부터 나갑니다.
0: 네.

0: 얘네는 무슨 어디 물리거나 네. 꼬집히거나
1: 화가 많이 네. 났네.
0: 그래갖고 막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아요.
1: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두 소리 중에 갈매기 소리를 찾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0: 자, 그러면 네. 우리가 강가나 해안가에서 이제 갈매기를 많이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1: 네.
0: 태화강이나 방어진 해안가에서 갈매기를 네. 관찰하고 또 카메라에 담을 때 네. 이 새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지켜야 할 에티켓이 있다면서요.
2: 네. 울산 태화강 하구는 국제 멸종위기인 검은머리 갈매기나 수많은 붉은부리 갈매기들의 중요한 겨울 보금자리이므로
1: 네.
2: 다음 사항을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첫 번째로요?
2: 네, 첫 번째는 과자나 새우깡 등 던져주지 않기. 네, 갈매기들에게 사람이 주는 가공식품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1: 아, 진짜요?
2: 네, 과자에 포함된 높은 염분과 기름기 그리고 인공첨가물은 갈매기의 내장기관을 상하게 하고
1: 어머나.
2: 영양 불균형을 유발합니다.
0: 아.
2: 네, 또한 야생성 생태를 잃어버리고 사람에게만 의존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므로 울산의 맑은 생태계를 위해 먹이 주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고 합니다.
1: 아, 이거 몰랐습니다.
0: 일부러 막 많이 주고 그랬는데.
1: 맞아요. 네. 일부러 배고프지 이러면서 좋아하네 이렇게 네. 생각했는데 네. 이거 뭐 유람선 탈 때나 바닷가 놀러 가실 때는 조금 네.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그리고요.
2: 네. 그리고 갈매기들이 물을 지어 모래톱이나 방파제에서 쉬고 있을 때 날아오는 모습을 찍거나 가까이 보기 위해 큰 소리를 내거나 돌을 던져 억지로 날리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1: 아~ 네.
2: 갱이갈매기나 재갈매기 같은 대형종은 경계심이 강해서 날아오를 때나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므로 겨울철 생존에 위협이 됩니다. 예, 관찰할 때는 상안경이나 망원렌즈로 활용해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게 또 있다면서요?
2: 네. 흔적을 남기지 않기.
1: 아.
2: 네, 쓰레기는 꼭 수거하기. 요거는 당연한 상식이지만은
1: 네.
2: 항구나 강가에 쓰레기를 남겨두면은 갈매기들이 이를 먹이로 착각하고 삼켜 폐사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0: 아.
2: 네, 특히 낚시 미끼나 벌어진 낚싯줄은 갈매기의 발과 날개를 묶어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므로 주변에 위험한 쓰레기가 보인다면은 함께 치워주는 것이 울산의 생태를 사랑하는 최고의 탐조 에티켓이 아닐까요?
0: 네, 네. 맞습니다.
1: 앞에서 우리가 새우과자 얘기했는데 네. 갈매기한테 새우과자를 주면 안 되긴 하지만
0: 네. 네.
1: 매운 거 주면 먹을까요? 매운 새우과자도 나오잖아요.
2: 네. 갈매기를 비롯한 조류는 매운맛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1: 아, 진짜요?
2: 네. 눈으로는 형태를 파악하고
1: 네?
2: 냄새는 후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0: 예.
2: 매운 새우과자라도 부담없이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듯이
1: 네.
2: 야생 생물에게 사람이 먹는 음식을 주는 건 자제해야 합니다.
1: 아, 중요하죠.
2: 네, 갈매기들에게 가장 좋은 건 그냥 자연 속 먹이랍니다.
1: 네.
0: 그렇군요. 아니 근데 갈매기가 바닷물도 뭐 먹을 수 있잖아요.
2: 네.
0: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염분이 높은 걸 먹을 수 있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다고 하던데.
2: 네, 맞습니다. 갈매기의 눈 위에는 특수한 소금샘이 있습니다. 네, 이 샘을 통해 바닷물을 마시거나 염분이 높은 먹이를 먹을 때 혈액 속의 염분을 농축된 짠물 형태로 걸러내고
0: 예.
2: 머리를 흔들어 밖으로 털어낸다고 합니다.
0: 아, 네. 배출을 하는군요.
2: 네.
1: 신기하다.
2: 네. 하지만 되도록이면 민물로 수분을 섭취하는 걸 선호합니다.
1: 네.
2: 가끔 육지 깊은 곳에 들어오는 것도 민물 섭취 때문입니다.
0: 아, 그렇구나.
2: 네, 그래서 바다에 사는 갈매기들이 선바위 공원까지도 올라와 많이 살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럼 막 쫓아내거나 그러면 안 되겠네.
2: 네. 네.
1: 아니 근데 갈매기가 뭐 네. 새우과자 이런 것만 먹는 착한 친구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굉장한 포식자라는데요.
2: 네,
1: 맞습니까?
0: 아, 그래요?
2: 네, 맞습니다. 네, 갈매기들은 종에 관계없이 아침에 일어나 들판으로 나가 지렁이와 무척동물을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1: 아.
2: 지렁이는 갈매기들에게 가장 중요한 먹이입니다. 일부 갈매기는 병아리, 두더지 같은 작은 포유류를 비롯해서 고래의 살까지 섭취한다고 합니다.
1: 예?
2: 네. 남미에 서식하는 일부 갈매기 종은 잠자는 고래의 등에 올라타 고래의 살을 뜯어먹는 습성을 보이는데요.
1: 잠자고 있는데요?
2: 네. 갈매기는 생각보다 훨씬 포식성이 강한 동물입니다.
1: 얘네 무서운 애들이었네 알고 봤더니. 네.
0: 고래는 네. 어떻게 느낄까요? 갈매기가 쪼고 있으면.
1: 한대 때릴 수도 없고 그죠.
0: 그렇습니다.
1: 야 어마어마합니다.
0: 자 그러면 오늘은 갈매기에 관련된 아주 새로운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1: 네.
0: 아까 출제해드린 새 퀴즈 정답을 발표해 봐야 되겠죠?
1: 그렇죠. 네.
0: 갈매기 소리는 1번, 2번 어떤 거였습니까?
2: 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1: 아
0: 1번은 네. 무슨 소리였나요?
2: 1번에도 바다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요.
1: 네.
2: 지난번에 애청자분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락도리 마도요 소리였습니다.
0: 알락꼬리 마도요.
1: 네.
0: 네. 네 알락꼬리 마도요. 자 그러면 1번, 2번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네 들어볼까요?

0: 엄청 시끄럽네요. 엄청. 아.
1: 굉장히 신경질적이에요. 그러니까. 고주파를 쏘는 것 같은.
2: 무기를 달라고 발버둥 칩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네, 오늘 작가님과 함께 저희가 갈매기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네. 알고 보니까 멀리 갔다 오는 친구도 있고 영원히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네, 다양한 친구들이 또 갈매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자, 울산에 사는 새 이야기 오늘은 갈매기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예. 윤기득 작가님 다음 주 기대해 보겠습니다.
1: 작가님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할아버지 할아버지 손녀딸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4: 선물은 무슨 선물이요? 화끼라 듣고 문자 보내서 받아.
3: 어? 샵 2848 말이에요? 어디 보자. 현관문 번호키 파격 할인 울산 부자열쇠에서 디지털 도어락 설치권, 족발이 맛있는 집 더만족에서 식사권, 무고동 숙성한우 전문점 토호에서 식사권, 경주 보블로 가든이 아름다운 로스터리 카페, 수제 케이크 전문점 엘가든에서 음료권, 울산의 별빛과 야경을 커피에 담다 성안동 골든드랍 커피앤베이커리에서 음료권도 있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4: 뭐 이렇게 선물이 많아?
3: 진짜 최고다.
4: 장발장이 훔쳐간 빵으로 유명한 바게트 왕자 슈크림 공주에서 주전 몽돌 쿠키 세트, 제주도에 안 가도 울산에서 고등어회를 즐긴다 읍내 해물전빵 명촌점에서 식사권,
3: 와우!
4: 21년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초밥 스시 전문점 시바스시에서 식사권,
3: 우후!
4: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순간 사진의 명가 마틸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바쁜 하루 속 나만의 쉼이 필요할 때 도심 속 여유로운 휴식 공간 애스틴 호텔에서 1일 주중 숙박권,
3: 끝난 줄 알았쥬? 공공기관 판촉물 그린기프트에서 레디앤반전 립스틱 세트, 신선한 재료와 깔끔한 분위기에서 호텔식 중식을 저렴하게 대성 스카이렉스 뒤편 중식당 청월에서 식사권, 아름답고 건강한 손끝 케어의 시작 신정동 네일제이에서 네일아트 케어 이용권, 성안동 농협사거리 좋은 재료만 고집하는 365 식욕식당에서 한우갈비탕 식사권, 범서온천에서 이용권, 하늘에서 느끼는 감동과 전율 울산 페러파크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권을 드린대요. 너무 좋다.
4: 가족보다 화개라가 낫네.
3: 진짜네.

0: 고유가 시대, 화물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다운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유예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다운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커머셜 금융지점 확인. 파비스 구매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더뉴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시기 매월 결제. 연체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와 약관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설명 청취 및 내용 이해 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 시 고객 부담. 인지사는 현대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 금액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 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 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입필.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2: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4: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5: 탄탄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 방수 탄탄탄탄 방수
6: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7: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8: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7: 노라이벌 랜드마크
8: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9: 자, 오늘 새박새는 갈매기. 우리하고 아주 친숙한 새인데 이렇게 종류가 많은지는 몰랐어요.
10: 아,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의 것을 잘 뺏어 먹는 친구인지도 몰랐네요.
9: 소매치기. 예.
10: 아주 앞으로 바닷가에서 만나면 예. 좀 표정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보는 아, 표정이.
9: 그리고 새우과자 건강에 안 좋다니까.
10: 맞아요.
9: 많이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10: 그리고 이 친구들 강에도 살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9: 아, 맞아 맞아 맞아. 네. 강에 저 갈매기야? 강에 무슨 갈매기야 그런데. 자주 온답니다.
10: 아, 이거 예. 저희가 오늘 공부를 많이 했네요.
9: 그러니까요.
10: 마지막 곡은요, 이 곡 안 들을 수 없죠. 나훈아의 기장갈매기 남겨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9: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2시 2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10: 여러분 고맙습니다.
9: 안녕히 계세요.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삼호동에서 20년 넘게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서은영입니다. 꽃집을 찾아주시는 분들에게는 아름다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꽃을 찾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꽃을 고르는 분들을 보고 있으면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어쩌면 훨씬 더

0: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받는 분의 감동도 크겠지만 건네는 분의 행복 또한 결코 작지 않으니까요. 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작은 친절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가 기분 좋은 꽃향기로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SBC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1: 요즘 그렇죠 뭐.
0: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1: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0: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4: 잘 모셨어.
3: 어디로?
4: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3: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4: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3: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5: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7: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6: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4시 뉴스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재산 분할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구법 가사 1부는 오늘 오후 2시 열린 두 사람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산 분할 비율을 노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 종결일 이후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 사이 SK 주식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습니다. 청와대는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우리나라 등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농심, 육개장 사발면 등 주요 라면과 새우깡 등 스낵 제품 등 43개 브랜드 제품의 가격이 오릅니다. 농심은 다음 달 1일부터 육개장 사발면 등 용기라면 18개 브랜드 가격을 평균 6.0%, 새우깡 등 스낵 23개 브랜드는 5.5%, 음료 2개 브랜드 출고가는 7.7% 각각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육개장 사발면은 소매점 기준 1,100원에서 1,200원, 새우깡은 1,500원에서 1,600원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심은 국제정세 속 장기간 지속된 고환율, 고유가 여파로 포장재 등 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이에 따라 원가 부담이 심화된 상황이라고 인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공항을 통해 7박 11일 순방의 첫 목적지인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향해 출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오늘 오전에 도착해 곧바로 엔비디아, 오픈AI, 엔트로픽, 브로드컴 최고 경영자와 연쇄 면담에 갖는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이어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행사에 참석해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인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샌프란시스코

피스코 일정을 마친 뒤 이 대통령은 브라질과 칠레, 아르헨티나, 독일을 순차 방문하고 다음 달 3일 귀국합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는 곳에 따라 비가 오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도 곳에 따라 소나기가 있습니다.

0: AI 음성이었습니다. MBC 내신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세계적인 헤지펀드 설립자인 레이 달리오. 세계 100대 부자에 드는 이 억만장자는 늘 노트 한 권을 들고 다닌답니다. 대체 거기에 뭘 쓰는 건지 어느 날 질문에 답을 해줬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메모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이디어가 자주 떠오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짚어볼 실수나 실패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많이 쌓이니까 와, 배울 게 많더라고요. 실수나 실패는 부인하고 외면하고 싶은 법인데 그걸 깨알같이 적어서 보고 또 본다. 역시 좀 독해야 크게 되나 봅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야? 당연히 태아르죠. 턱 쏘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4: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5: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4: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5: 어제 저녁에 우리 지라시 민성 PD가 단톡방에 사진 한 장 올렸잖아요.
4: 맞아요.
5: 그 어느 식당 벽에 걸린 문천식 씨의 사인인데. 네. 참 잘 돌아댕겨요.
4: 2월달 얘기예요. 작년이었나? 아무튼 제가 옛날에 이제 월수금 마셨잖아요.
5: 그쵸.
4: 요즘은 수요일만 마셔요. 장족의 발전이죠. 예, 자중합니다.
5: 근데 예, 예. 이런 문천식 씨 일사인이 다른 사람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대요.
4: 제가요?
5: 응.
4: 아무런 짝에 쓸모없는 사람이.
5: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4: 왜요?
5: 자, 봐요. 이런 거를 심리학에서 사회적 증거라고 한답니다.
4: 오.
5: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주변 사람들의 행동과 믿음이 근거가 되는 거죠. 리뷰 같은 것도 그런 거예요. 특별히 확신이 없거나 정보가 별로 없을 때 남들이 네. 맛있다고 해. 그럼 오케이. 그걸 믿고 결정하자. 이런 현상이죠.
4: 아, 그러네. 한마디로 그냥 분위기에 끌려가는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5: 아무래도 거죠? 사람이 사회적 존재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4: 맞네요.
5: 실제로 실험을 해봤는데 분명 틀린 답인데 남들이 맞다 이러면 네. 그 오답 쪽으로 끌려가는.
4: 우와.
5: 어떻게 보면 개인의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뭐 이런 거.
4: 그러면 저의 사인이 누군가 판단력을 헷갈리게 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5: 근데 좋은 쪽이죠. 왜냐면 맛있어 보이는데 문천식 다녀간 사람이 저렇게 맛있다고 사인을 했어? 네. 그러면 뭐 이런 느낌.
4: 근데 진짜 유명한 식당 가면요. 연예인들 사인이 막 수십 개씩 있어요.
5: 나도 그런 거에 되게 좌지우지돼. 내가 연예인인데도 연예인 사인 보고 야, 저 사람 다녀갔어? 그럼 먹어볼까? 이게 사람 심리인 것 같아요.
4: 네.
5: 근데 그 집은 진짜 맛있다고 민성 PD도 막 네, 엄지손가락을
4: 저희 동네 맛집이고 저는 요즘 맛집도 맛집인데 좀 딱한 사정 있는 식당을 더 약간 소개하게 되더라고요.
5: 딱한 사정인데 왜 이렇게 마케팅이 조금 뒤쳐져서 그렇지 맛은 훌륭한데.
4: 맛은 훌륭해요.
5: 맞아.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조금 광고를 안 해서 그렇지 너무 관광지로 개발됐으면 좋겠다. 뭐 아니면 나 혼자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4: 맞아.
5: 개인적인 멋진 그렇죠. 스팟들.
4: 네.
5: 문천식 씨는 만약에 음식 뭐 맛이 있다라는 기본값으로 네. 쳐서 어떤 분의 사인이 벽에 있으면 그냥 보지도 않고 맛보지도 않고 선택할 것 같아요.
4: 후한 편이거든요. 이렇게 칭찬이나 이런 거. 근데 성시경 동생은 딱 냉정하게.
5: 좀 까탈스러운 사람 맛에.
4: 정직해.
5: 네. 그런 사람 필요해요.
4: 네. 그래서 네. 오히려 시경이가 사인해놨으면 시경 맛있다 그러면 한번 가보고 싶어요.
5: 웬만해서 인정 안 해주니까.
4: 걔는 잘 안 하니까. 네.
5: 그 왜 보컬 같은 것도 심사할 때 무조건 잘했어요라고 기를 살려주는 분도 좋지만
4: 그쵸.
5: 아주 냉소적으로 판단하는 분들이 가끔 웃어주면 그게 너무 값이
4: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5: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하여튼 연예인 사인 많으면 먹어보자. 약간 이런 주의인데

0: 조금 까다로운 사람이 사인을 하면 아,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인을 잘 안 해주는구나.
1: 맞아요. 그래서 값어치가 더 올라가니까. 아,
0: 그렇구나. 네. 난 막 한 장 해달라면 두 장 해주는데. 그래서 값어치가 내려갔나? 투어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네. 내가 애쓰면 너는 나의 애니 되어줘. 네.

0: 친구네 난 있잖아 오늘부터 내가 애쓰면 넌 날 애니 돼줘.
1: 네, 투어스의 내가 애쓰면 넌 나의 애니 되어줘. 지남철 같은 거죠.
2: 아우 지남철이 뭐야. 아우 진짜 안 쓰기로 했잖아. 아니, 약속했잖아.
1: 아니 올담 좋잖아.
2: 아, 약속 지켜줘.
1: 난 옛 것이 좋아요.
2: 아 진짜.
1: 그래도 진행은 최순식.
2: 최순식 진행한다며. 지남철이 뭐야.
1: 미안합니다.
2: 투어스 노래 듣고 지남철이 뭐야.
1: 투어스 미안해 사과할게요.
2: 아 웃기긴 웃긴데.
1: 투어스 친구들은 지남철이 뭔지 모를 거예요.
2: 기분이 너무 눅눅하다.
1: 네.
2: 자 0390님 선희님 천식님 여기는 전라도 나주예요. 네. 남부지방은 비가 오지 않고 30도를 넘나드는 찜통더위가 반복되네요.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1: 아이고야.
2: 아 이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뉴스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네. 오늘 오후 4시에 전북 김제 전주 남원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대요.
1: 그야말로 폭염이잖아요. 폭력적으로 더운 거.
2: 엄청나게 더우실 거예요.
1: 네. 네. 가장 더운 시간에 야외활동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외출할 때 가벼운 옷차림 그리고 양산 있으시면 쓰세요. 여러분.
2: 무조건요. 네. 물을 정말 충분히 드셔야 됩니다.
1: 네.
2: 그래서 이웃이나 멀리 사시는 부모님 안전도 꼭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1: 맞아요.
2: 이제 뭐 어떤 것보다도 이 기후가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가 돼버렸어요.
1: 맞아요. 네. 아까 우리가 맛집과 뭐 사인 얘기했는데
2: 누구 사인 식당에서 믿음이 가나 이 얘기에 2546님이 나는 이영자님 사인에서 무조건 믿음. 아 이건 믿으셔도 돼요.
1: 맞아요. 영자 누나도 진짜 맛없으면 사인 안 하실 사람이야.
2: 아, 일단 이렇게 네. 좀 구수하게 거절을 하시겠죠.
1: 그죠 그죠.
2: 네. 그럼 좀 한 두 번 더 온 다음에 해드릴게요. 네. 뭐 이런 식으로.
1: 좀 더 먹어볼게요.
2: 근데 진짜 맛에 대해서 되게 네. 비범해요. 이 혀 감각이 남달라. 박세리 씨도 그렇고.
1: 112님은요. 나는 최하정 씨요.
2: 오케이. 좋아요.
1: 화정이 나라도 네. 진짜 먹은
2: 미식가죠.
1: 거에서 미식가니까.
2: 네. 그러니까 음식을 어떻게 조합을 하고 잘 살림을 꾸려야 맛이 배가 되는지를 알아요.
1: 네.
2: 그런 분들은. 네. 저희는 약간 야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뭘 그런

0: 신경 써지만 배가 고파도 무조건 이거와 이거를 합해서 먹어야 돼 이런 원칙이 있는 분들이에요.
1: 우와, 그리고 정혜찬 씨가 수원에서는 이윤재 사인이 있는 고깃집은 믿어도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골키퍼 이윤재 선수가 진짜요? 또 미식가시구나.
0: 와, 대단하시다. 아, 이거는 몰랐던 새로운 사실인데 수원에 가서 네. 이윤재 씨 사인이 있는 집 한번 알아봐야겠다.
1: 진짜.
0: 재밌는데요.
1: 참고할게요.
0: 네. 네. 자, 저희 오늘 남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결국엔 자기 마음 끌리는 대로 가버리는 사랑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사랑극장 네. 어느 날 사랑이.
1: 국내 탑성우죠. 김현선 성우님, 남유정 성우님 3부에 모실게요.
0: 문자 샵 8001번입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필요한데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돼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인데요. 이쪽으로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1: 네,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유니베라,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1: 하이퍼스 세라하임,
0: 한얼 사이언스 타타타,
1: 안 터지는 맥스부탄,
0: 성원 에드피아,
1: 브람스 안마의자,
0: SK케미칼,
1: 키움증권,
0: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
0: IS동서,
1: 백조싱크,
0: 올품,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0: 함께합니다.
2: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2: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2: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2: 제초제는 타타타.
3: 한얼사이언스.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7: 제목, 나의 첫사랑들.
8: 첫사랑들.
7: 데뷔 초 나는 홍대 각설탕으로 이름을 날렸다.
8: 얼씨구.
7: 여자들은 내 말 한마디에 깨르르 웃음을 터뜨렸지. 지금부터는 나의 일곱 번째 첫사랑 얘기를 해볼까 한다.
8: 아, 이런 사연만 아니면 뭐든 괜찮습니다. 지금은 라디오시대 홈페이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방에 여러분의 사연을 남겨주세요. 월 1200만원 상당의 특급 선물이 쏟아집니다.
9: 우와, 선물 공짜인 거죠?
8: 아이고 아이고,
9: 당장 써야지.
10: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11: 자, 어제 한번 들어보자.
8: 제목, 변기만 막히면 제 인생이 시작됩니다. 쾌변 이런 건가? 경기도에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지라시 대표 가명 김정희님으로 소개해드릴게요.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추가로 받는 주간 베스트 후보,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12: 안녕하세요. 선희 누나 천식영님. 저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20대 사회 초년생입니다. 저는 분명 사무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면접에서 자기소개도 했고 지원 동기도 말했고 엑셀 자격증도 제출했으며 성격의 장단점까지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근데 끝까지 안 물어보시는 게 있었습니다.
8: 아, 변기 뚫어본 경험 있으세요?
12: 미리 물어보셨으면 입사를 안 했을 텐데요. 입사 첫 달, 회사 생활에 적응하느라 정신없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화장실 쪽에서 누군가 뛰어나오며 외쳤습니다.
13: 아, 큰일 났어요. 아, 변기가 막혔어요.
12: 직원들은 우왕좌왕했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시설팀을 부르겠지? 그런데 과장님이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13: 아, 신예, 당장 출동!
12: 과장님은 제 손에 뚫어뻥을 쥐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13: 자네 젊잖아. 어? 힘 좀 써봐.
12: 아니, 젊다고 배관이랑 친한 건 아닌데 싶었지만 신입은 아시죠? 거절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입는껏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런데 갑자기 뻥!

0: 순간 화장실 밖에서 환호성이 들려왔습니다.
1: 어, 됐다! 됐어!
2: 야, 영채 신입이 최고다! 와, 이건 너무 시원한데? 아, 이 소리 녹음해가지고 소리 속이 답답할때 막 들어붙으면 좋겠어, 그지?
0: 그날 이후 재우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프린터가 고장났다? 전산팀으로 연결. 에어컨이 고장났다? 시설팀으로 연결. 인터넷이 안된다? IT팀으로 연결. 변기가 막혔다?
1: 아, 김정희씨 어디갔어? 김정희씨 빨리 찾아와!
0: 이렇게 된 것입니다. 회사에서 제 존재 이유가 업무가 아니라 배수라니 너무 황당했죠. 근데 제가 회사에서 이런 존재가 된다는 우리 누나의 역할이 작지 않았습니다.
1: 왜요?
0: 어느 날 밤 자취하는 누나에게서 다급하게 전화가 옵니다.
3: 아, 성희야 큰일 났어.
0: 아, 왜? 뭐 도둑 들었어?
3: 어, 야 변기가 막혔어.
0: 아, 근데 나한테 전화를 하냐? 내일 아침에 전문가 불러.
3: 어, 안 돼.
0: 왜?
3: 어, 지금 남자친구 오기로 했단 말이야.
0: 웃고 있어. 뭘 지금 똥 막혔는데. 그럼 그 남자한테 뚫어달라 그래.
3: 아, 미쳤어. 지금 100일대밖에 안 됐단 말이야. 100일대 남친한테 똥을 보여줄 순 없잖니, 멍청아. 아야, 빨리 와. 용돈 줄게.
0: 아, 짜증나.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누나네로 갔습니다. 과연 변기는 누나의 구렁이로 꽉 막혀 있었어요.
1: 아우, 진짜 이 남동생들.
0: 야, 얼마나 싼 거야 도대체. 아, 진짜.
3: 어, 시끄러 답소. 지금 그런 얘기 할 시간 없어. 남친 곧 도착한단 말이야. 전투적으로 좀 덤벼 뚫어.
0: 저는 뚫어뻥을 변기에 놓고 바다를 가르는 해적처럼 마구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3: 뚫어. 옳지 옳지 뚫어 뚫어.
0: 옳지.
3: 어야 뚫렸다. 어, 진짜 다행이다.
0: 뭐야?
3: 완전 나이스 타이밍이야. 누구세요? 저기요?
0: 그날 누나는 그 남자와 뭘 하려는 것인지 빨리 가라며 제 등을 떠밀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17.
1: 아...
0: 연필이 주어져 있어야 할 손에 뚫어뻥을 쥐었던 청소년. 그 후 한동안은 변기 뚫을 일이 없어서 좋았는데 제가 처음 들어간 회사에서 이런 걸 하게 될 줄이야. 어느 날은 회사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1: 아, 이번 하반기 실적을 보면은...
0: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어요. 직원 한 분이 헐레벌떡 뛰어와 쳤습니다.
1: 아, 죄송한데요. 화장실이 또...
0: 부장님은 고민도 안 하시고 저를 보며 말씀하셨죠.
1: 아, 김정희 씨 다녀오게.
0: 예? 회의 참석자 전원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꼭 대한민국의 희망은 당신입니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1: 또 곤란하다.
0: 저는 보고서를 들고 회의실에 들어갔다가 뚫어뻥을 들고 화장실로 옮겨갔습니다. 이게 맞나? 이런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한 번에 너무나 가뿐하게 뚫었습니다.
1: 또 그걸 해내시네.
0: 얼마 전에는 연차를 냈습니다. 오랜만에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늦잠을 자는데 휴대폰이 계속 울립니다. 회사 단톡방이었어요. 변기가 막힌 사진 한 장. 두 장. 다른 각도에서 찍힌 막힌 변기 사진 세 장. 단톡방에서는 차마 휴가인 저를 부르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난리가 난 겁니다.
1: 아, 정말 우리에게 김정희 씨만 있다면 아무 걱정이 없을 텐데 말이야. 아, 우린 김정희 보유 회사인데 정희 씨 휴가인 건 너무 아쉽다.
0: 그리고 몇 달 뒤 신입사원이 한 명 더 들어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드디어 내 후계자가 생겼다. 하, 그런데 변기가 또 막혔습니다. 과장님이 새 신입을 보더니 말씀하셨지요.
4: 아, 우리 에이스 김정희 씨 신입 한 대도 알려줘. 아, 아니지 건물 배관 전체를 바꿔야 해서 화장실 고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하니까 우리 사무실 전 사원에게 그 김정희 씨 기술 좀 전수해줘. 그래야 앞으로는 각자 그냥 뚫고 나오죠.
0: 뚫어뻥을 들고 화장실로 향하는 제 뒤로 우리 사무실 직원 7명이 우르르르 저를 따라 나왔습니다.
1: 이런 경우가 있어요?
0: 그중에 신입 후배는 메모장까지 꺼내더라고요.
4: 아, 선배님 뚫어뻥은 상체임이에요, 하체임이에요. 아, 리듬도 중요한 건가요?
0: 진짜. 여러분, 이게 회사입니까? 얼마 전엔 뚫어뻥이 낡아서 새 걸 샀습니다. 그걸 보신 과장님이 한마디 하셨죠.
4: 아, 좋은 장비 쓰네.
0: 그래도 제가 이 회사에 부당함을 호소하지 않고 잘 다니는 것은
1: 예.
0: 하하, 얼마 전 승진을 했기 때문입니다.
1: 대박이다.
4: 자네는 회사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해결했어. 고맙네.
0: 제가 회사에서 해결한 문제는 업무일까요? 변기일까요? 아직도 그것이 알쏭달쏭한 상황에서 저는 직원들의 울어름을 받으며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건물 배관 수리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1: 야, 되게 기괴하다.
0: 네.
1: 와, 그러나 해피엔딩이다. 네. 승진으로 끝났어.
0: 그러니까요.
1: 아, 처음에 약간 민원

0: 늘려고 그랬거든요. 이건 부당하다 생각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업무 형태에서도 분명 김정일 씨가 두각을 나타냈나 봐요.
1: 그러게요.
0: 똑소리 나는 사원 있잖아요.
1: 있어요. 있어요. 뭐든지 네. 열심히 하는 사람 있잖아요.
0: 이건 변기만 네. 잘 뚫어서 될 일은 아니거든.
1: 네.
0: 아 근데 진짜 탐난다.
1: 정은경님이 변기 막히면 비닐로 밀봉을 하고서 변기 뚜껑 덮어서 손으로 꽉 누르면서 물 내리면 시원하게 뻥 뚫려요.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0: 그렇죠. 아니 방법으로 쳤을 때는 이게 내 똥이면 언제든지 네. 이게 가능한데 이게 참 낯선 그 똥들의 향연일 텐데 그걸 가서 다 그렇죠. 이렇게 뚫어뻥으로 뚫어준다는 게 방법하고는 상관없이 김정희 님의 어떤 책임감?
1: 네.
0: 네, 그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비유상하잖아.
1: 네, 서로 네. 미룰 만한 일인데
0: 그쵸?
1: 잘 해내었던
0: 그렇고,
1: 그
0: 꾸준 일이잖아. 어찌
1: 정신,
0: 보면.
1: 그 마인드가 네. 아마 높이 사신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이게 아마 이런 훈련을 시켰던 건 처음 각성한 똥이 누나의 구렁이였기 때문에
1: 네.
0: 그 이후로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단련된 정신력이 생긴
1: 거 같아요. 누나는 왜 그걸 남동생 아, 하긴 남자친구한테 해달라 했으면 없겠구나.
0: 남동생이 왜 있어요?
1: 네?
0: 그런 일에 쓰려고
1: 아, 남동생 삶이 있어요. 아 진짜.
0: 아. 어? 남동생 당연히 아, 누나 부르면 해줘야지.
1: 누나 심부름 하려 했는데 아 짜증났어 진짜.
0: 제 남동생 20대 때 모든 재정적인 문제는 이러한 잔심부름으로 다 이뤄낸 거예요. 자수성가 한 거야. 내가 도와준 거야.
1: 일리는 말에 반박을 못하겠네요. 네. 노래 한 곡 들을까요?
0: 태양의 노래입니다. 나만 바라봐.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 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 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0: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 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3: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4: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3: 구찌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4: 브랜드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3: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세트,
4: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세트,
3: 대한민국 한우의 새 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아, 신입 변기 막혔대. 당장 출동. 아,
2: 네. 으쨔, 으쨔, 으쨔.
1: 아, 됐다, 됐송.
3: 야, 역시 신입이 최고야. 너무 시원하다. 내 정말 이 소리 녹음해서 들어야겠어.
0: 우연히 변기를 뚫었다가 숨겨진 재능을 발견한 분의 사연이었죠. 정선혜 씨 어때요?
4: 네?
0: 나한테 이런 재능이 있네 이런 거 있을까요? 신인 때부터 하시는 거 딱따구리는 뭐 그냥 해본 거예요? 선배들이 시킨 거예요?
4: 이거는 그냥 성대 어렸을 때부터 만화를 보면서 디즈니 만화 보면서 따라했던.
0: 이거저거 따라하다 보니까 되는 거구나.
4: 그런 거죠. 네. 저는 최근에 제가 요리를 좀 하더라고요.
0: 오.
4: 최근은 아니죠. 몇 년 됐죠.
0: 장군사님 벌써 챙겨드린 지 몇 년 됐죠.
4: 그렇죠. 네. 요리를 하더라고. 근데 이게 좀 지나 보니까
0: 네.
4: 요리를 좋아하진 않아.
0: 아, 과정을?
4: 재능은 있어. 근데 요리를 즐기진 않네요.
0: 맞아요. 그게 좀 달라요. 손맛이 있는 사람인데 이걸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4: 너무 힘듭니다.
0: 네.
4: 예, 진짜 힘들어. 이 요리는 진짜 힘든 거예요.
0: 그렇죠.
4: 하는 순간은 시간을 잊을 정도로 너무 재밌는데 즐기기에는 제가 해야 될 일이 많더라고요. 어때요? 문천식 씨도 오, 너 생각보다 이게 정리가 있네. 일단 정리.
0: 청소 이런 거.
4: 일단 재능이 있네 하는 건 정리 정돈 청소.
0: 네.
4: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0: 저도 그 일을 너무 좋아하는데 하다 보면 허리도 아프고 막 그래서.
4: 아, 이게 이걸 업이 되긴.
0: 업으로 삼고 싶지 않아요.
4: 그렇죠.
0: 네.
4: 그리고 깐족거리는 거 참 잘해요.
0: 안 그래요.
4: 너무 잘해. 천재적이야.
0: 위로하고 격려하고 포용하고 이런 거.
4: 아, 그런 의도로 내뱉었지만 듣는 사람이 수치스럽고 모욕감을 느끼고 분노를 자꾸만 갱신하게 되는. 어떠한 그런 부작용?
0: 네. 자, 우리 어때요? 그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궁금한데요.
4: 밖에 우리 제작진 중에 민성 PD랑 화정 작가는 되게 특이하다.
0: 왜요?
4: 사람 얼굴 한 번 보면 다 기억한대요.
0: 진짜?
4: 진짜?
0: 이런
4: 민성 PD는 심지어 학교 다닐 때 같이 강의 들었던 60명을 다 기억한대요.
0: 에이, 거짓말도 잘 치네 보니까.
4: 진짜로?
0: 우와, 진짜?
4: 사귀었던 이거... 여자들도 다 기억해요?
0: 이건 능력이다.
4: 잡아. 살려고 또 몸부림친다. 네. 절대 아니라고.
0: 그 알바할 때 뭐 여러분 어때요? 그 한 손에 접시를 막 세 개, 네 개씩 들은 적이 있다라든지 뭐.
4: 아, 외국에 맥주 축제 가면 막 그 언니들이
0: 맞아요.
4: 이렇게 맥주 잔 막 1000cc 같은 거를 8잔, 9잔씩.
0: 진짜 그래요. 아크토버페스트 가면 체격 좋은 그 누나들이

0: 와 진짜
1: 그 흉부에다 올려놓고 다니시더라고요.
0: 1리터짜리를 8개 10개가 들더라고요.
1: 그런 것도 재능이고.
0: 네 맞아요.
1: 자 각성한 새로운 재능이 있습니다. 네. 이런 거 올려주시면 됩니다.
0: 저는 뽀글뽀글 백판 깼어요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1: 그렇지 그것도 재능이에요. 네. 자 문자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0: 문자 소개되시면 빙수 쿠폰 보내드리고요. 전화 연결되시면 올인원 영양제 얹을게요.
1: 네. 자 문자 기다린 동안 마마무의 노래 들을까요? 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0: 그만 좀. 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나의 숨겨진 재능 강연경님.
1: 저는 혀로 콧등을 마사지.
0: 잠깐만요.
1: 거기까지 콧등이요? 올라간다고요?
0: 콧등? 콧 여기 콧
1: 네네네.
0: 마무리.
1: 남들이 지저분하다 못하게 하는데 가끔 잘난 체라고 해봅니다.
0: 콧등까지 올라오는 건
1: 제가 코끝에 닿긴 하는데 저도 긴 편이.
0: 어머 세상에.
1: 콧등 마사지는
0: 이구아나나 도마뱀 정도로 길어야 되지 않아요?
1: 와. 이거는 영상을 올리세요. 조회수가 나옵니다.
0: 그죠. 조금만 예. 더 근육을 이완시키면 미간도 찍겠는데? 와, 네. 이거 진짜, 야, 이거는 진짜 대단히 엄청 놀라운 재능 아니에요?
1: 그쵸.
0: 혀로 콧등은 아무도 없어요, 아직까지.
1: 처음 봤습니다.
0: 네. 네. 코끝만 있어요, 코끝만.
1: 그렇죠.
0: 조혜진님, 저는 회의 중일 때 눈 뜨고 자요.
1: 예?
0: 눈 뜨고 있으니까 제가 자는지 아무도 몰라요. 저 학교 다닐 때 눈 뜨고 자는 애 있었거든요.
1: 진짜요?
0: 네. 진짜로. 와. 쌍수 잘못돼서가 아니라 진짜 천연 눈인데 눈 떠요. 뜨고 자요, 이렇게. 눈이 커.
1: 진짜 의식이 없어요?
0: 근데 이렇게 사람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1: 약간 냄수면 상태인가 보다. 근데
0: 뭘 푹 자던데?
1: 진짜
0: 본인은 아주 달게 잤다고 그러던데.
1: 웃기다. 어. 그렇군요. 능력이네요.
0: 이것도 진짜 대단하다. 네.
1: 장진숙님, 살을 빼기 위해서 물구나무를 서봤는데요. 앞에 있던 책이 거꾸로 보였어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도 책을 너무 잘 읽은 거죠. 제가 보니까 거꾸로 된 책을 잘 읽는 재능이 있더라고요.
0: 아, 이걸 거꾸로는 와.
1: 이걸 어떻게 읽어요?
0: 일단 왼쪽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거꾸로. 그죠? 예, 우리 대본을 지금 거꾸로 말, 해봤는데.
1: 예, 봤는데 잘 안.
0: 예.
1: 정답자.
0: 아, 답은 읽어지긴 읽어진다.
1: 뽑아서.
0: 읽어지긴 읽어진다.
1: 근데 오래 걸려.
0: 어, 그죠. 버퍼링이 좀 생기죠.
1: 오래 걸려.
0: 오, 근데 거꾸로 된 책을 잘 읽는 재능이 있으시다면 장진숙님이 평소에 활자랑 되게 친하신 걸 거예요.
1: 오.
0: 그래서 활자가 어떤 형태로 있더라도 그걸 그쵸. 뇌가 감각적으로 끌어올리는 거지.
1: 능력이네요. 3223님. 옷 늘리는 재주가 있어요. 유독 뱃살이 많이 나와서 고무줄 바지 짱짱하면 제가 입어서 늘려줘요. 몇 번 앉았다 일어났다면 쭉 늘어나 있어요.
0: 좋다.
1: 우프네요.
0: 아, 좋다. 네. 아, 좋다. 편하게 늘렁하게 입고 싶으면 이제 3223님한테 가져가서 바지 그러면 이제 한번 입어서 딱 늘려주고.
1: 늘려주시는구나. 네.
0: 그거 이거 늘리는 거 재준 게 늘리려다 찢는 분들 계시고요.
1: 오.
0: 떠지게 만드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1: 근데 이분 안 그러신가 보다.
0: 그러니까 맛있게 늘려주는 거지.
1: 오.
0: 아, 네. 정말 이게 지금 한 4분 정도만 소개했는데도 네. 야, 다양하다 싶어요. 우리 5425님. 대구 사는 회사원 한한두입니다.
1: 네.
0: 코에 힘을 주면 눈에서 살짝 눈물이 나와요. 콧물인가요?
1: 코에 힘을 주면 눈물이 나온다고요?
0: 코에...
1: 안두 씨 아닐 거예요. 네.
0: 이제 부정 단계야. 코를 이렇게 빵빵하게 힘을 주면 네. 코에서 이렇게 착즙이 되면서 눈으로 올라가나?
1: 그럼 안두 씨랑 아까 그 혀가 코등까지 올라가는 분이랑 영상을 찍으세요. 그걸 올리세요.
0: 콜라보하면 재밌겠다.
1: 네, 조회수 나올 겁니다.
0: 이렇게 혀를 빼서 눈물을 찍어 먹는.
1: 네.
0: 아,
1: 숨겨진 재능 대단한데 오늘.
0: 이건 진짜 약간 유전적으로도 네. 유연성이 보장된 분들이라면. 김병규님.
1: 네.
2: 갱년기 폭발하고 있는 아내 윤화자 씨의 숨소리만 들어도 경계 몇 단계인지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경계 발령 2단계까지는 어느 정도껏 눈치대로 행동하면 되는데 3단계부터는 눈에 아예 안 띄거나 신경 거슬리는 일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1: 아, 우리 병경님이 힘드시겠다.
0: 살고자 하는 네. 의지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능력치를 부여하죠.
1: 아.
0: 네, 병규님. 해내실 겁니다.
1: 네, 그래도 눈치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0: 네, 병규 씨는 네. 지금 살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문천식 씨도 배워야 할 거예요.
1: 그렇죠. 눈에 네. 안 띄는 방법을 전 선택하겠습니다. 네.
0: 세상에 진짜 제일 불쌍한 게 물색 없는 거.
1: 그렇죠. 네.
0: 네. 읽어야 되는데 못 읽는 거.
1: 공기를 읽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0: 네. 박상아님.
2: 아, 장모님 음식이 정말 맛이 없는데 맛있는 것처럼 먹을 수 있어요.
1: 아하.
2: 일단 물 한 컵 옆에 놓고 숲 안 쉬고 눈 감고 야무지게 씹어서 삼킨다. 그런 다음에 물로 오로록 입을 헹구면 됩니다.
1: 네.
2: 장모님이
1: 왜 눈 감고 먹어?
2: 이러시면 맛있어서 음미하는 중입니다.
1: 아, 그렇구나. 더 줄까?
2: 아, 네. 물도 한 컵 더 주십시오.
1: 거짓말도 잘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상한 씨 훌륭하십니다.
0: 예전에 장모님이 끓인 김치찌개에서 과메기 냄새가 난다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1: 네.
0: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과메기를 넣으셨대요. 장모님 김치찌개에.
1: 아, 비리다.
0: 그런 수준인 거죠.
1: 꽁치까지는 제가 좋아하는데 과메기는 안 넣었으면 좋겠다.
0: 과메기는 네. 차원이 다르거든요. 네. 근데 아마 그런 종류의 음식 세계관을 갖고 있는 장모님이라면 이런 노력이 필요하죠. 아유, 네. 네. 배윤영님.
3: 제가 키가 작아서 발가락도 짧은데요. 발가락으로 남편 꼬집기는 너무 잘합니다. 이런 뜻밖의 재능이 있다는 기쁨에 발가락으로 남편 허벅지를 매일 꼬집고 있습니다.
0: 아, 배윤영님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1: 왜요?
0: 이거 의외로 너무 아파요. 그리고 발가락이 짧은데 꼬집기를 한다면 긴 발가락과 비교가 안 되게 아플 거예요. 오. 힘이 그렇잖아.
1: 남편분이 잘못을 했나 보죠 뭐.
0: 아 그렇게 또 그런 가닥으로 가는 거예요.
1: 가만히 사람을 꼬집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윤유님?
0: 기본적으로 문천식 씨는 그냥 설정을 남편이 잘못했다로 들어가는구나.
1: 그렇죠. 아 예.
0: 항상 익숙한 거예요.
1: 그렇죠. 저를 돌아볼 때 칭찬받을 일은 거의 없다고.
0: 그냥 꼬집히진 않는다 이거는. 예. 아 난 장난으로 왜 애교 막 자기야 이거 봐라 이러면서.
1: 에이 설마.
0: 그렇게 매일같이. 예. 예, 그러면 안 돼요. 위가 아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0: 8380님, 저는 자유자재로 닭살 만드는 재능이 있습니다.
1: 예?
0: 와, 이게 어떻게 돼? 팔에 오돌오돌 올라오는 그거요.
1: 그걸 어떻게 해요?
0: 이게 회사 생활에서는 아주 유용하더라고요. 회의 시간에 부장님이 막 되지도 않는 아이디어를 냈잖아요. 그러면 와 소름! 이거 보세요! 이러면서 팔에 바싹 선 털을 보여주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크크크크.
1: 와 능력이다.
0: 아 너무 재밌어서 소름 돋았어요. 보세요 보세요.
1: 오 진짜네. 내가 역시 웃기긴 웃기나 봐.
0: 소름!
1: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은 인천 엄마다!
0: 소름 소름! 와. 개소름. 아니 그냥 소름. 죄송해요.
1: 예, 개나리 같은 거죠. 그죠?
0: 예. 대박이다 웃기다. 진짜. 예. 아니 닭살이 어떻게 되지? 체온 조절이 되는 건가?
1: 신기하네.
0: 닭살은 체온 아니에요?
1: 쉽지 않을 텐데.
0: 쉽지 않을 텐데. 역시 쉽지 않은 아이디어, 그 재능들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네. 하나도 평범한 게 없었어.
1: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0: 놀랍다. 태연입니다. 숨겨진 세상.

0: 아, 노래 잘하는 재능 부럽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나의 숨겨진 재능을 보고 있는데요. 4742님, 62세입니다. 딸 덕분에 싸이 흠뻑 쇼를 갔다 왔습니다.
1: 와.
0: 3시간 반을 뛰고 소리 지르고 왔는데 몸살 안 났습니다. 숨겨진 이 체력을 너무 늦게 알았네요. 너무 늦게 알았어요. 이 체력 어디다 풀어야 되나요?
1: 대단하신다.
0: 와, 멋지시다. 와.
1: 제가 싸이 흠뻑쇼 한 20년 전에 갔을 때 저 몸살 났었는데.
0: 여기 갔다 오면 다 하루 누워 쉬는데.
1: 쉬어야 돼요. 네. 저 구두 신고 뛰었다가 막 발목 나가고 막 몸살 나고 그랬었는데. 와, 62. 어머, 이 언니 전화 연결
0: 대단하신데요.
1: 싸이 통신원.
2: 네.
0: 연결됐습니다.
2: 예.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싸이 통신원 권숙자입니다.
0: 네.
2: 아, 우리 딸이 싸이 콘서트 티켓 구해줘서 생전 처음 콘서트에 다녀왔어요. 딸이 힘들면 앉으라고 간이 의자도 챙겨주었는데 걸리적거리더라고요.
0: 우와.
2: 3시간 넘게 계속 뛰었는데 다음날 멀쩡하고 또 가고 싶었어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흥이 많더라고요. 지금까지 싸이 통신한 권숙자였습니다.
0: 네, 권숙자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와, 반갑습니다.
0: 그러면 흠뻑쇼니까 네. 물도 막 맞잖아요.
2: 많이 맞았죠.
0: 괜찮으셨어요?
2: 아, 그날 날씨도 너무 네. 너무 흐리면서 시원하고 또 그래서 싸이는 가수님이 또 신이 나는 것 같았어요. 아, 이렇게 그러시구나. 좀 날씨가 많이 안 더워서
0: 아.
2: 그 18일이었는데
0: 네네.
2: 네, 그래서 물 맞아도 좋았고 안 맞아도 좋았고 그냥
0: 그러셨군요. 어머니 따님이 네. 엄마 보고 뭐래? 엄마 체력 괜찮아? 이러세요?
2: 아우 지금 딸이 자꾸 간이 의자에 있는데 엄마 뭐 발라드 부를 때 이렇게 네. 앉으라고 적었는데 뭐 앉아 있을 그럴 시간을 안 주고 뭐 그럼 하여튼 야. 너무 좋았어요. 옆에 사람들이 뛰고 이름 부르고 막 와.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뛰게 되더라고요.
1: 근데 권숙자님 평소에 좀 운동도 네. 하시고 좀 산도 다니시거나 건강을 위해서 활동을 하세요?
2: 그냥 걷는 거 하고 있어요.
1: 아, 꾸준히. 아, 그래도 걷는 게 진짜 네, 좋은 네, 운동이잖아요.
0: 그러게요. 대단하십니다. 네, 네,
1: 네. 따님은 몸살 네. 안 났어요?
2: 딸이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기를
1: 네.
2: 아, 얘는 평상시에 엄마가 못하는 걸 얘가 좀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1: 네네. 네.
2: 근데 약간 그날 컨디션, 네. 몸 컨디션 그 있잖아요. 그게 조금 안 좋았는데도 엄마를 위해서
1: 세상에.
2: 같이.
0: 대단하다. 효녀다, 효녀. 와.
1: 아, 이런 네. 따님이 계시니까 우리 권숙자 씨 마음이 얼마나 지금 좋고 편안하시겠어요. 네. 그죠?
2: 네, 너무 좋았어요.
1: 어떤 노래 때 제일 신나셨어요? 싸이 콘서트 중에?
2: 예술이야.
1: 예술이야.
2: 아, 다 좋았는데 네. 그 예술이야 부를 때도 좋았고 연예인 네. 부를 때도 좋았는데 오, 그 네. 예술이야 노래가 거기 딱 맞는 것 같았어요.
1: 그랬구나. 아니, 네, 다음에 네. 또 우리 권숙자 씨가 콘서트를 네. 가신다면 또 네. 싸이 콘서트 말고 누구 콘서트 가서 한번 이런 열정을 불태워보고 싶으세요?
2: 글쎄 없는 것 같아요.
1: 와, 이제 싸이가 정말 완전 네. 유일무이한 연예인이 됐군요.
0: 아, 그러셨구나.
2: 네, 네. 그 전에는 그냥 아, 이 정도다 네. 뭐 TV에서 보고 뭐 그랬는데 네. 거기 가서 보고는 그냥 정말 조용한 사람도 일으켜 세워서 이렇게 아. 뛰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더라고요.
0: 그래요. 그럼 권숙자님 네, 네. 이거 전국 방송인데 싸이 씨가 들을 수도 있으니까 싸이 씨에게 네, 한마디 네. 하실까요?
2: 아, 싸이 가수님 너무 4시간 뭐 하여튼 제가 4시간까지 못 있어서 너무 죄송한데 그 체력을 꾸준히 그 잘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정말 오랫동안 우리 곁에서 이렇게 흥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1: 아~
2: 정말 감사합니다.
0: 아우,
1: 아마 권숙자 씨 같은 이 팬들의 에너지가 싸이를 지금도 이 네. 4시간 동안 춤추게 하고 서 있게 하는 원동력이 맞아요. 아닐까요?
0: 그러니까요.
1: 네. 네.
0: 자, 오늘 퀴즈도 네. 준비해 주셨죠?
2: 네네. 네,
0: 퀴즈 부탁드릴게요.
2: 네. 저는 어릴 때 여기서 많이 놀았는데요. 어디일까요? 1번 노래방, 2번 나이트, 3번 길바닥.
0: 어딘지 맞춰주세요. 샵 8001번입니다. 아, 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1: 아, 너무 궁금하다.
0: 예.
1: 자, 너무 감사드리고.
2: 저, 예, 예. 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1: 네.
2: 딸한테,
1: 네.
2: 딸이 제가 저한테 지금 선물을 했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퇴직 선물로 김치 냉장고하고 냉장고하고 세트로 또 해줬거든요.
1: 어머, 세상에.
2: 그래서 딸한테 너무 고맙다고.
0: 예.
2: 라디오를 빌어서 또 말해주고 싶어요.
1: 아이고야.
2: 정말 정말 고맙다 예서야.
1: 네 예서 씨. 네. 아이고 진짜 효녀네. 진짜. 큰일 났네. 네. 이제 다른 따님들 전화 좀 받으시겠네.
0: 네. 오늘 감사합니다.
2: 죄송합니다.
1: 아니 네. 아니요.
2: 영광이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예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야.

0: 신이네.
1: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0: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염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7: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6: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7: 혹시 TBX 멤버십?
6: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7: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6: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8: TBX.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9: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0: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9: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1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네, 사이통 신원이 어릴 때 많이 돌았던 것, 정답은요?
3: 1번 노래방이었습니다.
2: 아, 그렇군요. 예.
3: 박진아님, 3850님, 3983님 이분들 포함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2: 네, 몇 분 더 볼게요. 나의 숨겨진 재능 5089님. 저는 임플란트 후에 한 후에 새소리를 잘 냅니다.
3: 에?
2: 큰 언니도 듣고선 소쩍새랑 똑같대요. 괜찮은 재능이죠?
3: 소쩍새가 어떻게 울죠?
2: 소쩍 이렇게 하죠. 근데 임플란트랑 무슨 상관이, 와 신기하다.
3: 그게 녹음 기능이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오, 되게 특이하다. 뭐 마찰이 좀 다른가?
2: 그러게요.
3: 이수연님. 저는 아무리 집이 어지러져 있어도 제 물건을 기가 막히게 잘 찾는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정리 안 하고 살아요. 오, 문천식 씨. 나이스 투 미츄. 잘 찾으시면 되는 거지 뭐.
2: 수연 씨, 우리 조금만 채워볼까요?
3: 아니에요. 잘 찾아요.
2: 알겠습니다. 네,
3: 딱 섞여 있어서 막 그냥 묻혀 있어도 찾아요.
2: 예, 강대성님. 저는 눈 감고 양주를 마셔도 술 이름과 몇 년산인지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양주 판매업을 좀 했거든요. 그 재능이 술 이름 맞추기로 바뀌었죠.
3: 절대미가.
2: 멋있다.
3: 뉴스 듣고 저희 5시 5분에 떠올게요.
4: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5: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6: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시내버스를 14년째 운전하고 있는 최재호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에 이동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승무원들은 승객 여러분이 안전하게 내리실 때까지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운행을 하다 보면 승객들 표정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루의 고단함이 가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한 분 한 분 꽃이 돼서 버스가 꽃밭이 되면 좋겠습니다. 버스는 여러분의 일상을 예쁘게 그릴 수 있는 캔 버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1: 네 어제 또 달렸나?
2: 와 진짜 죽겠다.
1: 으이구 그래 물 때부터 알아봤다. 가자 해장하러.
2: 어디? 진사골 감자탕?
1: 그래 진사골 가가 진한 국물 한입 하면
2: 속이 확 풀리네.
1: 울산이 만든 해장국.
3: 검색창에 진사골 감자탕 삼산점 달동점.
4: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 하천에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여 농경지 침수에 미리 대비합니다. 논둑을 미리 점검하고 물꼬를 조정해 농경지 침수에 대비합니다. 논밭에는 지주목을 세우고 비닐끈으로 줄을 쳐 농작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집 주변이나 농경지의 용폐수로를 미리 점검해 깊게 파둡니다. 농기계나 가축 등은 미리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합니다.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5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가 열린 뒤 기자들과 만나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 새 형사사법체계가 정착할 수 있게 한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 의총으로 조속히 결론을 내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당론 추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의총 과정에서 몇 가지 수정 의견이 있었는데 이를 정리하는 작업은 한 원내대표에게 위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신도들의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수도권 신도들을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관계자들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신천지는 경기 과천을 비롯해 고양, 가평,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건물을 매입하고 종교시설로 사용하려고 했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혀 용도 변경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합수부는 신천지의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신천지가 이러한 민원 해결을 위해 신도들에게 민주당 가입을 독려하고 실제로 신도들이 민주당에 가입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미국 연방의회 보고서에 대해 정부가 사실관계 오류를 정정하고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외교부는 주미 한국 대사관이 현지 시간 23일 상세 입장문을 미국 하원 법사위에 전달했다며 한국의 규제 입법 및 집행 원칙과 디지털 규제의 비차별성, 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와 정부 조치의 적법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미국 하원 법사위 보고서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하여 작성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며 사실과 다른 부분을 수정하고 누락된 중요 사실을 보고서에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오겠으며 그 밖에 전국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 산지 최고 60mm,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중남부 내륙 산지는 최고 40mm입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 30.9도입니다. 이진희였습니다.

0: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국가예산 청장 허민입니다. 한국의 갯벌은 멸종 유기종의 서식지이자 생물 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5: 지금은 라디오.

0: 네,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1: 네, 사랑극장 어느 날 사랑이 하는 날이죠.
0: 1256님이 금요일은 사랑극장 때문에 부지런히 집에 들어갑니다. 자자자 얼른 빨리 시작합시다. 두 분 빨리 진행하세요. 네. 무브.
1: 그 주차장에서 들으시는 것보다는 집에서 듣는 게 낫죠. 그죠?
0: 네, 편히 이제 예. 네, 좀 소파에 이렇게 누워서 같이 들으시면 좋죠.
1: 네, 김영선 사원님 그리고 남유정 사원님과 함께 할 텐데요. 터널 지나갈 때 라디오 안 들린다 하시는 분들 속상해하지 마시고 미니 앱을 까시면 좋습니다.
0: 최신식 진행.
1: 그렇습니다.
0: 자, 오늘 지라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뭐 여지없이 문자 샵 8001번 한결 같고요. 네. 50원의 정보 이용료 필요합니다. 긴 문자 포털 문자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1: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이에요. 주식회사 두드림 SNC,
0: 주식회사 본컴퍼니,
1: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0: 에어비앤비,
1: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1: 환인제약,
0: 한국주택금융공사,
1: 음식물 처리기 휴렉,
0: 빅토스,
1: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0: 국민연료 선연료,
1: 데이팩,
0: 웨이템,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1: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 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0: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부너 크림,
1: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0: 산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군에서 천년의 솜씨 부안쌀,
1: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0: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 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준비 없이 찾아든 사랑에 가슴 뛰던 추억을 떠올려 봅니다. 라디오 사랑극장
1: 어느 날
0: 사랑이
2: 네,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남유정 성우님, 김영선 성우님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매주 열연해 주시는 두 분 감사합니다.
2: 그렇죠.
3: 연애 시절 얘기를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요. 8370님.
5: 오래전 한 남자를 만나 연애를 시작했어요.
3: 네네.
5: 사귄 지 100일 된 기념으로 버스 맨 뒷좌석에 앉아서 이어폰 나눠 끼고 음악 들으며 데이트하자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멀미가 너무 심해가지고
3: 예?
5: 중간에 내려서 토했어요. 그 남자랑 연애하기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3: 아, 토쟁이시구나.
2: 토쟁이라니.
3: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이렇게 너무 자주 멀미 때문에
2: 한 번 토한 걸 전부를 붙여버리면 어떡해요. 사람이 왜 그럴까. 약간 수염 기른 분들한테 한번 바닥 쳐보는 것도 괜찮다고 그러고 오늘 왜 이렇게 비뚤어졌지.
3: 안 그래요.
2: 우리 최신식 진행을 하시는 분이 왜 이러시지.
3: 예. 어쨌든
2: 왜 그럴까.
3: 극복해내셨기를 바라는데 예. 헤어진 것 같죠.
2: 쉽지 않은 연애였을 거예요.
3: 맞습니다.
2: 예, 로망과 좀 격차가 있으니까 체질과.
3: 오늘도 사랑사연 결말 예측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내면 되는지는 이따 안내해 드릴게요.
2: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오늘 대구에서 여자분이 보내주셨는데 네. 남유정이라는 가명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 네. 유정 씨가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던 시절 친구를 따라간 독서 모임에서 한 남자를 알게 됐습니다.
6: 아, 이쪽은 제 친구 유정이.
7: 안녕하세요. 남유정입니다.
6: 이쪽은 우리 모임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우 나보다 더 책을 열심히 읽는 분이야. 영선 씨.
8: 아, 예. 아, 안녕하세요. 김영선입니다. 아, 저기 명함이 가방에 있었는데 아유 안 가져왔네.
6: 아우 찾긴 뭘 찾아요. 내가 말해줄게. 지라시 자동차 다니신대.
7: 아네 아,
6: 둘이 얘기 일단 하고 있어봐. 나 커피 주문하고 올게. 음료 주문하세요. 제가 다녀올게요.
8: 아, 써니 씨처럼 적극적인 사람 너무 부러워요. 저는 사람들하고 말 섞는 것 너무 어렵거든요. 기계하고 어울리는 건 쉬운데.
7: 아, 저도 그래요. 아, 근데 책은 어디까지 읽으셨어요?
3: 유정 씨는 어딘지 모르게 그가 좀 편했습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였죠.
7: 아, 책을 다 못 읽어서 왔더니 다른 분들 얘기하는 게 너무 어렵네요.
8: 아이, 전 다 읽고 와도 어려운데요 뭐. 아, 근데 말 편하게 하세요. 제가 5살 어리던데.
7: 아이, 오늘 처음 봤는데 어떻게 그래요. 아, 저는 저쪽으로 가요.
8: 아, 오늘 반가웠습니다.
7: 저도요. 에,
8: 그럼
3: 첫날은 그렇게 별 얘기 없이 헤어졌는데 몇 번 더 모임에서 만난 어느 날 밤 친구 써니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6: 야, 너 영선 씨 어때?
7: 영선 씨? 어떻게 뭐가 어떤데?
6: 아니, 남자친구로 어떠냐고.
7: 야, 이제 겨우 두세 번 봤는데 잠깐 보고 뭘 한다고.
6: 야, 영선 씨는 잠깐 보고도 네가 좋댄다.
7: 어? 어?
6: 아니 뭐 너한테 마음 있다고 얘기 좀 잘해달라고 그러던데.
7: 나한테?
3: 유정 씨는 좀 의외였습니다. 매번 유정 씨의 옆자리에 앉는다는 느낌은 들었지만 자신을 좋아한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6: 사실 뭐 조건으로 보면 괜찮지. 지라시 자동차 대기업이잖아. 어? 거기 엔지니어면 직업도 탄탄하고 잘은 모르겠지만 보기엔 뭐 순해 보이고.
7: 그래 순해 보이긴 하더라.

0: 책 모임 나온 거 보니까 너랑도 취미 맞고. 내가 볼 때 네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모임 아니면 소개팅이야. 너 뭐 클럽 같은 데도 한 번도 안 가봤지?
1: 그랬습니다. 유정 씨는 술도 잘 안 마시고 오직 직장과 집만 오가는 스타일이었죠.
0: 뭐 아무튼 나는 얘기 전했으니까 결정은 네가 해. 뭐 따로 한번 만나보든가.
2: 따로?
0: 어, 생각 있으면 자리까지는 마련해줄게. 영선 씨도 숙맥인 건지 뭔지. 아우, 너한테 직접 말도 못하고 왜 나한테 이러나 몰라.
1: 그 후 유정 씨는 영선 씨와 따로 만나게 됐고 그때 영선 씨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3: 저희 집은 옛날부터 형편이 좀 안 좋았어요. 빚 없이 살았던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요.
2: 그래도 대학까지 보내주신 거 보면.
3: 보내주신 거 아니고 제가 간 거예요. 정말 이 악물고 공부했거든요. 취업도 한 번에 붙으려고 거의 잠을 안 잤어요.
2: 좀 달리 보이네요. 좋은 쪽으로.
1: 실제로 유정 씨는 그가 열심히 사는 사람인 것 같아 보기 좋았습니다.
3: 제 처지가 이렇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을 봐도 막 이렇게 막 달려들지 못하겠더라고요. 전 유정 씨 보자마자 너무 좋았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2: 아, 네.
3: 저 좀 잘 봐주시면 안 될까요?
1: 처음과 달리 한번 물꼬가 트이자 그는 꽤나 적극적으로 유정 씨에게 다가왔고 유정 씨 생일에는 집 앞으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2: 문자를 축하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3: 사실 이거 선물로 드려도 되나 고민 많이 했어요.
2: 뭔데요?
3: 풀어보세요.
2: 티셔츠네요?
3: 그냥 티셔츠 아닌데.
2: 네?
3: 짜잔!
1: 그는 외투에 앞서플 벌렸고 그러자 유정 씨에게 내민 선물과 똑같은 모양의 티셔츠가 보였습니다.
3: 커플티예요. 어때요?
1: 그렇게 커플티를 선물해놓고 해맑게 웃는 그를 보자 유정 씨는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3: 우와 웃었다. 그럼 제 마음 받아주는 거예요?
1: 결국 유정 씨와 영선 씨는 나란히 커플티를 입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영선 씨는 말했죠.
3: 우리 바다 보러 갈래요? 포항 어때요?
2: 지금요?
3: 네, 열심히 달리면 가서 회 한 접시 먹고 올 수 있을 거예요. 당일치기니까 부담도 없잖아요.
2: 당일치기...
1: 그날 바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에 유정 씨는 영선 씨를 따라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파도 소리를 들으니 유정 씨 가슴도 탁 트이는 것 같았죠.
3: 자, 이쪽이 광어고 이쪽이 우럭이래요. 많이 드세요?
2: 영선 씨도 먹어요.
3: 네. 근데 역시 술이 없으니까 회가 잘 안 넘어갈 것 같아요.
2: 그럼 매운탕을 미리 시킬까요?
3: 저기 우리... 딱 한 잔만 하면 어때요?
2: 차는 어떡하고요?
3: 딱 한 잔만 하고 바닷가에서 한숨 자다 가면 깰 것 같은데. 아직 초저녁이기도 하고요.
0: 네, 저기 여기 주문하신 오징어튀김 나왔거든요. 아우, 근데 너무 신기하다. 나 진짜 여기 소주가 없어. 어떻게 회를 그렇게 참 먹지?
3: 그쵸. 저 유정 씨, 우리 딱 한 잔만 하죠. 네?
2: 그럼 정말 딱 한 잔만?
3: 예.
0: 그래, 잘 생각했어. 아니, 바다가 있고 회가 있는다. 술이 빠진다는 게 너무 이게 참 그 푸석푸석하잖아. 내가 순한 걸로 다 갖다 줄게. 뭐 운전 걱정되면은 우리 식당 룸에서 한숨 자고 가요.
1: 그렇게 마시게 된 술은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한 병이 되어갔습니다.
3: 우리가 결혼하면요, 나 진짜 자서 자신 있어요. 자상한 남편 될 거고요, 든든한 아빠 될 거예요. 우리 아빠처럼 남한테 돈만 꾸고 가족들 나 몰라라는 가장 절대 되지 않을 거예요.
2: 결 남편이요?
3: 아, 저 유정 씨는 아직 결혼까지는 아닌가? 우리 그냥 결혼하는 거 어때요?
2: 글쎄요, 생각해 볼게요.
3: 나는요, 빨리 유정 씨하고 결혼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빨리, 진짜 빨리, 진짜 빨리 안정적인 가정 꾸리고 싶어요.
1: 그러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3: 우리 자고 가면 안 돼요?
2: 네?
0: 어떻게 잘 때 필요해요? 우리 식당 룸에 그 방석 빼고 잘래요?
3: 아, 여기 근처에 모텔 많던데.
0: 아, 그런 순서구나. 그래, 그럼 모텔 찾는구나. 그 이 근처에 그 조식 나오는 모텔 있는데, 그 호텔 아니면서 조식 나오는 데는 처음이죠?
3: 아, 지금 나 술 마셔서 운전 못해요. 음주운전 그거 범죄인 거 알죠? 알죠?
0: 우리 집에서 술 먹고 차키 만지기만 해. 내 바로 신고 들어갈 거니까.
1: 유정 씨는 망설였습니다. 운전을 하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같이 밤을 보내기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
2: 저 그럼 방을 두 개 샘.
3: 예? 아니, 나 못 믿어요. 나 좀 믿어봐요. 아, 정말 손만 잡고 잘게요.
1: 그냥 손만 잡고 잘 것이냐, 장거리지만 택시라도 한 50만원 내고 갈 것이냐. 유정의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0: 아, 왜 이렇게 사적인 나레이션을 할까?
3: 아, 제가 언제
0: 왜 이럴까? 아예 50만원 왜 붙일까? 아, 왜 시세를 거기다 넣을까?
1: 요즘 비싸요. 요즘 비쌉니다, 여러분. 옛날처럼 35에 안 돼요.
0: 공구이님이 아, 쎄하다. 아, 쎄해. 네.
1: 그 남자 되게 순수하게 시작했는데.
0: 아니, 이제 지금 그 술을 과음을 해서 손도 못 잡고 잘 것 같긴 해, 기운은. 근데 너무 뭐랄까, 질척질척한 느낌?
1: 그래요? 예. 2997년도 제가 장담하는데요, 오늘 남주 바보인 척하는 선수입니다. 유정씨 도망가 하셨고요.
0: 아, 이거 좀 약간 뭐랄까, 이 결혼 얘기 막 갑자기 덥석덥석 꺼내고. 네. 아니, 만난 지 두 번밖에 안 됐잖아요.
1: 아니, 몇 번 됐어요. 만난 지면 됐어요. 조금.
0: 아주 초반. 네. 아니야. 초반이죠, 그러니까 사귀기 전에. 네. 사귀기 전에 빚 얘기한 거 난 너무 별론 것 같아. 아빠가 뭐 빚이 많아서. 가정형 편을 미주알 고주알. 그런 어떤 참을성 없는.
1: 그래서 본인은 마음들. 성실하게 살 거다 뭐 이런 거니까.
0: 그러니까 참을성 없는 마음들. 익히지 않았는데 자꾸 테이블 위로 음식을 내놓는 느낌.
1: 7238님이 네. 아, 김영선 그렇게 웃지 마. 커플티야 뭐야. 커플티 때문에 느낌 안 좋아요.
0: 아, 진짜 하셨는데. 어떡하지. 나 너무 걱정돼요. 커플티.
1: 커플티가 90년대는 유행이었어요. 그죠?
3: 절대. 네, 아니, 좋았는데?
0: 커플티를 서로 사귀기로 하고 같이 입으면 괜찮은데. 고백 전에 커플티로. 그리고
1: 오니까.
0: 자기가 짜잔하고 보여줘. 나 소름 돋았어. 잠깐 소름 돋았어. 자, 우리 박소미님. 네. 저놈의 딱, 저 딱, 요 딱이
1: 딱
0: 여러 부부를 탄생시켰죠.
1: 여러 부부를.
0: 둘도 잘 될 것 같네. 그 딱 한 잔만 딱 이거.
1: 그렇죠.
0: 네. 서정성님, 그래도 유정 씨 연하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잘 될 것 같아요. 싫은 마음은 없어요. 유정 씨도 많이 웃어주잖아.
1: 그렇죠. 네. 남유정 씨 실제 5살 연하면 어때요? 여자분들 좋아하죠.
0: 5살 연하 괜찮죠.
4: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달라요. 네, 다르죠.
0: 일단 좋고 시작하죠. 5살 연하.
1: 그렇죠.
0: 뭐 사람에 따라 달라.
1: 맞아.
0: 좋고 시작했다 실망하면 되는 거고.
1: 그럼 안 만나면 되지 뭐.
0: 그럼 그런 거지. 1508님. 남자는 역시 거기서 거기가 아니고 그냥 거기입니다.
1: 와, 재밌다.
0: 그놈의 손만 잡고 잘게 아주 그냥. 네. 남자는 거기서 거기가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요. 네. 난 진짜 어떡하냐.
1: 손만 잡고 잘게. 바이블 같은 거죠.
0: 아, 진짜 웃긴다. 아, 이종희님도 영선이 연애 고수 냄새 스멀스멀 나는데 야계탈 뒤집어쓴 늑대 본성이 술과 함께 나올 것 같다 말이죠 하셨는데. 네. 약간 저는 선수 같진 않은데 뭐랄까 모든 면에서 너무 섣불렀고 너무 성급했고.
1: 그래요?
0: 이러니까 이게 연애라는 게 익혀가는 과정에서 좀 맛이 우러나야 되는데 약간 김치가 왜 잘못 익혀서 미쳐버리는 것처럼
1: 그래요?
0: 약간 이럴 것 같아요. 김상철님, 커플 되는 버리게 될 때.
1: 안 좋게 될 거 끝날 것 같다. 그러니까 의견이 엇갈리네요, 그죠?
5: 난리 났어.
1: 최연아님은 영선의 선수 맞다. 그리고 지라시 자동차 다니는 것도 왠지 못 믿겠는데. 하면서 대기업 직원 아닌 것 같다고 막.
5: 검증이 덜 됐어. 아직 독서 모임에서 만난 지도 얼마 안 됐고 영선 씨를 아는 것도 아니야. 써니는 지금 전해줬을 때 모르겠다 뭐 이랬잖아. 어쨌든 나는 전했다 이랬잖아.
1: 독서 모임에서 너무 순수하게 만나길래 하품 나올 뻔했거든요.
5: 하품 하더라고요. 독서 모임 딱 설정 듣더니. 근데 모르죠. 그 동호회 독서 모임이 그 어느 때보다 서사가 많은 연애가 많이 생겨나요.
1: 오.
5: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는 독서 모임과 결이 달라.
1: 아.
5: 주변에서 계속 저 같은 사람 독서 모임만 얘기 들으니까.
1: 정선 씨는 실제로 북토크를 하거든요.
3: 아 진짜.
1: 네. 근데 아무래도 저는 에너지 넘치는 운동 모임에서 남녀들이 많이 만난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 거 아니에요?
5: 아니요. 독서 모임에서 연애한 사람 많은데 저는 그렇구나. 그냥 독서만 해요. 거기 거기서 거기가 아니고
1: 집에서 봐요 책을 그러면
5: 네, 집에서
1: 혼자
5: 집에서 볼까 생각 중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독서만 하는 거면 집이 낫지 않나.
1: 그러니까요.
5: 자 유정 씨와 영선 씨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1: 궁금하네요.
5: 집이냐 방이냐. 자 기관선의 오늘 밤 듣고 광고까지 듣고 네. 계속 얘기 나눠볼게요.

0: 네 어제 또 달렸나?
1: 와 진짜 죽겠다.
0: 으이구 그래물 때부터 알아봤다. 가자 해장하러.
2: 어디? 진사골 감자탕?
0: 그래 진사골 가가 진한 국물 한입 하면
2: 속이 확 풀리네.
0: 울산이 만든 해장국
3: 검색창에 진사골 감자탕 삼산점 달동점.
4: 오전 중대경보 발령 시에는 유치원 및 학교에서는 야외 활동이 금지되며 오전 발령 대상 지역은 휴교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발령 지역도 업무용 차량 이외에는 교통이 금지됩니다. 오전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건강을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5: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6: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방송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1: 광고 전 신한 줄거리.
2: 안녕하세요, 남유정입니다.
3: 안녕하세요, 김영선입니다.
4: 너한테 마음 있다고.
3: 유정 씨 보자마자 너무 좋았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2: 문자로 축하해 주신 것만도.
3: 커플티예요.
4: 아, 주문하신 오징어튀김. 어머, 어떻게 소주 없이 회를 먹지?
5: 우리 결혼하는 거 어때요?
4: 모텔 찾아요?
2: 그럼 방을 두 개.
3: 정말 숨만 잡고 잘게요.
1: 과연 유정 씨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뒷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결국 두 사람은 합의점을 찾았는데요.
3: 알았어요. 그러면 그 모텔에서 쉬다가 술 깨는 대로 집으로 가요.
2: 그래요.
1: 그렇게 유정 씨와 영선 씨는 숙박업소로 향했고, 그리고
2: 아이고야.
1: 예, 뭐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침대에 나란히 누운 채 유정 씨는 물었습니다.
2: 영선 씨 사진 보고 싶어요. 사진 보면 영선 씨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게 될 것 같아.
3: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자주 만나고도 몰라요?
2: 잘 나온 사진 없어요? 휴대폰 줘봐요.
3: 에? 안 돼요. 유정 씨 남자들 세계를 잘 모르겠지만 나랑 내 친구랑 그 근육 배틀을 하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막 이게 샤워하면서 찍은 사진도 이 휴대폰 안에 있어가지고 보여주기가 좀 민망하고 좀 그런데.
1: 예. 처음 듣는 얘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날은 그런 대로 그냥 넘어갔는데,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그에게선 연락이 없었습니다.
2: 웬일이지? 하루 종일 문자 한 통이 없네.
1: 그래서 전화를 걸어봤는데 받지를 않았죠. 그러다 사흘쯤 지났을까요? 마침내 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3: 유정 씨, 너무 미안해요. 연락이 늦었어요. 걱정했죠.
2: 왜 그렇게 연락이 안 돼요? 무슨 일 있어요?
3: 사실은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2: 네?
3: 저희 아버지 공사장에서 일하시거든요. 근데 2층 난간에서 도배 작업하다가 발을 헛디뎌셔가지고.
2: 어떻게? 얼마나 다치셨어요?
3: 어제 응급수술을 하셨는데요. 근데 유정씨, 이런 말 정말 미안한데.
2: 그냥 편하게 얘기해요.
3: 수술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2: 네?
3: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지금 사내대출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공휴일 껴가지고 바로 대출이 어렵대요.
1: 영선씨가 가엾다는 생각 반, 대기업에 다니니 그깟 돈이야 금방 갚아주겠지 하는 생각 반, 그래서 정씨는 선뜻 영선씨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2: 지금 인터넷뱅킹으로 보낼게요.
3: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내가 아버지 고비만 넘기고 다시 연락할게요.
1: 그렇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다시 연락하겠다는 영선씨에게서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회복이 더딘가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4: 너하고도 연락

0: 안 한다고? 이상하네. 책 모임 사람들 중에도 요즘 영선 씨하고 연락한다는 사람이 없어.
1: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다치셨다고 했는데.
0: 공사장? 공사일 하신대?
1: 나한테는 솔직하게 다 얘기했어. 가난하게 컸고 그래서 악착같이 공부했다고.
0: 그래? 넌 괜찮아?
1: 뭐가?
0: 아니, 네가 생각하는 남자의 조건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뭐 집안이 좋아야 한다거나 뭐 아니면.
1: 아니, 사람만 괜찮으면 되지. 난 집안을 신경 안 써.
0: 아, 누가 순둥이 아니랄까 봐.
2: 그리고 며칠 뒤 그에게서 온 연락.
3: 유정 씨, 미안한데 여기로 좀 와줄 수 있어요?
1: 거기가 어딘데요?
3: 아, 문화술집인데 내가 친구들한테 한턱 내기로 했는데 카드가 한도 초과가 됐어요.
1: 네?
3: 그 아버지 수술비를 카드로도 결제했더니.
1: 아,
3: 친구들한테 솔직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만든 자리거든요. 친구들이 아버지 간호도 해주고 막 그래가지고.
1: 알았어요. 술집이 어디라고요?
2: 그렇게 유정 씨는 영선 씨가 있는 술집으로 가서 술값을 대신 계산해 주었습니다.
4: 아, 결혼할 친구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진짜 뻥인 줄 알았는데 진짜. 와, 나 진짜, 아, 진짜 영선이 결혼 못할 줄 알았는데. 아, 진짜 많이 나왔죠. 아, 미안합니다. 아, 우리 진짜 영선이가 내는 건 줄 알고.
1: 아, 괜찮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3: 고마워요, 유정 씨.
1: 아버지는 좀 괜찮으세요?
3: 아, 모르겠어요. 전 그냥 병원비 내는 것까지만 하려고요. 집안일에 신경 쓰는 거 이제 지긋지긋하거든요. 유정 씨도 부담 갖지 말아요.
1: 네?
3: 우리 집에 자랄 생각하지 말라고요. 난 딱 기본도리만 하고 살 거예요. 유정 씨도 그러면 돼요.
2: 유정 씨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시댁 일로 맘 다칠 일은 이 사람이 미리미리 막아주겠구나. 그런 믿음도 생겼죠.
3: 그 빌려간 돈은 그 무슨 서류 하나가 빠졌다고 해서 내일 모레나 대출이 나올 것 같아요.
1: 천천히 줘요. 급하게 쓸 돈은 아니니까.
3: 고마워요.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디 가서 뽀뽀를 할 듯.
1: 네?
3: 너무 늑대 같았어요?
2: 정선이 씨 열받았다. 두문두문 연락이 안 되는 날도 있었지만 만나면 기분이 나쁘지 않았던 유정 씨. 그런데 뭔가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다고 한 이후부터 데이트 비용을 모두 유정 씨가 내고 있었거든요.
3: 어?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벌써 계산한 거예요? 아유, 운동화끈 묶는 사이에 벌써 계산하는 게 어딨어요? 어? 전화 받으러 나간 사이에 벌써 결제 끝냈다고요?
2: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겠다 생각한 그날 밤 영선 씨에게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3: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 주세요.
1: 어? 이게 무슨 말이지?
2: 있는 그대로 자신을 사랑해 달라는 이 문자는 과연 무슨 뜻일까요?
5: 뭐래니? 뭐래는 거니?
2: 남자 망신 다 시킬 것 같은데.
5: 아우, 진짜 나는 아우 어떡하냐? 아우 지금 87081님이 아우 열받아. 아씨, 아 이거 진짜 문자 그대로 옮겨드리는 거예요.
2: 라고 했고요.
5: 예, 라고 해주셨고요.
2: 4730님 예, 예. 이런 순진무관 유정 씨를 만나.
5: 0032님 만나자마자 내가 커플티부터 아주 마음에 딱 안 들었어. 근데 슬슬 막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아주 그냥 아우 냄새가 너무 구리. 아우 냄새 너무 많이 나.
2: 아 7580님 오늘 진짜 해피하게 갑시다. 에? 아니면 영선이요 밤길 조심하든가.
5: 아 나 진짜 나도 커플티부터 불안했어. 4934님 예, 설마 이거 다른 여자 있는 거 아니야?
6: 다른 여자한테 보낸 문자 마지막 거?
5: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달라고. 아 이거 또 작업친 이제 공사 들어간 날 또 다른 3다리 4다리 약간 6다리까지 봅니다. 네, 해설하기 공사가 다 망한 사람이야. 그쵸. 이 양반이.
2: 누나 안 바쁘면 해설 좀 하시면 안 돼요?
5: 딱 돌죠 지금. 딱 올라오죠.
2: 너무 하기 싫어. 아 오늘.
5: 아 근데 진짜.
2: 아 너무 하기 싫어.
5: 이게 해피엔딩이면 역대급 반전인 거고. 네. 이게 이 흐름대로 우리가 약간 추정을 하건데. 네. 이 사람은 진짜 프로의 냄새가 나요.
2: 아 오랜만에 쓰레기 사연 같은데 이거.
5: 설계를 이렇게 해서 길게 설계를 해가지고 작업을 친 것 같아. 보니까.
2: 제발 반전이 있길 그죠?
5: 네, 막 반전이라면
2: 진짜 효자에다가 막 진짜.
5: 나 진짜 오늘 무릎 꿇은 영상 인별그램 올릴 수 있어요. 나 반전이면 진짜 그럴 거예요. 네,
2: 자 근데, 결과 맞춰주셔야 됩니다.
5: 진짜.
2: 있는 그대로 사랑해서 결혼한다 생각하면 1번이고요. 아니야 사랑할 수 없는 일이 생겨라고 생각하시면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로 보낼까요 전 씨?
7: 네.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2: 형님 정답자 드리는 선물은요?
6: 네.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2: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주세요.
5: 이게 이제 사회가 변할수록 우리 가치관도 조금씩 변하지 않습니까?
2: 네네.
5: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쉽지 않은 시대예요. 발로 먹으려 그래. 노력하라 말이야. 왜 있는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2: 그쵸.
5: 어? 모든 대가를 바라는 거지?
2: 아, 본인은 다 거짓말 같은데 왜 자기를 있는 그대로 참 무슨
5: 진짜 있는 그대로면 왼뺨 내밀어야 되지 않아요? 이건 한 대로 끝날 일이 아닌 거 아니에요? 진짜, 예. 진짜 있는 그대로.
2: 여러 대 맞아야죠.
5: 아, 이제 정말 불안한데 여자분을 너무 지금 농락하는 것 같아서 그게 속상해서. 자, 10cm의
2: 네.
5: 그게 아니고 듣고 마지막 부분 함께합니다.

0: 유정 씨는 그 문자의 뜻이 뭔지 알고 싶어 영선 씨를 불러냈습니다.
1: 내가 좀 취해서 그런 문자를. 미안해요, 유정 씨.
2: 뭘 있는 그대로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뭐 속인 거 있어요?
1: 네. 아무래도 말을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2: 뭘요?
1: 저 사실 지라시 자동차 안 다녀요.
2: 네?
1: 면접 본 적 있는데 떨어졌어요.
0: 응? 하지만 너무나 괴로워하면서 말을 하길래 유정 씨는 그를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2: 그래요. 많이 당황스럽긴 한데 뭐 좀 부풀리고 싶었을 수는 있으니까. 그래요. 그럼 뭐 다른 회사 다녀요?
1: 아니요. 아무데도 안 다녀요.
2: 네? 근데 왜 그런 거짓말을 했어요? 그것도 책모임에서?
1: 여자 만나고 싶어서요.
2: 네?
0: 유정 씨는 이 남자가 내가 만났던 그 남자가 맞나 기가 막혔습니다.
2: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겜방에서 써니 씨 만났거든요.
3: 아, 김영선 씨. 평일 대낮에 게임방에는 어떻게. 아, 저는 오늘 쉬는 날이에요.
1: 에이씨, 재수없게. 그때 백수인기 들켜가지고.
2: 네?
1: 그런데 또 써니 씨가 그러대요.
3: 유정이가 얼마나 영선 씨 믿고 있는지 알아요? 걔는 조건 하나도 안 따지고 사람만 본다는 애예요. 영선 씨 입으로 직접 얘기해요. 안 그러면 내가 얘기할 테니까.
1: 그래도 얘기하고 나니까 편하긴 하네.
2: 뭐가 편한데요?
1: 나 백수니까 여기 술값도 유정 씨가 낼 거잖아요. 계산할 때마다 민기 작가를 필요 없으니까. 편하지 뭐.
0: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유정 씨는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래서 유정 씨는 당연히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 지금 나 백수라고 차는 거예요?
2: 그게 아니라 날 속였잖아요.
1: 그러니까 내가 회사 다니는데 백수라고 속였으면 계속 만났을 거잖아요.
2: 그게 무슨 말이에요?
1: 여기서 우리 헤어지면 당신 돈 못 받아.
2: 뭐라고요?
0: 유정 씨는 그야말로 덫에 걸린 기분이었습니다. 헤어지지도 그렇다고 계속 만날 수도 없는 상황.
1: 돈 받고 싶으면 내 연락 받아요. 여기 계산 잘하고 나오고.
0: 그 후 그는 간간이 돈을 갚겠다며 유정 씨를 불러냈습니다.
1: 와, 와, 와, 보고 싶었어요.
2: 이상한 소리 말고 돈 줘요.
1: 에이, 만나자마자 돈 얘기하면 나 너무 상처받는데. 에이, 다음에 만나면 줄게요. 다음에.
2: 이제 더 이상 만날 일 없어요.
1: 와, 그래도 우리 연인 사이인데 너무 냉정하시다.
2: 우린 끝난 사이예요.
1: 남녀관계가 한쪽만 끝낸다고 끝내시나? 게다가 여기 이거 여기 우리 뜨거웠던 추억이 얼마나 많은데.
0: 그는 흉측하게 웃으며 휴대폰을 들어보였습니다. 그때 생각난 그의 한마디.
1: 친구가 막 샤워하면서 찍은 사진도 이 휴대폰 하나에 있고 해서 보여주기 좀 민망하고 좀 그런데.
0: 어쩌면 내 사진도 저 안에 있지 않을까? 유정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2: 설마 아니죠?
1: 뭐가 아닌지 잘 모르겠고 우리 관계 끝나면 돈도 끝나는 거예요?
2: 어떻게 그런...
0: 결국 유정 씨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2: 네, 헤어졌죠.

0: 돈은 못 받았고요. 저와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톡 프로필에 어떤 여자와 같이 찍은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1: 그녀와 떠나는 첫 해외여행. 살렘살렘.
0: 이런 최악의 남자를 만난 사람, 저 말고 또 있을까요? 정말 시간이 꽤 많이 흘렀지만 지금도 문득문득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와요. 정말 이 남자 욕 좀 실컷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연 보냅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전세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보증으로 전세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HF전세지킴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 주문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3: 조각.

0: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 선연료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바다는 우리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주지만 잠깐의 방심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 바로 바다 위의 안전띠 구명조끼입니다. 7월 1일부터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어업인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업인뿐만 아니라 바다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구명조끼 착용 잊지 말아야겠죠? 수영할 때도, 낚시할 때도, 배를 탈 때도 구명조끼 착용.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실천입니다.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와 함께합니다.
2: 애기야 칭칭나네.
3: 애지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충북 영동에서 논매기가 끝난 후 농사 장원을 뽑아서 마을로 행진하면서 부르는 소리입니다.
2: 이 남산 밑에 남도 호령아 젖다구려서 밥을 야지어서.
3: 경상도에서 부르는 칭이나 칭칭 소리가 충청도에서도 불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4: 아, 원티드의 발작에 이어서 광고까지 듣고 왔는데 네. 지금 저희가 좀 멘탈이 지금 발작을 일으키고 있어요.
5: 아, 그리고 지금 아. 몰카 아니냐 문자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확인된 사항이 아니라서 네네네. 그 남자 휴대폰 사연자분도 단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범죄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4: 아, 근데 보니까 이게 몰카가 아닌데 돈을 안 주려고 약간 협박성으로 휴대폰을 네. 이렇게 퍼포먼스로 흔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네. 네. 너무 찌질하고 너무... 아, 이렇게 한심한 인간이지? 아, 9276님. 네. 아, 소름. 예전에 만났던 어떤 남자도요. 안 다니던 대기업 다닌다고 거짓말하고 사귀고 나서 얘기하더라고요. 와. 진짜 최악이었어요. 제 인생 최고 흑역사가 기억납니다. 아우, 몰라 몰라. 지금 싹 다 잊고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고 있어.
5: 아유, 다행이다.
4: 2번 헤어진다. 맞춰주셨어요. 네,
5: 정답자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한건 보내드리고요.
4: 아, 너무 찐따 같아 진짜.
5: 너무 싫습니다 오늘 진짜.
4: 너무 정말
5: 기분이 더럽습니다.
4: 기분 너무 찝찝해. 여러분 죄송해요.
5: 네, 두 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4: 근데 어쨌든 주인공 네. 이 여자분은 잘 극복하셔서 네, 부디 정말 다행입니다.
5: 다 잊으세요.
4: 예, 앞으로의 네. 꽃길도 응원할게요.
5: 그렇습니다.
4: 두 분 성우분들 보내드릴게요.
6: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4: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저희도 인사드리면서 내일 4시 5분에 다시 뵐게요.
5: 맞습니다.
7: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8: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9: 안녕하세요. 청소년들에게 우리 소리를 가르치는 엄영진입니다. 작은 무대에서 수줍은 표정으로 준비한 공연을 펼치는 청소년들을 자주 보게 되죠. 서툰 몸짓과 떨리는 목소리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은 우리 아이들의 진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꿈을 키워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무대입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아이들의 공연에 귀 기울여주세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무대입니다. 따뜻한 시선과 작은 박수 한 번이 청소년들의 꿈을 완벽하게 만드는 가장 멋진 조명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8: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1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1: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10: 잘 모셨어.
11: 어디로?
10: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11: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10: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11: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12: 크레인이 필요하십니까?
13: 도시를 디자인하는 건설 현장에,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이 되는 산업 현장에도 40년을 함께한 영남중기가 있습니다.
12: 700톤까지 다양한 크레인을 보유한 영남중기. 기억하세요. 크레인은 영남중기. 크레인을 부르는 전화 05-288-9999.
8: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방송됩니다.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팀앱 대리. 팀앱 대리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6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재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가 열린 뒤 기자들과 만나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 새 형사사법체계가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 의총으로 조속히 결론을 내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당론 추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의총 과정에서 몇 가지 수정 의견이 있었는데 이를 정리하는 작업은 한 원내대표에게 위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자 국민의 뜻을 짓밟고 범죄 피해자의 호소를 무시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SNS에 민주당의 이번 결정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에 휩싸인 광기자, 민주당 의원들이 당내 극단주의 세력에게 고개를 숙인 비겁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전당대회 권력 투쟁과 맞바꾼 범죄적 부당거래라고도 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적 우려와 반대 여론은 철저히 외면한 채 강성 지지층의 요구만 쫓는 정치적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5% 넘게 급락하며 7천 아래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5.72% 내린 6,690.62에 마감했고 코스닥 지수도 5.32% 내린 748.22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와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며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개인이 5조 원 넘게 순매수를 기록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대거 매도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삼성전자가 7.59% 내린 249,500원에 SK하이닉스는 8.34% 하락한 1,759,000원에 거래를 마쳤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잇따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시장의 변동폭은 여전히 컸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오겠으며 그 밖에 전국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 산지는 최고 60mm,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중남부 내륙 산지 최고 40mm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6도, 낮 기온은 포항이 37도까지 오르는 등 29도에서 37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이진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 마칩니다.
3: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세계적인 헤지펀드 설립자인 레이 달리오. 세계 100대 부자에 드는 이 억만장자는 늘 노트 한 권을 들고 다닌답니다. 대체 거기에 뭘 쓰는 건지 어느 날 질문에 답을 해줬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메모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이디어가 자주 떠오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짚어볼 실수나 실패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많이 쌓이니까 와, 배울 게 많더라고요. 실수나 실패는 부인하고 외면하고 싶은 법인데 그걸 깨알같이 적어서 보고 떠본다. 역시 좀 독해야 크게 된다.

0: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2: 언제부턴가 여름 피서철 뉴스에서는 바가지 요금, 불친절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들려왔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강릉의 한 작은 민박집에서는 무처럼 따뜻해지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손님이 떠난 방을 정리하던 주인이 침대 위에 놓인 손편지 한 장을 발견했는데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바다보다 더 시원하고 아름다운 정을 담아갑니다. 삶아주신 감자와 옥수수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내년에 꼭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인이 손님한테 건넨 거는 직접 수확한 감자, 옥수수 몇 개였습니다. 그저 같이 먹자며 건넨 소박한 시골 인심이 누군가한테는 오래도록 간직할 여행의 추억이 된 건데요. 어쩌면 그런 정 하나가 다시 그곳을 찾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7월 24일 금요일이고요. 퇴근길 톡톡 출발합니다. 자, 어제 절기상 대서였잖아요. 그런데 울산 뭐 여전히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온다습한 날씨 때문에 식중독 발생 위험까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올해 5월까지만 전국 식중독 발생 건수가 361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무엇보다도 위생관리가 중요한데요. 조리 전후와 식사 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고요. 생고기와 채소, 과일은 칼과 도마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육류와 달걀은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은 끓여 마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조리 도구와 식재료를 올바르게 관리하는 습관까지 더하면 식중독 예방에 더욱 도움이 되는데요. 주방에서 매일 쓰는 도마, 물과 세제만으로는 또 완벽하게 세척할 수가 없다고 해요. 특히 생고기나 생선 손질한 뒤에는 이게 식중독균이 다른 음식으로 옮겨가는 교차 오염이 생길 수가 있어서 주기적인 살균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검색해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을 테고요. 식중독 예방하려면 여름철에 많이 드시는 수박도 이게 좀 예외가 아니라고 해요. 수박은 껍질은 먹지 않더라도 자르기 전에 반드시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는 게 좋다고 하네요. 겉면에 흙이나 세균이 칼을 통해서 과육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식중독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더운 여름날 작은 위생습관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퇴근길 톡톡 오늘 순서도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리포터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실내 피서지 8등 가족행복센터 소개하거든요. 김정진 시민 리포터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틱톡에서는 6070세대 취향을 저격하고 있는 생활 스포츠인데요. 그라운드 골프가 있다고 해요. 이 스포츠는 어떤 건지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만들어가는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홍보나 이벤트가 필요한 분들에게 무료로 빌려드리는 마이크니까 샵 2848 혹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과 연락처 가볍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워킷 워킷 언제 어디서나 워킷.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0: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으로는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로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으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지금 시각이 6시 10분 20초 막 지났습니다. 퇴근길 톡톡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튜브 울산 MBC 뉴스 채널로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댓글창으로 소통하시면서 함께해 주셔도 되겠고요.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티켓 이벤트가 있어요. 대한민국 생물 대탐험. 8월 17일까지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 유에코이죠. 그 B2홀에서 진행하는 대한민국 생물 대탐험 티켓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게 다양한 곤충들을 직접 보고 듣고 만져볼 수 있는 그런 전시라고 하거든요. 전문가한테 설명도 들어볼 수 있다고 합니다. 티켓 필요하신 분들은 저요라고 말머리 달아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샵 2848번으로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마이크 빌려드립니다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도 드릴게요. 인류 역사에는 체면을 지키기 위해 탄생한 별난 발명품들이 있습니다. 17세기 유럽의 귀족들은 사교 모임에서 이것의 소리와 냄새 때문에 생기는 난처한 상황을 피하려고 가죽주머니나 허브가 들어있는 작은 금속 상자를 몸에 착용했다고 합니다. 가죽주머니는 소리와 냄새를 모두 줄여주고 허브가 든 금속 상자는 향으로 냄새를 가려주는 역할을 했대요. 보통 속옷에 부착하거나 긴 드레스 안에 숨겨서 착용을 했고요. 심지어 잘 때마저 침대에 긴 관을 연결해서 이것을 창문 밖으로 내보냈다고 합니다. 조용한 공간에서는 괜히 더 신경 쓰이고 공공장소에서는 민망하기도 한 생리적인 현상인데요. 사람들의 그때 당시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발명품은 무엇을 막기 위해 탄생했을까요? 1번 방귀, 2번 하품.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3: 퇴근길 톡톡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조울굿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유권, 정직한 보험 더 베스트 금융서비스에서 상품권, 청정 동해바닷물로 만든 깨끗한 소금 한주소금에서 소금 한 상자, 맛있는 고기를 만나는 방법 한성 미트뱅크에서 5만원 고기 상품권, 참치 랍스터 전문점 본참치에서 초밥 런치 식사권, 21년 이상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초밥 스시 전문점 시바스시에서 식사권, 첨가물 없이 담백하다 큰애기 농장에서 청년농부가 당일 생산한 100% 국내산 땅콩버터, 요리 초보도 셰프처럼 비비푸드에서 만능 표고버섯 맛간장과 대게 맛간장 세트, 지친 일상에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주중 숙박권, 가족의 추억을 담는 바른사진관에서 촬영권, 학성동 가구 옥성사거리 퀸즈앤 학성점에서 염색 1회 이용권, 도심과 가까운 치유와 힐링의 공간 울산 양떼목장에서 4인 가족 이용권, 12주의 기적을 드립니다. 삼산동 디파인 다이어트 센터에서 1개월 이용권과 개인 PT 3회권, 100% 천연 안반수 온천 범서 온천에서 이용권을, 일본식 정통 효소 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을 드립니다.

0: 주민들이 발로 뛰어 만드는 생생한 우리 지역 이야기, 우리 동네 리포터 시작합니다. 우리 동네 리포터는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울산 MBC가 함께 만드는 시민 참여형 방송이고요. 오늘은 김정진 시민 리포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아, 네, 안녕하세요. 시민 리포터 김정진입니다. 아, 요즘 너무 덥죠?
0: 그러니까요.
1: 아, 그러니까요. 집에 가만히 있기도 답답하고 네. 또 어디 멀리 야외로 나가자니까 무더위 때문에 진짜 선뜻 엄두가 안 나잖아요. 특히 이제 아이 키우는 집은 여름방학을 앞두고 어디 시원한 곳 없나 아주 고민을 많이
0: 그러니까요.
1: 하실 것 같아요.
0: 맞아요. 집에 있자니
1: 맞아요.
0: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놓을 수도 없고 전기료도 그렇죠. 걱정되고 네. 뭐 어디 나가야 되는데 시원한 데가 어디
1: 맞아요.
0: 있을까 그런
1: 네.
0: 생각이 들잖아요. 네.
1: 그래서 오늘은 그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오아시스 같은 공간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왔습니다.
0: 어디일까요?
1: 네. 바로 울산 주민들의 행복한 일상과 가족 공동체를 이어주는 시원한 공간 8등 행복 가족센터입니다. 지난 5월에 개관한 이곳은 그 주민들이 언제든 편하게 찾아와서 휴식도 취하고 또 이웃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가족 지원 시설을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0: 네.
1: 예, 어제 현장에 가봤는데요. 그 층별로 주민들을 위한 알찬 공간들이 참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0: 8등 가족 네. 행복센터.
1: 센터.
0: 아, 예. 위치가 행복? 어디예요?
1: 아, 위치는 그 팔뚝로에 있어요. 오. 신정시장 건너편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건물 안에는 아주 알차게 시설들이 채워져 있거든요.
0: 네네.
1: 네네. 그럼 먼저 한번 2층부터 한번 소개해 볼까요?
0: 네.
1: 네. 2층은 그 어린 자녀를 둔 그 부모님들이 정말 좋아하실 공간인데요. 지금 이제 아마 사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 장생이 어린이 놀이터와 또 이웃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아이를 돌보는 공동 육아 나눔터가 있거든요.
0: 지금 이게 실내 놀이터처럼 진짜 잘 꾸며져 있어요.
1: 네네,
0: 보이는
1: 맞습니다.
0: 라디오에서는 저희가 사진도 보내드리고 있는데
1: 아, 네네.
0: 그러면 아이들과 네. 육아하는 부모님을 위한 그런 공간이겠네요.
1: 네, 맞습니다. 먼저 그 장생이 실내 놀이터는 미끄럼틀과 정글짐, 또 구름다리 등의 하나로 연결된 복합 놀이기구, 즉 이것을 조합 놀이터라고 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크게 이렇게 들어서 있어갖고 아이들이 정말 신나게 체력 활동을 하기 정말 좋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바닥 전체도 두툼하고 말랑한 안전 매트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모서리마다 또 보호대가 붙어 있어서 부상 위험 없이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는 구조였어요.
0: 네.
1: 제가 갔을 때는 마침 어린이집 아이들이 단체로 와서 시원하게 체험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즐거워 보였습니다.
0: 이게 요즘처럼 더운데 네. 이런데 그 사설로 된 그런 기관에 가면 좀 비싸잖아요. 많이 비싸거든요.
1: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0: 그런데 이게 지금 우선은 주민센터이기도
1: 네네,
0: 하고요.
1: 맞아요.
0: 안전하게
1: 네.
0: 놀기가 좋네요.
1: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곳은 이제 그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시간당 30명으로 인원이 제한돼 있어서 좀 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인으로 이용할 거면 방문 당일에 현장 접수하시면 되고요.
0: 네.
1: 아동 1인당 2,000원.
0: 우와.
1: 네. 그리고 2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혹시 울산 그 소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유선으로 예약을 한 후에 단체 이용도 가능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단체는 평일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11시 30분 그 지정된 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 하네요. 네.
0: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온 친구들이랑 중복되지도 않고
1: 네네, 맞습니다.
0: 쾌적하게 예. 이용할 수 있는 거네요.
1: 네, 그렇죠. 예.
0: 연령 제한은 없을까요?
1: 있죠. 예, 그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만 9세 이하까지 이용 가능한데요.
0: 네.
1: 그 위생과 안전을 위해서 아이들과 보호자 모두 안전 양말. 혹시 그 미끄럼 방지 양말 아시죠?
0: 맞아요.
1: 네네네.
0: 그것도 사려면 꽤 비싸더라고요.
1: 아, 그래요? 그 착용이 필수랍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바로 옆에는 그 공동 육아 나눔터도 있어요.
0: 네?
1: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0: 공동 육아 나눔터는 어떻게 이용하는 거예요?
1: 네. 공동 육아 나눔터는 그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남구 주민이라면
0: 네.
1: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복잡한 신청은 없고요. 회원 등록 후에 그 자율적으로 오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그 혼자 육아할 때는 외롭고 힘들잖아요.
0: 네.
1: 그런데 이렇게 쾌적한 공간에서 또 이웃들과 함께 육아 고민도 나누다 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또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0: 네, 진짜 그렇죠. 네. 그리고 혹시 지금은 영유아를 위한 그리고 네네. 부모님을 위한 공간을 소개해 주셨는데 네. 다른 연령대를 위한 공간도 있을까요?
1: 물론이죠. 3층으로 올라가니까.

0: 설레는 발걸음, 당신의 꿈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라는 문구가 바로 보였어요. 예, 그 주민들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그 생활 문화 교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곳에서는 이제 주민들이 건강을 책임지는 다양한 스포츠 강좌부터 또 요리 교실 그리고 어반 스케치 같은 그 문화 예술 프로그램들이 알차게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1: 그런 프로그램은 강좌인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따로 네. 신청이 필요한 거겠죠?
0: 네, 맞습니다. 여기는 그 프로그램 이용 신청은 그 남구 도시 관리 공단 052-226-0065 그 전화나 또 인터넷 울산 남구 체육시설 예약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마침 또 이 8월 정기 회원도 다음 주죠. 7월 28일 화요일 11시부터 29일 그 22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하네요.
1: 오, 지금 딱 그 시기에 적절하게 발맞춰서 소개를 또 해주시는
0: 네,
1: 건데요.
0: 네.
1: 그러면 온 가족이 취향 따라 여가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겠네요. 프로그램
0: 네,
1: 시간도 잘 맞으면.
0: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오늘 정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이 1층인데요.
1: 네.
0: 더운 여름에 제일 인기 많은 공간 같아요. 바로 실내 수영장입니다.
1: 오.
0: 이 주민센터에 그 실내 수영장이 있기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1: 그럼요.
0: 네, 예, 예. 그런데 날씨나 또 미세 걱정 없이 그 먼지 걱정 없이 사계절 내내 시원하게 물놀이하고 수영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운영 시간도 평일 기준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로 폭 넓게 열려 있고요.
1: 오.
0: 주말에도 또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문을 넉넉하게 열어두고 있더라고요.
1: 오.
0: 그래서 또 그리고 담당자님께서 친절하게 이 청결 관리하고 또 수질 관리에 대해서 매일 철저히 한다고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이야, 진짜 그러시겠네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시간대도 딱 직장인들이
0: 네네네.
1: 출근하기 전에
0: 네.
1: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도 평일에는 밤 10시까지니까
0: 네네네.
1: 오,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겠네요.
0: 네, 맞습니다. 예, 여기는 그리고 매주 월요일과 또 설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열려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고요. 또 자유수영뿐만 아니라 평일 오전, 오후반, 또 주말반 등 시간대별로 초급, 중급 수영 강습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개설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특이했던 점이 기초반부터 교정반까지 6개월 동안 마스터하는 졸업제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1: 오.
0: 그래서 저도 한번 신청해 보려고 합니다.
1: 와, 6개월 만에 이게 마스터가 되는
0: 그러니까요.
1: 건가 봐요.
0: 네, 네. 그래서 또 이 수영장 이용 및 그 강습 신청 역시 또 아까 말씀드렸던 남구 도시 관리 공단 전화나 울산 남구 체육 시설 예약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갔을 때는 이제 아직 방학 전이라 그런지 주민들만 있었고 그 곧 다가올 여름 방학에는 이제 아이들과 주민들로 활기차게 채워질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네네.
1: 지금 저희 실시간 댓글창으로도
0: 네.
1: 아, 동네 저런 건물 있으니까 진짜 부럽네요. 근처 분들 진짜 좋겠어요 하고
0: 그렇죠.
1: 얘기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0: 예,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예, 울산에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주민센터 쪽에 있는 거는. 예.
1: 이게 실내 수영장이랑 돌봄 공간도 있고 또
0: 네.
1: 다른 강좌 프로그램도 있고
0: 네네.
1: 또 이용료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0: 예, 맞습니다.
1: 너무 좋네요.
0: 네. 그런데 이제 보통은 사실은 이게 체육시설만 또는 또 문화시설만 이렇게 따로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공간에서는 한 건물에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그리고 또 이 담당자분께서 이제 자랑스럽게 강조해 주신 것이 지하시설 운영 시스템인데요. 지하의 그 최첨단 그 공조 시스템과 기계 설비가 24시간 완벽하게 가동되기 때문에
1: 오.
0: 1층 수영장의 수온과 수질이 늘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고
1: 네.
0: 네, 상층부까지 에어컨 바람과 공기 순환이 아주 쾌적하게 잘 이루어지는 거라 하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지하에서부터 정말 그 보물처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셈이죠.
1: 네, 시설 관리도 잘 하고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0: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 8등 행복 가족센터는 남구 신정동 8등로에 위치하고 있고요.
1: 네.
0: 접근성도 아주 좋습니다. 그 신정시장 건너편에 또 찾기 쉽고요. 건물 내 주차장은 물론 있고 바로 옆에 넓은 신정 공연 주차장이 마련돼 있어서 주차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이게 특히 이게 공공기관이나
0: 네네.
1: 주차 힘들어요. 많이 힘든데
0: 너무 힘들어요.
1: 다행히 네. 공영 주차장이 네. 바로 옆에 있는
0: 네네,
1: 거군요.
0: 맞아요. 예. 그래서 좀 편했어요. 저도 그 건물 주차는 좀 어려웠는데 옆에 그 공영 주차장에 주차라고 들어갔는데 근데 이 방문했을 때 정말 기분 좋았던 게 입구에서 친절하게 맞이해 주시는 안내분들의 그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래서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저도 마음이 좀 편해졌고 또 미소 띄게 되더라고요. 혹시 내일이 무슨 달인지 아시나요?
1: 내일이요?
0: 네네. 아까 내일이 마친 그 삼복더위 중 하나인 중복이에요. 너무
1: 그렇구나.
0: 더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푹푹 찌는 그 무더위 주방에서 혼자 고생하지 말고 가족 손잡고 8등 행복 가족센터로 좀 동네 피서 가는 건
1: 그러니까요.
0: 어떨까요? 네. 정말 시원하고 알찬 최고의 주말 피서가 될 것 같습니다.
1: 아이들도 한참 에너지를 빼놓고 오시면 조금
0: 네, 그렇죠.
1: 더 수월하게 육아도 하실 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맞아요. 네.
1: 자, 오늘 김정진 시민 리포터 덕분에 한여름 더위를 시원하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알찬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아,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 모두 8등 행복 가족센터와 함께 그 7, 8월의 무더위 건강하고 시원하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민 리포터 김정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MBC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 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3: 의식은 없으시고 땀도 안 흘리세요.
2: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4: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5: 97.5
1: 네, 지금 시각이 6시 28분 17초 막 지났습니다. 오늘 티켓 이벤트가 있습니다. 8월 17일까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 유에코 B2홀에서 진행하는 대한민국 생물 대탐험 티켓 이벤트가 진행이 돼요. 다양한 곤충을 직접 보고 듣고 만져보고 설명도 들어볼 수 있는 체험형 전시인데요. 저요라는 말머리 붙여서 문자 그리고 실시간 댓글창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 4장까지 가족 수에 맞춰서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댓글창에 홍원기님 신청해 주셨는데 저희가 당첨자 로 선정해 두고 있겠습니다. 문자 그리고 실시간 댓글창에 계속 저요라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퀴즈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인류 역사에는 체면을 지키기 위해 탄생한 별난 발명품이 있습니다. 17세기 유럽의 귀족들이 사교 모임에서 이것의 소리와 냄새 때문에 생기는 난처한 상황을 피하려고

0: 가죽주머니나 허브가 들어있는 작은 금속 상자를 몸에 착용했는데요. 가죽주머니는 소리와 냄새를 모두 줄여주고 허브가 든 금속 상자는 향으로 냄새를 가려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속옷에 부착하거나 긴 드레스 안에 숨겨서 착용했고요. 심지어는 잘 때 침대에 긴 관을 연결하는 형태로 이것을 창문 밖으로 내보냈다고 합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괜히 더 신경 쓰이고 공공장소에서는 민망하기도 한 생리현상인데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방귀, 2번 하품.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틱톡 틱틱틱톡 틱톡 틱틱틱톡 틱톡 The time is ticking Everybody says the 네,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 시작하는 분들 많잖아요. 하지만 또 막상 시작하려 보니까 무릎도 안 좋고 허리에 부담도 많이 갈 것 같고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걱정을 불식시키는 스포츠가 있다고 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 중장년층을 비롯해서 다양한 연령층에서 관심 받고 있는 그라운드 골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울산 그라운드 골프협회 이수광 전무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1: 감사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이게 그라운드 골프에 대해서 아직은 좀 생소하다 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어떤 운동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라운드란 기존 골프의 용어와 규칙, 에티켓 등의 기초를 바탕으로 하여 고도의 기술과 까다로운 규칙을 쉽고 간단하게 재정립하여 초보자, 어린이, 노인의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즐겁게 대화를 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가족형 레저 스포츠입니다.
0: 예, 이게 이름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동영상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파크골프랑 뭐가 다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1: 예, 파크 골프는 공원이나 강변 둔치에 조성된 전용 골프장이 필요하지만 네. 그라운드 골프는 운동장이나 축구장, 공원 어느 곳이든 공간만 있으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0: 아, 파크 골프장도 어찌됐든 그런 경기장이 마련돼 있어야 하는 건데 지금 그라운드 골프는 장소만 대여가 된다거나 대관이 된다거나 마련이 되면 누구나 형식은 파크골프 하는 거랑 비슷해요?
1: 예, 그 길이가 조금 적습니다.
0: 예.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쉽게 배울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경기 방식도 같이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1: 예, 그라운드 골프는 기본적으로 6명이 한조가 되지만 4명 내지 5명도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라운드 8홀, 2라운드 8홀, 합계 16홀이 한 경기가 됩니다. 경기 방식은 파크 골프와 거의 유사합니다.
0: 그러면은 그라운드 골프만의 매력은 뭐라고 보세요?
1: 아, 파크 골프는 홀컵이 지하에 묻혀 있기 때문에 네. 정확도가 중시되지만 그라운드 골프는 홀 포스트 직경 36cm로 땅 위에 설치함으로써 정확도와 강약이 중요시되고 누구나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초보자일수록 많은 운동의 기회가 주어지며 규칙이 간단하고 시간 제한이 없는 게 좋습니다.
0: 이게 그러면 지금 전무님께서는 언제 처음 그라운드 골프를 접하신 거예요?
1: 저는 2016년도 중고협회 태화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면서 운동장 관리를 하였습니다. 네. 계속하게 된 이유는 건강을 위한 운동으로 하루에 2시간 이상 걸을 수 있고 계속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많은 회원들과 대화를 할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0: 2016년이면 거의 지금 10년 가까이 됐네요. 꽤 오래됐네요.
1: 창설자입니다. 제가.
0: 그러세요. 예. 그러면 울산에는 현재는 그라운드 골프가 어느

0: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1: 우리 협회는 이필우 회장님을 비롯하여 부회장님, 5개 구군 협회장님들이 해운 배가 운동을 계속하고 있고 울산시 간내 5개 구군 클럽 및 회원은 한 1,400명 정도 됩니다.
0: 네. 지금 저희가 애초에 그라운드 골프를 소개할 때 6070 스포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로 실제로도 어떤 분들이 그라운드 골프를 즐기고 계실까요?
1: 아, 현재 그라운드 골프 회원들의 연령은 대부분이 60세에서 80세, 90세 가까이 되는 어르신들이 경기를 하고 계시며 남녀 비율은 남자분이 한 40% 이상, 여자분이 한 60% 정도 됩니다.
0: 여성분이 훨씬 많으시네요.
1: 예.
0: 아무래도 1,400여 명의 회원이 있는 만큼 협회에서도 좀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평상시에 어떤 활동을 가장 중점을 두고 하고 계실까요?
1: 울산시 협회는 그라운드 골프 동호인들을 홍보와 지인을 통해 회원 증원을 시키는 것과 전용 구장이 없어 축구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그러면은 학교에 있는 운동장 이런 것들도 스포츠를 경기는 장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노력을 하시는 거군요.
1: 예.
0: 대회나 행사 같은 것들도 자주 열리는 편인가요?
1: 예, 매년 동호인 전국 대회가 6개 정도, 울산시 관내 대회가 4개 정도 됩니다.
0: 우와, 생각보다 많고 많이 즐기고 계세요. 그럼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점이나 뭐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1: 아, 처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 조바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회원분이 2일 정도 교육을 합니다.
0: 네.
1: 기본 교육은 클럽 잡는 법, 자세, 방향을 기본 교육을 시키고 다음에는 기존 회원들과 같이 운동을 하면서 배우면 됩니다.
0: 이게 그러면은 협회 활동을 하시면서 아무래도 기억에 남는 회원도 있으실 테고 어떤 경험, 에피소드 이런 것도 있으실 텐데 지금 딱 떠오르시는 게 있으실까요?
1: 예, 2024년 제11회 대한노인의 전국노인건강대축제가 10월 영주시에서 개최되어 울산 그라운드 골프가 단체 우승과 전국 종합 우승을 하였습니다.
0: 와.
1: 또 2025년 4월 울주군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해 대한적십자 울산지사의 상북맨 클럽, 서생맨 클럽이 각각 성금을 모아 전달하였습니다.
0: 다양하게 활동을 기부까지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아직 그라운드 골프를 한 번도 접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저 한번 배워보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1: 예, 울산시에 거주하시는 시민은 남녀노소 누구나 연령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각 구군 협회 전화번호와 경기장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네.
1: 중구에는 태화구장, 학성구장이 있어가지고 연습 시간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운동을 하고 망구에는 수변공원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동을 하고 있고 동구협회는 서부구장에서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운동을 하고 있고 북구

0: 협회는 농소구장에서 2시부터 5시까지 운동을 하고 있고 울주군협회는 12개 읍면 클럽에서 맨민운동장에서 오전에 치는 분들도 있고 오후에 치는 분들도 있고 하루에 3시간씩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아, 이게 각 구군별로 시간대도 다르니까 사시는 분들이 가까운 곳에서 어디서 좀 즐겨볼 수 있으려나 하는 분들은 직접 또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라운드 골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그라운드 골프협회 이수광 전문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울산 시민들에게 알립니다. 퇴근길 톡톡에서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속히 샵 2848로 문자 한 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한 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요거 나갈 때 네. 초대권 이벤트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4: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3: 저희가 초대권을 한 30장 정도 준비를 네. 해놓겠습니다.
4: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웅이라고 하고요. 다양한 곤충이나 생물들을 전시하고 아이들이 체험하면서 교육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에서 7월 17일부터 8월 17일까지 해서 대한민국 생물대탐험이라고 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한 100여 종 정도 되는 생물들을 직접 만나서 교감도 해보고 체험도 해보고 하는 그런 전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에서 3번 정도 지역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행사를 기획으로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안 가본 울산을 한번 가자 해가지고 울산으로 오게 됐습니다. 강수풍뎅이, 사슴벌레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체험이 가능하시고요. 특이한 거로는 뭐 하늘소부터 광대노린재, 타란툴라 이런 아이들까지 체험이 다 가능하셔서 주변에서 흔히 보지 못하는 곤충들을 직접 보고 만져보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체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생물을 직접적으로 겪어보고 교감을 하는 자체에서 정서발달 지수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지금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이런 교감 자체가 아이들한테 생물에 대한 소중함도 일깨워줄 수 있고 생물에 대한 다양성도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좋은 정서발달의 영역으로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령 제한은 따로 없으시고요. 어린 친구들은 가이드 선생님이 중간중간 다 배치되어 있어서 선생님들이 이제 사육장 안에 있는 생물들도 다 꺼내서 만지게 도와주시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세요. 인터넷에 대한민국 생물대탐험이라고 검색하시면 인터넷 예매도 가능하시고요. 팔로우만 하셔도 현장에서 인터넷가와 똑같이 할인받고 입장도 가능하십니다. 일반 입장권은 15,000원이신데 할인받으시면 보통 12,000원 이렇게 입장을 하시고요. 저희 행사장 옆에서 이번 주부터 상상퀴즈도 이제 열게 되는데 거기 이용객들은 11,000원에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 유에코의 B2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10시부터 시작해서요. 6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입장 마감 시간 오후 5시 전에는 입장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 행사 기간에는 휴무일 없이 운영되니까요. 편한 시간대에 그냥 찾아오시면은 즐겁게 체험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희가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최대한 다양한 곤충들을 직접 만지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섹터들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아이들은 우리 가이드 선생님들이 질문하면은 많이 알려주시니까 곤충이나 다른 기타 생물들한테 평소에 궁금했던 점 있으면 질문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체험하시고 많이 배워가는 시간들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구청 문화관광과에서 중구 생활문화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김란 주무관입니다. 중구 생활문화센터는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배우고 직접 활동하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인데요. 평생학습을 통해서 익힌 취미나 재능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대관사업과 기획프로그램, 그리고 주민 전시 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도 관람할 수 있고 음악과 춤 연습을 하거나 취미 동아리 활동들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활동들을 할수 있도록 센터에서는 음악 연습실, 춤 연습실, 동아리실 등총 7개의 대관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예약 결제가 가능하고 대관료도 부담이 적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신데요. 올해만 벌써 3천 건이 넘는 대관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는 중구 생활문화센터에서 입다 미나 전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전시는 10년 동안 함께 미나를 배워온 모녀의 첫 합동 전시입니다. 입다 전통 미나인 전시인 만큼 전통 미나와 아름다움을 담은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관람 오시는 분들이 호랑이 작품을 보시면서 털이 정말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생동감이 느껴지는 미나 작품을 또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같은 미나를 배워왔지만 엄마와 딸두 작가의 개성이 담긴 작품들이라 색감이나 표현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이런 차이들을 비교하면서 감상하시면 재밌는 포인트를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시는 7월 21일부터 8월 2일까지 중구생활문화센터 1층 다목적 전시실에서 진행이 되고요. 운영 시간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그리고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휴관일은 월요일과 공휴일입니다. 열린 공간이다 보니 예약이나 입장료가 따로 없고요. 운영 시간 내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하실 수 있으니 청남동을 산책하시다가 편하게 들르셔도 좋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방문하셔서 부담 없이 문화예술을 즐기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두 모녀가 함께하는 입다 미나 전시는 단순히 미나를 감상하는 전시가 아니라 엄마와 딸이 함께 걸어온 10년의 시간을 만나보는 전시입니다. 무더운 여름 잠시 생활문화센터에 들러 아름다운 미나와 따뜻한 이야기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철인 3종 하고 이제 MTV 레저 스포츠 쪽을 하고 있는데 허벅지가 아주 타고났습니다. 아주 튼튼하죠. 하체가 튼튼하면 뭐든지 다 튼튼해지니까 몸에 건강이 좋으니까 일도 잘 되고 사람들이 괴물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체력이 좋다 보니까 자전거 타는 데서도 뛰어나고 활력소가 됩니다. 거기 나가서 이제 사람들과 많이 더불어서 같이 뛰면서 인생 공부도 배우면서 일도 열심히 하면서 배에 나가서 일상도 하고 취미활동 열심히 하면서 즐겁게 살고 있는 게 제 삶이죠 뭐. 오늘부터 저로 인해서 이제 자전거에 입문하게 돼가지고 자전거 타면서 저런 이야기도 하면서 부부간에 대화를 할 수 있고 소통이 되니까 좋은 것 같아. 도시 한가운데 강도 있고 왼쪽은 바다, 이제 오른쪽 하면 산이고 전부 다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쾌적의 환경이죠. 울산 도시가 태화강 국가정원공원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같이 이제 산책 겸 주변 자전거 도로를 해서 언양 쪽에 많이 가죠. 내려와서 이제 강변 따라 타고 언양까지 자전거 종점까지 갔다 찍고 다시 돌아온다. 여름 되면은 밤이나 야간 주행 저녁 8시나 해서 같이 한 바퀴 그냥 정자 앞바다나 이제 신명적이 좋죠. 가서 이제 뭐 낚시를 주로 같이 한 번씩 가요. 던져놓고 고기를 잡는다 보다는 또 가서 또 대화도 나누고 바닷가 앉아서 그게 즐거운 거죠. 편의점 가갖고 라면도 끓여 먹고 이제 캠핑 이제 텐트 쳐놓고 이제 그 운동도 하는 거 보니까 끈기도 있고 인내력도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공통점이 있으니까 그게 좋죠. 어색하고 뭐 좀 그러네.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하게 이제 아내와 함께 같이 운동도 하면서 대화도 많이 나누고 사소한 거라도 이제 많이 표현도 하고 그런 소소하게 같이 그냥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4: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6: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네, 오늘 퀴즈 정답. 1번 방귀인데 왜 하품으로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이 많을까요? 뭔가 착용을 한다는 거에 많이 불편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정답 맞히신 분 가운데 선물 받아가실 분부터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5520번님께 큰애기 농장에서 드리는 땅콩버터 보내드리고요. 4006번님께 S오일에서 드리는 주유권, 1850번님께 시바스시에서 드리는 식사권 보내드리고요. 앞서 티켓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 저희 작가님이 계속 전화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미 받으신 분도 있으실 테고 방송 끝나고 한 10분가량 유선 052-290으로 시작하는 전화가 온다면 받아봐 주시면 당첨 전화일 겁니다. 꼭 기다려 주시고요. 아, 벌써 주말 휴일이 왔네요. 자, 오늘 끝곡은 얼마 전에 또 이분들이 얘들아 뭐 오빠 돌아왔다 이런 타이틀로 새로 또 컴백을 하셨더라고요. 클릭비의 곡으로 아주 오랜만에 들어보겠습니다. 100점 무패 들으시고요. 주말 휴일 부디 시원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사회복지공동모험회 사무처장 양호영입니다. 부자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껏 기부 현장에서 만난 진정한 부자는 바로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오신 김춘희 할머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 전 재산인 옥탑방 전세금 1,500만 원을 더 어려운 이웃에게 유산기부로 남기셨습니다. 또 다른 기부자인 인천 괭이부리 마을 주민들도 폐지와 고철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면서 매일 조금씩 모은 돈으로 해마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부자는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의 크기로 완성됩니다. 나눔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생각났을 때 바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눔의 시작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torture you.
1: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0: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 회장의 SK 주식이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됐지만 주가 기준은 지난 2024년 4월로 결정됐는데요. 원석진 기자가 전합니다.
2: 서울고법 가사일부가 오늘 오후 2시에 열린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분할 재산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노 관장이 가사와 양육, SK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을 통해 주식 가치를 증대하는 데 기여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최 회장의 경영권을 고려해 최 회장이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대신 노관장목 주식 중 부족한 부분은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이었던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두 번의 항소심 가운데 첫 번째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 2024년 4월 16일로 결정됐습니다. 당시 SK 주가는 16만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소심 변론 종결일까지 2년 2개월 동안 SK 주가는 5배 넘게 뛰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기간 최 회장의 보유 주식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여기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설령 노 관장의 부친인 고 노태우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 원을 SK 측에 전달했다고 해도 이를 노 관장 측 기여로 보진 않았습니다. 최 회장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재산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노 관장 측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1: 미국이 당초 예고한 대로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는 새로운 관세를 오늘 새벽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를 통한 강제노동 관세인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12.5%를 부과받게 됐는데요.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이 전합니다.
3: 미국 트럼프 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에서 12.5%에 해당하는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한다고 무역 대표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12.5%의 관세를 맞게 됐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2월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상호 관세가 위법이 되자 대체 수단으로 무역법 122조를 이용해 이른바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관세는 15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관계로 이곳 시간으로 내일 0시에 만료됩니다. 결국 오늘 발표는 트럼프 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압박 카드를 새롭게 조정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발표문에서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체제를 일부 도입한 국가들에 대해선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캐나다, 멕시코, 영국 등이 해당됐습니다. 반면 강제노동 금지 조치가 미흡한 나라들이라며 일본, 한국 등을 지목하며 12.5%를 부과했습니다. 무역대표부는 한 달 전 중간 발표문에서도 10에서 12.5%를 언급했었는데 사실상 예고대로 확정된 셈입니다. 물론 우리 정부는 작년에 합의한 대로 관세율이 15%를 넘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오늘 확정한 강제노동 관세 외에도 과잉 생산 관련한 대응 조치도 곧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체 관세율이 15%를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철강과 자동차 같은 우리나라의 주력 제품에는 별도의 품목 관세

제가 적용되고 있고 반도체의 경우는 주요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한 바 있어서 일단은 무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0: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주 연속 소폭 하락해 다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1%로 한 달 만에 다시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8%, 의견을 보유한 응답자 비율은 11%였습니다. 또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직전 조사 대비 4%포인트가 오른 44%, 국민의힘이 3%포인트 내린 23%를 기록했으며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 무당층은 27%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접촉률은 39.7%, 응답률은 10.7%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가 열린 뒤 기자들과 만나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 새 형사사법체계가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 의총으로 조속히 결론을 내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당론 추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의총 과정에서 몇 가지 수정 의견이 있었는데 이를 정리하는 작업은 한 원내대표에 위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의 당론으로 확정하자 국민의 뜻을 짓밟고 범죄 피해자의 호소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SNS를 통해 민주당의 이번 결정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에 휩싸인 광기이자 민주당 의원들이 당내 극단주의 세력에게 고개를 숙인 비겁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전당대회 권력투쟁과 맞바꾼 범죄적 부당거래라고도 했는데요.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적 우려와 반대 여론은 철저히 외면한 채 강성 지지층의 요구만 좇은 정치적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습니다. 정규 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신도들의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역민원 해결을 위해 수도권 신도들을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관계자들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오겠으며 그 밖에 전국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 산지 최고 60mm,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중남부 내륙 산지 최고 40mm입니다. 전국 대부분이 무더울 텐데요.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6도, 낮 기온은 포항이 37도까지 오르는 등 29도에서 3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마칩니다.
1: 빵, DJ와 트로트, 90년대와 2000년대 히트곡이 진하 해수욕장에 2026 울산 서머 페스티벌 진하 뮤직쇼 개그맨 듀오 이상홍, 이상민의 트로트 메들리 DJ 파티 미스터 트롯 탑 7 젊은 트로트 에너지 박성원 그때 그 시절 모두 김밥말게 했던 자두 90년대 댄스의 전설 룰라까지 세대가 함께 부르고 춤추는 한여름밤의 레트로 비치 콘서트 8월 8일 토요일 저녁 8시 울주 진하 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진하 뮤직쇼 그때 그 노래를 지금 이 바다에서 다시 만나요.
2: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0: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1: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화제가 된 정치인의 발언을 유쾌한 성대모사로 즐기면서 한 주간 이슈를 정리해보는 3부 신스틸러. 오늘도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소위 제왕적 당대표 체제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당대표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당대표제 폐지를 주장해온 최형두 의원 4부에 인터뷰하겠습니다.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0: 웬 시름이 그리 깊어?
1: 우리 집은 4대 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어.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0: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2: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새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0: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2: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1: 좋다.
0: 두루누리라고?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4: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0: 영화보다 더 인상적인 현실 속 신스틸러들
1: 확실하게 파보겠습니다.
0: 이상민, 노영희의 신스틸러. 자, 이번 주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신스틸러입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 나오셨고요.
2: 네, 반갑습니다.
0: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노영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님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판결 후에

0: 어떤 심정이십니까?
1: 안녕하세요, 오세훈입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는데도 명태균 개인의 일방적 진술과 주변 정황만을 근거로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0개의 공표, 비공표 여론조사 중에서 재판부에 의해서 5개가 유죄로 인정이 됐는데요. 저는 납득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0: 자, 명태균 씨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와는 홍준표 전 시장님 생각은요?
2: 안녕하십니까, 홍준표입니다. 명태균은 원래 허풍이 심하고 자아망상도 심한 사람입니다. 본인이 윤석열 정권 출범의 최고 공신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고위층과 통화할 땐 스피커폰 알죠? 스피커폰으로 얘기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과시를 했다고 해요. 통상 진실성 없는 사람의 진술은 통째로 배척을 하는데 이번의 경우는 다른 증거와 비교해서 취사 선택한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오 시장의 항소심 전략은 수정해서 대처해야 된다. 네, 그래 봅니다. 여우셔요.
0: 스피카폰으로
2: 하는
0: 스피카폰.
2: 거죠. 그렇죠.
3: 왕자하다.
2: 진행자가 야비하다 그런 걸 발음 갖다가.
0: 예, 스피카폰.
2: 우리 때는 다 그 사전 보고 공부했어요.
0: 자, 저도 성문 종합영어 세대이긴 합니다만 스피카폰. 네. 자, 노 변호사님.
3: 네네.
0: 항소심에서 어떻게 달라집니까? 아니면 그대로 갑니까?
3: 아, 근데 많은 법조인들이 네. 사실은 달라질 수 없는 판결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 네. 왜냐하면은 실제 이제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거 유죄 안 나온다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네. 이 재판부 설명 자료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생각했고 왜 그 사람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되게 꼼꼼하게 적어놨어요.
0: 아우, 진짜 자세하게 그냥 다 OX 다 그렇죠. 정말 네. 자세히 적어놨더라고요.
3: 그러니까 의뢰 본인이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그다음에 네. 대납해줬느냐 안 했느냐 뭐 이제 해가지고 네. 구분해서 했는데 이게 범죄일람표 1과 2 해가지고 정리해줬잖아요. 게다가 네. 거기서 왜 김한정이라는 사람의 말들과 강철한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세훈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을 한 걸 보면 실제 그냥 단순하게 뭐 추정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판단한 게 아니다. 객관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변호사들이 이거 항소심에서 뒤집어지기 어려울 텐데 이제 이런 생각들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특히나 그 불리한 결과 나왔을 때 그걸 두고 막 다퉜다 이런 부분들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3: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였는데 뭐냐면 처음에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 간의 이런 관계가 얘기됐을 때 오세훈 네. 시장은 뭐라 그랬냐면 나 명태균 여사는 뭐 알지도 못해요. 그러고다가 나중에는 만난 적도 없어요.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뭐 어느 식당에서 어떻게 만나요라는 문자가 나오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오세훈하고 명태균 간의 관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 무슨 얘기 나왔냐면 강철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정무부 시장이었는데 강철원이 되게 이 사람에 대해서 못마땅했고 이 엉터리 같은 이런 여론조사하는 방식에 대해서 혼을 내줬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실제 그렇게 강철원하고 언성을 높인 거는 맞았는데 그 언성을 높이게 된 이유와 높인 다음에 어떤 행동했는지를 이 재판부가 정확하게 다 적었잖아요.
0: 그러니까.
3: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처음에 전부 다 이 오세훈 시장은 강혜경 씨도 안 만났다 그랬거든요. 근데 강혜경 씨는 또 만났다고 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인의 말이 다 하나씩 전부 다 안 맞는다는 게 다 드러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0: 알겠습니다. 자, 벌금 1,000만 원 한동훈 의원께서는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동훈입니다. 네,
3: 질문해 주시죠. 기분 좋아 보이세요. 네.
0: 한동훈 의원님은
4: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예. 우리 당 시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
0: 자, 어떻게 우리 당 아니잖아요. 보셨습니까?
3: 잠깐만. 잠깐만. 우리 당이 아닌데.
4: 우리 진영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꼭 그걸 꼬집으시네요. 네. 저는 오세훈 서울 시장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은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서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항소심에서 바로 잡히길 바랍니다.
0: 과연 뭐 진심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4: 자. 제가 좀 거짓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 그런가요?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진심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의심스럽지만 자, 그리고 이 판결 소식을 듣고 장도혁 대표께서도 지금 스튜디오로 나와주셨습니다.
5: 안녕하십니까. 장동혁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야당 죽이기와 정치 탄압 끝이 없습니다. 진작에 도를 넘었는데도 멈출 줄을 모릅니다. 정작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은 모두 멈춰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재판이 재개되는 한 법원의 어떤 판결도 신뢰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상급심의 판단을 믿고 소시정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장동혁이었습니다.
0: 대표님은 이 오세훈 시장과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진 않으신 걸로 알고 있지만
5: 재방송 재방송 뉴스하이킥은 재방송으로도 들어야 재밌는 방송입니다.
3: 아니 근데 그 장동혁 대표는 판사 출신이신데
5: 그렇습니다.
3: 어떻게 법원의 어떤 판결도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5: 이재명 재판이 계속되는 한 저희 투쟁은 계속됩니다.
3: 그러면 본인이 몸담았던 사법부가
5: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3: 옳지 않다?
5: 노영이는 부끄럽습니다. 장동혁이었습니다.
3: 판사 출신으로
5: 그렇습니다.
3: 알겠습니다.
0: 자, 알겠습니다. 안철수 의원님.
6: 아, 안녕하십니까. 이번 판결은 1심 판단으로서 앞으로 이 정도로 긴 판결 법적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상심하지 말고 서울시정에 흔들림 없이 임해주길 바란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3: 진짜 착하신 것 같아요, 안철수.
6: 저 요즘에 별명이 강철수입니다.
3: 예. 왜요?
6: 우리 당에 자꾸 넘어오려는 한 분이 계신데요. 다시 한번 경고드립니다. 한모 의원인데요. 우리 당에 얼씬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철수였습니다.
3: 예. 강단 있으십니다. 야,
6: 그렇습니다. 네.
0: 아니 변호사님. 네? 근데 그 한동훈 의원 입장 네. 바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네. 장동혁 대표 입장, 안철수 의원 입장까지 들어봤는데 그 정치인들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겉으로 내는 메시지와 네. 속에 내심은 또 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뭐 지금 이렇게 의원 그 뭐예요 서울시장 상실형을 선고 받았는데 1심에서 그 상황에 뭐 잘 됐다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잘 됐다고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하지만 내심은 좀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3: 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4: 셈법이 있는데
3: 저는 조승환 앵커가 만약에 이 자리를 떠나면서 노영희에게 이 자리를 물려줘라라고 하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겉으로는 너무 안타까워요라고 하겠지만 물론 저하고는 잽도 안 되지만 사람들 마음이라는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도 네. 원래 오세훈 시장하고 사이가 나쁘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본인의 잠재적인 경쟁자이기도 하고 네. 곧바로 한동훈 의원이 이번에 그 대안으로 역시 한동훈밖에 없어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도 분명히 그렇고요. 저는 장동혁 대표도 매우 기뻐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 네, 아주 기쁜 날이라고. 예, 네, 다 설입니다.
0: 설입니다.
3: 다 요설입니다.
0: 네. 아니 근데 그 결국 답은 한동훈 이게 연합뉴스 보도였던가요? 보면 네. 그 연합뉴스가 그 초선이었나 재선 뭐 이렇게
3: 새심파 당선파. 네. 네.
0: 하여튼. 전화를 해서 물어봤대요. 물어봤는데 거기서 결국 이 답은 한동훈 아니겠냐 뭐 이런 얘기가 벌써 친한계 사이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3: 아니 저도 사실은 친한계 패널들하고 친하거든요. 네. 방송을 많이 자주 같이 하거든요. 그분들한테 제가 마이크 꺼진 다음에 물어봅니다. 네. 기쁘지 않냐.
0: 마이크 꺼진 뒤가 이제 내심인 거죠.
3: 아, 네네네. 내심. 마이크 꺼진 다음에 진심이 많이 나오는데 네. 그분들 많은 분들이 다 뭐 알면서 물어보느냐. 우리도 다 생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
4: 신난다.
3: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아니, 그래서 그 워딩들이 약간 그런 거야. 뭐 잘 됐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예. 근데 벌금 1,000만 원이면 좀 힘들 모르겠네 이런 정도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딱 고 수준이에요. 딱 벌금 1,000만 원 그거 뒤집기가
3: 세네.
0: 힘들지 않을까
4: 이거 전화
0: 딱 고까지만 얘기하는 게 지금 친한계 반응인 것 같아요.
3: 우리 앵커님도 좀 기뻐하시는 겁니까?
0: 아닙니다. 저는 이제 철저하게 중립 입장에서 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판결 이후에 오세훈 시장 뭘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 두 분은 어제 부동산 대토론회를 보셨습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바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뿌리 깊은 편견과 왜곡된 인식을 재확인하는 습

0: 씁쓸한 자리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입니다. 조만간 정비 사업과 관련한 상세한 보고서를 청와대에 직접 제출하겠습니다.
1: 자, 알겠습니다.
0: 제가 좀 힘이 없죠?
2: 네, 좀 네, 그러네요.
1: 좀 힘이 빠지셨어요.
2: 속상하시고.
0: 재판 한번 다녀오시면 그렇습니다. 네, 힘이 없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자, 내년 초까지는 이제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3: 네, 안녕하십니까. 김석수입니다. 사실상 오세훈 시장이 상당히 정체 질병의 위기에 발음이 안 되네. 절체 증명의 절체 발음이 이렇게 어려워요. 이게 대본이. 아무튼 위기에 처한 건 틀림없습니다. 사실상 아무튼 정치인은 항상 이런 위기 속에서 또 찬스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위기를 얼마나 슬기롭게 또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사실상 본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 제가 사실은 그 김성태 의원 전 의원하고 네, 이 지방선거 하기 전에 방송을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네, 그때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에 당선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정확히 하시면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3: 이 구력은 무시를 못합니다. 이게 사실서
2: 그러면은 항소심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3: 예, 사실상 본 의원이 좀 얘기를 하는데 좀 들어주세요. 그거는 재판 내가 재판장입니까? 사퇴하세요 그러면.
2: 잘못했습니다.
3: 좋습니다.
1: 자, 두 번째 씬스틸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예비 경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빅3, 이른바 빅3는 무난히 본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2: 네.
1: 짚어주시죠. 포인트를 짚어주시죠.
2: 뭐 세 분 당대표 후보는 될 거라고 봤는데 네, 이번에 이제 조금 눈여겨봐야 될 거는 최고위원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구도가 5대 3 정도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긴데요.
1: 친명 5,
2: 친청 3. 네, 그래서 네, 이제 최민희 그다음에 뭐 이성윤, 한민수 이분들을 보통 친청원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사실 조직적으로 이번에
1: 네, 그렇죠.
2: 예, 선거 임하게 만든 좀 조직이 있습니다.
1: 네.
2: 사실은 그래서 그 조직이 참 잘 가동됐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예비 경선 하기 바로 직전에 터졌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언더독 그 전략으로 예, 상당히 잘 흐름을 흐트러 놓았기 때문에 사실은 호남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조금 더 유리해졌다 이렇게 지금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략이 앞으로도 계속 먹힐 것이냐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하나 포인트는 37% 정도 되는 그 이번에 권리당원들의 투표율.
1: 네. 네,
2: 그 투표율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쓱 높지가 않아서
1: 낮았죠.
2: 예, 예.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를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전당대회 본경선 후보로 당선된 분 중에 한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4: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정말 힘들게 힘들게 왔습니다. 우리 이 민주당이 정말 이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더 이상 당 선거의 불협화음이 들리지 않도록 하나의 일체된 동지로서 이런 머리를 맞대고 당층이 하나 돼서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민주당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 이 송영길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 네.
1: 변호사님.
4: 반응이 이렇게 별로입니까? 여러분도 혹시 뭐 김민석 지지하고 그렇습니까? 저 송영길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 섭섭한 리액션이 섭섭합니다. 정말.
1: 아니, 좀 선전하시기 섭섭해. 바랍니다.
4: 네, 고맙습니다.
1: 송 의원님.
4: 아, 사랑합니다. 우리 조성원 기자 사랑합니다. 네,
1: 저기 자, 뭐, 그 변호사님.
2: 네.
1: 아, 저 이게 참 웃다가 정말 질문을 잊어버렸습니다. 아, 그거. 저 네, 여론조사 네, 최근에 네, 보면
2: 네, 네,
1: 정청래 후보가 좀 앞서는 조사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2: 네.
1: 그거 어떻게 보세요?
2: 그러니까 이게 언더독 효과가 좀 발현된 것 같고요.
1: 몰메론.
2: 또, 하나, 네, 또 네, 하나는 이제 신천지 당원이 신천지냐 이 부분이 조금 먹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론을 얘기하게 되면 결국은 투표를 한 권리당원 중에 다수가 신천지 사람이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말을 들은 신천지가 아닌 사람들은 당연히 화가 날 것이고
1: 네,
2: 또 그러면서 신천지인 사람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아이고 오히려 더 우리가 더 분발해서 찍어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래서 이게 여론조사에도 그런 게 조금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아이고 뭐 역선택 때문이다 국민의힘 네, 뭐 조국혁신당 이런데 그거는 솔직히 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확신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1: 이건 뭐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사실. 없죠. 정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진짜 뇌 피셜이죠.
2: 그래서 이거는 약간 그런 식으로 정신승리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로 이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를 지지하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이 선호 투표 방식을 잘 이용하셔가지고 이번에 전략을 좀 잘 짜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 자, 민주당 지금 어떤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5: 나는 김종인이라고 봐요. 내가 볼 적에 민주당의 그 당대표라는 거는 아직 그 대통령이 임기가 4년이 남은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협조적인 그런 당의 시스템이 돼야 되는 게 마땅한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협조적인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 자,
5: 시원찮아 반응이. 따분해 따분해. 이거 얼마나 웃기니 따분해 내가 하는 거예요.
2: 우리 앵커님이 좀 반응이 좀 그래요.
1: 아니.
2: 이해해 주세요.
5: 내가 나중에 한 잔 사줄게.
1: 그게 아니에요.
5: 리액션 좀 해봐.
1: 지금 방송을 위해서 제가 지금
2: 참고하는
1: 웃음을 지금 우참하고 있는 겁니다.
5: 참아야 되기 따분해.
2: 네.
1: 아까 웃다가 질문을 놓쳤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안 돼요. 지금 방송해야 돼요. 방송. 자, 변호사님.
2: 네네.
1: 이번에 이제 1인 1표제. 그리고 이제 그 문제, 그 선호 투표제입니다. 핵심 변수죠, 이게.
2: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최근 여론조사를 반영을 해서
1: 네.
2: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에? 선호 투표제를 했을 경우에.
1: 어떤 시나리오?
2: 1번을 김민석 찍는 분, 1번을 뭐 송영길 찍는 분, 1번을 정청래 찍는 분들의 퍼센테이지를 제가 다 나름대로 계산해가지고 한번 시나리오를 만들어봤는데요. 재밌어요. 이게 50%가 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한 명이
1: 네.
2: 이 제 시나리오가 맞을 것 같으니까 노영희 TV 내일 들어주세요.
1: 아니 이
2: 내일 밤입니다. 내일 밤 10시.
5: 아니 이게 무슨 광고입니까?
1: 아니 이런 광고를 마지막에 지금 한 방 먹었습니다. 지금 제작진들도 지금 다 와 진짜 안 돼 이러면 안 됩니다 변호사님.
2: 아 잘못했습니다. 네.
1: 자 오늘도 웃다 보니 시간이 또 이렇게 갔습니다.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님 자 수고하셨습니다.
2: 고맙습니다.
5: 고맙습니다.
1: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2: 네.

0: 울산사랑 법인 대리운전 둘둘 대리운전 전 직원 100% 보험 가입업체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범칙금 전액 보상 법인 대리운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 운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1: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15분 정도 낮잠을 자는 등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또한 열대야를 이기고 숙면을 취하려면 심야 시간대 TV 시청과 컴퓨터 게임을 삼가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소중한 가족과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3: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4: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행복을 야속하게 빼앗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위식도 역류질환인데요. 성인 10명 중 1명이 갖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이죠. 밥 먹고 누우면 소가 된다는 속담이 있죠. 게으르면 고생한다는 뜻으로 밥을 먹고 바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가슴 통증 등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먹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면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 것이 위와 식도를 편안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3: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5: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6: 뉴스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이 찜통더위입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내려진 상태인데요. 서울 등 수도권에는 폭염주의보가, 남부지방은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경북 포항과 경주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들 지역은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까지 치솟겠습니다. 또 장맛비가 이어지는 중부지방은 내일도 수도권과 강원 내륙지역에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곳곳에서 장맛비가 오락가락 이어지다가 이후 폭염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사고 있습니다. 부산 방향으로 단양 팔경휴게소 앞쪽에 대형 화물차 사고가 있어서 2차로, 3차로 모두 막혀 있어서 뒤쪽으로 1km 정체입니다. 신채입니다.
7: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환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8: 자, 예고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9: 네, 안녕하십니까?
8: 네, 일단 어제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일부터 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저도 오늘 뉴스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아침에 그 상임위 배정 둘러싸고 원내대표실에서 뭐 욕설, 뭐 멱살잡이 뭐 오가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번 일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9: 저희 당에서는 지금 뭐 오늘 아침부터 당내 뭐 당의 우리 노조 또 당의 사무처 당의 원내부대표단 모든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걱정하고 또 무엇보다 당사자가
8: 네.
9: 정말 이제 이 문제 진짜 잘못되었다고 바로 사과하는 그런 양상인데 아무래도 의원총회를 거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 전체가 이 문제의 위중함, 이 문제에 대한 저 해법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8: 그러니까요. 이게 뭐 기자들이 다 밖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그래서 보도도 많이 나온 것 같고요.
9: 이게 사실은 원내대표가 되고 나면 특히 원구성 이후에 역대 여야 할 것 없이 큰 정당의 원내 지도부에 가장 큰 도전이 사실 상임위 배치입니다. 상임위 이게 굉장히 배치가 힘듭니다. 왜 지역들도 안배도 해야 되고
8: 그렇죠.
9: 또 의원별로 자신이 희망하는 상임위를 또 배정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는 이 사제에 여야가 상임위 이 배정을 둘러싸고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양한 그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뭐 복수 상임위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8: 네.
9: 상임위의 전문성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번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만
8: 네, 과방위.
9: 이게 뭐, 예, 제가 특별히 자연스럽기보다는 사실은 국회에서는 뚜렷하게 사람들이 의원들이 좀 기피하는 상임위가 있고
8: 네.
9: 또 선호하는 상임위가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피하는 상임위는 상임위 숫자가 좀 적습니다.
8: 네.
9: 그리고 선호하는 상임위는 뭐 300명 중에 30명이 가니까 10%를 차지하는 상임위가 두세 군데 되고요.
8: 네.
9: 그래서 이게 참 고민인데 이번에 이제 마침 언론이 주목하는 상황에서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역대로 이제 상임위 배정을 둘러싸고서 크고 작은 뭐 고성이라든가 또는 뭐 상임위 배정해 놓고 아예 원내대표하고 원내부대표는 원내 수석은 막 저 장관 종직을 감추는 옛날 일까지 있기도 하고 했습니다.
8: 네.
9: 그래서 뭐 그렇게 타더라도 이 문제는 우리가 의원총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매듭을 지어야 될 만큼 엄중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요. 차제 제가 미국 상원에 가보니까 미국 상원 의원들은 굉장히 다양한 상임위를 맡고 있습니다.
8: 네.
9: 예, 하원도 또 이 소위를 하면서 여러 소위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우리도 지금 상임위 숫자 배정으로 해서 이제 저 실제로 그 지역에 주요 현안이 있고 또 원 개인으로서도 그쪽 역량이 뛰어나고 한 그런 상임위원 배치가 적절하게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8: 알겠습니다.
9: 네.
8: 그 이번 일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도 네.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오늘 국회 출입 기자하고도 좀 얘기를 좀 네. 해봤는데 네. 지금 그러잖아도 지금 이 당 대표는 주로 지금 밖에 좀 많이 계시고 그래서 지금 원내 대표가 지금

0: 좀 끌어왔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을. 근데 이번 일이 또 어떤 내부 리더십에도 영향을 좀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1: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오히려 이로 인해서 좀 더 강구해질 것 같습니다. 네. 원내대표가 최근에 우리 당내에서 여러 이런저런 우리도 있었는데 굉장히 중심을 잘 잡고
0: 네.
1: 우리 당을 국민정당, 전국정당으로 이끌 만한 이런 참 그 비전까지도 보여주는 그런 행보를 네. 하고 있어서 기대가 컸고 다만 이제 상임위 배정을 둘러싸고서 잠깐 시련이 있는데 오히려 이걸 통해서 원내대표에게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자. 원내대표 참 힘든 자리거든요. 상임위 배정부터 또 어제 특검에 대해서 우리 합의를 했습니다만 특검 합의에 대해서 당내에서 비판도 제기되고 힘든 자리인데 오히려 어제 오늘 하루 종일 분위기를 보면은 원내대표에게 좀 더 강한 힘을 실어주자. 원내대표의 고충을 우리가 이해해 주자. 그래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뭉치자. 이런 분위기가 더 커진 것 같아서
0: 오히려
1: 원내에서 그리고 이제 뭐 원총회를 통해서 네. 예, 이 문제는 그리고 우선 이제 당사자가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저 잘 스스로 잘못됐다라고 또 적극 사과를 발표하고 동료 의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다가 이제 의원총회에서 한번 다시 결집되는 그런 국민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1: 네네.
0: 그 의원님께서는 이 제왕적 당대표 체제 문제점을 그동안에도 계속 이 주장을 좀 하셨죠?
1: 네네, 그렇습니다.
0: 네. 그래서 당대표 폐지론, 이거에 대해서 좀 네네. 설명 좀 해 주시죠.
1: 네. 당대표 폐지론, 당대표 제도, 우리 한국식 당대표 제도가 네. 사실은 없습니다. 미국에는 당대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동혁 대표가 아니라 전에 정청래 대표가 미국과도 만나줄 카운터파트가 없습니다. 미국에는 네. 당대표 제도가 없고 정당 시스템도 우리랑 다르고 캠페인 정당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르고 당대표는 직책이 없습니다. 굳이 하자면은 전국위원회, 공화당 전국위원회, 민주당 전국위원회, RNC, DNC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자면 우리 당 사무총장 비슷한 역할이기 때문에 당대표의 위상이라고는 하기 힘들고요.
0: 네.
1: 유럽의 경우는 최근에 이제 영국 총리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영국 노동당의 대표가 교체되면서 그 대표가 바로 이제 총리가 되었는데 이 과정도 네. 보면은 그 영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프랑스의 경우도 당대표가 이렇게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서 당대표를 둘러싼 선거가 이렇게 치열해지고 정말 파면 논란까지 일면서 맞붙고 또 당대표를 둘러싸고 진퇴가 이렇게 논의되는 그런 경우가 선진 의회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0: 네.
1: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도 그 수준으로 맞추자는 것인데 얼마 전에 그 수십 년이니까 삼성이 이제 글로벌 회사로 세계 1등 회사로 우뚝 그런 과정에서 고 이건희 회장이 여러 가지 삼성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시스템을 평가하면서 우리 정치가 삼류라 그랬는데 사실은 정치가 삼류라 그랬습니까? 사류라 그랬습니까? 이 정치를 삼류 사류로 만드는 게 우리 삼류 사류 수준에 해당한 정당 시스템 때문인 것 같습니다. 민주화된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의 통합을 위하거나 또는 정책 정당이거나 전국 정당으로서의 이끌만한 정당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근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네. 기구인데 이 정당이 전국 정당이나 국민 정당을 위한 그런 구심이 통합의 구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당대표를 둘러싸고서 진퇴를 가지고 당내에서 다투거나 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역대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대표 한 번 하는 게 관례였는데 이재명 대통령 때 한 두 번 하더니 이 뭐 정청래 대표도 두 번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당내 반발이 있고 지금 뭐 얼마나 살벌하게 싸우고 있습니까?
0: 아니, 그래서 이 당대표 체제 네. 이 당대표의 권한이 좀 강하고 그다음에 네.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제왕적 당대표 체제가 네. 네. 결국은 좀 개파 정치를 더 강화하고
1: 그렇습니다.
0: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죠?
1: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외국의 선례가 외국도 다 이렇게 한다면 참 우리나라 수준의 문제일 텐데
0: 네.
1: 외국의 정당 제도는 주요 정당이 이렇게 않거든요. 당대표를 우선해 미국의 정치 체제는 당대표 제도가 없고요. 거기는 대통령 중심제고 또 의회가 세고 또 프라이머리 코커스를 통해서 선출직 공직자를 추천하기 때문에 당대표라는 기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공천을 중심으로 한 당대표 권한이 막강해서 이것 때문에 뭐 사실은 누가 당대표를 되느냐에 따라서 그 개파의 정치 생명이 좌우되거든요.
0: 그런데 네.
1: 비명 행사, 친명

0: 횡재라는 게 지난번 총선 때 그 더불어민주당의 실태였는데 그게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뭐 예전에 친이게 친박계니 뭐니 이랬는데 그래서 대통령 후보는 나중에 국민적인 또는 전체 당의 총의를 물어서 뽑더라도 당대표는 당을 통합하고 당의 전체 성능의 여력, 통합 능력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유럽에 보면은 그런 통합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조정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보면은 당대표의 권한이 그렇게 집중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1: 알겠습니다.
0: 공천 시스템이 바로 제도화되어 있어서
1: 네.
0: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특정 계파의 공천이 좌우되는 그런 일이 없거든요.
1: 알겠습니다.
0: 그래서 그런 문제가 또 같이 병행이 돼야 될 문제입니다.
1: 자 그러면 이렇게 당대표를 폐지하고 뭐, 혹은 뭐 권한을 확 줄인다 치면 그러면 당은 이제 그럼 원내대표 중심으로 가자 이 얘기인가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자는 얘기예요?
0: 예, 영국식 같으면 뭔지 저 유럽식 것도 원내대표 중심주의죠. 중심주의인데
1: 네.
0: 사실은 유럽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가 바로 이제 총리가 되는 셈입니다.
1: 네.
0: 야당 원내대표는 이제 섀도 캐비넷을 이끄는 나중에 차기 정부의 지도자를 예비 지도자가 되는 셈이고 그런 방식인데 지금 이제 우리는 그래서 원래는 왜 우리나라 이 당대표 제도가 있었냐 그러면은 과거 우리 민주화 과정에서 고 김대중 대통령이나 고 김영삼 대통령 시대 그 김대중 김영삼 총재의 그 민주당 뭐 신민당 평화민주당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말 이분들의 영향력이 이분들의 그늘이 컸거든요. 권위주의 시대에 참 야당 정치하기 힘들었던 시절인데 그 시절에는 당 총재의 권한이 막강했을 텐데 이제 다 민주화돼가지고 사실 지금 보면 어느 당대표든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기보다는 당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카리스마의 지도자가 없는데 굳이 과거 시대에 그런 당대표 제도는 이제 잔존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한동안은 좀 민주화한다고 집단 지도체제를 했습니다.
1: 네.
0: 당대표에. 그래서 1, 2, 3등이 나란히 했더니 또 이랬더니 여야 모두 할 것 없이 봉숭아 학당이라고 맨날 1등, 2등, 3등, 4등이 싸우는 꼴이 보기 싫다고 단일 지도체제를 했는데 이 단일 지도체제도 또한 지금 같은 문제를 낳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지금 유럽식 특히 독일의 기민당 같은 이런 그 통합형 지도체제를 만들어야 되고 그걸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정당이 국민들에게 통합의 구심이 되고 보수든 진보든 어떤 한 합리적 대안을 내놓는 그런 정당이 구심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전국 정당이 되어서 국민의 정당이 되어서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 대표 제도는 당을 통합시키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1: 알겠습니다.
0: 그런 방식이 유럽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당대표 권한을 줄이게 되면 이게 이제
0: 네.
1: 원내 의원들 중심으로 가자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도 영남권 의원들 목소리만 크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데 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0: 이제 선거 때 되면은 영남만 가지고 다수당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수도권 있고. 그래서 제가 낸 안중에는 사실 이게 우리 저 송원석 비대위가 잠깐 있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때
1: 네.
0: 잠깐 비대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 지도체제 개편에 대한 안 중에 하나가, 자, 당대표는 뽑되,
1: 네.
0: 당대표는 뽑되, 당대표와 다음에 당대표 밑에 다음에 최고위원을 따로 뽑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1: 네.
0: 왜냐면 예전에 오히려 집단 지도체 같은 경우는 1, 2, 3, 4등이 나란히 당대표 최고위원이 되기 때문에 어떤 수평적인 그 권위라도 있었는데 사실 지금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그 권위 수준이 다르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게 또 최고위원끼리 계파가 나눠져서 싸우는 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고 당대표와 전국위원회 시스템에 근데 지금 우리 시도당 위원회가 있습니다. 시도당 위원장.
1: 네.
0: 오늘 저희 경남도당도 새로운 도당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경남의 여론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거든요.
1: 네.
0: 그렇다면은 전국의 주요 시도당 위원장이 함께 참여하는 그래서 이제 정말 전국 정당으로서 전국 여론을 살피죠. 근데 우리가 원내 의총에서는 뭐 근데 우리 특정 지역에 의원이 많다고 하지만 그러나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다음 선거를 치른 사람 입장에서는 서울과 수도권을 잃고서 그리고 충청권을 외면하고 어떻게 전국 정당이 될 것이며 집권할 수 있을 것이며 다수당이 될 수 있습니까? 이제 그걸 연구할 수 있는 상시 체제로 당 대표와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가 사실상 최고위원회를 구성하는. 그 상설 전국위원회처럼 이렇게 하는 방식이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은, 특정한, 지역에서 다수 의원이 배설되어서 원내 정당이 특별한 뭐 그런 성향으로 이끌리는 영향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의원들은 항상 선거로 심판받기 네. 때문에 다음 선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1: 알겠습니다. 저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 지금 그 제왕적 당대표 왜 문제점이 막 자꾸 부각을 하고 그다음에 뭐 당대표 폐지로 나오는 게 결국은 지금 네. 당대표 이 장동혁 네. 대표 이분 좀 끌어내리기 위한 어떤 어? 그래서 지금 이 이런 제도를 아예 바꿔버리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사람 끌어내리려고 제도 바꾸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그건 뭐 전혀 다른 이야기고 저는 우리 2020년 이후에 보면 우리 당이 보면은 네. 당대표가 최고 기록된 것이 이준석 당대표 때 1년 2개월 하고 전부 1년이 뭡니까? 5개월, 9개월도 못 채웠습니다. 무슨 우리 저 신화에 나오듯이 시지프스 신화에 나오듯이 올라갔다가 끌어내리고 올라갔다가 끌어내리는 게 무한 반복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저 승리 어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 어떤 승리의 주축연합이라는 것도 깨지고 당이 끝없이 분열의 나락으로 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지금 현재 지도체제를 새롭게 결심해서 정당의 혁신을 이끌어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일 좋고요. 당대표의 임기도 있는 것이고 당대표가 뭐 끝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뭐 많은 분들이 당대표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뭐 당대표의 결단에 관한 문제이고 누구도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대표의 진퇴를 둘러싸고 끝없이 논란만 거듭해왔던 지난 수년간을 돌이켜보더라도 네. 이제 아예 이번에 시스템을 바꾸자. 그래서 당대표는 당원들의 가장 큰 신임을 받는 사람이 되고 그 당대표가 당연직인 원내대표와 함께 또 사무총장, 정책위원장과 함께 또 전국 시도당 위원장과 함께 전국의 민심을 경청해서 당의 큰 지도 노선을 정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이야기고요. 그럼 뭐 장동혁 대표의 진퇴 문제가 아니라 장동혁 대표 이후에 임기를 다 채우고 물러난 뒤에 또 누가 어느 대표가 되더라도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지만이 당대표가 당의 원심력이 아니라 당의 구심력으로 되는 당의 통합능력을 만드는 중심이 될 수 있고 당의 차기 승리에 선거에서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1: 네. 그 폐지론 자꾸 나오는 이면에는 네. 사실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에 현 마땅한지 당대표를 맡을 만한 이런 분이 좀 없어서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은.
0: 당대표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민주당도 결선투표하듯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결선투표로 하면 네. 과반으로 해서 누군가는 당대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여야 어느 정당이든 지금 당대표 한 사람이 이렇게 큰 대한민국을 이렇게 복잡한 국정 현안이 있고 이렇게 어려운 국제 정세 현안이 있는데 그걸 이끌기가 참 힘듭니다. 네. 힘들어서 집단 지성을 모을 수 있는 체제로 우리 당 정당 아. 시스템을 만들어야지만이 이 당이 승리하고 국민들 이끌 수 있다 이런 네. 얘기죠.
1: 집단 지성. 자,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 국민의힘 최용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5: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3: 스코틀랜드에는 개가 치매 환자를 돕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개는 약을 갖다주고 식사 시간을 알리며 환자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돕죠. 그런데 의외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환자가 개에게 밥을 주고 산책을 시키면서 누군가를 돌보는 기쁨을 느낀 거죠. 덕분에 치매가 더디게 진행됐고 삶의 의지도 강해졌습니다.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일지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4: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5: 월요일에는 오마이뉴스 이주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맥정치사회연구소 서영주 소장,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박원

0: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요. 지난주에만 어린 소라 23마리를 채취해서 삶아 먹으려고 한 20대와 뿔소라 72마리를 채취한 7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금어기에 불법 채취를 하다가 적발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제주 해경은 금어기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금어기 자체를 가볍게 생각해서 소라를 채취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글쎄요, 금어기도 없이 1년 365일 계속 잡아들이기만 한다면 소라며 물고기며 바닷속이 남아나질 않겠죠? 나중을 위해서 또 건강한 바다 생태계를 위해서라도 바다 생물들이 산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금어기를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한다고 해서 센스 있게 같이 따라갔다 왔습니다. 아주 나이스. 셋이서 라디오 잘 들으면서 집에 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잘 먹고 잘 놀고 추억 잔뜩 챙기고 서울 복귀했네요. 내 동생 성우가 신부 예서야 사랑한다. 우리 평생 다 같이 행복하자 하고 글을 남겨주셨는데 신혼여행을 따라가셨다고요, 영등님? 동생분의 신혼여행을? 센스 있게라고 적어주셨는데 센스가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시간 보내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이럴 땐 또 신혼부부 입장도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두 분은 어떠셨는지. 그렇네요. 어쨌든 네, 두 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지연님, 이 노래 들으니까 제주도에 가고 싶어요. 유유. 그러니까요. 또 제주도의 푸른 밤 들을 때마다 항상 제주도 가고 싶다, 바다 보고 싶다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미금님, 젠디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 한 번도 못 갔는데 작년에 환갑 여행으로 가려고 했다가 못 가고 언제 가보려나 점점점. 언제라도 이 제주도는 사실 주말에만 갈 수 있으니까요. 꼭 시간 내서 한 번쯤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준님, 금어기에 꼭 말 안 듣고 낚시하는 사람 있어요. 제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맙시다. 그쵸, 오늘 오프닝에서는 소라 금어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가 소라 금어기, 그러니까 딱 지금 시기가 금어기네요. 이럴 때는 절대로 금어기 지켜주시고 불법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역마다 다르긴 하대요. 지금은 제주도, 울릉도, 독도 지역의 소라 금어기라고 합니다. 이 금어기를 두는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산란기를 보호하고 또 여러 가지 어업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뭐 생태계 균형을 위해서라도 또 우리 어업인들의 생계를 지키고 바다의 생태계를 위해서라도 꼭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종찬님은 택시에서 지금 듣고 계시대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뭐하면서 듣고 계신지 오늘도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어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금요일 3부 귀로 하는 등산, 주말엔 산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2주 만에 찾아온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산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실지 이따가 3부에서 월간산 윤성준 기자님 모셔볼게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한국주택금융공사,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비드랩, 본컴퍼니, 음주우엔 티맵 대리, 현대오피스, 롯데건설, 국민연료, 선연료, 환인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빅토스, 데이팩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7월 24일 금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성시경의 제주도의 푸른밤 전해드렸습니다. 이 노래를 오늘 첫 곡으로 들었는데 이윤용득 씨가 젠디 친동생이 제주도로 신혼여행 간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연속 공습 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서 전면전 이상의 더 큰 공격을 경고했습니다.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전 어느 때보다 더 큰 공격을 검토하고 있고 결정을 내리기 직전이며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주변 군사시설뿐 아니라 이란 남서부 내륙에서도 공격이 이어지면서 이란인 4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한편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재개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서 홍해의 원유 수송로까지 위협을 받으면서 국제 유가도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중동 정세의 불안으로 국제 유가 불안이 이어지자 정부는 현재 유류세 인하 조치를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 이달 말까지로 예고된 휘발유 15%, 경유 25%, 부탄 25% 인하 조치는 9월 30일까지 유지됩니다. 세계의 이온으로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온 재산 분할 소송 파기 환송심의 결론이 오늘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요.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에 대해서 해당 주식은 혼인 기간 중에 최 회장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주식의 형성과 가치 유지, 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주식 가치가 크게 상승한 데에는 노소영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SK그룹 관련 대외 활동도 기여했다고 봤는데요.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 환송 취지에 따라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은 재산 분할에 참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 회장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재상고가 이뤄질 경우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다만 이미 대법원이 재산 분할의 핵심 법리를 제시한 만큼 최종 결론이 크게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법조계의 시각이 있습니다. 익산시의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업체가 환경미화원들을 회사 대표와 가족을 위한 사적인 업무에 동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업체는 오래전 청소 민원 대응이라는 특별조를 만들고 환경미화원들을 수시로 불러서 회사 대표의 개인 집사처럼 일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대표 부친의 집에 환경미화원들을 동원해서 정원에 계단을 만들고 정자와 철봉도 세우는 등 평균 한 달에 대여섯 번 정도 개인적인 일에 직원들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수년 동안 부당한 일을 겪은 이곳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해고까지 각오하고 익산시청 앞에 모여서 실상을 알렸는데요. 익산시의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면서 진상조사와 관련자 문책, 대행계약 해지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환경미화원들에게 이른바 계엄령 놀이 등을 하면서 상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양양군 공무원은 파면 처분에 불복해서 소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이적의 당연한 것들 7735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조광희님이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네요. 걱정입니다 하셨고 이현주님 기름값이 또 오를까봐 무서워지네요. 전쟁이 종식돼서 한시름 놓은 줄 알았는데 또 불안하게 만드는 미국이 원망스럽네요. 신은희님은 기름값이 불안해서 저희는 이번에 전기차를 구입했어요. 환경을 생각해서도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오늘 또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계속해서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서 전면전 이상의 더 큰 공격을 경고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뭐 기름값도 걱정이지만 그보다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삶의 터전을 잃고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희생 없이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서 모두 또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자님이 직장 내 괴롭힘은 근절돼야 하는데 유유하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익산시에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업체가 환경 미화원들을 상대로 사적인 업무에 동원하는 등 직장 내 갑질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또 주장이 제기됐다는 소식까지 전해 들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진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기사에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확실한 진상조사 이뤄져야 되고 문책도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오늘의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9270님이 안산의 한 사설 구급차 의료진입니다. 안산에서 대구로 환자분 이송해드리고 다시 올라가는 길에 청취 중입니다. 290km 두 번 왕복 운전하고 있는 팀장님 힘내세요 하면서 문자 보내주셨네요. 와 그러시구나. 안산에서 대구까지 이송을 하셨군요. 오늘도 진짜 너무 중요한 일 이렇게 항상 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일기예보의 좋아좋아 0570님의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일기예보에 좋아 좋아 듣고 왔는데요. 0570님이 안녕하세요. 신청곡 감사합니다. 내일은 여름을 대표하는 꽃 연꽃을 보러 갈 계획입니다. 연꽃 사진을 담으면 오당제 보여드릴게요. 아, 연꽃 사진 찍으시면 저희 오당제에도 공유해 주신다고 또 이렇게 신청곡 틀어드리고 있는 거 들으시면서 문자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0570님. 김연수님, 젠디 오늘은 남편이 늦는다고 해서 여유 있게 듣고 있어요. 오, 연수님도 오늘도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여러분도 계속해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한여름 빵 DJ와 트로트 90년대와 2000년대 히트곡이 진하 해수욕장에 2026 울산 서머 페스티벌 진하 뮤직쇼 개그맨 듀오 이상홍 이상민의 트로트 메들리 DJ 파티 미스터 트롯 탑 7 젊은 트로트 에너지 박성원 그때 그 시절 모두 김밥말게 했던 자두 90년대 댄스의 전설 룰라까지 세대가 함께 부르고 춤추는 한여름밤의 레트로 비치 콘서트 8월 8일 토요일 저녁 8시 울주 진하 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진하 뮤직쇼 그때 그 노래를 지금 이 바다에서 다시 만나요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인데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소소한 이야기도 다 들어드리니까요.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문자나 미니로 편하게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7170님은 적양 배추로 물김치 담그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적양 배추가 뭐지? 적양 배추구나. 붉은 양배추. 아 그렇군요. 이게 띄어쓰기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몰랐습니다. 그렇군요. 김미경님 경북 경산입니다. 더워도 너무 덥네요. 퇴근 후 강아지 산책 중인데 바람이 부는데도 땀 범벅입니다. 빙수 하나 사들고 집에 들어가야겠어요. 아 경북 경산 오늘도 더웠군요. 안 그래도 오늘 경북 지역에 경북 포항 그리고 경주 그리고 이 지역에 그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이 됐다고 해요. 이 폭염 중대 경보가 최상위 경고 단계라고 하는데 그만큼 진짜 더웠다는 거죠. 경산도 마찬가지로 많이 더웠을 것 같은데 8698님 오늘 원주 하늘입니다 하면서 사진을 공유해 주셨는데요. 와 구름이 마치 뭐라고 해야 되지? 토끼 같기도 하고 아주 몽글몽글 뭉게뭉게 멋지게 떠있는 예쁜 구름 사진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약간 해가 지고 있는 무렵 저녁에 찍으신 것 같아요. 요즘 또 해질 때가 참 예쁘더라고요. 여러분도 사진 많이 보내주셔서 사진을 통해서 보기만 해도 하늘이 진짜 예뻤구나 이렇게 감탄을 하게 되는데 오늘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767님 3년 만에 다시 간 강원도에서 휴가 보내고 집으로 가는 차안입니다. 너무나도 예쁜 바다 사진 많이 찍었어요. 당분간은 바다알이 할 것 같습니다. 5시간 30분 걸린 건 안 비밀요. 강원도도 휴가 다녀오셨군요. 어디에서 가셨는데 5시간 30분 걸리셨을까? 요즘에 휴가철이다 보니까 많이들 이동을 하시다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약간 좀 차가 막히는 거는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오랜만에 또 강원도 바다 보시고 오셔서 좀 힐링이 되셨을 것 같아요. 한상준님이 사연을 등기로 보내드렸는데 잘 받으셨을까요? 하면서 질문을 주셨는데 안 그래도 오늘 편지가 도착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한상준님이 안녕하세요. 올해 6월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프로를 처음 듣고 나서 현재까지 매일 애청하고 있는 한상준 애청자라고 합니다. 라디오를 들으면서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디오를 듣기 전에 많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8년 넘게 다닌 직장을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제가 많은 죄책감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내에게는 차마 말을 할 수 없었고 초등학생 자녀에게도 미안함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새로운 직장을 입사하려고 했지만 나이로 인해서 쉽지 않았어요. 열심히 노력한 결과 수많은 직장을 옮겨 다니면서 현재 직장에서 2년 넘게 일을 하고 오늘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2012년부터 사회복지사 직업을 갖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복지 분야가 저의 적성이 맞게 되어서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께서 따뜻하게 손잡아 주시면서 늘 감사하다, 최고다라고 해주시는 말에 힘이 납니다. 퇴근하고 나면 많이 지치고 힘들었는데 오후 8시부터 새로운 에너지가 재충전이 되는 프로가 되었습니다. 저 또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라는 라디오를 들을 때마다 힘이 나고 저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정성껏 써서 보내주셨어요. 상준님 듣고 계신가요? 편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당신 편이 이렇게 상준님께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저도 기쁘네요. 상준님이 힘들 때 위로해주는 젠디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미니의 글을 남겨주셨네요. 그동안 진짜 힘든 일이 많으셨는데 8년 넘게 다닌 직장을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됐다는 게 사실 정말 큰 일이잖아요. 막막하기도 하고 불안하고 걱정도 많이 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노력하셨고 그래서 또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잘 적응을 하게 되신 것 같아요. 또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이렇게 보람도 느끼시고 만나는 어르신분들께서도 좋아해 주시고 최고다, 감사하다 이런 말 들으시면 너무 힘이 나실 것 같은데 앞으로도 늘 이렇게 사명감 가지고 힘내서 나아가시길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편지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0365님이 신청해 주신 조 커커 제니퍼 원스의 Up Where We Belong 전해드릴게요.

조 카커 제니퍼 원스의 Up Where We Belong 0365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한정숙님, 저는 세종에서 순천 가는데 열차 타고 가면서 방송 들으며 가고 있어서 참 좋아요. 책을 가지고 다니는데 조명이 어두워서 책은 못 보겠고 라디오 듣고 가니 좋아요 하셨어요. 세종에서 순천까지 가시는군요. 이런 시간, 저녁 시간에는 기차 안도 어둡잖아요. 그럴 때는 책 읽으며 눈

목도 아프고 어둡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럴 때는 라디오를 듣는 게 제일 좋죠. 음악도 들으시고 또 사람들 이야기도 들으면서 순천까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174님, 젠디 여기 울산인데 연일 35도 이상인 현장에서 12시간 업무로 기진맥진하네요. 35도 이상의 현장에서 12시간 업무를 하고 계신 우리 8174님, 진짜 건강 관리 잘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물도 자주 챙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이 마르지 않아도 수분 보충을 꾸준히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6012님도 안녕하세요. 포항에 있는 철강회사 통근버스 기사입니다. 오늘 포항은 39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하신 직원분들 집까지 안전하게 내려드리고 회사 복귀 중에 잘 듣고 있어요. 포항은 장마철인데 비도 안 오고 무더위에 시민들이 더위에 지쳐 있습니다. 모두 힘이 나게 신나는 노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해드린 것처럼 경주, 포항, 경북 남부 동해안 지역에 체감온도 38도,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올려서 이게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되는 경우에 이제 내려지는 게 아까 전해드린 것처럼 폭염 중대 경보라고 합니다. 이거는 39도는 진짜 너무 더운 날이잖아요. 이럴 때는 정말 건강관리 유의해 주셔야 되고, 기사를 보니까 이게 발령이 되면은, 그러니까 폭염 중대 경보 수준이 발령되면 건강한 사람도 온열질환에 걸릴 위험이 아주 높대요. 그래서 발령되면 즉시 야외 활동을 멈추고 무더위 쉼터나 그늘을 이동해가지고 수분 섭취하고 또 주변에 계신 분들, 뭐 홀로 사는 어르신이나 이웃들의 안부도 확인하고 그렇게 좀 주변까지 잘 챙겨야 된다고 합니다. 진짜 다들 건강 관리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포항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범진호님은 기차 타고 왕복 8시간 걸려서 강원도 동해에서 고향 대구에 다녀왔습니다. 대프리카를 벗어나 동해에 오니 공기가 다릅니다. 동대구역 앞에는 무더위에 의자마다 위에서 수증기를 뿌려내도 숨이 턱턱 막혔어요. 28년 동안 거기서 살았는데도. 아, 대구도 또 많이 덥죠. 그러니까 이 더위가 사실 저는 차라리 비가 오는 게 좋긴 한데. 그래, 동해는 좀 시원한가요, 진호님? 동해는 그래도 대구보다는 시원하겠죠? 어쨌든 주말에도 내일도 더운 날씨는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근데 수도권 지역은 비가 또 조금 온다는 소식도 있네요. 수도권, 인천, 서울, 인천, 그리고 뭐 충청, 제주까지 소나기 소식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덥긴 하겠다. 열대야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4701님, 지금 퇴촌 우산천변 뛰는데 땀이 비 오듯 합니다. 지쳐가는 저에게 힘좀 주세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이런 날은 운동하실 때도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너무 무리해서 운동하시다가는 또 어지럽거나 뭐 구역질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수분도 잘 보충해 주시면서 적당히 평소보다는 좀 쉬엄쉬엄 달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양인님, 화물일 하는 남편 따라서 의정부에서 마석 거쳐서 춘천에 가구 2개 내려놓고 다시 가평에서 물건 싣고 마포에 내려주고 마포에서 또 물건 싣고 포천으로 가는 차 안이에요. 휴가 가는 차들도 많고 홍대 입구엔 사람이 많고 저는 차 안에서 9시간을 하염없이 앉아 있어서 엉덩이가 아프네요. 그래도 할수 있는 일이 있음에 감사하고 옆에서 운전하고 있는 세대준님 파이팅입니다. 아, 예전 우리 양희님 남편분이랑 같이 운전 오랫동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게요. 또 더운 날씨에 계속해서 차 안에서 운전하시려면 그것도 힘드실 텐데, 틈틈이 환기도 시켜주시고, 스트레칭도 잘 해주시고,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5139님, 젠디 여기는 강원도 태백입니다. 현재 기온 24도입니다. 우와, 태백 진짜 시원하네요. 가족들과 목포에서 강원도로 애들 방학 맞이 가족여행 왔어요. 저는 전에 밀양에 요리 배우는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아, 알죠, 알죠. 전화 연결했던 우리 밀양에서 열심히 요리 공부하고 있는 아드님을 둔 아버님. 강원도 태백으로 휴가 가셨군요. 시원한데요, 태백? 24도면은 정말 선선한 날씨잖아요. 너무 부럽습니다, 5139님. 휴가를 태백으로 가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그래도 이렇게 시원한 지역이 있다고 하니까 그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만

것만으로도 뭔가 좀 속이 좀 뚫리는 기분도 드는 것 같고 조금 덜 더웠으면 좋겠다. 모두가 덜 힘들도록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굿뉴스 퀴즈 만나볼게요. 0841님이 신청해 주신 어반자카파의 서울밤.

0: Walk, walk in the city of dust. I love the city.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5: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4: 노라이벌 랜드마크
5: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호 55 롯데건설.
6: 조가

0: 부탄가스의 힘.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20대 승객에게 따뜻한 위로와 함께 5,000원을 건넨 택시기사님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SNS에는 부산 택시기사님께 다하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작성자 A씨는 지난달 24일 개인적인 일로 지쳐서 평소 잘 이용하지 않던 택시를 타게 됐다고 합니다. 택시 안에서 가족과 통화를 하던 A씨는 하루 종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는데요. 통화 내용을 들은 기사님이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 A씨에게 5,000원을 건네면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뭐라도 사먹고 들어가라 이런 말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얼떨결에 5,000원을 받은 A씨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다고 하는데요. 세상은 냉혹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다면서 SNS에 기사님을 향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A씨는 기사님께 받은 5,000원을 결국 쓰지 못하고 아끼는 이것 사이에 넣어서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책 사이, 2번 냉정과 열정 사이, 3번 당신이 잠든 사이. 자,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된 내용을 묶어놓은 도서를 말하죠. 1번 책 사이, 2번 냉정과 열정 사이, 3번 당신이 잠든 사이.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이준석의 너에게 하고픈 말.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도서관 사서 서예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신가요? 시간에 쫓기어 정신없이 보내시진 않으신가요? 독서는 나의 이야기가 끝나면 너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작은 안부 같습니다. 오늘은 별일 없었는지 기분은 또 왜 그런지 누군가가 오랫동안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며 고민 끝에 건네는 인사처럼요. 요즘처럼 바쁜 일상에서 나의 안부를 물어줄 책 한 권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한 권의 책이 당신에게 말을 걸어올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USA.
1: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 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2: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의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3: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9시 뉴스입니다. 정교 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신도들의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신천지가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수도권 신도들을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관계자들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신천지는 경기 과천을 비롯해 고양, 가평,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건물을 매입하고 종교시설로 사용하려고 했지만

0: 주민 반대에 부딪혀 용도 변경 승인을 받아 합수부는 신천지의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신천지가 이러한 민원 해결을 위해 신도들에게 민주당 가입을 독려하고 실제로 신도들이 민주당에 가입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수십억 원대 조세 포탈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정교유착비리 합동수사본부는 오늘 이 총회장과 신천지 전 사업부장 정모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천지 단체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총회장 등은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전국 직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면서 수익 사업을 은폐하고 매점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75억 7천만 원 상당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란군이 미국과의 무력 충돌 14일째인 오늘 쿠웨이트 등의 미군 기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군은 성명을 통해 우레 작전 25단계의 하나로 알두화, 알아딜레, 오레이프잔 등 쿠웨이트에 있는 주요 미군 기지들을 드론으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군은 작전에 아라시 드론을 동원했으며 알아딜레 기지 내 미군 장비 보관 시설, 알두화 기지의 미군 병력 주둔지, 오레이프전 캠프의 주둔지를 정밀 타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룡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에서 복무 중인 해병대 병사들이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진술이 나와 군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 직할부대인 계룡대 근무지원단은 관련 제보를 인지하고 즉시 성고충 전문 상담관 면담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조사하는 한편 군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 대응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군사경찰대대에서는 해병대 선임병 2명이 후임병들에게 폭행과 욕설을 하고 알몸으로 샤워장을 기어다니게 하거나 고추냉이 섭취를 강요하는 등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오겠으며 그 밖에 전국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 산지 최고 60mm,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중남부 내륙 산지 최고 40mm입니다. 전국 대부분이 무덥겠습니다. 서울지만 지금은 28.8도입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무더위에 지치는 건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죠. 비좁은 사육장에 모여 사는 가축들도 찜통더위에 고통을 받습니다. 실제로 해마다 100만 마리가 넘는 가축이 폭염에 폐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하지만 사회의 대응 체계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가축이 축사에서 숨졌는지 아니면 차량으로 이송 중에 숨졌는지가 구분되지 않고요. 현황 파악이 안 되다 보니 맞춤형 대책도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폭염 대책을 마련할 때 가축의 안전도 함께 살펴보면 어떨까요? 더 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5: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6: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택시 안에서 참았던 눈물을 쏟아낸 20대 승객에게 기사님이 뭐라도 사 먹으라면서 5천 원을 건넸다고 하는데요. 승객은 이 5천 원을 참아 쓰지 못하고 어디에 보관 중일까요? 3771님 정답은 책 사이입니다. 학창시절에 낙엽이나 단풍잎, 클로버를 주워서

0: 작가님께서 딸처럼 안쓰럽게 봐주셨던 것 같다면서 5천 원을 아끼는 책 사이에 넣어서 소중히 간직하고 있고 살아가다가 또 힘든 날이 찾아와도 이 기억으로 하루를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굿뉴스 퀴즈 살펴봤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부는요. 환인제약, 안 터지는 맥스부탄, 웰템, 음주 후엔 티맵대리, 휴온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빙그레, 가마치 통닭, 음식물 처리기 휴렉과 함께합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바쁜 하루,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주말에는 산으로 떠나보는 거 어떠세요? 주말엔 산으로! 주말 산행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분이죠. 오늘도 당신 편의 등산 리더 월간산의 윤상준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월간산 윤상준입니다.
0: 기자님 2주 만에 뵙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1: 아, 네. 2주 만에 오랜만에 뵙네요.
0: 네.
1: 예, 그동안 비가 많이 왔죠.
0: 맞아요.
1: 예, 그래서 아주 제 마음도 갈팡질팡 했습니다. 예, 요즘 제가 살 빼느라고 네.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날씨 앱을 계속 확인했어요.
0: 네,
1: 오늘은 날씨가 좋으면 달리기를 하러 나가자. 날씨가 안 좋으면 그냥 쉬자.
0: 네.
1: 그 날씨에 따라서 결정을 했는데 아, 그에 따라서 아주 조급하고 아주 실망스럽고 아주 기쁘기도 하고 오락가락하는 나날이었습니다.
0: 그렇군요.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1: 네. 좀 빠졌죠.
0: 네.
1: 네, 좀 헬쓱해졌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네. 그런데 다음 주 날씨 예보를 보니까 또 구름이 대부분 다 걷혀 있어요.
0: 네.
1: 네. 그래서 장마철이 끝난 것 같은데 이제 본격 피서를 즐기려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네, 휴가 계획 있으세요?
0: 저도 곧 휴가를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어디를 가야 될지 그거는 잘 못 정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어디로 가면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기자님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을까요?
1: 아, 네. 그래서 오늘 주말엔 산으로 해서 소개해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0: 네.
1: 특히 이 젠지처럼 막 갈까 말까 어디로 갈까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서
0: 네.
1: 잠깐이라도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장소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0: 오, 좋습니다.
1: 네, 이거 저기 제가 아껴둔 데인데
0: 와.
1: 네, 이렇게 어디 여기 좋다고
0: 네.
1: 막 떠벌리고 다니진 않았었어요.
0: 소문내기 싫으셨군요.
1: 네, 좀 아껴둔 데예요.
0: 네,
1: 어디냐 하면은 경기도 포천에 있는 지장산입니다.
0: 지장산?
1: 네. 여기 산 아래 계곡이 있는데
0: 네.
1: 일명 지장산 계곡이라고 부릅니다.
0: 오~
1: 네, 말하자면은 여기 소형 계곡이에요.
0: 네.
1: 작은 계곡.
0: 아~
1: 네, 잠깐 갔다가 쉬었다가 올 수 있는 곳. 근데 젠디는 산에 안 가도 계곡으로 놀러 간 적이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최근에 간 계곡 있나요?
0: 아니요.
1: 없죠?
0: 최근에 잘 안 갔던 것 같은데.
1: 네.
0: 근데 지장산은 같은 이름의 산이 몇 개 있다면서요?
1: 아, 네. 지장산이라는 이름이 전국에 꽤 있어요.
0: 네.
1: 경기도 포천에 있는 지장산 오늘 소개해드릴 곳이고요.
0: 네.
1: 그리고 전북 무주에 있는 지장산 진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 영동의 지장산 상주에 있고요.
0: 네.
1: 전남 화순의 지장산 광주에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이렇게 지장산이 여러 지역에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포천의 지장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0: 지장산이 여러 군데 있군요. 네. 오늘은 포천에 있는 지장산 이야기 해볼 건데 기자님 처음에 지장산 계곡을 어떻게 찾게 되셨어요?
1: 네, 이 수많은 지장산 중에 왜 하필 포천의 지장산이었느냐. 네. 짤막하게 우리 가족에 관련된 사연을 설명해 드리자면은
0: 좋아요.
1: 원래 우리 집에 저기 에어컨이 없었거든요.
0: 네.
1: 한 7년인가 8년 정도 에어컨이 없이 살았어요.
0: 오, 진짜?
1: 네. 그래서 더운 날에도 꿋꿋하게 버티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한테는 이 피서라는 개념이 네. 아주 아주 명확했어요.
0: 아.
1: 네, 더위를 피하는 곳, 헉. 피하는 날.
0: 오.
1: 네, 그래서 아주 절실했거든요.
0: 우와.
1: 그래서 아내가 어느 날 너무 이 더위를 견디기가 힘들었는지 네. 스마트폰으로 막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걸 딱 보여주는데 네. 여기 지장산 계곡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0: 네.
1: 근데 저도 잘 몰랐던 곳이에요.
0: 네,
1: 월간산에 잘 소개도 안 된 곳이었고.
0: 진짜?
1: 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당연히 호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요.
0: 그렇겠네요.
1: 네, 그래서 아내를 그냥 따라서 무작정 가봤죠.
0: 와.
1: 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뜻밖의 피서를 즐기다 왔습니다. 네, 그 뒤로 여기 더울 때면은 종종 여기 가서 쉬었다가 왔어요.
0: 와.
1: 여기서 피서라는 개념을 조금 더 알아볼게요.
0: 피서.
1: 네, 옛날에 우리 저기 에어컨 설치된 실내가 별로 없었죠.
0: 예전엔 그랬죠.
1: 네, 심지어 저 초등학교 때도 선풍기 딱 두 대만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0: 아, 진짜. 네, 저희 때 천장에 이렇게 달려 있었던 거 같아요.
1: 네, 맞아요. 천장에 네. 딱 두 대 그랬었죠.
0: 네.
1: 네, 그런데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도 그러니까 피서는 말 그대로 더위를 피하기 위한 일정의 기간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피서 개념은 좀 다른 것 같죠?
0: 맞아요.
1: 네, 더위를 피한다기보다 몸과 마음을 좀 쉬기 위한 기간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 가족에게 이 지장산 계곡은 피서로서 피서할 수 있는 장소로서 아주 유용했고요.
0: 네.
1: 그리고 가까웠고 사람이 얼마 없었고
0: 네.
1: 네, 물이 차가워서 더위를 잠시 잊게 해줄 만한 아주 딱 피서하기에 딱 제격인 장소였습니다.
0: 그야말로 진짜 피서지네요.
1: 네.
0: 오늘 이야기 나눌 경기도 포천의 지장산 계곡 가보신 분들 아마 계실 것도 같은데 문자나 미니로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먼저 지장산은 평소에 등산객들도 많이 찾는 산인가요?
1: 제가 여기 여름에 한번 가보고 나서 겨울에도 한번 가봤어요.
0: 네.
1: 이 위쪽에 산이 어떤가 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는 산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변이 군사 접경 지역이고요.
0: 네.
1: 그리고 산이 좀 험해요.
0: 네,
1: 그래서 산길이 조금 좁고 그 바위산으로 돼 있어서
0: 네.
1: 좀 위험하기도 해요.
0: 아, 그래요?
1: 네, 사람이 많이 찾지는 않는 산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계곡길을 따라서 지장산 정상까지는 아주 잘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물놀이 하다가 심심하면 이 지장산 정상까지 갔다 와도 돼요. 네, 한 3, 4시간 걸릴 거예요.
0: 3, 4시간 정도. 네,
1: 갈 때는 꼭 긴바지를 입고 가셔야 됩니다.
0: 그러니까 물놀이 하다가 그대로 가면 안 되고 긴바지 네. 입고.
1: 네.
0: 근데 심심하면 갔다 오라고
1: 하셨다고. 네. 심심하면 아주 심심하면.
0: 아주 심심하시면 네. 바지 입고 다녀오시고요. 오늘 방송 듣고 한번 가볼까 하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떤 매력이 있는 곳인지 좀 더 소개를 좀 해주세요.
1: 네, 여기는 경기도 포천에 있고요. 바로 옆이 철원하고 연천이에요.
0: 아, 진짜?
1: 네, 또 바로 앞이 휴전선입니다.
0: 네.
1: 북한하고 가까워요.
0: 아.
1: 그래서인가 유명한 계곡인데 사람이 또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0: 네. 네.
1: 덕분에 아주 물도 깨끗합니다. 우선 이 지장산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0: 네.
1: 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주변 산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뾰족뾰족한 모양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대 산들을 일컬어 보계산이라고 했었어요.
0: 보계산.
1: 네, 이 보계가 부처나 보살 머리 위에 쓰는 어떤 장식 같은 거거든요.
0: 네.
1: 예, 꼭 그 모양 같죠?
0: 오.
1: 예, 그래서 이 지장은 뭘까? 한다면은 지장보살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스님의 머리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지장산이에요.
0: 네.
1: 예, 높이는 876m고요. 그러니까 이 지장산 계곡은 이 봉우리 아래로 흐르는 계곡입니다. 높이가 이렇게 그리 높은 편은 아니어가지고요. 계곡이 그렇게 많이 크진 않아요. 막 네. 웅장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대신에 길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옆에.
0: 네.
1: 옛날에 찾아보니까 커다란 SUV 차량으로 오르내리기도 했답니다.
0: 차로 갈 수 있어요.
1: 네, 오프로드 성지였어요.
0: 와.
1: 네, 전국에 5대 성지가 있는데
0: 네.
1: 그 중에 하나였답니다.
0: 오.
1: 네, 그래서 또 여기는 찾아보니까 90년대 초중반까지 은둔의 피서지라고도 불렀습니다.
0: 은둔의 피서지요?
1: 네. 당시에는 여기 도로 사정이 이렇게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접경지역 근처라가지고 일반인이 가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0: 아.
1: 네, 지금은 그래도 주변에서 이 계곡을 좀 많이 찾는 것 같은데 예전에 오프로드 길로 쓰였던 널찍한 돌 옆으로 이게 계곡이 흐르고 있고요. 이 길을 따라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적당한 장소가 군데군데 나와요.
0: 네.
1: 그래서 여기다 싶으면 들어가면 됩니다. 네, 그리고 임도 중간중간에 화장실도 잘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그 계곡을 이용하기가 아주 좀 편리한 편이고요.
0: 그렇군요.
1: 네, 그리고 물이 아주 차가워요.
0: 진짜?
1: 네, 네. 한여름에도 계곡 안에서 몇 분 못 버틸 정도로.
0: 그 정도로요?
1: 네. 이유가 있어요.
0: 왜요?
1: 여기가 풍혈이라고 합니다.
0: 풍혈?
1: 풍혈지대.
0: 풍혈지대.
1: 네. 처음 들어보셨죠?
0: 네.
1: 네. 풍혈이 여름철에 땅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원한 바람을 뜻해요.
0: 아.
1: 네, 그러니까 바람풍에 구멍 혈자를 씁니다. 즉 바람 나오는 구멍을 뜻하는데 이 지장산 이쪽 산이 그러니까 바위산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0: 네.
1: 이 바위 구멍에서 시원한 바람이 숭숭 나온다는 걸 뜻합니다.
0: 와.
1: 네, 이 풍혈이라고 부르는 지대에 가면은 마치 이렇게 거대한 에어컨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에요.
0: 오. 네,
1: 이런 곳을 얼음골이라고도 하는데 너덜지대가 발달한 곳에서 이 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0: 너덜지대가 뭐예요?
1: 네, 그러니까 너덜지대가 바위들이 바위 돌기둥들이 서 있어요.
0: 네.
1: 근데 그게 오랜 시간 풍화를 돼가지고 무너지면서 돌 무더기가 쌓여 있는 지대 그런거든요.
0: 그런 데를 말하는 거죠.
1: 네, 네. 혹시 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돌 무더기
0: 네,
1: 지대.
0: 네.
1: 네, 여기.
0: 사진으로 지금 저희 작가님이 보여주신
1: 네, 맞습니다.
0: 이런 데를 너덜지대라고.
1: 네.
0: 네.
1: 그러니까 이 너덜지대 안에 한겨울에 차가운 공기가 돌덩이들 속에 이렇게 딱 갇혀 있어요.
0: 네.
1: 그러다가 여름이 되면 이제 슬슬 기어 나옵니다. 이 찬 공기들이.
0: 와, 신기하다.
1: 네. 그러면서 에어컨 기능도 하고 그 밑에 있는 지하수도 차갑게 온도를 낮추는 거죠.
0: 진짜 그야말로 피서지네요.
1: 네. 그래서 국내 여러 산에서 이 풍요를 맛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지장산이 그중 하나고요.
0: 네.
1: 그리고 지장산의 지질이 응해암으로 되어 있답니다.
0: 응해암.
1: 네, 이 응해암이 이 너덜지대를 이루는 아주 대표적인 바위 성질이에요.
0: 네.
1: 네. 그리고 아까 저기 너덜지대 설명드렸죠.
0: 네.
1: 그래서
0: 이런 이제 너덜지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원하다.
1: 그렇죠.
0: 근데 6118님이 또 문자 주셨네요. 밀양 표충사도 그렇대요.
1: 네, 맞습니다. 아마 밀양 아까 거기 보신 사진이 밀양 쪽 사진도 있을 거예요.
0: 네. 아까 너덜지대 사진을 한번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이렇게 바위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지대를 말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물이 차갑고 또 그렇기 때문에 피서지로 또 딱이고 이야기만 들어도 벌써 막 지금 추워지는 것 같아요. 너무 시원해가지고. 근데 지장산 외에도 풍혈로 유명한 곳들 방금 또 문자 보내주셨지만 어디 있나요?
1: 말 나온 김에 우리나라에서 풍혈로 유명한 곳 알려드릴게요.
0: 네.
1: 밀양 얼음골 아까 저기 말씀해 주셨죠?
0: 얼음골.
1: 네. 밀양 얼음골 있고요. 여기는 제약산 북쪽 사면에 있어요.
0: 네.
1: 그리고 전북 진안의 풍혈 냉천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0: 이름들이 다 얼음, 냉천 막 이런데요.
1: 네. 여름에도 시원한 곳이에요. 아주. 대관령 청옥산에도 얼음골이 있고요.
0: 네.
1: 충북 제천에 가면 능강계곡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도 아주 시원합니다.
0: 와.
1: 네, 경북 의성에도 빙계계곡이 있고요.
0: 빙계계곡?
1: 네. 그리고 울릉도 나리분지도 대표적인 풍혈지대입니다.
0: 그렇군요.
1: 네, 이 지대에 특징이 있어요.
0: 어때요?
1: 경사가 좀 가파르고요. 바위 재질이 아까 말씀드린 응해암 그리고 유문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또 숲이 울창해요. 햇볕을 가려서 좀 서늘한 지역이죠.
0: 네.
1: 네, 지장산 계곡이 이 특성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0: 그렇구나.
1: 네.
0: 3580님이 밀양 얼음골도 시원해요 하면서 사진을 또 보내주셨는데 우와 여기 결빙지라고 써 있어요. 앞에 돌들이 막 쌓여 있는 그곳에.
1: 네. 여기 아마 저기 구멍들이 다 보이죠?
0: 네.
1: 그 구멍에서 이제 그 차가운 바람들이 숭숭 나올 거예요.
0: 저 앞에 서 있으면은 시원해요?
1: 네.
0: 에어컨처럼?
1: 네.
0: 너무 신기하다.
1: 휴가 때 여기 한번 가보시죠.
0: 와, 너무 신기하네. 마치 동굴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
1: 맞아요.
0: 들 것 같고. 네.
1: 동굴은 근데 좀 답답한 면도 있는데 여기 가면은 좀 뚫려 있어서 더 시원합니다.
0: 와, 3567님이 지난 냉천사도 이야기해 주셨네요. 아까 풍혈 냉천 거기 말하는 거예요?
1: 맞아요. 풍혈 냉천입니다.
0: 신은희님, 의성 빙계 계곡 가봤어요. 정말 시원해요.
1: 네, 지금 가면 아주 딱 좋습니다. 에어컨 없는 분들 여기 가서 한 며칠 동안 있어도 될 것 같아요.
0: 진짜 그렇군요. 여름에도 이렇게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곳들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럼 기자님, 지장산 계곡에 갈 때 챙겨가면 좋은 것들 뭐가 있을까요?
1: 제가 놀 때도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0: 등산 갈 때처럼.
1: 네. 네. 옛날에 제가 월간산 잡지를 이렇게 뒤적이다가 네. 아주 재미있는 문구를 발견했어요.
0: 뭐예요?
1: 네, 옛날 선배님인데 박인식 기자라는 분이 쓴 네. 글이에요. 자,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0: 네, 좋습니다.
1: 놀 줄 모른다는 말에 관해서 아니,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네. 놀 줄 모른다는 말은 그 환경에 잘 대처하면서 즐기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다. 초보자들이 실패하는 것은 야외 생활을 가볍게 생각하고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네, 뭔가 좀 확 때리는 면이 있죠.
0: 그렇네요. 환경에 잘 대처하면서 즐기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네. 좀 준비할 것들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1: 이 말에 따라서 놀 줄 안다는 소리 좀 들으려면은 일단 수륙 양용 수영복 있으면 좋습니다.
0: 수륙 양용 수영복?
1: 네. 그러니까 간단한 산행도 할 수 있고 네. 물에 빠져도 입을 수 있는 등산복.
0: 수륙 양용.
1: 네, 네. 이게 잘 마르는 재질로 돼 있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이런 반바지가 있으면 좋고요.
0: 네.
1: 그리고 작은 방석 꼭 챙기셔야 됩니다.
0: 작은 방석은 뭐에 필요해요?
1: 그러니까 계곡에서 네. 아무데나 저기 가서 놀자 그럼 바로 자리를 펴서 앉아서 쉴 수 있는 네, 작은 방석 있으면 좋고요.
0: 네.
1: 그리고 에어매트도 있으면 좋습니다.
0: 에어매트?
1: 네. 저희 백패킹이나 야영할 때 자주 쓰거든요.
0: 네.
1: 바람을 불어서 쓰는 매트예요. 잠잘 때 네. 밑에다 깔아놓고 자는 건데 이거를 하나 챙겨갔다가 네. 계곡에 물 띄워놓고 이렇게 바람을 불어서 이걸 띄워놓으면 네. 둥둥 떠서 더 재밌게 놀 수 있을 거예요.
0: 튜브처럼?
1: 네, 맞아요.
0: 그렇군요.
1: 네. 에어매트가 있으면 좋고요.
0: 네.
1: 그리고 살짝 추울 수도 있으니까 방수 재킷 같은 것도 챙기면 좋습니다.
0: 방수 재킷까지.
1: 네, 먹을거리하고 간식거리는 아주 많이 가져가는 게 좋고요.
0: 아주 많이요?
1: 네.
0: 주로 뭐 가져가세요?
1: 저는 그 주변에서 그 통닭 시켜가지고 가져가요.
0: 우와 네. 맛있겠다.
1: 네.
0: 와, 물놀이 하다 보면 배고프잖아요.
1: 맞아요.
0: 맛있게 드시고 쓰레기는 챙기시고
1: 쓰레기 봉투도 꼭 챙겨가셔야 되고요.
0: 쓰레기 봉투.
1: 네, 마지막 중요한 게 있는데
0: 네.
1: 비 예보가 있거나 비가 내리는 날에는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0: 그렇죠.
1: 네, 계곡이 금방 불어나거든요. 그래서 고립될 수가 있어요. 가면.
0: 비 오는 날은 또 비 예보가 있는 날은 절대 가시지 말라는 말까지 해주셨고요.
1: 네.
0: 또 다른 주의점이 또 있다면서요?
1: 아까 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군사 훈련 지역이라고.
0: 네.
1: 그래서 대포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0: 훈련하느라고.
1: 네. 저 얼마 전에 여기 갔다가 진짜 네. 대포 소리가 뻥뻥 들려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
0: 그래요?
1: 네. 전쟁 일어난 줄 알았어요.
0: 네. 네.
1: 그래서 지금은 휴가철이라서 뭐 이렇게 훈련을 안 할 것 같기는 한데
0: 네.
1: 그래도 여기가 연천, 철원, 적경지대라는 걸 생각하고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0: 그래야겠네요. 자, 오늘은 더위를 피하기 좋은 곳 경기도 포천에 있는 지장산 계곡 만나봤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여름이면 꼭 찾는 산이나 계곡이 있다면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기범님이 여름의 지장산과 계곡의 이야기 들으니 조용필님의 여행을 떠나요 생각나네요. 푸르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하고 신청곡 보내주셔서 이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0: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박희범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주말의 산으로 월간산 윤성준 기자님과 함께 경기도 포천에 있는 지장산 계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릴게요. 1489님이 윤성준 기자님 목소리가 젊은 산신령 같아요.
1: 네,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칭찬인가?
0: 그만큼 약간 신뢰감이 느껴진다.
1: 아,
0: 뭔가
1: 그런가? 영험함이 느껴지는
0: 맞아요.
1: 목소리인가요?
0: 와닿는다. 마음에. 네. 저도 그렇거든요. 기자님이 얘기해 주시면 막 빨려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데.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1: 아니요. 저 그런 소리 하나도 못 듣는데.
0: 진짜요?
1: 네, 저는, 재미없다는 소리 많이 듣는데.
0: 그래요? 저는 이 시간에 항상 막 마치 좋아하는 수업을 기다리는 그 학생처럼 아무튼 기자님이 네. 해주신 얘기가 너무 재밌고 그런 뜻이신 것 같아요. 1489님.
1: 네. 감사합니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0: 네. 0254님. 지장산 앞에 있는 막국수 맛있어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1: 네. 저 지장산 저도 이거 봤는데 너무 쉽게 맛집을 찾는 것 같아서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0: 아, 막국수요? 네. 원래 유명해요?
1: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눈에 띄거든요.
0: 네. 네.
1: 근데 이게 맛집이 이렇게 눈에 쉽게 띌 리가 없다 해가지고 아직 맛보지는 못했습니다.
0: 그랬군요.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2: 한낮에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며칠간 계속되는 폭염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실내로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합니다. 외출을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최대한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물은 약 15분 간격으로 자주 마시고 운동 후에는 스포츠 음료로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해야 합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주말엔 산으로 월간산 윤성준 기자님과 함께 경기도 포천에 있는 지장산 계곡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앞에서 문자로 우리 기자님 목소리가 젊은 산신령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김명자님이 젊은 산신령의 순간 웃음 터졌어요. 김살랑님 신령님이 노하셨다 크크 가셨고 박희범님은 옛날 내적 무도사 배추도사 동화 같은 이렇게 글 남겨주셨네요.
1: 네. 저기 젊은 산신령이 좀 약한 게 있습니다. 오늘은 등장하지 않으셨는데
0: 네.
1: 좀 이렇게 썰렁한 개그 남겨주시는 분 방송사고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세요.
0: 부장님 개그 좋아하시는 자, 앞에서 0254님이 막국수를 추천해 주셨는데 이분도 2526님도 지장산 가시면 꼭 막국수 드시고 오세요. 정말 맛있어요. 출렁다리도 있고요.

0: 하고 추천을 해주셨네요.
1: 네, 출렁다리가 저기 있어요. 한탄강 지질공원 쪽에. 네, 제인폭포라고 아주 가깝거든요. 거기에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0: 출렁다리도 보시고 막국수도 드시고. 신은희님은 지장산 계곡 수심은 깊지 않나요? 하고 물어보셨네요.
1: 계곡 폭이 조금 좁은 편이라 가지고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네,
0: 괜찮아요.
1: 아주 깊어봤자 제 머리 위 꼭대기 닿는 정도?
0: 깊네. 그 정도면 막.
1: 아니요. 제가 키가 좀 작아가지고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0: 그렇군요. 좋네요. 그 물놀이 하기 딱 좋다.
1: 네,
0: 좋은
1: 맞아요.
0: 거죠? 네. 8560님, 여기 강원도 홍천인데요. 여기도 물이 얼음물이라 몸 담그고 5초 이상 못 있어요.
1: 네, 거기는 아주 깊은 산골인가 보네요. 홍천에는 풍열 못 들어봤는데.
0: 근데 이렇게 물이 차가우면은 물놀이를 어떻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 그러니까 물놀이보다
0: 발 담그는
1: 발
0: 건데?
1: 담그고 이렇게 더위를 쫓는 역할로는 충분한 거죠.
0: 그런 느낌으로. 3185님, 전라도는 지리산이 최고죠. 계곡에 들어가면 너무 시원해요.
1: 아, 지리산은 계곡 말고도 계곡에 있는 폭포도 아주 볼만한 게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것도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0: 좋습니다. 1974님, 월악산 송계 계곡도 시원한 게 너무 좋아요. 물도 깨끗하고.
1: 네, 여름에는 산에 가야 됩니다. 산이 좋으세요? 바다가 좋으세요?
0: 둘 다.
1: 둘 다요?
0: 네.
1: 산은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요?
0: 아니에요, 산 좋아해요.
1: 그래요?
0: 단지 산 올라가는 게 싫을 뿐이지, 산 자체는 좋아해요.
1: 아, 그래요? 네. 좋다고 하셨으니까 언제
0: 네.
1: 한번, 네, 가는 걸로.
0: 알겠습니다. 6365님, 경북 청송의 주황산도 시원합니다.
1: 아, 주황산도 좋죠. 주황산이 근데
0: 네.
1: 꽤 멀어가지고,
0: 오, 그래요?
1: 저희가 출장을 가기를 되게 꺼려하는
0: 아, 그 정도로 멀어요?
1: 지역입니다.
0: 서울에서 가면 얼마나 걸려요?
1: 한 5시간 정도
0: 와,
1: 걸릴 거예요.
0: 진짜
1: 네,
0: 멀구나.
1: 이 청송 그쪽 지역이 흔히 말하기를
0: 네.
1: 이게 신체 부위로 등 쪽에 달려있다 그래가지고 손이 잘안 닿는 곳. 가려워도 못 긁는 곳.
0: 그런 표현을 또 하는군요.
1: 네. 그런 지역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0: 네.
1: 아무튼 청송 주황산도 계곡으로 유명하죠.
0: 네. 2451님, 청도의 운문산도 여름에 좋아요. 영남 알프스 들어보셨나요? 여기는 다만 체력이 있을 때 가주셔야 돼요. 등산화 신고 스틱 꼭 챙기고요.
1: 네. 아, 영남 알프스는 가을에 또 가야죠. 여기 억새가 유명하니까 그때 가면 좋은데 운문산이 자주 등장하네요. 네, 운문산도 다음에 정리를 한번 해서 알려드려야겠어요.
0: 좋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의 사연까지 만나봤고요. 그 계곡에서 이렇게 신나게 놀고 나면 출출할 것 같은데 아까 뭐 막국수도 추천해 주시긴 했지만 기자님이 추천하는 먹을거리 뭐가 있나요?
1: 네, 제가 여기 출장 가가지고 뭐가 맛있을까 한참을 찾았었어요.
0: 네.
1: 근데 이게 포천 이 지장산 계곡 앞에 아까 막국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0: 네.
1: 이게 너무 쉽게 찾는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안 갔어요. 네, 좀 어렵게 찾아보자.
0: 역시.
1: 네, 조금 사람들이 진짜로 이 지역민들이 좋아하는 데를 좀 찾아보자.
0: 지역 맛집.
1: 네,
0: 네.
1: 해서 돌아서 연천까지 갔고요. 그래서 찾아냈습니다.
0: 어딘가요?
1: 네, 여기가 닭요리의 진심인 곳이에요. 네,
0: 닭집이에요?
1: 경기도 연천군이 있어가지고 조금 거리는 있지만
0: 네.
1: 실망하진 않을 겁니다. 예, 이 집의 모든 메뉴가 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닭 육수로 맛을 낸 닭칼국수가 아주 맛있고요.
0: 맛있겠다.
1: 예, 그리고 닭날개 구이가 또 따로 있어요. 예, 이것도 아주 맛있습니다.
0: 맛있겠다.
1: 네, 그리고 이 집에서 또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0: 네.
1: 반찬이 특히 맛있어요.
0: 반찬 맛있는 집이 진짜
1: 예,
0: 맛집이죠.
1: 아주 새빨간 깍두기가 나오는데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예, 이 닭하고 입맛 돋는데 아주 좋습니다.
0: 맛있겠다.
1: 예, 가격도 착해요.
0: 어때요?
1: 닭칼국수하고 닭곰탕 그리고 닭게장이 8,000원이에요.
0: 한 그릇에?
1: 예, 싸죠 아주.
0: 싸네요.
1: 예, 그리고 닭한 마리 대짜가 4만 원, 중짜가 3만 원.
0: 네.
1: 닭날개구이 아까 15,000원이에요.
0: 네.
1: 내일이 중복이잖아요.
0: 네.
1: 예, 여기 가면 딱이겠네요.
0: 그러게요. 닭곰탕에 닭게장, 닭한 마리,
1: 네.
0: 닭날개구이까지.
1: 저기 상호를 조금 말씀드려도 되나요?
0: 살짝만.
1: 예, 소문난 000 칼국수집.
0: 소문난 뭐뭐뭐 칼국수.
1: 네.
0: 여기 근처 가면은 꼭 여기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저
1: 여기 꼭 가보셔야 돼요.
0: 닭칼국수도 맛있을 것 같고 닭날개구이도 진짜 별미일 것 같아요.
1: 네.
0: 자, 이렇게 신지연님이 또글 남겨주셨는데 닭칼국수 좋아하는데 맛있겠어요 하고 또글 남겨주셨네요.
1: 네, 내일 주말인데 뭐 지장산 계곡까지 안 가시더라도 네. 여기 가서 닭요리 먹고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그럼 좋겠네요. 자, 이렇게 또 오늘은 지장산 계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0: 안녕하세요, 기자님. 오늘 이제 끝나고 집으로 가시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1: 아,
0: 일하러
1: 제가
0: 가시나요?
1: 여기 오기 전에 또 운동을 하고 와가지고
0: 네네.
1: 밥을 못 먹었어요.
0: 아직까지요?
1: 예, 그래서 배가 고파가지고 어디 들러서
0: 배고프시겠다.
1: 밥좀 먹고 가야 될것 같네요.
0: 뭐 드실 거예요?
1: 김치찌개 먹을까 생각
0: 아,
1: 중이에요.
0: 맛있겠어요.
1: 예, 제가
0: 맛있게
1: 요즘
0: 드실 거.
1: 기진맥진에 중독이 돼 있어가지고
0: 그게 뭐예요?
1: 운동하고 나서 막 힘이 다 빠져 있는 상태.
0: 네.
1: 예, 그 기분이 좀 좋아요.
0: 아, 뭔지 알아요.
1: 예.
0: 오,
1: 개운한 느낌. 예,
0: 네.
1: 이거에 중독돼가지고 예, 아주 지금 골치 아프게 생겼습니다.
0: 기진맥진하게 또 김치찌개 맛있게 드시고
1: 네.
0: 주말에는 쉬시나요?
1: 주말에도 이 기진맥진 하러 갑니다.
0: 운동하시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신은희님이 젊은 산신령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글
1: 아유,
0: 남겨주셨네요.
1: 네. 감사합니다.
0: 덕분에 오늘도 재밌게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월간산 윤성준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0509님이 신청해주신 딕펑스의 비바 청춘 듣고 올게요.

딕펑스의 비바 청춘 듣고 왔습니다. 0509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였는데요. 저는 회사에 소속된 배송 기사입니다. 현재는 야간에 배송을 하면서 목요일에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부터는 휴무일이 토요일로 변경돼서 주말을 활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평일에는 힘이 들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지금껏 만나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한 많은 모임에도 나갈 수 있어서 그나마 워라밸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도 주말을 이용한 캠핑이라든지 많은 모임을 통해 폭넓은 인간관계 및 다양한 활동으로 활력을 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또 택배 배송하시는 우리 기자님. 야간 배송하시고 목요일엔 쉬고 계시고. 근데 이제 8월부터 휴무일이 토요일로 변경돼서 아내분이랑 같이 또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어서 좋다는 이야기를 문자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무더위 속에서 항상 고생 많으시죠. 우리 택배 기사님들. 진심으로 항상 감사드리고요. 건강 잘 챙기시면서 안전하게 또 배송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0509님은 모처럼 토요일 쉬시니까 토요일을 8월부터는 즐겁게 누리셨으면 좋겠네요. 3493님 파주에서 개인 택시합니다. 손님들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운행 중입니다. 라디오 음악에 즐거움을 더해주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파주에서 또 택시 운전하시는 우리 기사님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도 항상 시민들을 위해서 묵묵하게 운전하고 계시는 모든 택시 기사님들 또 버스 기사님들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또 전하고 싶고요. 안전 운전하시고 오늘도 힘내세요. 8430님 처음 문자 보내요. 회사 언니랑 야근하면서 이어폰 두 개를 하나씩 나눠 끼고 라디오 듣고 있어요. 언니 우리 같이 힘내자.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요. 회사 언니분이랑 진짜 돈독하신가 봐요. 사이가 이렇게 사무실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고 계신 것 같은데 두 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또 힘내시고 주말이니까요. 내일부터 또 내일 주말을 누리셨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주말 일기 받아보겠습니다. 내일이 중복인데 여러분 맛있는 거 뭐 드실 건가요? 이번 주말 어떻게 보낼 계획이신지 오당제 공유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코그니토의 에브리데이, 위켄드의 아웃 오브 타임 두 곡 듣고 올게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냄새나고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주말 일기 소개해드릴게요. 박성남님이 내일이 중복이라서 삼계탕용 닭을 5마리 사왔어요. 내일은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미리 사다 놨습니다. 삼계탕과 함께 마시면 어울리는 술은 뭐가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셨는데 아, 사람을 잘못 고르셨네. 저는 술을 안 마셔가지고. 근데 삼계탕 먹으러 가면 인삼주 같은 거 나오더라고요. 그쵸? 먹기 전에.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몸보신하려고 건강을 위해서 삼계탕을 먹는데 거기다 술을 마시면은 이게 안 좋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담금주 같은 거, 건강에 좋은 술, 인삼주 이런 거 드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적당히 드시면 좋겠네요. 김명자님, 내일은 딸이랑 오이도 맛집에 갑니다. 주말에 비 온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젠디, 비가 오지 않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따님이랑 또 오이도 나들이 가시는군요. 아마 지금 보니까 내일 비 소식이 그렇게 뭐 소나기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내일 맑은 하늘과 함께 좋은 날씨 가운데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고 오시기를 바랄게요. 나혜라님, 더운 여름 에어컨과 함께 주말에 책 읽으려고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책 빌려왔어요. 고정과 함께 여름나기. 와, 진짜 최고의 주말이겠네요. 좋아하는 책 한 권 읽으면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보내는 주말 너무 좋죠. 혜라님도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3771님이 골라주신 오늘의 끝곡은 감사합니다. 김건모의 어제보다 슬픈 오늘 듣고 싶어요 하면서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오늘 3771님의 신청곡 김건모의 어제보다 슬픈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모두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울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권학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우울감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의 신호이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울증은 기분이 잠시 가라앉는 것과 달리 2주 이상 우울한 기분과 의욕 저하, 수면과 식욕의 변화 등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작은 변화를 살피고 규칙적인 생활과 가벼운 운동,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같은 작은 실천이 우울 예방의 시작입니다. 혼자 견디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을 돌보는 오늘의 작은 실천이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They say.
1: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4: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5: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6: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3: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열심히 뉴스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가사일부는 오늘 오후 2시 열린 두 사람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산 분할 비율을 노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습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판단한 재판부는 노관장목 주식 중 부족한 부분은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5% 넘게 급락하며 7,000 아래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5.72% 내린 6,690.62에 마감했고 코스닥 지수도 5.32% 내린 748.22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와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며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개인이 5조 원 넘게 순매수를 기록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대거 매도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삼성전자가 7.59% 내린 249,500원에 SK하이닉스는 8.34% 하락한 1,759,000원에 거래를 마쳤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잇따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시장의 변동폭은 여전히 컸습니다. 정부가 주식시장 변동성 증폭의 원인으로 지목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2배 ETF 상품에 대한 예탁금 강화 조치를 오는 31일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 계좌에 기존 1천만 원에서 앞으로는 현금 3천만 원 이상을 보유해야 단일 종목 2배 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주식과 채권 등 대용 증권은 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내일 0시부터 4주간 적용될 8차 석유 최고 가격을 기존 7차 최고 가격에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8차 최고 가격을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하면서 최근 3%대 물가 상승률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서민경제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최근 미국과 이란 양측의 공방이 격화되고 유조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수가 다시 감소하는 등 중동 위기가 급격히 고조되고 있어 중동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날씨입니다. 극심한 폭염과 열대야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고 경북 포항과 경주 등 영남 일부에는 폭염 중대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내일과 모레까지 38도 이상의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중북부 지역은 장맛비가 이어지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많게는 6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0: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올해는 어디로 휴가를 떠나볼까? 아직 고민 중인 분들 계실 텐데요.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이른바 핫플 대신 고즈넉하고 한적한 소도시를 찾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만큼 볼거리와 먹거리가 모여 있어서 걸어서 다니기에 딱 좋고요. 시내를 조금만 벗어나면 대나무 숲길에 천년 고찰에 서늘한 바람이 온몸을 감싸는 천혜 자연경관까지 전국 어디라도 좋습니다. 작지만 그래서 더 정감있고 소박한 삶의 풍경이 살아있는 소도시에서 숨가쁘게 달리며 수고한 날을 천천히 보듬어 보시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8: MBC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9: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가능성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에 특수작전부대와 전투기를 추가 배치했는데요. 동시에 이란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만날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대화에 관심이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미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둘러싸고 무력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외신들은 사실상 휴전이 붕괴됐다는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양측의 공격 범위가 군사시설을 넘어 인프라까지 넓어지면서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양국 간의 합의의 문은 정말 닫힌 걸까요? 잠시 후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원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7월 24일 금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허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영냉 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경제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오늘의 플러스, 전운이 감도는 중동, 다시 대화의 문을 열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김덕일 고려대 아현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요즘 바쁘시죠?
2: 예.
1: 예, 미국과 이란 충돌 이러다가 진짜 아주 장기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전황부터 한번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
2: 아, 우선 7월 초부터 양측 간에 이제 교전이 발생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2: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서 이란 측에서는 자신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지나가는, 그러니까 오만 쪽 건너편에 항로를 통해서 지나가는 어떤 선박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고요.
1: 예.
2: 이것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이란 본토, 특히나 이제 남부 이란 혁명 수비대 해군이 있는 근거지들을 이제 계속해서 타격을 해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다시 이란은 걸프 지역에 있는 이제 미군 기지들을 계속 공격해 왔고요.
1: 예.
2: 이렇게 해서 양측 간의 긴장이 계속 고조된 상태였고, 이제 얼마 전이죠. 이제 요르단, 그러니까 요르단은 이제 걸프 지역은 아닌데요. 상당적으로는 미국 입장에서 후방에 해당되는 이제 요르단에 있는 미국 군사 기지를 공격함으로써 미군 사망자들 두 명이 이제 나온 상태고,
1: 예.
2: 거기에 대해서도 미국도 현재 지금 공습 범위를 보게 되면 예전에는 이란의 남부 이제 해안 도시들 위주로 공격했다면 이란 내륙 쪽으로 테헤란 근교 쪽으로 지금 공격을 확대하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다시 뭐 휴전이 완전히 이제 뭐 붕괴되고 다시 이거 전쟁 또 전면전으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좀 불안한 지금 상태에 놓여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제 기억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란 군사력 이미 끝장냈습니다. 발표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에 이란이 미국의 방공망도 뚫고 미사일 타격으로 미군이 사상자가 생길 정도까지 타격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했던 군사력 이제 이란 끝장났습니다. 이게 잘못된 건가요?
2: 반반 맞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군사력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미사일 기지라든가 뭐 군수공장이라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많이 파괴해서
1: 네.
2: 더 이상 파괴할 게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 네.
2: 실상 이란이 이제 자신들이 자랑했던 것은 우리의 무기 상당수는 지하에 이제 숨겨져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상당 부분 그런 지하 기지의 입구 같은 것들은 지난번 이제 전쟁 당시에 공습을 통해서 상당히 막아놨었는데, 휴전 기간을 통해서 이란이 그 막혔던 부분 다시 이제 제거 작업을 한 거죠. 매몰되었던 부분을 입구를 다시 개방하고 보관하고 있던 지금 뭐 탄도 미사일이나 드론 같은 것들을 지금 사용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1: 네.
2: 걸프 지역에 이제 쿠웨이트랑 바레인 지금 타격을 많이 받고 있고, 요르단 요번에 이제 사망자 나온 것을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1: 예.
2: 위성 정보 같은 것들이 이란이 독자적으로 얻기는 힘들 거거든요. 좌표를
1: 예,
2: 얻기.
1: 예.
2: 근데 상당 부분은 그 전부터 의심이 됐던 거긴 하지만 중국이라든가 러시아가 위성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도 볼 수 있겠고, 요번에
1: 네.
2: 이제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뭐 세이바르, 뭐 쉐칸이라는 미사일로 좀 추정이 되는데요. 좀 변칙 기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종말 단계라고 하죠. 떨어지는 단계에서 탄도 미사일 포물선을 그리면 그것을 예측해서

0: 요격미사일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회피기동을 한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에 방향을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탄착지점을 예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미국인 이제 숙소, 미군 숙소에 있는 부분을 공격함으로써 이번에 사망자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대로라면 지상에 있는 부분은 상당 부분 파괴한 건 맞고 이란이 대신 지하에 있던 그 드론이나 미사일 같은 것들을 지금 꺼내서 지금 다시 공격을 하는 거라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지금 만약에 이제 전쟁이 더 격화되고 또 확장이 된다면 미국은 이제 이동식 발사대라든가 뭐 미사일 드론 같은 것들이 발사되는 이제 시점이라든가 장소를 파악한다면 이제 그것을 또 공격하고 뭐 이런 패턴이 좀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 그렇군요. 방금 중요한 또 말씀 주신 게 위성과 관련된 정보를 진짜 누가 제공을 해줘야 좀 거의 전쟁이 수행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란은 이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 싶을 때 뭐 우리의 추측입니다만 중국이나 러시아가 제공해 준 게 아니냐라는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예. 실제 육로로 어떤 예. 탄필에 든가 전략 물자를 제공해 준다든가 전략 무기를 제공해 주는 그런 내용들 중동에 많은 지인들도 계시니까 예. 뭐 그런 것과 관련된 징후는 없습니까?
0: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란도 물론 상당수 수출입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이 다시 역봉쇄 시작했으니까요. 예. 이제 막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러시아로부터는 국경 테헤란 북쪽, 이란 국경 북쪽에 카스피해라고 한 내해가 있죠.
1: 있죠.
0: 건너편에 또 러시아 있으니까 예. 그쪽을 통해서도 직접 받을 수 있을 거고요. 항구를 통해서 아니면 뭐 러시아 전투기들이나 수송기들이 직접 테헤란으로 올 수 있고요.
1: 네.
0: 육로로는 이제 직접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파키스탄이라든가 아프가니스탄 통해서 육로로 이렇게 서로 간에 연락이 가능한 것으로 그러니까 수송이 가능한 것으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 부분 러시아와 중국의 물자가 이란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또 이란 타격 입히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요. 미국은 달이나 에너지 시설 같은 민간 시설에 대해서도 폭격을 감행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던데 지금 분위기는 어떤 상황입니까?
0: 우선 이제 교량 같은 부분은 지금 남부 도시 지역들은 상당 부분 파괴했습니다.
1: 예.
0: 반달 아바스라고 해서 이란 혁명수비대를 해군의 가장 중요한 도시고요. 뭐 예. 최대 무역항이라 볼 수 있는데 이곳으로 연결되는 교량들은 다 파괴를 했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남부 지역에서는 이미 교량 파괴가 시작이 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주까지 뭐 이란이 협상장에 나오지 않으면 뭐 발전소라든가 교량 공격하겠다 얘기를 했었고
1: 네.
0: 또 얼마 전에 또 밝힌 바로는 이란이 뭐 민간 상선을 한 척 공격할 때마다 발전소라든가 교량 하나씩 공격하겠다 이런 이제 조건까지 또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네. 이란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협상장에 어떤 안을 가지고 나오느냐 아니면 지나가는 상선을 공격할 경우에 미국이 그런 발전소를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이걸 얘기하는 건 이제 아마도 이제 수도 테헤란 근처의 어떤 최대 발전소 같은 걸 얘기할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러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여기를 공격하게 될 경우에는 민간인들이 직접 피해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상당히 경제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지금 뭐 이란 지인에 따르면 매일 뭐 2시간 이상씩 정전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전기가 부족한 상황인데 만약에 미군이 발전소까지 공격한다면 이건 이제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으로서 비판의 여지가 큰데 이러면 이란 같은 경우에 암흑 시절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1: 네.
0: 군사 행동 같은 것도 뭐 레이더 기지라 이런 것들도 뭐 자체 발전소도 있겠습니다만 타격을 입을 수밖에
1: 그렇겠네요.
0: 없을 거고요.
1: 네.
0: 교량이라면은 뭐 수송 같은 것도 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제 민간인들 피해가 걱정이 되는데요.
1: 네.
0: 이럴 경우 이제 민간인들의 반응이 어떨까가 문제겠죠.
1: 네.
0: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 원망이 미국을 향해서 향할지 아니면은 이란 정부를 향해서 향할지 이런 부분까지도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민간 시설까지 공격한다면 이란의 어떤 군사력을 더 약화시키려는 목적도 있지만 나름 이란 내부의 어떤 분열 같은 것들을 좀 노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있다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민간인은 진짜 내 생활에 가장 극심한 타격을 입히는 전기 이 에너지 시설마저 타격을 해버리면 미국에 대한 반감이 훨씬 극단적으로 높아지진 않을까요?
0: 그렇죠. 이 미국에 대한 반감도 훨씬 더 커질 거고요. 근데 이란 같은 경우는 전기 부족 사태가 계속
1: 있었어요.
0: 네, 있어 왔고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뭄 사태가 가뭄은
1: 예.
0: 뭐 이란 몇 년째 계속 최악의 가뭄 사태를 맞고 있었기 때문에 이쯤 되면은 뭐 소위 말해서 이판사판 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미국에 대한 분노도 상당할 것이고
1: 네.
0: 정부에 대해서도 제대로 어떤 서비스 같은 걸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좀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미국과 이란 정부 양측에 대한 불만이 고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까지 좀 안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선택에 지금 달려있다.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핵시설 공격까지 엄포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곳에 어떤 포격을 하면 그 여파는 어떻게 될까요?
0: 지금 아마 청취자분들도 많이 이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0: 나탄즈, 포르도, 이스파한 이런 곳이 제일 유명한 곳이었는데요. 네. 뭐 이란 국토가 워낙에 넓다 보니 그 외에 다른 시설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측 첩보, 이건 뭐 2020년부터 이제 나왔던 얘기긴 한데 곡괭이 산이라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예, 예. 나탄즈 근처에. 이게 지금 산이기도 한데 이게 화강 암으로 이루어진 튼튼한 암반으로 이제 이루어진 산이라는 거죠. 여기에 100m 이하 깊이까지도 아마 지하 핵시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지금 뭐 원심 분리기가 뭐 수천 기가 지금 작동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고농축 우라늄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에 뭐 이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공격을 받고 묻힌 상황이기 때문에 고농축 우라늄 우리도 어떻게 꺼내볼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쪽으로 옮기지 않았겠느냐 그 뭐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그럼 공습을 하지 그랬어 이럴 수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핵활동에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요번에 그러면 곡괭이산.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핵시설 공격한다면 곡괭이산을 공격할 텐데 근데 이게 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튼튼한 화강암 암반 100m 이하 깊이에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미국이 가지고 있는 뭐 GBU-57이라는 벙커버스터가 있는데 그것이 일단 뚫을 수 있는 깊이를 보면 60m 네. 정도라고 하는데 이건 화강암 암반이기 때문에 네. 같은 곳을 타격하더라도 연속적으로 계속 한 지점을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예. 이 곡괭이산 같은 경우에 원자력 핵시설이 입출구만 해도 뭐 4개 이상 될 거라는 얘기도 있고 이거 여기 이제 확실히 있느냐가 문제겠죠. 예. 있느냐가 문제인데 그렇게까지 이걸 확실히 알고서 제거를 하려면 특수부대랑 지상군이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공습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드는데 그렇다면 이제 미국이 어떤 무기를 사용할 것이며 하더라도 공습만으로는 아마도 여기를 또 다시 매몰시키고 흙으로 묻는 그렇게 해서 몇 년간 지연시킬 수는 있는데 이것을 확실히 제거하려면 특수부대라든가 지상군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고민이 있을 것 같고 예. 실질적으로 곡괭이산을 타격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지점을 타격할 것인지 네. 이게 앞으로 지금 만약에 이번 주를 넘기고 나서 미국이 전면전으로 간다면 이 부분 한번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점이긴 합니다.
1: 네. 자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런 사실들이 지금 전개되어 왔고 앞으로 더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상황에서 이란은 피해를 줄이거나 우리도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제일 좋은 방법은 미국의 항모나 군함을 직접 타격하는 것일 텐데 예. 그건 보니까 그런 소리는 잘 안 들리고 걸프 국가의 인프라나 유조선 그리고 걸프 국가에 있는 미군 기지 정도 타격한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하는 전략이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0: 뭐 이란도 마음 같아서는 미국 본토를 타격하고 싶겠지만 네. 아직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는 걸로 나오고 있죠. 사거리 같은 것을 미사일 사거리를 봤을 때 다음에 항모와 전함 이 부분은 뭐 엄청난 또 방비가 되어 있을 것이고 요격 시스템이 확실할 텐데 항모 군함 공격하고 싶겠지만 이란이 지금 공격하지 못하는 능력 부분도 있겠고요. 만약에 진짜 미국 항모나 군함을 침몰시켜서 뭐 수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나온다면 또 전쟁 양상이 또 완전히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이란이 못하는 부분도 있고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은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게 뭐냐? 그러면 걸프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럼 걸프 지역의 미군 기지에서 어떤 사망자가 많이 나오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예. 뭐 한두 명 나오게끔 만들어서 미국 내 반전 여론을 부추길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 걸프 국가들이 아랍 국가들이죠. 이 국가들 내에서 반미 정서를 자극하려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미군 기지를 안에 제공함으로써 공격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적으로는 미국과 관계를 좀 어떻게 좀 멀리하든가 아니면 미국을 좀 전쟁에서 못하도록 말리는 역할을 하든가 더 나아가서 미군을 철수하든가 이런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저는 이제 이란 이제 아랍 국가들이 뭐 반미 정서가 생길 수도 있지만 반 이란 정서가 안 생기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직접 공격한 건 자기 영토 안에 일단 미사일이 들어왔던 것 자체가 상당히 위협으로 느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들 걸프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상당 부분은 미국이 지금 당장 의존할 수밖에 없는 좀 안보 시스템이거든요. 네. 작은 국가들이기도 하고 당분간은 뭐 자주 국방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란이 지금 이렇게 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있지만. 미군 기지가 없었다면 이들 국가들 이란으로부터 훨씬 더 큰 위협에 놓였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상당 부분 요격 미사일로 막아준 부분도 있거든요. 90% 네. 이상.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란의 이런 건 전 자충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랍 국가들도 이란에 대한 반이란 감정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오히려 미국은 뭐 울며 겨자 먹기라도 당분간은 미국에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만약에 이제 미국이 진짜 발전소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제 발전소를 타격하게 되면 이란도 그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미사일 예. 드론을 통해서. 그렇다면 자 걸프가에도 발전소들이 있을 맞죠. 거고요. 담수화 예. 시설 예.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정유시설까지 만약에 건드린다면 이거는 생각보다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악영이 너무나도 크겠죠. 이렇게 된다면 뭐 유가 같은 것들 엄청나게 폭등할 거고 그래서 이란도 이제 그런 부분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당장 이렇게 군사작전을 감행하기는 상당히 힘들 거고 이것에 대해서 중재 역할을 맡고 있는 국가들이

0: 있죠. 카타르, 파키스탄. 예. 그리고 다른 걸프가들도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 수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또 설득하는 작업이 있지 않을까. 계속 어떤 휴전 안 같은 거 지금 냈거든요. 10일 네. 안 같은 거. 양측이 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계속해서 물밑에서는 제발 이런 공격만큼은 좀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그런 양측 간의 어떤 중재국들의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이런 과정에서 이란은 직접적으로 미국의 군사시설을 타격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후티 반군까지 네. 옆에서 부추겨서 바브엘만 대부 해협 여기까지 봉쇄하겠다 선언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해협도 호르무즈 못지않게 세계 물류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죠.
0: 그렇죠. 이제 바브엘만 대부 해협이라고 한다면 아라비아 반도 이제 남서쪽이라 볼 수 있겠고요. 이제 홍해와 인도양을 잇는 그 해협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이제 후티 반군이라고 한다면 이란의 대리 조직이고요. 근데 이제 예멘이라고 한다면 예멘 또 정부군이 따로 있습니다. 네. 정부군은 또 사우디가 또 지원하고요.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이란과 사우디 양측이 좀 대리전 양상이기도 하죠. 예멘 내전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란의 후티 반군이 여기를 이제 봉쇄하겠다 이런 예. 양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나라에도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많은 배들이 홍해에서 인도양을 나와서 우리나라까지 왔거든요. 예.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호르무즈 쪽에 있는 유정 정유 시설에서 동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서쪽에 있는 얀부 항구랑까지 왔었고요. 예. 얀부 항구 홍해에 있는데 홍해에서 바벨만 대를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서 지금 유조선들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 세계 물량의 대략 7%에서 한 10% 정도
1: 예,
0: 많이 있는데 예.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지금 호르무즈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쪽을 이용해 왔는데 예.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후티 반군 지나가는 선박을 공격하겠다.
1: 네.
0: 이게 이제 못 다니게 된다면 엄청나게 또 원유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1: 네.
0: 이렇게 돼서 지금 뭐 홍해 안에 갇힌 배들은 이쪽을 못 지나가고 위로 북쪽으로 올라와서 네. 수유전을 거쳐서 다시 지중해 거쳐서 희망봉을 돌아오는
1: 예,
0: 엄청나게
1: 예.
0: 이러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런 방법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호르무즈에 이어서 바벨만대부 해협까지 위기가 고조된다면 우리나라 아니면 전 세계 원유 수급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예, 사실 박사님이 지난번에 스튜디오 오실 때만 예. 하더라도요. 뭐 MOU도 체결하고 예. 이러다가 뭐 종전 아닌 종전 비슷한 예. 거 뭐가 나오겠네 했다가
0: 예.
1: 아니 그 뒤에 지금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어요.
0: 예.
1: 아니 그 사이에 뭐가 이렇게 달라질 만한 요인이 뭐가 있었을까요?
0: 우선 그 MOU 상당히 양측 간에 평행선을 달렸고 네. 쉽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이제 MOU가 극적으로 체결은 됐습니다. 그런데 MOU라는 것 자체가 모호한 규정 같은
1: 그렇죠.
0: 거죠. 해석의 여지도 예. 있는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문제가 많이 터졌던 것 중에 하나가 MOU 일조였었습니다.
1: 네.
0: 뭐 레바논 전선에서 휴전.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에는 헤즈볼라 공격하지 말라. 여기까지 포함했던 것이고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불거졌었고 지금 이번 이렇게까지 지금 교전으로 가는데 가장 결정적 조항은 5조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MOU 5조가 호르무즈 통항에 관한 조항이었는데요. 예. 일단 60일간은 일단 무료 통항. 당연히 뭐 무료가 되는데 이란 측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기에 대한 관리권이 우리에게 명시되어 있다 본 겁니다. 근데 미국이라든가 국제사회가 생각했던 것은 아니 자유항해, 항행의 자유 원칙을 여기에 명시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1: 예.
0: 이란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에게 신청을 해서 자신들이 지정한 이란 측 호르무즈 항로를 이용해서 통과하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1: 네.
0: 그러고 나서 뭐 60일 이후에도 뭐 수수료 받을 수 있다, 통행료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근데 그 사이에 미국이 알고 봤더니 국제해사기구 미국 뭐 오만 측과 이렇게 협력을 통해서 오만 측 항로를 통해서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 안에 갇혀있던 배들을 빼왔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런 작전을 해왔는데 이제 이란이 봤을 때는 이거 이렇게 되면은 우리 뜻과 달라지게 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 예.
0: 그리고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안에 어느 정도 배가 갇혀 있어야지 협상의 지렛대가 생긴다고 보는 거죠.
1: 그렇겠죠.
0: 생각보다 너무 빨리 배가 빠져나가고 이때만 해도 이제 그러니까 나왔어요. MOU 체결되고 배들이 많이 빠져나오니까 원유 공급량이 생각보다 이거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전망들도 나왔었고
1: 예.
0: 유가가 생각보다 빨리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1: 맞아요.
0: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이란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조급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공격이 이제 일어났던 것이죠. 근데 그게 7월 7일이었어요. 계산을
1: 네.
0: 해보면 그게 알리 하메네이 장례식이 있던 기간이었기도 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상당히 분위기가 격앙된 상태에서 이란은 이건 뭐 국제사회 인정할 수 없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자신의 주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양측 간에 엄청난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결국엔 이것은 전 이란이 좀 잘못 판단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MOU 내용을 보게 될 경우에는 조건부이긴 하지만 이란 측에 유리한 부분이 꽤 있었거든요. 당근책들이.
1: 네.
0: 뭐 동결자산 해제라든가 경제제재 해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었고 조건부가 아니라 이란이 측이 얻을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 미국이 이란산 석유의 판매 운송 뭐 이제 보험 이런 거에 대한 제재가 있었는데 위 해외 자산

0: 통제국 재무부가 이것도 해제 완화해주는 조치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6월 20일부터 이거 시작됐다면 8월 22일까지 이란산 석유가 판매가 가능했던 거예요. 달러로다가 받을 수도 있었는데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이란이 선박을 공급하면서 7월 8일 날 미국이 이걸 다시 취소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해상 역봉쇄가 들어갔죠. 네. 그래서 이란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 MOU를 통해서 기회가 좀 있었다고 보거든요. 저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핵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지만 이란 시간을 끌 수도 있었어요. 예. 제가 이란이었다면 시간을 끌었을 거예요. 만약에 예. 이거 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빨리 너무 좀 이란이 본심을 드러낸 게 아닌가.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은 저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란이 여기 좀 오판을 한 것이 아닌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정타는 하여튼 MOU 5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약간 좀 전 억지라고 보는데요. 네. 이것이 결국에는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MOU 거의 파기 상태라고 봐도 되겠죠.
1: 그렇죠. 네.
0: 이 상태까지 네. 오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럼 만약에 다시 휴전 협상이 본격화되거나 종전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또 이란은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뭔가 요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0: 그 얘기를 지금 계속 주장할 겁니다. 국익을 일단 모스타바라고 하는 최고 지도자가 네. 처음에 자신은 협상을 원치 않지만 네. 협상을 해보라고 대통령에게 명령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요청을 하길래 내가 해줬다. 하지만 난 이 협상을 지지하지 않는다 했는데 그때 국익을 반드시 지키라고 했는데 시종 일관 보게 되면 모스타바라드가 이쪽 이란의 강경파 혁명수비대가 주장하는 것을 보면 어떤 핵 프로그램 우리 이거 네. 포기 못한다. 네. 이건 예상할 수 있는 건데 네. 갑자기 이제 호르무즈 얘기를 꺼내요. 이거 네. 우리가 통행료 우리 바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두 부분을 하여튼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 부분 하여튼 저는 이란 측에서 이 부분은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인데 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너무나 이란이 조금 억지를 부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국제 여론은 상당 부분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전쟁 지난 전쟁 때는 왜 미국이 전쟁을 시작했느냐 비판 여론도 상당히 많았는데 네. 지금은 이란이 좀 억지를 부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하여튼 전 MOU 파기 지금 상당히 지금 이란 측에서 호르무즈 해협 주장한 것이 지금 상당히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못다한 이야기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은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모시고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중동의 상황을 점검해보고 있습니다. 앞서 호르무즈 해협이 중요한 관건이 돼버렸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좀 이렇게 좀 확대해서 해석을 해보면서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되짚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추가 여쭤보면요. 사실 수에즈 운하, 이 수에즈 운하는 운하니까 뭐 다른 거라고 할 수는 있지만 하여튼 중요 항행로잖아요.
4: 그렇죠.
3: 그런데 이 수에즈 운하를 운영하는 그 수입은 고스란히 지금 이집트 정부의 수익으로 갔고 이집트 국가 수입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이란이 모를 리가 없겠죠.
4: 예, 그렇죠.
3: 그다음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게 될 북극 항로. 이 북극 항로의 상당 부분의 항로가 또 러시아 영해에 해당되는 데를 지나가야 되는데 야,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거 뭔가 돈 받고 싶거나 뭔가 수익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수에즈 운하는 운하니까 차지하더라도 뭔가 그동안 국제법상 공해상으로 분류됐던 것에 대해서 어느 국가가 돈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러시아라든가 이런 국가도 전례가 있으니 본인들도 일부라도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이란을 뒤에서 어떤 뭔가 이란 내부에서도 우리도 이집트처럼 돈 좀 받아보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란의 우호적인 세력들이 야 너 양보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위성 정보도 주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을까까지 생각을 해봐요. 뭐
4: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란 그 지도부의 모호센 레자이라고 최고 지도자 고문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3: 뭐라고요?
4: 호르무즈 해협 하나의 가치가 뭐 원자탄 수십 개보다 낫다. 뭐 이런 식으로 이란이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위기를 조성했더니 전 세계가 이렇게 요동치는 걸 보고서 거기서 자꾸 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란이 예를 하나 든 게 해협에 돈을 받는 국가 하나 있습니다. 튀르키예라는 나라인데요. 튀르키예가 다르다네스 그다음에 보스포러스 해협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그러니까 통행료는 아니고요. 일종의 뭐 서비스료 같은 걸 받습니다. 지나가는 배 등대 사용료라든가 이걸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튀르키예 영토 안에 있는 해협이고요. 전적으로. 그리고 1936년도에 국제협정을 통해서 이런 권리를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도 그렇고 강대국들이 참여해서 이런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하여튼 이거는 국제협정인데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만을 계속해서 좀 이 판에 좀 끌어들이려고 노력했죠. 야, 같이 우리 통행료 받는 거 하면 어떨까. 근데 이란 저 오만 쪽에서는 아 우리는 그냥 국제법대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란의 이런 요구가 관철되기는 저는 힘들 거라 보고 관철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많이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3: 그렇죠.
4: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다자 체제 아니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도 이란 측과 계속 채널을 유지하면서 외교적으로도 소통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제사회로 일원으로서 우리도 한번 참가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만약에 사태가 더 심각해진다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3: 네. 오늘 우리가 1부에서부터 지금까지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한 것 같긴 한데 뭐 전쟁은 시나리오가 없으니까요. 혹시나 협상의 여지가 다시 기미를 보일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건 기대하면 안 됩니까?
4: 우선 협상보다는 지금 이제 카타르가 10일간이라도 일단 휴전을 하자 얘기를 꺼냈는데 우선 휴전부터 먼저 돼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휴전부터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MOU 저번에 했던 것이 14개 조항인데 이 14개 조항 가지고 다시 또 협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이 내용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협상 을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미군 사망자도 나왔고 계속해서 엄포를 놨잖아요. 네. 공격하면 우리가 뭐 발전소 공격하겠다. 이란이 협상 자원으로 나와야 된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내 여론도 좀 봐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란도 역시 마찬가지죠. 특히나 7월 4일 날 알리 하메네이 장례식이 있고 난 다음부터 계속된 구호가 복수라는 구호가 계속 나왔습니다.
3: 복수.
4: 네, 미국에 복수해야 된다. 네. 트럼프에게 뭐 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상당히 양측 간에 지금 감정이 좀 격앙돼 있는 상태고 강대강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 국내 여론을 네. 보더라도 그래서 당분간은 협상 이 문제 뭐 호르무즈 더 중요한 건 핵 프로그램 협상까지 아직까지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우선 휴전 얘기라도 일단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양측 물밑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이란 쪽에서도 얼마 전에 내무장관이 파키스탄을 방문했습니다. 네. 예, 총사령관 방문해서 또 얘기도 나눴고 또 카타르라든가 이런 데서 양쪽에서 지금 의견을 계속 전달하고 있을 텐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안이 나와야지 이란이 공격을 멈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과연 또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안, 상당히 이건 또 이란의 불리한 안이랄까 말이에요. 이걸 또 이란이 받아들이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상당히 전 같은 좀 뭐 살얼음 판을 걷는 기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협상 뭐 여지는 있지만 우선은 일단 휴전부터 돼야 되지 않나. 예, 지금은 상당히 좋은데 양측 간에는 당분간은 좀 강대강 대결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한다는데 이제 주식 시장이 또 민감한 또 분이잖아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이번 주말 좀 지켜봐야 될 거 아니냐. 주식시장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사망자가 18명까지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또 그동안 들어간 전쟁 비용도 진짜 수십조 원이 넘을 것 같고요. 그런데 미국은 중간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이 모든 민주화된 국가들은 이 선거도 중요한 네. 변수니까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선 정말 핵 바로 밑에 있는 어마어마한 전략 무기를 쏟아부어서 예. 확실히 우리가 이겼다라는 신호를 선택할지 예. 아니면 뭔가 이 전쟁에서 중간선거 전에 미국이 뭘 얻어냈다라는 예. 또 다른 선택지가 뭐가 있을지도 잘 모르겠는데 뭔가 그런 제스처가 그 선거 전에 있지 않을까요?
4: 그 선거 전에 어떤 모습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이란 보고 이제 협상장에 나와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그 부분은 상당 부분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항복하는 게 어떻게냐 그런 전 제스처라고 봅니다.
3: 그런데 이란이 항복을
4: 안 하겠죠. 지금 오히려 좀 상당히 또 악에 받쳐 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혁명 수비대 또 해안가 있는 혁명 수비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중앙에서 일단 당분간 미국하고 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으니 공격하지 말라고 그래도 또 공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데요. 트럼프 대통령 중간 선거 생각보다 그렇게 긴장 안 하는 거.

0: 같기도 합니다. 어, 왜냐하면 네. 미국 선거를 보게 되면 네. 그동안 집권당이 하원 선거에서 이긴 적은 딱 세 번밖에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집권당이 진다고 본다고 아. 보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상원에서라도 공화당이 우위를 지키면 된다 생각을 하는데 네. 이번 이제 중간선거를 할 때 총 미국의 상원이 100명이 있는데 네. 이번에 35명을 바꾸는 선거를 한다고 하는데 네. 민주당이 뭐 압승을 거두더라도 과연 상원에서 공화당이 우위가 무너질 것인가. 상원에서만 우위만 지키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뭐 조사 들어가겠다. 뭐 탄핵 얘기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네. 그건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리고 다음 임기를 고려하고 있지 않는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외로 저는 또 세게 나올 가능성도 이란에 대한 거 그런 거 어떤 국내 여론을 생각하지 않고 의외로 좀 세 강경한 대책을 쏟아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성과가 나오면 뭐 트럼프 대통령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대신 하여튼 중간 선거 전에 어떤 업적을 만들고 싶은 할 것 같습니다.
1: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마지막 대통령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겠네요. 네. 괜히 뒤를 볼 이유가 전혀 없군요. 네. 그럼 오히려 진짜 네.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약간 살살 이제 악에 받치기 시작한 것 같은데 네. 더 강경한 어떤 수단을 쓰지는 않을까요?
0: 강경한 수단 뭐가 있을까요? 또 핵을 쓰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절대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써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이동하는 거 보면은 수송기들이 계속 많이 오고 있고요. 전투기, 폭격기, 그다음에 공중급유 같은 것도 계속 오고 있거든요. 이게 뭐 2월 전쟁을 뭐 방불케 할 정도 그 이상으로 많이 온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수부대 같은 것들도 지금 언제든지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좀 특이한 게 독일의 의료팀이라고 할까요? 150명을 파견했다고 하는 건 뭐냐면 걸프지역에서 미군의 부상자가 나면 독일로 호송을 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 독일에 지금 의료진을 더 늘렸단 말이죠. 그렇다면 뭔가 미국인 사상자가 나올 걸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겠냐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관건은 미국이 어느 정도 더 공습을 더 세게 할 것인가 어느 부분을 볼 수 있겠고 지상전 저는 확률은 상당히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군 사상자가 많이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근데 과연 어떤 특수작전을 한다면 어디를 할 수도 있을 것인가.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했던 말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중에 하나가 지상작전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또 생각을 해보니까 갑자기 또 쿠르드족이 또 떠올라요. 네. 근데 이 카드는 한번 3월 달에 꺼냈다가 튀르키예에 반대해서 접었던 카드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판단에 달려 있는데 뭐 마지막 순간까지 트럼프 대통령도 소식이 오길 기다릴 것 같아요.
1: 네.
0: 카타르와 근데 예전 같으면 이 순서잖아요. 최후 통첩했다가 네. 지금 상당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 맞아요.
0: 이란이 요청을 해왔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미루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요번도 그렇게 할지. 요번은 또 상황이 조금 더 그때보다는 안 좋은 상황이라서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직 트럼프 대통령도 결정 못 내렸을 것 같습니다.
1: 네. 뭐 오전 오후가 다르신 분이니까. 네,
0: 항상 바뀌시는 분입니다. 네.
1: 자, 지금까지 변화된 정황 이런 걸 전황이라고 해야겠죠. 전황을 네. 쭉 얘기를 해 주셨어요. 네. 이런 걸 딱 종합했었을 때 이란과 미국 네. 전쟁 초기에 비해서 지금 누가 교섭력에 있어서 우위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0: 지금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이란 쪽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미국이 공격을 했어도 체제 유지했다.
1: 네.
0: 뭐 신정 체제 안 무너졌다라고 하지만 피해액이 자신들이 집계했을 때가 2,700억 달러의 손해가 났다고 해서 지금은 또 늘어났겠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20년 이상 후퇴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란 측 피해가 본토 타격이 컸기 때문에 지금 이란이 이 정도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약했던 적이 없습니다. 79년 혁명 이후로. 그리고 자신들이 유지한 대리 조직들도 지금 상당 부분 많이 약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란은 우리가 뭐 이겼고 체제 유지했으니까 우리가 이긴 거 아니라고 하지만 이란이 우리가 이겼다고 말할 처지는 아닌 것 같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전비를 이렇게 많이 쏟아부었는데 지금 이란 지금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습만으로 과연 이란 체제가 변할 것인가 미국이 원하는 조건을 받아들일 것인가. 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자면은 저는 양쪽 다 크게 얻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조금 더 계속해서 이제 공습을 할 텐데 이란이 수그릴지 아니면 끝까지 뭐 소모전으로 나갈지 미국이 많은 뭐 청취자분들이 미국이 타코하는 거 아니냐면 하는데 정말 타코하면서 중간에 나올 것인지 아니면 정말 트럼프 대통령 끝을 보려고 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 염두에 두는데 저는 양쪽 다 지금 뭐 크게 얻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이런 과정에서 이번 전쟁의 처음 트리거를 만들었던 주체는 이스라엘 네타냐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네타냐후의 정치적 입지도 많은 변화가 있다는 보도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0: 네타냐후 지금 처음 총리를 했던 게 1996년부터 했습니다.
1: 오래됐네요.
0: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한 거 아니지만 그때부터 등장했던 총리 인물이니까요. 상당히

0: 이제 국민들도 피로도가 높을 거고요. 예. 전쟁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제대로 분명히 타격을 줬는데 이란 체제는 그대로고 위협은 계속되니까 불만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정부패 혐의 같은 걸로 지금 사법 리스크에 있는 사람이죠. 네. 그리고 또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시작됐었는데 그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초강경파 유대인이라고 하죠. 하레디빔이라고 해서 좀 종교적인 그 사람들 이제 군대 가냐 안 가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예. 네타냐후는 이제 그쪽하고 연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보면 선거를 했을 때 네타냐후가 과연 이길 수 있느냐 답답하기 힘든 상황이죠.
1: 그러면 네타냐후는 이제 실각하는 거예요?
0: 실각까지 아닌데 선거가 10월 28일 날 27일 날 있을 건데 이스라엘 선거는 한쪽 당이 과반을 차지하기가 힘들어요. 예. 60석 이상을 차지해야 되는데요. 예. 그러면 연정을 하거나 뭐 이런 좀 그 뭐랄까요 그 묘수를 발휘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강력한 경쟁자들이 많이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이젠코트라는 사람 또 지금 이제 갑자기 부상하고 있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자기 아들도 이번 전쟁에서 죽었고요. 뭐 조카들도 죽고 해서 좀 서사가 좀 있는 인물이죠.
1: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 미국과는 조금 더 공조하면서 우리가 전쟁을 이끌어가야 된다. 이스라엘 넘어가 외톨이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인데 우선 뭐 엎치락뒤치락하지만 이 사람이 지금 상당히 좀 부상하고 있다.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간다면 전 뭐 네타냐후가 반드시 집권하다 보기도 힘들겠죠. 근데 네타냐후는 전쟁이 지속돼야지 재판 같은 거 출석할 때도 보안 뭐 안보 기밀 유지 때문에 저 오랫동안 증언 못합니다라든가 출석 안 하고 이랬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지금 네타냐후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와 뭔가 지금 협력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전쟁에서 다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제 네타냐후 입장은 이란이 지금 한번 본토를 공격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다시 한번 이란을 공격하고 좀 전쟁 모드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바람직하지 않은데 지금 네타냐후 절코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좀 국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지금 다시 전쟁이 제기되고 확전 분위기까지 있는 게 일단 정치적으로는 유리한 겁니까?
0: 정치적으로는 유리하다고 본인은 판단할 거고요. 그다음에 재판 같은 것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석을 안 한다거나 잠깐 있다 좀 빨리 가봐야 된다. 안보 회의를 명분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네타냐후가 네타냐후는 전쟁이 좀 되길 좀 오래 끌고 갈 바라는 편이고 다른 이제 야권 대권 주자들이라 볼 수 있겠는데 이 사람들은 빨리 끝낼 수 있는 전쟁인데 네타냐후가 시간 끌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근데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입장은 네타냐후뿐만 아니라 이란과 헤즈볼라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 이거는 변함이 없다 보시면 됩니다.
1: 사실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의 정보력이 워낙 대단하잖아요.
0: 대단하죠.
1: 그리고 나름대로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간첩이라고 해야 될지 첩보원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것도 네트워크 정말 좋지 않습니까?
0: 예, 그렇죠.
1: 그런데 이번에 휴전이 깨졌던 여러 빌미들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아니 이란이 휴전을 깨고 뭔가 상선을 공격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하잖아요. 혹여나 하도 이제 전쟁이 뭐 저희가 예상하지 않는 대로 흘러가니까요. 혹여나 이스라엘의 지령을 받은 혹은 이스라엘이 직접 전쟁을 다시 부추기기 위한 어떤 이런 뭐 뒤에서 장난질을 친 건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는 건 너무 확대된 걸까요?
0: 이번 휴전.
1: 예.
0: 요번 교전인데 이란이 요번에 하여튼 상선 공격한 게 일단 직접적인 트리거인데 직접적으로 미국이 공격하다기보다는 일단 정보 제공은 곡괭이산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미국에게 정보를 줬고 이거 공격해야 된다고 지금 부추기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이란도 상선을 자기네들이 공격했다 얘기도 안 했잖아요.
0: 이란은 지금 회색지대 전략이라고 할까요? 자신들이 분명히 우리 남호 피격 때도 그랬잖아요. 이거 분명히 이란이 한 건 맞는데 본인들은 끝까지 안 했다고 부인하는 전략 이런 부분. 그래서 혁명 수비대 같은 것도 조직 같은 거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은 점조직으로 좀 쪼개놓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보면 우리가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일탈한 개인들의 소행이고 우리는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소그룹 단위로 좀 쪼갠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하여튼 이란은 아마도 회색지대 전략 같고 이스라엘도 지금 뭐 미국이 좀 전쟁을 한다면 우리도 좀 끼워줘 뭐 이런 분위기인데 미국은 아직까지는 우리 혼자 선에서 해결하겠다 이런 상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이 전쟁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또 전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란이 정말 오판한 거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했던 여러 국가들 또 홍해를 일부 이용했던 국가들 이 국가들이 다른 루트를 이제 구축할 거다. 이렇게 길어질 것 같으면 그래서 그냥 뭐 내부 뭐 수송로를 만들어서 아예 다른 쪽으로 해협으로 쭉 빼서 그렇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들 요즘 기술력이 얼마나 좋은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그렇죠. 이란이 자신들이 뭐 통제권을 갖는 것, 그것도 뭐 배들이 지나가야지 통제권을 갖는 것인데 지금 당분간은 우리가 뭐 우리도 원유 수입 중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이란이 계속 이렇게 해서 나간다는 전제가 된다면 저 같으면 호르무즈협이 안 가겠습니다. 무서워서라도. 홍해도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루트로 가겠죠. 그래서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 뭐 아랍에미리트 후자이라 항구를 통해서 인도양으로 이제 직접 나가는 것들을 예. 좀 모색하고 있는데 또 이란 측에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석유가 못 나가면 다른 국가 석유도 못 나가게 하겠다.
1: 네.
0: 그러면 이미 이제 예상했던 대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얀부항 또 바벨만대병 막는 것도 나오고 뭐 아랍에미리트 후자이라 항구도 예전에도 공격했는데 그쪽 항구도 호르무즈 밖에 있는데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아 이렇게 되면은 이란이 점점 국제사회에 적을 많이 만드는 게 되는 결과 되는 거고 배들이 안 다니는 배가 지역이 된다면 그건 죽은 바다가 될 것이고
1: 그렇겠죠.
0: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통행료를 받는다고 해도 그래서 이란이 이거는 정말 오판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예. 네. 그럼 실제 다른 루트를 구축하는 시도가 일어나면 네. 이란은 중동 전역에 확전을 할까요?
0: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그쪽으로 해서 빼가서 간다면 난 거기도 좀 공격할 수 있어. 아. 뭐 이런 얘기예요. 약간 좀 약간 놀부심보라고 그럴까요? 우리 기름이 못 파면 너희 기름도 못 팔게 할 거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 봤을 때 이란도 지금 상당히 지금 뭐 배수진을 치고 하지만 이거는 결코 이란에게 도움을 안 되는 선택이죠.
1: 그럼 진짜로 중장기적으로 네. 다른 루트를 구축하려는 개발이 이어지기 시작했고 네. 왜냐하면 중동 국가들도 대부분 석유를 팔아야
0: 그렇죠.
1: 생활을 하니까요. 예, 예. 그런 걸 했을 때 이란이 타격을 했다 그러면 아, 이런 전망까지는 저도 참 너무 걱정되는 전망이라서 입에 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예. 중동발 세계 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예. 가능성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거네요.
0: 만약에 공격을 받고 그러면 자 아랍 국가들도 미국을 이제 말리면서 좀 천천히 살살 해라 이런 식으로 예. 말렸는데 자신들이 이제 삶의 터전 탐사시설 무너지고 정유시설 내서 정말 에, 그러면 그거 없어지면 아랍 국가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모두 무너지면
1: 그렇죠.
0: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랍 연합군이 탄생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이란에 대해서 더 저항을 한다.
1: 예.
0: 근데 이란이 당하는 것을 지켜보지 않았던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을 돕고 참전한다. 어 이러면 정말 제일 끔찍한 시나리오네요.
1: 네.
0: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게 3차 세계 대전
1: 예.
0: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상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그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고 네. 생각한다. 그 선에서 전 이성이 예. 작동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 그래야죠.
0: 예, 예.
1: 자, 그런 관점에서 또 그 비슷한 맥락에서 질문을 드려보면 최근 사우디가
0: 예, 예.
1: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미국에게 승인 요청을 한 것 같아요.
0: 예.
1: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0: 예.
1: 원자력 발전을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는 잠재적으로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자체적인 기초 역량을 갖추느냐 예. 못 갖추느냐도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0: 예, 그렇죠.
1: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전쟁 시국에 원자력 발전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고
0: 예.
1: 이것은 우리 사우디도 이란 수순으로 가겠다.
0: 예.
1: 잠재적 핵 보유에 내재적인 역량을 갖추겠다. 이런 신호로 읽혀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0: 우선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사우디 영토 안에서 미국이 감시한다고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가 아니라 미국이 감시하고 뭐 농축권 같은 거 우리가 뭐 주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가 되겠고요. 그렇다면은 뭐 빈살만 왕세자 같은 경우도 이란이 핵이 있으면 우리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왔으니까 그러면 이란 견제 차원에서 사우디를 키워주는 거 아니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면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겠죠. 사우디의 라이벌 아랍 친구지만 아랍에미리트 우리도 가져야 된다. 이게 나올 거고요. 튀르키예라든가 이집트 같은 경우도 우리도 핵 가졌는데 가장 여기에 좀 충격을 받을 나라는 이스라엘 같은 국가죠.
1: 네.
0: 이스라엘은 그동안 뭐 사실상 긍정도 부정도 안 하지만 사실상 핵 보유국이었잖아요. 중동에서 유일한. 근데 이것에 대해서 힘의 균형이 깨지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거고요. 지금 미국에서 의회에서 지금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로비 같은 거 많이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SNS에 또 그 얘기를 했습니다.
1: 뭐라고요?
0: 사우디에게 원자력 협정을 해준 거는 네. 이스라엘과의 아브라함 협정 수교를 뭐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꺼냈어요. 그러면
1: 예.
0: 또 나름대로도 큰 그림이죠.
1: 예.
0: 그렇다면 뭐 친미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 같이 친구가 돼서
1: 예.
0: 이란을 좀 견제해라 이런 그림으로 보고 이제 미국은 중국 견제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1: 예.
0: 과연 사우디가 또 이 응답에 응할지 공식적으로는 저는 부정할 거라고 보는데요.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이 큰 그림이 하여튼
1: 예.
0: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의 어떤 국교 정상화 그런 면에서 또 사우디아라비아도 미국이 우리 안 도와주면은 러시아와 중국과 원자력 프로그램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1: 예.
0: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어떤 관계를 결 결속시키는 차원에서도 미국이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원자력 협정을 맺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 자, 이스라엘 관점에서도 여쭤볼게요. 사우디가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협정을 맺고 뭔가 핵과 관련된 시설을 갖는다는 거. 예. 이스라엘이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스라엘이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과연 해줄까요?
0: 보통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주변 국가가 뭐 핵

0: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하면 미리 가서 이제 공습을
1: 맞아요.
0: 하고 백인 도크린이라고 해서 예. 미리가 공습하는데 사우디를 쓰는 뭐 친미 국가고 이거는 예. 뭐 미국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게 독자적인 노선을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결국에는 미국의 어떤 승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뭐 국교는 없지만 미국 입장에서 같은 편인데 이스라엘이 다른 뭐 이라크라든가 시리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는 못하겠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뭐 미국의 의도대로 움직여 주는 쪽으로 양측 간에 뭐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1: 아 근데 최근 네타냐후의 행보를 보면 예. 미국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했던 걸로 추정되는 예. 행위들이 너무 많아서 예. 이거 괜히 사우디까지 또 네타냐후가 지금은 본인도 배수진을 치는 예.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한번 더 여쭤본 거였어요.
0: 근데 네타냐후가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수교는 뭐 큰 역사적 도약이다.
1: 아,
0: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좀 화답을 해줬는데 이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무리 왕정이긴 하지만 예. 국민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공식 입장은 팔레스타인 국가가 설립이 되어야지 우리가 이스라엘과 얘기를 해볼 수 있다.
1: 아, 그렇죠.
0: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앞으로 하여튼 사우디 미국 이스라엘 삼각관계가 지금 어떻게 또 이제 트럼프 그림대로 될지 또 어떤 갈등이 벌어질지 이것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여 동안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 어떻게 추정하십니까?
0: 아 우선 이제 이란과 이란으로부터 또 협상안이 오느냐 어떤 안을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뭐 공격이 없는다면은 저는 뭐 휴전이라든가 협상에 어떤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미국도 계속해서 전쟁을 원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이란도 그렇고요. 그래서 예. 뭐 휴전이라도 당분간 이루어질 수 있는데 만약에 뭐 상선을 또 이란이 공격한다든가 아니면 또 협상장에 나오지 않고 우리 원칙대로 그 전에 레드라인을 고수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조금 더 지난번보다 강한 공습을 좀 감행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이번 주에 하여튼 이란이 어떤 화답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 예, 그동안 이렇게 협상을 할 때 중심 역할을 해왔던 대표적인 파키스탄 같은 예. 경우도 최근에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예. 미국의 뭐랄까요 자금 대출 예. 요청을 해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파키스탄은 전통적으로 아주 강한 친중 성향의 국가인데
0: 예.
1: 중국이 아니라 미국의 손을 내민 이유는 뭐예요? 너 협상하려면 나에게 도움 필요하지 뭐 이런. 배포입니까?
0: 그렇죠. 뭐 이번에 하여튼 미국과 이란 간의 문제에서 파키스탄이 결정적으로 나갔던 건 결국에는 돈 때문이었다 생각을 하고요.
1: 예.
0: 그다음에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받고 있죠.
1: 예. 근데
0: IMF 같은 경우에는 뭐 1인 1표 이 제도가 아니라 어떤 그 뭐라 그러죠? 그 지분에 따라서. 근데 IMF 뭐 미국 지분이 제일 크잖아요.
1: 그죠.
0: 그래서 아마 미국에 좀 잘 보일 필요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중국 진영보다는 아무래도 미국의 IMF라든가 이런 쪽에 좀 지원을 받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1: 예.
0: 그렇게 추측을 해보고 역시나 뭐 공짜는 없죠. 중재의 대가로 하여튼 미국의 지원을 이번에 좀 받으려고 거의 뭐 노력 뭐 직전 단계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1: 뭐 중국 관점에서 오늘 질문을 안 드렸는데 예. 중국 입장에서는 파키스탄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친중 성향의 국가인데
0: 예.
1: 이 기회에 여기에 확실한 교두보를 만들어서 영향력을 중동 지역까지 넓히는 그런 상황으로 여기를 포석으로 삼고 있진 않을까요?
0: 그러니까 뭐 이제 일대일로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예. 뭐 파키스탄의 뭐 과다르 항이라든가 이란과도 또 협정 같은 걸 맺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근데 저는 중국이 미국처럼 그렇게 여기에 영향력을 투사할 정도의 능력은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1: 네.
0: 예, 물론 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여기서 좀 계속 발에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 견제잖아요. 그래서 그 차례가 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미국이 여기에 묶였길 바라지만 저는 중국이 그 정도까지 예, 이렇게 미국이 이스라엘을 챙겨주는 것처럼 중국이 이란과 파키스탄 아. 왜냐하면 중국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관계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1: 그렇네요.
0: 이런 편말 들다가는 또 다른 걸프 국가들로부터 자신들이 외면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도 계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맹목적으로 예, 이란과 파키스탄 편만 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너무 복잡한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조강지.

0: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 선연료.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0: 그곳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텐장,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1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가 열린 뒤 기자들과 만나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한병동 원내대표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 새 형사사법체계가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 의총으로 조속히 결론을 내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당론 추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자 국민의 뜻을 짓밟고 범죄 피해자의 호소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SNS에 민주당의 이번 결정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에 휩싸인 광기이자 민주당 의원들이 당내 극단주의 세력에게 고개를 숙인 비겁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적 우려와 반대 여론은 철저히 외면한 채 강성 지지층이 요구만 조치한 정치적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생활하수에서 메스암페타민, 이른바 필로폰을 비롯한 불법 마약류 31종과 졸피뎀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 25종 등 총 56종의 마약류가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메스암페타민의 경우 하수처리장, 상위 배수분구, 인구 밀집 지역에서 모두

0: 검출돼 전국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수처리장 검출량을 기준으로 추정한 메스암페타민의 전국 평균 사용량은 일평균 1,000명당 85mg으로 1,000mg을 넘는 미국, 호주, 체코 등과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징주 기사를 쓰고 주식이 오르면 매도한 혐의로 받는 현직 기자와 회계사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현직 기자와 공인회계사를 지난 6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거나 변동성이 큰 특징주 관련 기사를 보도하기 직전 주식을 매수하고 보도 이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약 93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극심한 폭염과 열대야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고 경북 포항과 경주 등 영남 일부에는 폭염중대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내일과 모레까지 38도 이상의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중북부 지역은 장맛비가 이어지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많게는 60mm, 수도권과 충청 일부에는 4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7.8도입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증권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뜻밖의 일이 일어나거나 일이 기대하던 바와 다르게 전개될 때 웬걸을 쓰죠. 예를 들면 이젠 끝났구나 했는데 웬걸 구조대가 나타났다처럼 쓰입니다. 또 웬것을 이 줄어든 말도 웬걸로 웬걸 이렇게 많이 샀어처럼 쓰이죠. 표기를 틀릴 때가 많은데요. 웬걸은 모음 우애를 씁니다. 어찌된 일을 나타내는 웬일도 모음 우애를 쓴다는 거 함께 알아두면 좋겠죠?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퍼시 메이필드라는 미국의 작곡가는 1960년에 이 노래를 만들어서 직접 녹음을 하고 레코드사에 보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는 바람에 가수로서 활동을 할 수 없게 됐죠. 이때부터 퍼시 메이필드는 작곡가로서의 일에만 전념하기 시작했는데요. 본인이 먼저 녹음했던 이 노래도 미국의 R&B 소울 가수 레이 찰스에게 넘겨줬어요. 그리고 레이 찰스는 그룹 더 라일렛츠의 메인 보컬 마지 핸드릭스와 함께 천재적인 재능으로 이 노래를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올려놓습니다.

7월 24일 금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레이 찰스입니다. Hit the Road Jack.

0: 7월 24일 금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이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레이 찰스 Hit the Road Jack이었습니다. 이종윤님 신청곡이었어요. 마치 대화를 주고받듯이 레이 찰스의 메인 보컬과 그리고 마지 핸드릭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 여성 보컬 리드를 맡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코러스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 보컬이 굉장히 매력적인 음악이죠. 원래는 작곡가 퍼시 메이필드가 본인의 솔로곡으로 만들어서 자기 목소리로 발표를 하려고 했었던 노래였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레이 찰스가 이 곡을 부르게 됐지만 작곡가 입장은 잘 모르겠어요. 아쉬움일지 아니면 오히려 이 노래가 레이 찰스 덕분에 굉장히 잘 돼서 제주인을 잘 찾아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듣는 사람 입장에선 그리고 이 노래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생명력을 가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다 보면 그래도 레이 찰스가 이 노래를 굉장히 잘 살려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신이림의 골든디스크 이렇게 음악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다가 보면 가끔은 진짜 이 노래 주인들이 좀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잘 되는 경우들도 있고 진짜 내 것이라는 게 세상에 있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나를 만났을 때 뭔가 폭발하는 그런 에너지를 보여주는 것들이 결국엔 내 것인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골든디스크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것이라는 걸. 골든디스크의 주인이신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골든디스크는 항상 꾸며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야기 또 여기에서 듣고 싶은 음악들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와 미니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보내주시면 골든디스크 앞으로 안전하게 도착을 하고요. 또 그 외의 시간에 생각나서 참여하고 싶으실 때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로 들어와 주세요. 사용과 신청곡 게시판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0: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노래 두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김진찬님, 데니스 윌리엄스의 Let's Hear It for the Boy. 학창시절에 자주 듣던 노래인데 오랜만에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지금 막 끝난 노래였습니다. 영화 Footloose OST였죠. 데니스 윌리엄스 Let's Hear It for the Boy. 그보다 먼저 들으신 음악은 FR David Wars였습니다. 김종명님, 최은신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노래는 이제 나중에 영화 Call Me By Your Name에 사용이 돼서 다시 한번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7610님, 라디오 들으면서 딸내미 데리러 역에 갑니다. 저는 라디오 없으면 못 사는 애청자예요. 다음 주에는 이사도 해서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하루가 짧았네요. You Raise Me Up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힘이 납니다. 신청곡으로 듣고 싶네요 하셨어요. 그러시군요. 따님도 이 시간에 챙기셔야 하고 이제 이사 준비도 하셔야 되고 원래 또 이사 앞두고 있으면 진짜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저는 이사 한번 할 때마다 그 스트레스가 뭐 이삿짐 센터도 알아봐야 되죠. 날짜도 꼭 맞춰야 되죠. 뭐 버릴 건 버리고 살 건 또 사야 되죠. 특히 버리는 거. 진짜 그냥 이사 핑계로 그래 집을 한번 싹 정리하자 이 마음으로 이제 버릴 것들을 막 추리면서 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쓸모없는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나를 확인하잖아요. 그런데 버려도 버려도 끝이 없는 게 진짜 사람 한 명 살아가는데 이렇게 많은 물건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왜 나는 이 많은 짐들을 항상 지고 살았지? 그런데 그렇게 다 정리하고 이사를 가잖아요. 또 생겨요. 또 쌓이고 그리고 다음번 이사 갈 때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돼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자, 정신없이 바쁘시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 이 노래로 마음의 평화 얻어가시죠. 웨스트라이프 버전으로 준비했어요. You Raise Me Up. 이 노래와 함께 7939님이 애니 헤슬렘의 Still Life 신청해 주셨거든요. 바흐 지선상의 아리아에 가사를 붙인 이 노래까지 같이 이어듣겠습니다.

0: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1995년생 영국의 가수 두아리파 이야기를 해볼게요. 두아리파, 20살이 되던 해인 2015년에 New Love라는 노래를 발표하면서 음악계에 데뷔합니다. 상당히 좀 중성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진짜 매력적이죠. 그런데도 사실 이 데뷔곡은 그렇게까지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어진 노래 Be The One이 영국 차트 9위를 하면서 그때부터 약간 이제 무서운 신인의 면모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이었어요. 그때 New Rules라는 노래가 굉장히 크게 성공하면서 본격적인 전성기에 접어들었고요. 이후 Physical이나 Dance The Night 같은 노래로 현재까지 3장의 앨범을 내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주목받고 있는 영국의 가수이자 또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가수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두아리파가 3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활동한 싱글이 End of an Era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OST에도 사용이 돼서 올해까지 이제 계속해서 들린 음악이었는데요. 사실 그 이후에도 두아리파가 한 프로듀서의 음반에 참여를 해서 이제 피처링한 노래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제 리드 가수로서 발표한 마지막 싱글을 전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오늘은 두아리파의 데뷔곡 New Love 그리고 가장 최근 싱글 End of an Era 들어보겠습니다. 이 두 곡 사이에는 10년의 차이가 있네요. 그 10년의 세월이 느껴지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두아리파의 데뷔곡 New Love 그리고 가장 최근 싱글 End of an Era였습니다. 김순옥님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간만에 좋은 음악이 나와서 누군가 했더니 혜림씨의 골든디스크였군요. 첫 방문합니다. 목소리가 달콤하고 구수하시네요 하셨어요. 달콤하고 구수하다. 미숫가루 같은 걸까요? 여름에 그 얼음 넣은 미숫가루. 그거 하나면 여름 나죠. 예, 그럼요. 충분하죠. 골든디스크를 들으시면서 미숫가루 한잔 하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여름 나셨으면 좋겠네요. 김순옥님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뵀으면 좋겠고요. 5750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제 일을 마무리하는 시간과 겹쳐서 참 좋은 친구 같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퇴근길에 듣고 싶네요. 영화 접속 OST 중에서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노래 신청해봅니다 하셨어요. 아, 일이 좀 많이 늦게 끝나시네요. 그래도 퇴근길에 친구가 될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매번 이렇게 좀 늦게 일이 끝나시다 보면은 이 밤이 5750님한테는 또 다른 분들하고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다른 분들은 보통 이제 퇴근을 저녁에 하시니까 저녁 시간대에 겪는 그 느낌을 5750님은 이 시간에 겪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하루의 끝이라기보다는 일의 끝에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그 수고의 끝에서 이 신청곡 The Velvet Underground의 Pale Blue Eyes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385님이 니나 시몬의 아주 멋진 노래예요. Little Girl Blue. 제 취향에 딱 맞는 노래를 또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Pale Blue Eyes에 이어서 니나 시몬 목소리까지 이어듣겠습니다.

0: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유예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 커머셜 금융지정 확인.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더뉴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시기 매월 결제 연체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서명 청취 및 내용 예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시 고객 부담. 인재사는 현대 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 금액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 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 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필.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시네림의 골든 디스크. 7월 24일 금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시네림의 골든 디스크. 오늘 마지막 곡은 2412님 신청곡으로 골랐습니다. 토토의 노래 조지 포즈를 에릭 베네와 페이스 에반스가 다시 부른 버전. 에릭 베네 피처링 페이스 에반스의 조지 포즈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 디스크였고요. 저는 시네림이었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 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Take control, even if you know that you don't.

하루 수놓아진 별 내 우주에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 너는 내 별이자 나의 우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도시에는 계절이 내리고 계절이 내린 거리에는 어제보다 좀 더 빨리 어둠이 내린다. 거리에 내린 어둠이란 어느새 또 새벽에 내리고 그 새벽에는 다시 별빛이 내린다. 내리고 내려서 내린 그 위로 또다시 내린 저 별빛에는 결국

명가는시까지아공서한걸음더폭풍보다도큰숨쉬며하늘보다높은기대속에품어보다더큰미래 Yeah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밝고 빠르고 보다 정확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울산 문화방송은 매일 아침 5시부터 하루 24시간 종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FM 97.5MHz 울산 문화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른 편성 책임자는 설태주, 광고 책임자는 이상욱입니다. 잠시 후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0: collab. G-I-L me, baby.
1: And outsider.
0: Woman cry.
1: Man cry.
0: Baby don't cry.
1: 그대 떠나간 빈자리.
0: 네가 남긴 상처.
1: 우린 애초부터 잘못됐던 걸.
0: 미친듯이 뜨거웠었던 우리 사이.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4: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5: 글레오?
6: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5: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6: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5: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7: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10: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골반이 옹졸해 보이는 바지라는 말에서 옹졸하다는 종종 옹졸한 입술, 옹졸한 눈처럼 신체 부위와 함께 쓰입니다. 그런데 옹졸하다는 성품이 너그럽지 못하고 생각이 좁다는 뜻이라서 옹졸한 생각이나 옹졸한 성격처럼 사람이나 그 마음이 너그럽지 못하고 좀스럽다는 의미로 쓰여야겠죠. 골반이 옹졸해 보인다는 말 대신 골반이 좁아 보인다고 해야 자연스럽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3: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토요일 MBC 6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현지 시간으로 24일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대표와 만나 AI 분야 협력과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모데이 대표를 만나 대한민국이 앞으로 인공지능 분야의 대대적인 투자를 확대할 생각이라며 엔트로픽의 특별한 관심과 기여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아모데이 대표는 한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있게 돼서 매우 흥미진진하게 느끼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와 그 외 여러 분야에서 함께 협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이후 홍명보 전 감독이 자진 사퇴해 현재 사령탑 자리가 공석인 남자 성인 축구 대표팀은 오는 11월 A매치까지 임시 감독 체제로 운영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어제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남자 국가대표팀 감독 및 코칭 스태프 선발 절차를 확정했습니다. 협회는 임시 감독과 코칭 스태프는 체육회 규정에 따라 공개 채용 방식으로 뽑을 예정이고 감독과 코칭 스태프를 묶은 사단 행태로도 선발이 가능하다며 세부 일정과 조건은 추후 공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0: 지난해 전국 생활 하수에서 메스암페타민 이른바 필로폰을 비롯한 불법 마약류 31종과 졸피뎀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 25종 등 총 56종의 마약류가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메스암페타민의 경우 하수처리장, 상위배수분구, 인구 밀집 지역에서 모두 검출돼 전국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수처리장 검출량을 기준으로 추정한 메스암페타민의 전국 평균 사용량은 일평균 1,000명당 85mg으로 1,000mg을 넘는 미국, 호주, 체코 등과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법 마약류 중에는 대마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합성 칸나비노이드 계열이 21종으로 가장 많이 검출됐다며 젊은 층 사이에서 합성 칸나비노이드가 유흥업소 등을 중심으로 소비되고 있는 실태가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특정주 기사를 쓰고 주식이 오르면 매도한 혐의로 받는 현직 기자와 회계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받는 현직 기자와 공인 회계사를 지난 6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거나 변동성이 큰 특징주 관련 기사를 보도하기 직전 주식을 매수하고 보도 이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약 93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혐의로 해외로 도피했다 송환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 어제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이 수사관은 화성 동탄 일대 오피스텔 70여 채를 보유하며 임차인 25명에게 보증금 30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휴직기를 내고 필리핀으로 달아났다가 지난 21일에 송환됐으며 경찰은 공범과 도피 조력자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스라엘이 점령한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팔레스타인 주민 4명과 이스라엘인 1명이 사망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토요일인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충청권과 제주도에도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 남부, 충청권에 최대 40mm, 제주도는 최대 10mm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6도, 부산 25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6도 사이로 예보됐고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7도 사이로 무덥겠습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2: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김경일의 물음표 시작합니다.
4: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5: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4: 노라이벌 랜드마크
5: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호 55 롯데건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김경일의 물음표.
1: 자, 이 부회장으로 제가 불러드려야 할지 아니면 감독님이라고 불러드려야 할지. 아, 한때는 우리나라 농구 코트에 사실은 이 별명 기억나시나요? 독사. 독사라고 코트의 독사라고 불리셨던 90년대 농구 팬이라면 모르실 수가 없는 분이죠. 최희암 전 연세대 농구팀 감독님 모셨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 아우,
2: 네.
1: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 아, 불러줘서 제가 감사드리죠. 네.
1: 어떤 호칭이 이제 더 익숙하세요? 뭐 국민들에게는 영원히 이제 감독님이 더 익숙하겠지만요. 본인에게는 어떤?
2: 글쎄요, 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부르신 분이 편하다라고 생각하신 대로 부르시더라도 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1: 이제 제가 주위에 있는 분들 뵀더니 네. 동일한 분인데도 어떨 때는 부회장님이라고 호칭을 했다가 어떨 때는 감독님이라고 호칭을 했다가 같은 분인데도 이렇게 호칭을 섞어 쓰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2: 그렇죠. 뭐 그래 틀린 말은 아니니까. 네. 근데 감독은 이제 전 감독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1: 사실 또 모르지 않습니까? 언젠가 네. 다시 또 감독을 또 한번 하실지.
2: 그 상상에서나 되겠죠. 네.
1: 근데 또 흥미로운 게요. 지금 또 재직하고 계신 그 회사가 그래도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주위에 많이 하거든요. 아니 우리 최희암 감독님은 연세대학교 농구팀 감독을 하시다가 또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고려용접봉이라는 회사의 부회장으로 계시다. 네. 고려용접봉 이 어떤 회사인지 조금만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2: 아 예, 네. 저희 그 고려용접봉은 이제 용접 재료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용접 재료라는 건 이제 네. 전 산업에 다 이제 들어가는 재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만들기가 까다롭고 사용하기도 까다로운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일반 소비재가 아니고. B2B라는 계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산업 전반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좀 글로벌화된 기업으로서 나름대로 그쪽 기술 쪽에서는 좀 유명한 그런 기업입니다.
1: 이제 보통 소비자들 직접 그 상대하는 B2C 기업이 아니고 B2B업인 네. B2B 기업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큰 기업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오, 저는 그 회사 규모를 보고 깜짝 놀라서 이게 큰 기업이구나. 이제 그때 이제 새로 공부를 했는데요. 저도 놀랐어요. 2009년에 고려용접봉으로
2: 그러게 말입니다.
1: 가셔가지고 지금 이게 무려 18년 전에
2: 예, 예, 가신 거죠. 그렇게 됐죠. 네,
1: 그러니까 중국 네. 지사로 네, 그때 네, 가셨고 네, 네, 네. 거기서 이제 승진을 벌써 몇 번을 하셔서 네. 이게 승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부회장의 자리까지 오르셨는데 네. 아니 어떻게 제가 이제 경영학자들도 인재 영입 양성과 그다음에 인재 풀 관리하는 이런 거 연구하는 경영학자들도 가끔 부회장님 그 커리어를 이제 인용을 하던데 네. 처음에 어떤 인연으로 어떻게 그 고려용접봉이라는 회사가 우리 회사로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2: 아, 네. 그게 이제 전자랜드 제가 마지막 감독을 했었는데 네네. 전자랜드하고 저희 고려용접봉하고는 그 형제사입니다. 네, 그리고 제 이제 위에 또 형제분이 계시는데 고려제강, 고려특수선재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철 쪽으로 하고 있고 전자만 이제 유통하는 그런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인연으로 해가지고 저희 이제 용접봉 회장님이 농구장 좀 많이 좀 구경 오시고 전자랜드가 옛날에 프로팀을 갖고 있었으니까
1: 그렇죠.
2: 네. 네. 그런 인연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고려용접봉으로 오게 됐죠.
1: 사실 뭐 그렇게 좀 짧게 말씀하셨지만 네. 사실 아무리 그래도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네. 그렇게 중요한 직책에 중요한 일에 그냥 관계사고 농구에 관심 많다고 한 분을 프로농구까지 감독을 다 하신 분을 네. 영입을 한다는 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고 네, 분명히 그렇죠. 다른 어떤 실리적인 어떤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어떤 사업적 판단을 하셨던 게 분명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얘기는 조금씩 이제 풀어나가겠지만 회사에서도 또 어떤 분들은 좀 당황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저분은 농구 감독을 계속 하셨던 농구인이신데 네, 그렇죠. 이런 B2B 기업에 와서 네. 어떻게 일을 하실 수 있을까 또 뭐 걱정하시는 분 혹은 뭐 당황해하시는 분들도 좀 계셨을 것 같아요.
2: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셨죠.
1: 대부분.
2: 네. 네. 네. 저희 회장님 어떻게 보면 모험을 하신 거죠.
1: 네. 회사에서도 그렇게 무서운 독사라고.

0: 이미 다 성인이 된 분들이 입사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저보다 더 경험이 많은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가 되는 거죠. 네.
1: 왜 그 본인도 잘 모르는 평을 왜 해설자들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가끔 감독님들이 야 내가 그런 전략을 구사했어? 뭐 이렇게 이제 웃기도 하시는데 그 이쪽 분야 연구자들이 네. 최희한 부회장님 이제 예전에 감독님이었지만 최희한 부회장님을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배한테 후배를 맞추려고 하는데 이 최희한 부회장님은 특히 아주 잘하시는 게 뭐냐면 후배 새로 들어온 사람들한테 기존에 있는 신입 아닌 선배들을 잘 맞추고 적응시키는 재주가 뛰어나시다. 봐라 이제 그 여기서부터 이제 소설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예전에 선수들을 보면 4학년 학생한테 1학년 적응시키는 게 아니라 1학년 학생한테 4학년을 잘 적응시켜서 오히려 팀을 계속 올렸던 분이라서 이게 서로 일맥상통한다. 뭐 이런 재미있는 추리를 또 하긴 하더라고요. 분명히 조직 경영이나 조직 관리에서 자기만의 어떤 색깔과 아니면 노하우를 잘 접목시킨 거 아닐까요?
0: 글쎄요. 뭐 그 지나고 나니까 그런 평을 받는 거지.
1: 네.
0: 그 당시에는
1: 네.
0: 어쨌든 뭐 스포츠기 때문에 경쟁을 해야 되고 경쟁하려면 이제 상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1: 네네.
0: 그래서 상대보다는 우리가 좀 낫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쪽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이제 해서 그 중에서 제일 이제 적합한 이제 선수들을 이제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다 보니까 뭐 1학년이고 하고 4학년하고 구분은 없는 거죠. 뭐 똑같은 선수로 생각해 가지고 가는 네네. 거기 때문에 또 그것도 선수들 자체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수능을 해주고 단 하나 이제 코트나 경기장 외에 이제 일반 또 생활로 들어가면 이제 엄격하게 이제 계급이 또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또 좀 맞춰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1: 네.
0: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큰 부담이라든지 분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1: 뭐 지금 현업에서 또 하고 계신 일도 워낙 많고 의미 있지만 또 농구에 대한 애정은 아직도 계속 가지고 계신
0: 그렇죠.
1: 것 같아요.
0: 그럼요.
1: 네네네. 그래서 농구 쪽과 완전히 이제 지금 연이 끊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을 정도로 기사도 종종 나오고
0: 네,
1: 하시는데요.
0: 그렇죠. 네.
1: 요즘 또 농구에 대한 그 애정은 또 어떻게 또 좀 활동 표현하고 계신지 또 궁금합니다.
0: 제가 이제 그 부회장 대표에서 부회장직을 이제 벗어났고 이제 네. 이제 대회 활동하는 대회 총괄 부회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약간 좀 시간이 좀 있어요.
1: 네.
0: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 이제 3대3 농구 옛날로 얘기한 길거리 농구죠. 저 피바에서 공식 명칭은 3x3라는 명칭이 있는데
1: 네.
0: 그거에 대한 그 저기 일을 좀 많이 좀 도와주고 있어요. 이유는 뭐 5대5는 아무래도 신장과 스피터와 여러 가지 체력적인 문제가 우리가 아시아 존에서는 상당히 이제 서구 쪽하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3x3는 10분 경기에 승부가 결정나는 거기 때문에요. 또 농구는 리듬의 스포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리듬 한번 타면은 뭐 약팀이 그 순간은 이제 강팀을 이길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올림픽 그 메달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1: 네, 그렇더라고요.
0: 네. 아시안 게임 올림픽 메달 종목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좀 한번 좀 투자를 좀 하면 나가면 좀 우리도 좀 상위권으로 좀 올라가지 네네.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 뭐 메달을 따는 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기존의 농구보다는 이 3x3가 굉장히 네. 그 한국의 농구와는 좀 유리한 것도 있고 좀 맥이 네. 잘 그렇죠. 맞아 있다 이런 분석들을 또 전문가들이 하시더라고요.
0: 그렇죠. 어쨌든 네. 반코트만 갖고 하기 때문에
1: 네네.
0: 일반 생활하기 하기도 생활 스포츠로 접목하기도 쉽고 저변도 상당히 이제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네. 적극적으로 좀
1: 관심을 보고 지켜봐야 되겠네요.
0: 네, 좀 많이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1: 네네. 네. 자,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 네. 최희한 감독님으로 최희한 부회장님으로 사실 사람들의 인생에서 황금기가 한 번도 어려운데 두 번을 가지고 계신다. 저는 그래서 왜 인생, 커리어, 그다음에 평생 학습 다양한 분야에서 최희한 부회장님을 인용을 하거든요.
0: 네.
1: 인생의 전반전보다 중요한 게 후반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면서 저도 이제 많이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황금기 먼저 안 할 수가 없죠. 그래도 아무리 다른

0: 인터뷰에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1990년대에는 제가 이제 그때를 경험하지 못했던 후배 세대에게 야 그때는 뭐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BTS랑 서태지 씨도 지금이 아니고 그때지만 진짜로 왜 서태지 그러니까 BTS와 손흥민 선수를 합친 거 정도의 인기를 누렸다. 거의 국민적인 인기를 누렸다. 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 저희 세대에서는 그거 과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정말 일거수일투족이 언론에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대학 스포츠의 감독님으로는 아마 그 전으로도 거의 없었고 이후로도 거의 없었죠. 대학 스포츠 감독님이 이렇게 유명세와 인기를 누리셨던 경우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90년대 네,
1: 뭐
0: 한 번.
1: 뭐 인기라고 얘기하니까 말씀드리겠지만.
0: 곤란하지
1: 마시고. 그렇게 생각은 안 했지만. 하여튼 어쨌든 조금 뭐 저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 그런. 네.
0: 뭐 네. 에피소드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1: 여러 가지 많이
0: 네네네.
1: 있죠.
0: 네네. 한두 가지만 좀 소개해 주세요. 왜냐하면 모르시는 분들. 왜냐하면 그때 아직 안 태어나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때가 얼마나 엄청난 인기를 누리셨는지.
1: 예를 들면 주말에 이제 그 저 연대 체육관에서 저희가 훈련을 하게 되면 일반 이제 그 관중들이 일반 팬들이 이제 학생들이 주로 학생들이죠.
0: 그렇죠.
1: 학생들이 네. 와서 이제 구경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저희 연세대학교 체육관에서 그 독수리상 그 배강류 있는 데까지가 그 뭐 한 백 한 몇 메타 정도 될 거예요. 거기에 뭐 학생들이 말이죠. 4열 5열로 해가지고 거기까지 쭉 누르실 정도로 상당히 한 4, 5천 명 정도 와서 야. 훈련할 때 예.
0: 그 연습을 하는
1: 예 연습을 그 추운 겨울에 왔어요. 네, 네, 그런 네. 그런 적도 많이 있었고 네. 뭐 또 하나는 뭐 저기 팬들이 예,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이제 뭐 오고 별도로 연락도 오고 뭐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곤란한 적도 겪은 적도 있었고 또 선수들은 더 했고요. 네, 조심했고
0: 제가 제 기억으로는 그 선수단 버스에 네. 그 난리가 날 정도로 많은 그런 아, 예. 응원 문구가 적혔던 네네. 아마 첫 번째 네. 프로스포츠에서도 그렇게까지 많은 그 네. 문구가 적혔던 진짜 버스가 없었는데 네. 아마 그게 최초가 아닐까
1: 손해
0: 싶어요.
1: 많이 받죠. 제가.
0: 아 그런가요? 그걸 나중에 또 일일이 닦으시려면 또 비용 들어가고 이런 거.
1: 아 그렇죠. 다시 또 페인트 칠해야 되고.
0: 아,
1: 그러니까 뭐 온통 체육관에도 다 그렇게 돼가지고 네네. 다 이제 근데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그게 지저분하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 정리를 했는데 그거를 그래도 네. 일부 그렇죠. 좀 이렇게 좀 뭐를 좀 뭐 떠가지고
0: 그렇죠 그렇죠
1: 뭐 한 1m 짜리나 2m 짜리로 해가지고 약간의 그 모형을 거기 이제 역사관 비슷하게 해놨었더라면 하는 아쉬움 좀 있어요. 차도 그러게요. 마찬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이제 기록을 좀 이제 뭐 그 당시만 뭐 저희가 이제 옛날부터 살기 어려웠기 때문에 기록을 좀 무시하고 살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이제 스포츠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기록을 좀 그런 것을 한 좀 해놨으면 하는 생각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0: 왜 그것도 작은 문화 유산이라는 생각이 네네네. 듭니다. 네.
1: 그럼 이렇게까지 저하고 길게 말씀을 안 드려도 네. 그것만 딱 보여주면 그러게요. 아 그랬구나 금방 네네. 나올 텐데
0: 그때 숨결이나 환호성이 같이 느껴질 텐데요. 네네네. 그런 건 영상이나 아니면 훨씬 더 오감각을 다 동원한 그런 미디어가 아니라도 느껴질 수 있는 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아,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조금씩 왜 신경을 좀 쓰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1: 예, 예. 모든 게 좀 네. 그렇게 기록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런데 이제 그때의 뭐 응원 문구는 이제 많이 지워졌고 다 이제 도색이 됐지만 네. 그럼에도 남아있는 감독님으로서의 명언들이 또 몇 개 있죠. 그중에 가장 네. 그 대표적인 게 그 너희가 볼펜 한 자로 만들어봤냐. 네. 생산성 없는 너희가 이렇게 대접받는 건 다 팬들이 있기 때문이다. 팬들에게 잘 해라. 네. 사실은 그때 너무 파격적이었잖아요. 대학 스포츠든 어떤 경기든 스포츠팀이 연습을 하고 이제 그걸 공개를 해서 네. 팬들로 하여금 이 장면도 보게 해 주신 것도 마찬가지의 맥락이라고 네.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팬들과의 관계 지금도 프로스포츠에서 이 팬 서비스나 아니면 팬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면 강하게 질타함과 동시에 항상 이제 다시 가져와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는 그런 유명한 명언 중에 하나인데요. 그 90년대에 그런 생각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그런 또 판단까지 가주셨는지 모르겠어요.
1: 그때는 뭐 지금하고 다른 게 아니고요. 네.

0: 스포츠라는 용어가 그 선수 있고 그다음에 팬이 있잖아요. 팬이 없는 거는 그냥 도예요. 그냥 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산에 가서 혼자 자기 도를 닦으면 되는 건데 스포츠는 팬이 하나의 큰 축이기 때문에 그 팬을 무시하면 스포츠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뭐 그거는 기본적인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그 당시엔 들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모든 어떤 스포츠는 팬하고 같이 공존해야 되는 그런 산업이라고 그럴까 그 종목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1: 그 요즘 또 이제 축구 얘기 나오니까 또 히딩크 감독 얘기가 다시 네, 또 나오는데 네, 네, 네. 그 아시려나 모르겠는데요. 히딩크 감독 나오니까 또 최양 감독님이 다시 또 소환되시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니까 봤더니 히딩크 감독이 명감독이시잖아요.
0: 네, 네. 그런데 대단하시죠. 네.
1: 그분이 선수로서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슈퍼스타가 아니었다.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최양 감독님도 명감독이신데 선수로서는 슈퍼스타가 아니셨다.
0: 아, 그럼요.
1: 네, 그러면서 네. 같이 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렇다면 슈퍼스타가 아닌 선수가 명감독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는 좀 어떤 우리가 배워볼 필요가 있는 것들 요소들이 있을까요?
0: 글쎄요. 이제 먼저 슈퍼스타에 대한 거는 그런 재능이 일단 본인이 있어야 되고요.
1: 네, 네. 네.
0: 거기에 이제 각고의 노력을 필요하죠.
1: 네네. 네.
0: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거는 그렇게 두 가지를 갖추진다는 거는 뭐 상당히 어렵죠. 나오기가 네네. 힘든 일이고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이제 노력을 이제 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런 이제 과정에 대해서 이게 평범한 이제 선수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제일 처음은 중요한 게 이제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1: 네네.
0: 네. 두 번째는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자기가 노력하고 그런 이제 평범한 선수지만 노력을 해왔던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플러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뭐 열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욕망이라고 해야 될까? 욕심이라고 해야 될까? 표현하기 좀 그런데 하고 싶어 하는 마음 있잖아요. 뭔가를 네, 네. 이루고 싶은 마음.
1: 네. 네.
0: 그런 마음하고 이제 결합이 돼야 이제 그게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슈퍼스타가 하는 것보다는 좀 어렵죠 과정이.
1: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감독 중에 슈퍼스타 출신 아주 뭐 정말 최강의 그 선수가 아니었던 분들이 꽤 많은 걸 보면
0: 네.
1: 물론 그렇다고 해서 슈퍼스타는 명감독이 될 수가 없다. 이것도 이제 맞는 논리는 아니겠지만.
0: 아, 그렇죠. 당연하죠.
1: 네. 분명히 그 슈퍼스타 출신 아주 엄청난 대스타 출신의 감독님들과 오히려 평범한 선수 출신이었던 감독님들이 가진 네. 어떤 차별성이 각기 자기의 장점을 잘 살려서
0: 네.
1: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0: 기본적으로 이제 보면은 슈퍼스타들은 남한테 보호를 많이 받아왔거든요. 관심을 많이 받아왔고.
1: 네네.
0: 그리고 원만하면 해결이 돼요.
1: 네네네. 네.
0: 어려운 것도 해결이 이제 쉽게 될 수 있는.
1: 네네네.
0: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서도 말씀을 폈다 하더라도 제 선수는 우리 팀에 꼭 있어야 되는 아이니까 뭐 징계 같은 거 없고 그냥 넘어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몸이 배워왔던 이제 그런 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보호자가 돼주기 때문에 이제 선수 때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근데 이제 감독이 되면 감독이라는 거는 이게 어떤 뭐 좀 얘기했는데 명감독 그런데 저도 그런 건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호칭은 아닌데
1: 네.
0: 그냥 감독이 열심히 한다는 거지 명감독은 아닌 거거든요.
1: 네.
0: 근데 그게 그렇게 되려고 그러려고 그러면 그 어떤 감독이든지 간에 이게 서포터스예요. 선수들에 대한
1: 서포터스.
0: 뭐 모습?
1: 네. 네, 네.
0: 뭐 근데 조직의 감독이니까 팀을 끌어가라고 해서 그 리더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지 실질적으로 내용은 다 그 서포터스를 해주는 그래서 선수들 뒷바라지 해주는 그런 그 업무거든요. 업무로는. 근데 슈퍼스타가 그 업무를 본인은 받아왔기 때문에 그걸 잘 못 해주는 거거든요.
1: 그러니까 그 위험을 항상 조심해야 되겠군요.
0: 네네. 그래서 네. 그것만 좀 고친다고 생각하면은
1: 네.
0: 그 좀 명성에 선수 때 화려했던 그 못지않게 감독으로도 역할을 충분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그런 그 출신의 감독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존중을 자꾸 받아야만 한다. 자기가 받아야만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히려 보호해주고 서포트스 해줘야

0: 선수들한테도 자기가 그런 대접을 받으려고 하니 예, 선수들이 또 그걸 인정을 하기가 어렵죠. 그 선수들은 또 자기들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1: 그렇네요.
0: 예, 자기가 감독을 또 해준다는 게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좀 나름대로 틈이 발생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일반 이제 평범한 친구들은 그런 거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감독의 역할이라는 게 이거다라는 걸 알아서 거기에 맞게끔 네.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적이 나서 뭐 평가가 명감독이라는 얘기 들은 거지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1: 그래도 너무 그 만드셨던 결과와 그 다음에 그때 대중적 명성이 너무 특별하셔서
0: 그렇죠. 뭐 그런 건 뭐 하다 보니까 저도 지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1: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선생님도 되셨다가 전략가도 되셨다가 서포터즈도 되셨다가 아, 네, 모든 걸 해야 되네요.
0: 네, 네.
1: 그럼 이게요. 감독은 잘못하면 이게 수명 단축되는 아주 정말 힘든 정말 최악의 직업일 수도 있는데요.
0: 그렇지도 않죠. 또.
1: 그런가요?
0: 왜냐하면 네. 또 그때 됐을 때 나오는 결과 성취
1: 네네.
0: 그런 게 따라가지고 또 엔돌핀 솟고
1: 네네.
0: 거기서 항상 이제 힘을 받고
1: 네네.
0: 이제 그렇게 해서 나가고 또 그렇게 된 불거 이제 경쟁이니까 지게 되면
1: 네네.
0: 또 절치부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음부터 또 노력해보려고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도 생기고
1: 네. 네,
0: 그런 부분들에서 오히려 감독들이 오래 살아요.
1: 아, 그래요?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은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3: 여러분은 지금 김경일의 물음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4: 하긴 또 심리학에서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오래 살고 건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또 그러면 또 그렇게 하시는 말씀에 또 제가 동의를 안 할 수가 없네요.
5: 감사합니다.
4: 그 리더십에 있어서 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 다른 분야 리더와도 소통을 잘하고 다른 종목 감독들과도 교류하면서 배울 점을 찾아낸 분이다. 그런 면에서 또 우리가 배울 게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 사실은 농구와는 뭐 실내 스포츠라고 하는 범주에서는 같지만 결이 굉장히 다른 배구 감독이셨던 이창호 감독님과도 또 많이 교류하시면서 뭔가를 또 배우시고 막 이러셨다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5: 아, 교류한 건 아니고요.
4: 네네.
5: 저하고 이제 연배 차이도
4: 많이 나시죠. 왜냐 그분은 이제 전설의
5: 전설의 진짜요. 제가 감독할 때만 해도
4: 연승 기록이 뭐.
5: 그래서 저 초기에 저도 엄청 헤맸어요. 뭐 화도 내고 경기장에서 뭐 굉장히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신경 쓰고 그 말 그대로 초보 했는데 그 배구 경기를 TV 중계를 한번 보는데 미도파 그 이창호 감독이 미도파가 지금 없었죠. 미도파 감독이 있었는데. 아주 상황이 안 좋더라고요. 그 경기 내용이. 근데 타임 불러가지고 그러면 뭐 보통 일반적으로 뭐 흥분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막 아이들 지적하고 야단쳐야 될 텐데 그냥 조용조용 나긋나긋하게 이렇게 설명하시고 자 화이팅. 예? 그거 밖으로 탁 쳐주고 나가 딱 그러고. 그러더니 그 경기를 어쨌든 지집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전호관 감독님이라고 계세요. 같은 배구에. 그분은 이제 현대 건설 이제 감독인데 그분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0: 이런 거 있는데 그게 왜 그럽니까 했더니 이제 정 감독님 말씀이 감독 중에 상수가 있고 하수가 있다.
1: 네네.
0: 상수는 이미 경기하기 전에 이미 승부를 져놓고 나온다. 즉 연습 때 다 만들어놓고 나온다는
1: 미리 거예요. 다 다양한 연습에 대한 준비를
0: 어떤 거든지 간에 만들어놓고 나오기 때문에 네네. 경기장에 나와서 흥분할 필요가 없는데 네네. 하수 감독들은 훈련 때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기장에 와가지고 흥분하고 하고 뭐 쇼응도 하고 그런다. 이제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다 말씀 듣고 아 정말 반성을 많이 해야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아주 훈련이나 이런 거를 진짜 독하게 시켰죠.
1: 그러니까 그 네. 훈련을 독하게 시키셨다는 네. 게 발생이 가능한 모든 경우의 모든 수에 대한 네.
0: 그렇죠.
1: 연습을 독하게 시키신 네. 거군요. 네.
0: 그래서 뭐 전술이다 뭐다 이런 것 자체도
1: 네.
0: 뭐 저희도 뭐 1.9초 뭐 3.9초에 저희가 이제 옛날 지금도 좀 버저비터죠. 그런 걸 넣어서 또 있었던 계기도 남들이 볼 때는 그게 그저 작전 타임 때 그래가지고 돼서도 했어서 야, 그 연세대학교 체위함이 무척 굉장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용은 그건 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1: 네. 제가 그래서 그때 너무 인상 깊게 봤던 그 장면 그러니까 거의 이제 30년 전의 장면이 네. 작전 타임을 하셨는데 네. 이제 쭉 오시더니 물론 감독님으로서 뭐 화내거나 흥분하신 걸 거의 본 적은 없는 건 당연하고요. 네. 제가 이제 어떻게 느꼈냐면 아니 저분은 얼마나 미리 준비가 되고 여유가 있으면 상대팀 선수들이 왜냐하면 대학팀 감독이시니까 상대팀은 실업팀이고 대부분 선수들이니까 형들이잖아요.
0: 네, 네.
1: 형이라는 호칭을 쓰시더라고요.
0: 네.
1: 그 병식이 형은 이렇게 맞고 양태기 형은 이렇게 수비하면 돼. 그래서 이게 무슨 동문회를 해도 이렇게 상대방 다 이름을 이렇게 급하면은 반말로 하거나 아니면 형들이 안 나오는데 우리 선수들에게 상대팀 선수들을 형이라고 부르면서 어떤 형은 이렇게 막아라 어떤 형은 네.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걸 보면서 그 여유가 그런 준비에서 나오는 거군요. 네. 결국은 그러니까 명장과 졸장의 차이도
0: 네.
1: 그런 변수에 대한 준비력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0: 그렇죠. 뭐든지.
1: 네,
0: 뭐
1: 네,
0: 그
1: 네.
0: 또 스포츠뿐만 아니죠.
1: 네, 네.
0: 저도 기업에 있어서 뭔가 준비가 돼 있어야지.
1: 네, 네.
0: 네, 준비가 안 되면. 그래서 저희도 어느 기업도 다 마찬가지지만 뭐 차선 있고 차선 있고 다 준비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1: 그래서 어떤 분이 또 기업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네.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다.
0: 네.
1: 미리 모든 변수들에 대한 대비를 다 한 번씩 다 해놔야 되는데.
0: 네, 네 그렇죠.
1: 야, 그러면 좀 개인적인 질문도 한번 좀 드려볼게요.
0: 네.
1: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농구 얘기 또 회사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0: 네.
1: 사실 끊임없이 이렇게 무언가를 그 향해 달려오시면서 개인적인 어떤 생활, 뭐 취미, 레저, 여가, 뭐 일상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들어볼 기회가 없었어요. 보통 이 두 외의 일의 시간에는 또 어떤 일들을 주로 어떤 것들을 좀 하시나요?
0: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딱 갈라놓고 하기는 어렵고요.
1: 네.
0: 그 뭐 감독할 때는 어쨌든 그 선수 스카우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1: 네, 네.
0: 그러니까 그 학교의 그 감독 코치의 키맨이 가지고 있는 취미에 제가 같이 가죠. 네. 뭐 고스톱을 좋아한다면 고스톱 같이 쳐주고 마작 한다면 마작 쳐줘야 되고.
1: 네.
0: 뭐 또 이제 기회 오니까 또 뭐 골프 한다면 골프 해야 되고 그분들이 또 농구를 한다면 같이 그 몸도 안 되지만 같이 네네. 따라서 농구도 해주고 그러니까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일환으로 취미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1: 네.
0: 별도로 제가 뭐 가지고 있는 취미는 아닌 것 같고.
1: 네. 그럼 그때그때 맞게 그 사람이 내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사람이 이런 취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네네. 하면 맞춰보시는.
0: 네네.
1: 사실 그래서 왜 그 좋은 선수들 스카우트 하실 때
0: 네네.
1: 원래 좋은 선수를 또 잘 스카우트 하는 것도 중요한 그 감독의 자질이고.
0: 아, 그럼요.
1: 중요한 중요하죠. 인재를 또 잘 또 영입하는 게 또 좋은 기업인의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0: 네네.
1: 하나인데.
0: 네네.
1: 그렇게 보자면 뭐 인재 영입으로는 뭐 대단한 그런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 뭐 이 에피소드도 많잖아요. 다른 방송이나 내용 인터뷰 같은 거 찾아보시면 네, 그렇죠. 정말 어떤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공을 기울였는지
0: 그렇죠. 투자를 많이 하죠. 네.
1: 그 알아보시는 그 왜냐면 이 친구가 얼마나 뛰어난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선수고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직원이 될지 판단을 사실 그런데 지금은 미래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리고 왜 스포츠든 기업에서든 정말 뛰어날 거라고 예측.

0: 시작했는데 정말 나중에는 뭐 그렇게까지 뭐 대단한 그 일을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알아보시는 어떤 방법이 있으세요? 아니면 뭐 그게 특별한 네.
1: 특별한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0: 네네.
1: 농구는 어차피 제가 농구를 했고 해왔기 때문에 그 봄은 알게 되죠.
0: 예.
1: 예, 어느 정도 되는 거. 그러니까 쉬워요 농구는요.
0: 네네.
1: 예. 문제는 이제 기업이죠. 기업의 인재들을 한다는 게 어려워. 그리고 특히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0: 네네.
1: 이제 하기는 어렵고.
0: 네.
1: 다만 한 가지 이제 농구처럼 얘가 이제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이제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학까지 한번 프로 같은 경우는 그런 선수들은 어느 정도 가려내기가 이제 쉽고 검증이 된 선수들 중에서 이제 뽑고 장래성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신체적인 이제 네. 능력도 보기 때문에 쉬운데 사람은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0: 네, 네.
1: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신입사원들 이제 뽑을 때는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이력이라든지 성적이라든지 학교 생활 이런 거를 보편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이 선수 이런 분들은 안 되지만 이제 중간에 이제 저희가 인재를 이제 영입도 합니다. 저희들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대기업에 다니신 분들 이제 뭐 이번에도 이제 삼성중공업에서 다니셨던 분을 저희가 지난해 영입 네. 이제 뭐 저희가 사장으로 모시고 오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어쨌든 그런 또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해왔던 이력 이런 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것보다 뭐라 그럴까요? 이게 분석이라고 그럴까요? 그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를 보고 뽑는 거지 그걸 감으로 한다는 거죠. 어려운 거.
0: 감에.
1: 예, 예. 그 감이라는 건 자기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0: 네, 네.
1: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데이터적인 분석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뭐 100% 맞는 건 아니겠지만은 네.
0: 또 어떤 분은 그러세요.
1: 네.
0: 그 제가 이제 요 감독님을 또 부회장님을 잘 알고 계신 어떤 분이 그러시는 네. 게 우리 최희한 감독님은 감독하실 때 선수들만 잘 쓴 게 아니라 코치도 잘 썼고
1: 네.
0: 고려 영조봉에서도 네. 새로운 직원만 잘 뽑으시는 게 아니라 기존 임원 직원들 중에 관리자도 잘 배치하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신인 발굴에만 능한 분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으세요. 여기도 어떤 원칙이나 아니면 또 좀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말씀해 주시면.
1: 뭐 그게 네.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게 원칙이라기보다 그게 어느 경우든지 이제 보니까 인정해 준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암만 뭐 저하고도 경쟁 관계 있고 이제 라이벌 회사에 이제 영업 다니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0: 네네.
1: 일단은 상대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인정하니까 그분도 저를 인정해주더라고요.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김 교수님이 저를 인정 안 하면 저도 김 교수님 인정 잘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속으로 심리적으로.
0: 그렇죠.
1: 다 마찬가지 네. 아니겠어요?
0: 뭐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예.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안 하시는 또 그런 거죠.
1: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열 가지의 이제 무슨 이제 뭐 저 그 채점한다 되면은
0: 네.
1: 열 가지 중에서 일곱 여덟 가지 잘하는 아주 우수한 사람들도 있고 두세 가지만 잘하는 또 약간 좀 떨어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두세 가지밖에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조직에 들어와 있고 내가 같이 가야 되는 사람이라 그러면 일곱 여덟 가지 잘못된 것 갖고 얘기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두세 가지도 일곱 여덟 가지 잘못된 걸로 떨어져요. 그래서 두세 가지 잘하는 거에 대한 인정을 해주고 거기서 격려해 주면 나머지 일곱 여덟 가지도 얘가 그 같이 올라오려고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는 것 같아요.
0: 예전에 왜 그 네. 연세대학교 농구팀에 있었던 선수들도 그 얘기하시고 네. 또 고려 영조봉에 있는 직원분들도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늘 강조하시는 게 야 단점 보완하려고 하지 말고 강점 살려서 하라고. 네네. 네. 그러니까 왜 슛도 야 네. 그냥 쏴.
1: 네.
0: 머뭇거리지 말고 슈터는 네. 네. 네 강점을 살리는 게 더 좋다. 아마 그 맥락이 아마 회사에서도 같이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1: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해서 단점을 네. 무시하는 게 아니고
0: 네. 네.
1: 단점을 꾸준히 노력을 해야죠. 보는 노력을 하되 그 가지고 있는 장점을 제가 인정해 주면 상대가 인정해 주면
0: 네. 네.
1: 예. 본인도 거기 힘이 나서 나 자기 장점도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할 수 있고 또 자기가 인정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 친구들도 저를 인정해 주거든요. 어. 왜 제가 단점이 좀 많겠습니까? 네. 운동하는 사람이 기업에 와가지고 아까 얘기한 일곱 여덟 가지가 단점이고 두세 가지 정도밖에 안 모를 텐데 그래도 그 친구들이 두세 가지를 인정해 주면서 이제 오게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년 동안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0: 아무래도 그때 처음에 가셨을 때가 이제 전무로
1: 그 아 그때 이제 중국 네. 법인장으로
0: 중국 갔습니다. 법인장 네. 네. 시작하셨는데 지금 부회장이시니까 네. 뭐 연봉도 좀 많이 오르셨겠습니다.
1: 아 예, 그렇습니다.
0: 정확한 액수를 공개해달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아 네. 그럼 일단 부회장님이라니까 멋있네요. 네. 아니 제작진이 되게 농구 팬이 많으신지 살짝 네. 요거 여쭤봐달라고.
1: 네, 네, 네.
0: 사실 90년대의 농구 야 그 뭐 드라마 마지막 승부부터 시작해서 막 정말 인기가 어마어마했었죠. 네. 물론 그것 때문에 또 프로 농구가 출범할 수 있는 또 기폭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요즘 농구가 좀 예전 같지 않다 네. 이런 얘기 좀 많이 들려요. 네. 네. 좀 느끼시나요?
1: 아, 많이 느끼죠.
0: 네네. 네. 뭐 심지어는 그래서 어떤 유명한 한국을 대표하는 프로팀의 대표하는 선수인데도 길에 지나가는데 막 키 큰 사람 지나간다. 뭐 이런 얘기 들어서 난 너무 네. 자괴감 느꼈다. 네. 물론 네. 알아보시는 팬들이 다 있으셨겠지만 뭐 혹시 조금 생각하시고 있는 어떤 이유가 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또 다른 분야에서도 예전만 못한 그런 분야가 있다면 좀 배워볼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1: 일단은 농구가 과거에 그렇게 좋았던 부분은 시적으로 그 볼 수 있는 환경이 농구 뭐 좀 한정돼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원체 광범위한
0: 그러니까
1: 즉
0: 네네.
1: 경쟁자가 많다는 거죠. 네네. 제가 그때 농구 갈 때에도 저희는 영화한테만 이기면 된다고 그랬어요.
0: 영화한테만 이기면 된다.
1: 예, 예, 예.
0: 아,
1: 네. 여기 그 입장료도 영화하고 비슷했고.
0: 그것까지 예. 다 분석을 하셨군요. 네.
1: 그래가지고 영화 감독한테만 이기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야구만 피하면 된다.
0: 아, 네, 네.
1: 시즌을.
0: 네. 네, 네.
1: 그런 이제 두 가지 이걸 가지고 이제 했는데 지금은 뭐 경쟁이 너무 많아졌으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경쟁이 많았으면 뭘 해야 되냐면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0: 그렇네요.
1: 네. 네. 근데 지금 투자를 안 해요.
0: 네, 네. 네, 네, 네.
1: 과거에만 있어가지고 그거 매몰돼 있어서 과거에 투자 안 해도 그게 경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단순한 것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예, 경쟁이 뭐 하다못해 배구도 저희를 밟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아직도 안이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죠. 뭐 선수들이. 그래서 투자를 하려면 결국 방송 언론 이쪽에 투자를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노출의 빈도를 좀 많이 해야 되고
0: 네네.
1: 그리고 선수들 육성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투자를 좀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도 네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미약한 것 같아요.
0: 그 사실 경영의 거의 원칙에 가까운 말씀 아주 기본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네. 경쟁이 예전보다 많아지면 네.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
1: 네, 그렇죠.
0: 그래야만 생존한다. 아 너무 지금 너무나도 간단한 사실이고 진리인데 이거를 제가 오히려 여쭤본 제가 오히려 불끈
1: 아니 그 저는 이거 농구계 쪽에서 좀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사실.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조금 그 눈여보고 계신 지금 한국 농구에서 눈여보고 계신 어떤 감독 뭐 이제 지도자 혹은 선수 좀 있으신가요?
1: 네. 지금 보면 이제 이 현수로 치면 이현종이라든지 여준석이라든지
0: 어른
1: 예예 상당히 이제 그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이런 선수들이 내 투자가 상당히 제가 볼 때 지금 답답할 정도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그렇네요, 진짜.
1: 네. 예를 들어서 여준석이가 미국 대학에서 있었다. 무슨 대학이. 그러면 뭐 미국 NCAA 쪽으로 하든 뭐라든지 해서 방송 개가 뛰는 모든 경기에 대한 뭐 방송 중계도 가고 그러면 그 친구도 출전 시간이 좀 더 많아질 거고 저희들한테 방송료도 많이 받으려면 중계를 많이 받으려면 그런 부분은 그런 개가 걘 뭐 제가 봐도 거기 가서 밀리지 않은 아이인데 아무래도 이제 언어 문제라든지 동양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그 가소평가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이현종이도 마찬가지고 그 친구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일본 리그로 갔지만 일본에 그 개가 속해 있는 저 팀이 우승 일본 리그에서 우승했지 않습니까? 그 지금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은 몰라도 옛날 사람들은 일본하고

0: 우리하고 농구 비교하면 우리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B이고 걔가 A예요.
1: 오.
0: 예,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떨어집니다.
1: 네네.
0: 예. 근데 그런 팀에서 우승했다는 건 대단한 거기 주전으로 뛰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쪽에 또 우리 방송이 좀 가가지고 계속 좀 우리 이쪽에 송출해주고 보여준다면 선수가 스타가 돼서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농구 전반적으로 미치는 효과가 클 텐데 그런 게 좀 없고 뭐 아무래도 감독이라면 제가 이제 그 저희 제자들이 있었던 뭐 이번 KCC 우승했던 이상민이
1: 네네.
0: 작년에 우승했던 뭐 조상현이
1: 네네.
0: 그리고 뭐 저기 저 가스공사 있다가 작년에 이제 복귀했던 뭐 유도훈이
1: 아,
0: 뭐, 예, 그다음 이제 문경훈이도 이제 네네. 야인 있다 다시 볼게 문경훈이 이런 감독들이 한번 좀 눈여겨보고 좀 잘할 수 있지 않겠냐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1: 네네. 이게 많은 스타 플레이어들 그 연세대학교 출신 그 스타 플레이어들 지금 이제 감독님들 예, 성함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참 뭐 맞은편에서 응원을 하고 있었던 제 입장에서 참 저에게 많은 상처를 줬던 분들. 저도 농구 팬이었는데.
0: 네.
1: 그러고 보니까 야구가 굉장히 많이 그런 쪽에서는 투자하고 그 다음에 관심 가지고 스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스타를 만들기 위해서
0: 네.
1: 굉장히 노력해 왔다라는 걸 보면 많은 걸 느끼게 되죠.
0: 야구도 그게 전에 있는 그 저기 총재가
1: 네.
0: 다들 그 꼭 경기인이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1: 네.
0: 그 다 그랬는데 지금 허구현 총재가 지금 야구 네. 총재 되면서 엄청 좋아졌거든요.
1: 네, 네.
0: 그분이 간지러운 걸 알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사실상 뭐 국제 글로벌 쪽에는 지난번에 뭐 세계대회 나가서 성적도 별로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폭발적인 지금 저 야구가 인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허 총재 제 개인기 같아요.
1: 네. 네. 확실히 근데 막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0: 네네네. 네네. 네네.
1: 그래서
0: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농구가 저 안 돼서 안타까워요.
1: 그러니까요. 왜 예전에 그 바로 요 일전에 어떤 그 한 스포츠 분야의 위원 한 분이 이런 리그의 총재나 아니면 스포츠 협회 큰 스포츠의 협회장들이 돈 안 받고 일 안 하는 구조 가면 큰일 난다. 돈 많이 받고 일 엄청 많이 하는 그 구조로 가야 된다.
0: 네.
1: 그래야 무언가 다시 올라간다.
0: 네.
1: 지금 사실 기업은 일본의 상당 부분이 오히려 이제 추월했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사실 압도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격차를 벌렸던 이 스포츠가 오히려 역전되고 있다는 느낌이
0: 많이 떨어졌죠.
1: 네네네. 네. 이제 특히 인기 종목에서 많이 나오는 네. 거 보면
0: 네. 그렇죠.
1: 지금 하시는 말씀이 여러모로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질문 한 두 개만 좀 더 드려볼게요.
0: 네.
1: 제가 이제 그 사람의 수명이 길어지고
0: 네.
1: 일을 하는 시간도 길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가 최이한 부회장님 같은 이런 인생의 전반전, 후반전, 심지어 연장전까지 뛰어야 된다. 제발 우리 이 나이에 절대 하시지 않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어떤 경우에도 이 얘기한다는 한적을 얘기하신 적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나이에 뭘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신다고 하시는 걸 제가 주위 분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항상 지금도 뭘 해야 되는 그런 분인데 이후에도 또 다른 한 번 또 세 번째 황금기나 아니면 또 계획하고 계신 일이 있으실까요?
0: 계획한 건 없습니다.
1: 네네.
0: 네, 계획한 건 없고.
1: 근데 이제 사실 프로팀 감독하실 때도 그냥 계획이 없는데 그렇게 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0: 네, 근데 주어진 환경에 이제 충실한다는 건데.
1: 네네.
0: 만약에 제가 능력이 된다면 이제 뭐 이 기업에서 은퇴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쓰렉스리 있지 않습니까? 3대3 농구라는 걸 좀 하는 거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하여튼 우리 한국 스포츠가 좀 상당히 좀 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공론화 시키는데 좀 한번 좀 힘을 좀 보탤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1: 그럼 별다른 게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게 있으신 건데요.
0: 아니, 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출발이 체육인으로서 이제 왔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할 거죠.
1: 그런데 다시 또 내가 이제 잘 내 커리어의 직장에서의 커리어를 다 마무리하면
0: 네.
1: 다시 또 3x3
0: 네 하고 뭐 하여튼 우리 스포츠가
1: 스포츠
0: 한국 스포츠가 좀 네, 잘못된 네. 이제 방향이 잘못 설정된 것 같아요.
1: 네, 네, 네.
0: 그래서 이걸 뭐 공청회라든지
1: 네.
0: 이런 걸 또 좀 해서

0: 뜻이 맞는 후배들과 선배님들을 모시고 네. 여론을 네. 좀 네. 공론화 시켜서
1: 필요하지 것 같습니다.
0: 예예. 체육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지금 너무 경쟁이 없어요.
1: 네네. 네. 그래서 이러면 이제 다 비단 한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 우리 한국의 스포츠에서 쌓아올렸던 그런 네. 수많은 유산도 무너질 거고 네. 새로운 세대로의 발전도 못할 것 같은데
0: 네. 지금 보면 뭐 축구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근데 이게 비단 축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축구는 하나의 관심이 많이 가지니까 축구가 톡 튀어나온 거지 다른 분야도 지금 거의 못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힘을 맞춰서 지혜롭게 좀 이렇게 해서 방향을 좀 잡아주지 않으면은 똑같은 이런 결과가 계속 나오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우려를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좀 기회가 된다면 한번 좀 뭐 어떤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1: 그냥 수수방관하는 게 어른의 미덕이 아니라 네.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래 우리가 한번 책임을 지고 얘기를 해보마라고 하는 게 오히려 책임 있는 어른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0: 네.
1: 네, 네. 결국 농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횃불이네요. 네.
0: 그쵸. 아무래도 뭐 제가 거기에 뿌리죠.
1: 네. 네. 그 횃불을 또 다시 한번 또 다시 불태우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네. 한번 저희도 기대해보고 또 응원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많이 좀 도와주세요. 네.
1: 자, 오늘 출연해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김경일의 물음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주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2: 배요. 배가 너무 아파요.
1: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2: 친구들 주식 오른다 했을 때부터?
3: 남들 수익률에 배 아픈 당신, 이럴 때일수록 공부하셔야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의 똑똑한 경제 습관. 평일 아침 8시 30분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4: 여러분은 지금까지 김경일의 물음표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목요일 밤 8시 유튜브로 먼저 방송되며 토요일 아침 6시 5분에 라디오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람들의 이야기, 김경일의 물음표,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올해 7학년 2반 권혜림입니다. 운동으로 시작하는 저의 아침은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운동하면서 흘리는 땀방울은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오늘부터 움직여보세요. 가끔 귀찮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귀찮음을 이겨내는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결국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하기 싫었지만 수만 번의 귀찮음을 이겨낸 성장의 결과물이라고 믿습니다. 귀찮은 일을 미루면 나중에는 더 귀찮습니다. 해치우세요. 그러면 하루가 종일 수월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의 깊이를 아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고 점프나 다이빙은 적어도 수심이 4m 이상인 곳에서만 즐겨야 합니다. 물놀이 중 체온 저하로 몸이 떨리거나 입술이 부르고 얼굴이 당기는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물놀이를 중지해야 합니다. 다리에 쥐가 오거나 피부에 소름이 돋을 때도 물놀이를 중지하고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음식물을 물고 수영을 할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 등의 음식물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물놀이 안전 기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7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일용 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일용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금액의 50%만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2024년 일용 근로소득자 528만 2,568명 중 연간 2천만 원 초과 소득을 올린 대상은 전체의 약 5.2% 수준입니다. 현행법상 일용 근로소득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만 사실상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고소득 일용직인데도 최저보험료만 납부하거나 피부양자로 등록돼 혜택을 누리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10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중동전쟁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휘발유와 경유 모두 가격 하락폭이 축소됐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5.1원 내린 1872.4원이었습니다. 주별 휘발유 가격 하락세는 7월 둘째 주에 전주 대비 59.1원, 셋째 주에 15.5원 등으로 하락 흐름은 유지되고 있지만 중동 갈등 재점화로 낙폭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도 전주 대비 5.6원 내린 1856.9원을 기록했는데 하락폭이 줄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던 국제 유가가 현지 시간 24일 중국과 파키스탄의 협상 중재에 대한 기대로 급등세를 멈추고 하락했습니다. 런던 ICE 선물 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6.78달러로 전장 대비 3.88% 내렸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0: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도 배럴당 89.31달러로 전정보다 3.12% 떨어졌습니다. 유가는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멈추고 6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현지 시간 24일 반도체주 매도세가 이어지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235.60포인트 오른 51,947.2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3.68포인트 오른 7,411.98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161.87포인트 내린 24,975.82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토요일에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까지 충청권과 전북, 경북 북서 내륙, 제주도에도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 산지에 최대 60mm, 서울, 인천, 경기 남부와 충청권, 전북과 경북 북서 내륙에는 최대 40mm입니다. 서울지면지 기온은 26.7도입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국가예산청장 허민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가나의 성체, 대항해 시대 노예 무역의 참상을 증언하는 세계유산인데요. 저희가 기술과 재원을 총동원해 공동보존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픈 역사를 담는 이 유산이 사라지면 인류는 비극을 반복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국가예산청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세계와 손잡고 인류 공동유산의 수호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류와 간직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무형의 유산이 아닐는지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크레인이 필요하십니까?
2: 도시를 디자인하는 건설 현장에,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이 되는 산업 현장에도 40년을 함께한 영남중기가 있습니다.
1: 700톤까지 다양한 크레인을 보유한 영남중기. 기억하세요. 크레인은 영남중기. 크레인을 부르는 전화 055-288-9999.
3: 한낮에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며칠간 계속되는 폭염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4: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제 상황을 짚는 GB타임즈 시간인데요. 1부에서는 여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라별 여권이 갖는 힘을 나타내는 헨리 여권 지수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한국이 2위를 유지한 반면에 미국의 순위는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내용 알아보고요. 2부에서는 SNS 규제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가 호주에 이어서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법으로 제한하는 나라가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7월 25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JB타임즈.
5: 네,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큐뉴스 코리아의 김영미 대표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5: 서울신문의 송연석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7: 네, 안녕하세요.
5: 세종대 장희 교수님은 휴가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빠졌고요. 지난주에 제가 소개하면서 김영미 대표가 휴가를 갔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좀 전에 자신은 휴가가 아니라 출장이었다라고 좀 강하게 어필을 했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취재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6: 그 제가 이제 11월 달에 이제 2부작으로 방송할 내용인데 AI 무기에 대한 다큐예요.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무기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사회학적으로 또 인류학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5: 예.
6: 약간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의.
5: AI 그 최초의 무기가 뭔지 아세요?
6: 뭐예요?
5: 터미네이터예요.
6: 아, 그 무기라고 할 수 없는 그.
7: 그건 병기.
6: 아, 네. 병기 진짜 네. 병기죠.
7: 그런데
6: 그때 터미네이터
5: 발음 조심하세요.
6: 아, 네. 터미네이터가 미래라고 표현했던 것이 2025년이었어요.
5: 아, 그때 영화에서?
6: 네, 영화에서. 네. 이미 2025년에 스카이넷이 점령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스카이넷 비스무리한 것들이 있거든요.
5: 있죠.
6: 그래서
5: 아니,
6: 그
5: 며칠 전에 저기 AI가 저기 그 통제 뚫고 다른 AI 공격했다고 뭐 뉴스 나오고 했잖아요.
6: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윤리적 법적 기준이 없이 이렇게 막 받아들이면 쉽지 않겠다.
5: 그래서 이제 그걸 취재를 하셨다.
6: 그렇죠. 다른 층보다 우리 청소년들이 예. 이거를 미래에서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게 좀 고민이
5: 알겠습니다.
6: 됐었어요.
5: 근데 일만 하지 말고 좀 쉴 땐 좀 쉬세요. 그래도.
6: 저도 쉬고 싶은데 이 다큐멘터리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많이.
5: 이 이게 사명감.
6: 사명감이라 제작. 비도 없고 또 누가 요즘 다큐멘터리로 돈을 벌어요.
5: 그러니까 다큐 아무도 못하는 거죠. 돈이 안 되지.
6: 네. 그죠? 그래서 저라도 그냥 아, 예. 굶으면서라도 해야 되겠다. 아유, 그래서요.
5: 고생하셨네요. 그럼 아무튼 그래서 미국 다녀오셨다면서요. 미국 갈 때 한국 여권 내미니까 어떻던가요?
6: 뭐 전 진짜 편하게 통과가 돼가지고.
5: 그때
6: 뭐.
5: 참 옛날에 유럽 어느 나라 들어가는데 입국 심사대에서
7: 스페인.
5: 강진 씨 노래 부르라고 했다라는 거.
6: 아, 네. 뭐 유럽 나라에 가서.
5: 근데
6: 얘기해보면. 그때는 사실 위조 여권이 많았어요. 한국 위조 여권이. 그래서 아마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고 이제는 전자 여권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 전자 여권 나오자마자 잽싸게 바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 정도 까지는 아닌 거고.
5: 그래, 입국 심사대에서 그 쉽게 통과됐어요?
6: 저는 쉽게 통과가 됐는데 내 앞에는 막 계속 그 방으로 끌려가더라고요.
5: 그러니까 한국 네. 여권이 아니었나 보지.
6: 네, 맞아요.
5: 그래서. 한국 여권 파워가 그렇게 세요, 근데?
7: 네, 아까 말씀하신 그 헨리 여권 지수라는 걸 보면
5: 뭐예요, 근데 그게?
7: 그게 세계에서 여권의 영향력을 이제 지수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뭐 헨리 여권 지수에서 순위가 높다고 해서 뭐 강대국이다 아니면 뭐 기술적으로 아니면은 뭐 재정적으로 부유한 국가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뭐 무역이나 투자나 안보나 협력 같은 분야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제 이 나라를 파트너 삼을 수 있는지를 보는 그런 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헨리 여권 지수에서 한국이 188개국의 무비자 또는 도착비자만으로 입국할 수 있게 되면서 지난해에 이어서 2위를 유지하게 된 거고요. 공동 2위가 있습니다. 일본하고 아랍에미리트도 공동 2위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2006년에 11위였다가 2014년에 3위로 올라서면서 처음으로 5위권 안에 들었고요. 2018년부터는 계속 2, 3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0: 어떤 경제적 그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다른 동남아 국가들하고도 굉장히 좀 안정적인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이 계속해서 확대되어 온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1: 그래요.
0: 그리고 다른 나라가 봤을 때 이제 이런 거죠. 이 여권 지수가 높다는 거는 해당 국가의 국민이 불법 체류를 하거나 혹은 난민 신청을 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다른 나라들도 입국 규제를 좀 완화하는 경향이 있는 거고요.
1: 근데 그럼 미국은 몇 등이에요?
0: 미국은 한국보다
2: 10위입니다. 네.
0: 그것도 12위였다가 오른 게 10위입니다.
1: 네. 아, 올랐어요?
0: 네.
1: 어, 저는 트럼프 때문에 떨어진 줄 알았던 그거 아니네.
2: 그래도 미국인이 어느 나라 가서 불법 체류를 한다든가 네. 자신의 신분을 그 나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한다든가 불법적인 노력을 한다든가 그럴 염려는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게 신뢰관계가 가장 잘 보이는 게 바로 여권 지수예요. 그래서 이 여권을 가지고 무비자로 입국하더라도 그 나라 법에서 정한 날짜 안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다 나간다는 믿음, 강한 믿음이 있는 거고 그 각 나라 외교부들이 그런 나라들을 많이 좀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1: 그러니까 유튜브에 보면 이제 국뽕 채널들이 좀 있잖아요.
0: 네.
1: 그 국뽕 채널에서 꼭 나오는 영상물 중에 하나가 이제 국제 부부가 이제 한국에 이제 귀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여권을 이제 그 얻은 분이 입국 심사 때 다른 나라를 가고 올 때 이제 통과될 때의 그 경험담 이런 것들을 꼭 올리더라고요. 뭐 거의 프리패스다.
0: 맞아요. 그리고 해외
1: 근데 그럼 네. 이게 뻥이 아니라는 얘기는?
0: 그렇죠. 해외 여행을 실제로 많이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그 친구들한테 제가 직접 물어봤는데 일단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게 한국인들은 약간 출근하듯이 해외여행을 간다고. 왜냐하면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국가가 너무 많다 보니까.
1: 줄도 다른 줄로 가고.
0: 다른 줄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오늘 밤에 짐 싸서 내일 갑자기 해외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여권지수가 높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일들인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한국은 어떻게 저렇게 빨리 나가고 잘 나가고 들어오기도 잘 들어오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뭐 이러면서 굉장히 외국인들도 많이 놀라고 부러워한다고 하더라고요.
1: 그렇죠. 그러면 영상이 또 나오는 게 한국 여권으로 위조했다가 걸린 사람들 얘기.
2: 근데 지금은 전자 여권이어서 쉽게 위조하기가 좀 힘들고요. 옛날에 이제 전자여권 전 단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1: 근데 아무튼
2: 사실 이제 여권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한 다음부터는 더 한국인 같은 멀리서도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한국인 쪽으로 오라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 여권 색깔이 파란색이에요?
0: 네, 원래는 초록색이었어요.
2: 네.
1: 그 초록색은
2: 다른 나라들이 많거든요. 네. 초록색 여권은.
1: 그러니까 껄핏하면 해외 나가는 김영미 대표의 경험담을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일반론 백날 얘기해보자. 뭔 소용이 있습니까?
0: 맞아요.
1: 옛날에 유럽의 모 나라 들어갈 때는 강진 씨의 노래를 부르라고 한 적이 있었고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2: 뭐 최근은 뭐 유럽에는 거의 보지 않고 정말 5초에 5초.
1: 그냥 딱
2: 예.
1: 한국 여권 내밀면
2: 5초
1: 왜 들어왔냐. 그러니까 체류 기간이 얼마냐. 어느 호텔에 묵냐. 뭐 이런 것도 일체 안 물어보고 그냥 통과.
2: 그렇고 물어볼 때도 있지만 뭐 요새는 옛날보다는 훨씬 더 안 물어보죠.
1: 그냥 그래요?
2: 얼마나 있을 건데 며칠. 그러면 오케이. 그럼 가고. 요새 최근에는 제가 그러니까 호텔 주소를 맨날 이렇게 써내야 됐거든요. 근데 요새는 유럽 갈 땐 호텔 주소를 거의 안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빨라졌는데 근데 사실 20년 전 2005년도에 제가 이제 카라비안 국가들 있거든요. 그 섬나라들.
1: 카리브해 쪽에?
2: 그쪽을 막 이렇게 가면 한국 여권을 내밀면 한참 가서 뭐 책자를 뒤지고 있어요. 무비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1: 어느 나라인가? 어디에 붙어 있는 나라인가?
2: 한국 사람을 몰라가지고 딱 보니까 이렇게 중국 사람 갖고 계속 물어봐요. 대한민국 여권을 내놨는데도 아유 차이니스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아니다. 우린 무비자다.
1: 코리아라는 나라도 모르는 거지.
2: 옛날에는 그랬죠. 그치. 그래가지고 한참 보더니 왜 무비자지? 그러면서 이렇게 내보내주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 K-POP 뭐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은 뭐 대부분이 아는 거죠.
1: 야, 역시 K-POP 미력이 크구나.
0: 엄청나죠.
2: 엄청나게
0: BTS가 큰 거죠. 정말 국위 선양을 했고
1: 그러니까.
0: 그 이 BTS 이전과 이후에 정말로 공항의 풍경이 달라졌다는 그 후기들이 정말 많아요.
1: 그래요?
0: 그 여행 커뮤니티 들어가 보면은 그전에는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줄도 서야 되고 계속 인터뷰를 거기 서서 하는 거예요. 여권을 든 상태로 입국 심사대에서 이제 서서 하는데 지금은 그 BTS

0: SNS 이후에 한국이란 나라를 너무 이제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 하면서 되게 반가워하고 오케이 하고 도장 찍어주고 네 이런 맞아. 경우들이 많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1: 요즘에는 뭐 이렇게 나라 가면 저 이렇게 줄 서 있는데도 와서 쓱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BTS 아냐고. 그래서 아니 뭐 난 잘 모르고 들어는 봤어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친척이나 뭐 이렇게 안 되냐고 계속 한국 남자도
2: 이렇게 잘생겼는데 5천만인데
1: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인을 보면 이제 자동으로 그게 떠오르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그런 얘기들 들을 때마다 아유 이거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 많이 하고
2: 그래도 비교적 한국 여권임에도 불구하고 깐깐하게 대하는 나라 이런 거 없어요?
1: 아유 나이지리아라고 있어요.
2: 우리
1: 거기는 아직도 비자인데 네. 거기 이제 처음 이렇게 신청을 해야 돼 온라인으로 그게 이제 50유로인가 그래요. 그걸 내면 퇴짜를 맞으면 다시 넣으면 또 퇴짜 맞고 한 세 번 퇴짜 맞으면 그때서야 승인이 나요.
2: 오, 깐깐하네.
1: 네,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공항 도착해서도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한국 여권 딱 보면 아, 제 돈 있구나 싶었는지.
2: 그런 면에서.
1: 네, 뭐 통과하려면 뭐 얼마 더 내야 된다. 막 이렇게 와서 달래요. 그럼 줬는데 영수증 없어. 영수증 없대요. 그럼 좀 지나면 또 딴 사람이 너 이거 통과하려면 이 돈 내야 돼. 그래가지고 또 내기도 하고. 뭐 근데 요즘은 그냥
2: 봉.
1: 웃으면서 하기는 하는데 옛날에 젊은 시절은 혈기왕성해갖고 막 싸우고 막 그랬었던 기억도 많습니다.
2: 그래요? 뭐 송현수 기자는 최근에 해외 나가신 적 있나요?
0: 아 저도 해외 못 나간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 대표님 얘기 듣다가 아 내가 중국 갈 때 어떻게 됐지? 뭐 이제 생각을 하다가 떠오른 장면이 당시에 이제 뭐 좀 오래된 일이죠. 저 유학 갔다 온 시절이니까. 근데 그때는 한국인들이 다 비자를 받아서 중국에 들어가야 되는 시기였어요. 근데 비자를 받고 심사를 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간신히 들어갔는데 현장에서 그 아예 퇴짜를 놓고 나서 한국인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2: 왜요?
0: 왜냐면 이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사실은 이제 당시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인들 일부가 이제 불법 체류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걸리는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만 이렇게 당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한국에서 들어오는 이제 한국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심사를 굉장히 강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나쁜 의미로 한국인들만 따로 모았어요. 공항에서.
2: 일종의 보복 조치?
0: 네. 보복 조치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이 상호 대응을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그 적용하는 것처럼 중국도 우리만 당할 수 없다라는 심보로 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2: 그러니까 제가 해외에 나가지 않는 이유 중에 초기에 이제 이유가 뭐냐면 입국 심사대에서 탈레반으로 오해받을까 봐.
0: 아,
2: 그래서 이제 안 나갔는데 근데 이제 한국 여권이면 이제 그런 오해는 이제 우려는 이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1: 그 이제 파란 여권 딱 들고 있으면
2: 딱 이렇게 딱 올리고 가면
0: 네네.
2: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 프리패스 딱 했어. 그러면 뒤돌아서서 다른 줄에 한번 길게 들어서 있는 사람들한테 빠이빠이 한번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어떤 말은 나올지.
0: 보통 이제 공항을 이제 가보면 한국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고 하는 게 없습니다. 무조건 직진. 빨리 가고 이제 그 게이트 앞에 가서 서 있어야 되고.
2: 속보로 그죠?
0: 네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돌아보고 할 여유는 별로 없어요.
2: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거 말고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입국 심사가 어떻다라고 느낀대요?
1: 굉장히 깐깐하다고
2: 그래요?
1: 느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중동이나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남자 이름들 중에 모하메드가 반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하니까 굉장히 더 깐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이름이 다 다르니까 성이 다르거나 근데 전부 뭐 모하메드, 마하메드 막 이러니까 이제 중동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자기네들 그 심사가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한국에서는 미리 비자를 받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 네.
1: 여기서 이제 뭐 심사를 공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국에서 이미 비자 입국 비자를 그렇죠. 먼저 받잖아요.
2: 그렇죠,
1: 그러니까
2: 그렇죠.
1: 그때가 시간이 엄청 걸린다고 해요.
2: 아, 비자 발급 오는데.
1: 네.
0: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뭐 도깨비 해외 여행 이런 거 많이 간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부러워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이미 자국에서 심사를 미리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준비해야 될 서류도 많고 심사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우리처럼 그런 도깨비 여행 이런 거는 사실 좀 어려운 나라들이 많은 거죠.
1: 근데 이게 여권 지수가

0: 그렇지 바닥인 나라들이 있어요. 뭐 북한도 그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비자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해외로 나가게 되면 무비자가 거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 해외를 나간다는 건 굉장히 좀 힘들고 또 이 비자를 받는 게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1: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해외 여행 자유화 조치가 있기 전에는
2: 언제예요? 아니 저는 잘 모르는데
1: 해외 여행 자유화가 이루어진 게 얼마 안 됐어요. 몇십년밖에 안 돼요. 한 30년 됐나? 그 전에는 해외 여행 함부로 못 나갔어요. 다 승인 받고 나갔어요.
0: 88 올림픽 그 계기로 이제 저 이제 대학교 막 들어갔을 때 이제 배낭 여행이라는 게 처음 키워드로 뜬 거예요. 그래서 막 책 같은 거 막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인기가 많았고
2: 저는 그때 10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1: 네. 왜 세대 갈라치기로 그러죠?
2: 아, 갈라치기 아니고 현실을 날 말씀해서
0: 유럽 배낭 여행 가는 사람 굉장히 특별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1: 배낭 여행이라는 개념도 없었지 옛날에는 사실
0: 그래서 백패커가 이렇게 하나의 그 대학생들의 정말 엄청난 로망이었었거든요.
1: 그러니까 해외여행 자유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나왔던 세간의 저기 그 유머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었잖아요. 비행기를 탈 때는 신발을 벗고 타야 된다. 왜 대한민국 사람은 비행기를 타본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0: 진행자님이 해외를 안 나가보셨기 때문에.
1: 그러니까 네. 그때 그런 유머가 돌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10살 미만이라 몰랐죠?
2: 네, 10세 미만이라 몰랐습니다.
0: 그런데 이제 지금은 유럽 곳곳을 가도 한국 학생 배낭여행 온 학생들 너무 많은 거예요. 이번에도 워싱턴 DC에서 취재를 하는데 관광객들 중에 이제 방학을 이용해서 나온 대학생들, 백패커들 막 이런 사람들, 한국 사람들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싼데 그래도 여기까지 올 정도면 그래도 우리나라 많이 발전했구나라고 해서 좀 뿌듯했어요.
1: 근데 며칠 전에 그 인천 국제공항에서 집단 세척이 있었던 건 무슨 얘기예요?
2: 아 이게 지난 2일 새벽이었습니다. 그 인천공항 제1 여객터미널 이제 출국장에서 중국인 이용객 수십 명이 체크인 카운터를 향해 돌진하는 모습이 이제 영상이 공개가 된 거예요.
1: 출국장.
2: 네, 출국장. 그러니까 출국을 하기 위해서. 근데 진짜 제가 영상을 봤는데 이렇게 자세를 낮추고 손으로 약간 그 캐리어를 밀면서 말 그대로 돌진을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 한꺼번에. 근데
1: 왜?
2: 그게 왜 그러냐면 탑승 수속을 빨리 밟으려고. 그 시간대에 이제 중국하고 한국을 오가는 비행기들이 이제 이전보다 조금 많아진 상태예요. 코로나 이후에 많아진 상태인데 그 시간대가 새벽이었기 때문에 비행기값이 좀 쌉니다. 좀 저렴해요. 저렴하다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몰려요. 몰리니까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줄을 엄청나게 서야 되는 거예요.
1: 기다리기 싫다?
2: 기다리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밀고 이제 진짜 돌진을 하는데 이게 영상이 처음 공개됐을 때에는 사람들이 AI로 만든 거 아니냐. 어떻게 공항이 우리나라 공항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냐 아마 이랬는데
1: 뭐 우리나라에 있어 백화점 오픈런 뭐 이런 거 있죠.
2: 뭐 저 그
1: 달려가는
2: 그런 거랑 그 약간 마트에서 마지막 그 떨이 상품 팔 때 막 달려가는 모습이랑
1: 뭔가
2: 비슷해요.
1: 경험에서 우러나는 얘기가.
2: 아, 네.
0: 근데
2: 비슷합니다.
0: 이게 이제 중국과 한국을 출항하는 비행기 기준이 A320에서 A350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100명을 더 태울 수가 있거든요.
1: 아니, 그러니까 지정 좌석이 아니라
2: 아니 지정 좌석이
1: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오는 순서대로 그냥 좌석 골라 앉아야 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다고.
2: 그러니까요.
1: 그것도 아니잖아.
2: 그러니까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0: 이게 경쟁 심리도 좀 있을 거고 사실 그 줄이 100명이 더 많아졌으니 그 줄이 얼마나 길겠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그걸 기다리는 게
1: 싫다.
0: 쉽지가 않은 게 아니었을까.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여러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보따리상이나 뭐 이렇게 비즈니스를 엮인 사람들은 빨리 받고 빨리 가서 할 일들이 많았을 수도 있고.
1: 근데 어차피 비행기 타는 건 정해져 있는 시간이니까.
2: 그러니까 좀 그게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제 질서를 가지고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거면은 괜찮은데 이분들은 이제 이런 상황이 한 다섯 번 정도 이번 달에만 다섯 번 정도 있었대요. 이런 상황들이 그러면서 좀 다치는 사람도 생기고.
0: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혹시 그러다가 사람들이 다칠 수 있어서 지금은 아예 공항에서 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벽을 만드는 거를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1: 아유 그러면 안 되죠. 어차피 정해진 시간에 비행기 뜨는데.
2: 그러니까요.
0: 근데 그 표를 받고 비행기 뜰 때까지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면세도 받아야 되고 면세점에서 뭘 사야 되니까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비행기 뜨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1: 들어가서.
0: 들어가서 할 일이.
1: 알겠습니다. 아무튼 한국의 여권 파워는 대단하다. 그죠? 세계 2위다.
0: 1등 안 해도 1등 같은 2등인 거예요.
1: 전교 1등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세계 2등이면 대단한 거지. 뭐.
0: 맞습니다.
1: 그죠?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음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0: 02-1588-9476.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6: 네, GB타임즈 오늘은 김영미 대표, 송현수 기자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SNS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세계 최초가 호주였었죠?
7: 네.
6: 16세 미만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사용 SNS 사용금지 법제화가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프랑스가 네. 뒤를 이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7: 네, 유럽연합 회원국 중에서는 처음으로 SNS 금지를 이제 법제한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이번 주에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를 시켰고요.
6: 네.
7: 올해 9월 새학기부터 적용이 됩니다.
6: 네.
7: 이 현지에서 좀 이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 좀 많이 엇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프랑스 청년들이 인터뷰한 내용을 봤어요. 그랬더니 20살 성인이었는데 SNS 사용 자체가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너무 많고 또 온라인에서 이걸로 왕따를 당하는 사례도 자기가 너무 많이 봤다. 그래서 SNS 금지에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대로 금지 대상에 속하는 14살 청소년은 분노해요.
6: 분노하지.
7: 네. 우리 대화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 누구랑 어떻게 무슨 수단으로 대화를 하라는 거냐. 그리고 네. SNS에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닌데 어른들 왜 그래요?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 그렇죠.
7: 그래서 현지에서도 지금 의견이 좀 많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6: 그런데 금지를 한다라고 법률을 아무리 만들어봤자 우회할 수 있는 방법도 되게 많잖아요. 일단 근데 어떻게 지금 이걸 하겠다는 건지 일단 SNS 계정도 되게 여러 메신저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이전에 한 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7: 일단 기존 계정은 그러니까 프랑스는 조금 유예기간을 짧게 줬어요. 그래서 4개월 정도로 지금 UAE 같은 경우는 유예기간을 1년을 줬는데 프랑스는 4개월 정도만 유예기간을 주고
6: 그 안에 이제 계정 다 폐쇄해라?
7: 네. 폐쇄해야 되는 계정들은 폐쇄를 하고 그리고 애초에 이제 9월 1일부터는 원칙적으로는 15세 미만이 SNS 계정 자체를 만들 수 없게 되는 상황이니까 그 전에 만들어진 거는 폐쇄하거나 이용을 완전히 차단하고 그리고 만약에 계속 이용을 하려고 하는 어떤 뭐 15세 전후로 이제 있다 그러면 연령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고요.
6: 근데 프랑스에서 이렇게 입법까지 갔던 무슨 계기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7: 이게 뭐 현지에서는 뭐 사건이라기보다는 지금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 틱톡이나 이런 SNS들 때문에 어린 자녀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을 해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걸 상대로 이제 틱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데들이 많았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24년 말에 처음으로 이제 틱톡 을 상대로 한 그 소송이 제기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 내용은 이 틱톡 알고리즘 자체가 너무 극단적이거나 혹은 뭐 섭식장애 같은 어떤 자극적인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추천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가 됐고, 그리고 이게 민사소송인데 2025년에 이제 형사소송까지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요. 결과는 안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프랑스는 지금 진행 중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대규모 소송이 여러 차례 있었고, 이 대규모 소송에서 사실상 소송을 제기한 쪽이 승리한 판례들이 아주 많이 나왔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도 사실상은 이 SNS 관련 소송에서 이제 SNS 업체들이 좀 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0: 그것뿐만 아니라 한 10년 전부터 유럽에는 SNS로 이렇게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낳게 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게 극단주의에 많이 청소년들이 그 인터넷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6: IS 모집하고 이럴 때.
0: 네, 맞아요. 그래서 가장 극단적이었던 게 IS 모집이었는데 프랑스에서는 그때 이제 지하드 신부라고 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그 소녀들이 IS에게 시집가는 막 이런 굉장히 사회 문제화 되었었고요.
6: 그 얘기하니까 잠깐 새길 바에 그때 막 모집에 응했던 그 젊은이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7: 일부는 돌아와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6: 처벌을 받고 네.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는
7: 안 돌아오고 있는 사람들도
0: 많아요. 모르는 사람도 네. 많고 또 이제 제가 그때 취재를 했던 영국 소녀가 있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립학교 다니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반에서 세 명이 다 같이 시리아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한 명의 아버지가 계속 이 자기 딸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렇게 찾아주는 그러니까 민간 어때 수사해주는 막 그런 업체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정말 거액을 들여서 이 딸을 찾았는데 난민촌에서 아기를 낳아서 막 이렇게 있었던 샤이마라고 그렇지만 이 친구가 원래 이제 이 부모님하고 이쪽이 국적이 옛날에 그러니까 영국 국적을 받기 전에 다른 방글라데시인가 그 국적이었어요. 그래갖고 영국 국적을 박탈해버려가지고 다시 영국을 갈 수 없게 된. 하여튼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서 인터넷으로 청소년들이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10년 전부터 많았었고 그리고 이제 SNS에 나오는 이제 자기 자랑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게 뭐 그냥 보편적인 것에도 불구하고 그거와 비교해서 본인이 못 산다고 생각해서
7: 상대적
0: 비관한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지.
6: 그때 우리 네팔인가 다룰 때 그게 이제 계기가 됐던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금수저들의
7: 맞아요.
6: 플렉스.
7: 네, 플렉스에 화가 난 젊은 그렇죠. 층이 이제 거리로 뛰쳐나왔다.
6: 그렇죠.
7: 네.
0: 그 바퀴벌레당도 비슷한 얘기인 거예요. 거기도.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인도 10대 자매들이 하도 핸드폰을 보면서 이제 K 드라마에 이제 심취했던 자매들이 있었던 거예요.
6: K 드라마요?
0: 네. 네, 거기. 그 인도에서 이 사건 때문에 이제 부모님이 완전히 폰이라든가 이런 걸 다 압수해버리니까 세 자매가 동시에 이제 자살을 선택을 했던 거죠.
6: 그래서
0: 그 사건도 있으면서 이제 이 10대들이 SNS에 접근하는 게 굉장히 과몰입된 게 위험하다라는 게 전 세계 뉴스에 막 나왔었거든요.
6: 근데 호주는 16살이잖아요.
7: 네.
6: 프랑스는 15살이잖아요.
7: 네.
6: 연령 기준은 어떻게 설정했는지 그 얘기는 좀 들으신 게 있으세요?
7: 연령 기준은 뭐 지금 호주만 16세고요. 네. 지금 이 법제화를 한 나라가 총 3개 국가인데 호주만 16세고 나머지는 다 15세거든요.
6: 우리나라는 또 아직 법제화되진 않고 추진하고 있는데 14살로.
7: 우리는 14살.
6: 그러니까 14살이라면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0: 그러니까 각 사회마다 그렇죠. 이렇게 다를 수 있는데 주로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는 나이를 기준으로 그렇죠. 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차피 이제 의회나 우리는 국회죠. 여기서 안 된다고 법 규정을 막 했는데 14세 이하가 의회에 어떤 로비를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14세든 15세든 각 나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아마 그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요때 시기를 맞춰서 그 사회의 문제에 맞춰서 지금 나이를 정하는 것 같거든요.
6: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 14세 미만이니까 14세부터 이용할 수 있다. 만약에 법제화가 된다면 그 얘기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못 한다.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7: 14세 미만까지니까
6: 미만이니까
7: 네, 14세 이상부터 그렇죠. 뭐 19세 미만까지는 어떤 그 가입은 할 수 있는데 또 알고리즘 노출을 금지하는 어떤 단계적인 규제를 또 우리나라는 검토를 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6: 그러니까
7: 근데 이게 문제는 아이들은 정말 똑똑합니다.
6: 그러니까 자, 여기부터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합시다.
7: 네.
6: 프랑스는 이제 법제화가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펼쳐질 장면이고 호주 같은 경우 이게 별로 실효가 없다. 다 속칭 개구멍은 있다.
7: 네.
6: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어떻대요 실태가?
7: 이게 지난해 12월에 호주 정부가 이 법을 시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3개월 있다가 이걸 살펴보니까 호주 내에서 12세에서 15세 청소년의 80% 이상이 여전히 SNS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상 법이 아무 의미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걸 의미를 하죠. 근데 방법을 봤더니 뭐 나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뭐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건 너무 이제 쉬운 거고 이게 그 화장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 보이게 해요. 그래서 이게 안면 인식 인증을 할 때 성인처럼 보이게끔 하는 그런 우회의 방법도 있었고요.
6: 네.
7: 그리고 이 서류를 내는 것도 사실 너무 속임 방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안면 인식까지 도입을 한 건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거를 너무 기가 막히게 우회를 해서 결국은 80% 이상이 여전히 쓰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다 보니까 현지에서는 이게 좀 법적으로는 어떤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나온 거고
6: 그렇죠.
7: 이거에 대해서 이제 호주 정부는 그래도 우리는 넘어가지 않을 거야 라는 의지를 어떻게 보여줬냐면 원래는 초반에 이 법을 시행할 때는 이 청소년 이용 제한 규정을 위반한 플랫폼 기업 그러니까 그 회사한테 이제 과징금을 원래는 한 500억 원 정도를 매기기로 했었어요. 근데 3개월 지나고 이게 실효성 논란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거를 두 배로 인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1000억 원씩 때릴 수 있게 이제 법을 바꾼 거죠.
6: 플랫폼 업체한테?
7: 플랫폼 업체한테. 그러니까 플랫폼 업체한테 니들이 관리 제대로 안 하면 너희들한테 책임을 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이 법제화를 했지만 아이들이 어떻게 우회할지에 대해서 너무 제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프랑스 현지의 학부모들은 이거는 실효성 문제가 나오기 이전에 먼저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어요.
0: 사실 그 이게 우회하는 건 되게 쉬워요.
7: 너무 쉽죠.
0: 왜냐하면 독재 국가에 가면 솔직히 중국을 가도 우리가 페북이나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래도 다 봐요.
7: 공식적으로
0: 보면 어떻게 보냐면 VPN이라고 우회 서버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조금 더 얘기하자면 이제 위성을 통한 그 인터넷도 연결할 수 있거든요. 저희 이제 뭐 취재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전혀 없는 환경에 가도 인터넷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새들라이트 스타링크 뭐 이런 걸 통해서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VPN하고 이런 거는 이제 각 나라가 규제를 한다 해도 그 법령 바깥에 영토 밖으로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VPN이 통해서 하는 이거를 무슨 수를 써서 이걸 막겠어요. 그래서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SNS나 이제 디지털 성년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교육이 좀 더 필요한 거죠. 굉장히 어릴
6: 여기서
0: 때부터.
6: 그러면 제가 그 논의의 풍부함을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하면 SNS 사용 금지 말고 핸드폰 사용 금지를 해버리면 어떨까요?
7: 저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2G폰.
6: 성인이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7: 저는 성인이니까. 근데 아까 얘기를 드린 것처럼.
6: 이거는 근데 우회로가 아니 그 열 몇 살 되는 그 소년들 소년손 입장에서 우회로가 없는 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7: 그렇죠.
6: 부모님이 안 사주면.
0: 근데 뭐 그게 아니더라도 컴퓨터로 얼마든지 다 해요.
6: 컴퓨터가
0: 그 폰이 되겠구나. 없어도.
6: 그렇네. 그래도 네. 그래도 아마 그 빈도수는 많이 줄지 그래도.
0: 뭐 그렇기는 하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SNS를 쓴다고 우리 청소년들이 다 문제냐? 그건 아닌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애들이 문제인 거잖아요.
6: 아니 근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게 이제 이 경고를 하는 이게 뭐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떻다의 문제 때문에서 뇌 발달에도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7: 엄청 많죠.
6: 이 SNS 중독으로 인해서. 네. 이것이 이제 뇌 과학이나 이런 쪽에도 이게 이제 악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계속 규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이게 규제만이 답이 아닌 게 규제는 하면 할수록 다른 우회도를 다 찾기
6: 풍선 효과가 나오죠.
0: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디지털을 대하는 아이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15세든 16세든 SNS를 쓸수 있는 나이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예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나이가 되더라도. 근데 이 디지털을 대하는 아이들의 교육에 조금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뭐 많은 교육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7: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SNS를 써본 사람들은 다 뭐 좀 동의를 하실 것 같지만 이게 교육을 통해서 이걸 멈출 수 있을 정도의 중독성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독성 자체가 교육을 통해서 단순히 이거를 그래 이쯤 되면 멈출 수 있어야지 너희가 알아야 돼.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이걸 깨달아야 돼. 이게 교육을 통해서는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의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SNS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인도 이 SNS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든데 아이들은 오죽하겠어요. 성인은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못하는데 아이들은 더 그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걸 그래서 조금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저는 조금 필요한 그러니까 것 같긴
0: 언젠가 해요. 스무 살이 되고 성년이 되면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성년이 약간 옛날로 치면 술을 먹을 수 있는 연령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만날 그 SNS에 대한 자세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교육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6: 근데 사실은 둘 다 해야 되는 거죠.
7: 맞아요.
0: 네. 근데 이게 그 SNS로 인한 피해 중에 자꾸만 K-POP, K-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다른 외신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6: 딸려 나오겠네.
0: 네. 예. 이게 만약에 우리가 SNS가 없었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K-드라마가 막 퍼지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6: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게 되니까.
0: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SNS의 수혜자가 한류 문화인 것 같은데
6: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드라마들이 너무 중독성이 강하다 보니 이제 아까 인도 자매들도 그렇고 유럽에도 그렇고 한국 드라마를 보는 데 있어서 얘네들이 SNS를 많이 이용한단 말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팬층이나 뭐 K-pop 팬층이나 이런 것도 많이 K 문화 때문에 생겼다라는 그 SNS로 인한 K-pop 문화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각 나라 뉴스에서 이게 이 폐단이 나오면 꼭 거기 등장하는 게 K-pop 문화를 비판하는 게 나오거든요.
6: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그 유통되는 콘텐츠 가운데 하나 가지고 쇼폼 영상물 이런 것도 많이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정보 왜곡만이 아니라 그 지적을 이제 언어학자 이런 분들이 많이 해요. 쇼폼에서 나오는 어법을 보면 완성된 문장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너무 계속 익숙해져 버리면 언어 능력이 그러니까 퇴화된다라고 지금 그 저기 진단하고 경계하는 목소리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7: 책을 읽지 못합니다.
6: 그러니까 긴 글을 읽지 못하고
7: 긴 글을 읽지 못하고
6: 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디지털 그러니까 이 디지털이 어떤 문해력에 미치는 영향도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0: 그래서 이제 서로 간의 소통에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회가 소통을 계층 간 혹은 주변의 동료들이라든지 회사나 학교는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계속 생기게 되니까 스스로 이제 고립되는 결과가 많이 나오는 거죠.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지하철을 가다 보면 다들 핸드폰 보잖아요. 책을 보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각자의 세계가 굉장히 강해진 시대가 아닐까
6: 그러니까요.
0: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6: 이게 사실은 이제 대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 내놓기는 하는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7: 네.
6: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그렇게 실효적일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SNS 사용 금지 몇 살 미만은 SNS 사용 못하게 한다. 그게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 근데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그럼 손 놓고 있을 것이냐?
7: 그럴 수도 없죠.
6: 그게 폐해가 너무 갈수록 커지는데 여기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잖아요.
7: 그래서 사실. 벤치마킹을 좀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비슷한 사례가 저희 예전에 강제 셧다운제 있었잖아요.
6: 게임.
7: PC방 못 들어가게 하는. 근데 당시에 2014년도였는데 헌법재판소가 이게 이 청소년의 어떤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있다. 이 법이. 그렇지만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걸 합헌이라고 이제 판단을 내렸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분명히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과잉 규제 논란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강제 셧다운제가 다시 폐지가 된 겁니다. 근데 지금 SNS 이용 관련해서 우리가 14세 미만은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법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음에도 이 논란이 계속 있어요. 이 과잉 금지 원칙을 어떻게 넘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 어디까지가 과연 기본권의 침해이냐. 라는 부분들에 대한
0: 기본적으로 그 SNS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의견을 그러니까 표현하고 이런 거에 대한 자유를 그 사회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 저는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눈 반짝반짝할 나라들은 어디냐면 독재 국가들인 거예요. 그 독재 국가들은 누군가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어떤 반정부적인 걸 할까봐 아주 과도하게 SNS를 단속을 해요. 그리고 뭐 지나가다가 핸드폰 불법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가지고 있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데 그게 뭐냐면 핸드폰을 검사해요. 그래서 거기 VPN이 깔아져 있다든가 앱이 그러면 이제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 되게 많고 또 이란도 대표적으로 길거리에서 핸드폰 검사하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바깥 세상의 일을 다 모르느냐. VPN을 통해서 아 자유로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는 이렇구나라는 걸 볼 수 있었고 그 덕에 2012년부터 이제 아랍에도 아랍의 봄이 일어났던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든지 이게 허용이 되면서도 부작용이 없어지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을 그러니까 헌법의 기본권을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는 길을 계속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6: 그러니까 근데 사실 또 따지고 보면 SNS만 그 규제를 한다고 해서는 만사가 해결되냐 그러면 집에 가서 컴퓨터로 인터넷 하면
7: 그렇죠.
6: 그거는 뭐 아무 문제 없느냐.
7: 그렇지 않죠.
6: 그러니까.
7: 핸드폰 대신 노트북 끼고 있거나 그렇죠. 이제 그 아이패드 같은 거 끼고 있으면 그렇죠. 또 같은 똑같은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6: 우리나라는 한때
7: 거니까.
6: 그 저기 뭐 태블릿 교재를 뭐 학교에 밴 그 저기 뭐 나눠준다 마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좋아하면 어떻게 하는데?
7: 네 나쁜 짓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교육 부분에서도 사실 고민이 굉장히 많아서 그 미국에서 이제 제기됐던 소송 중에 하나는 그런 식의 SNS가 학교가 학생의 어떤 정신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케어하는데 더 많은 비용을 유발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던 거거든요.
6: 근데 사실은 본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실효적인 측면을 고려를 하면 사용 규제보다는 플랫폼 업체 규제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7: 저도 그게 강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독재국가 얘기를 하셨지만 최근에 지난 3월에 이제 그 중국 인터넷 판공실 같은 데서 제재를 걸었어요. 뭐 예를 들면 아이들이 출연하는 먹방이라든지 이런 거는 규제한다. 그리고 이걸 어기는 업체한테 정말 거기 돈으로는 굉장히 크지만 우리 돈으로는 좀 적을 수 있어도 수백억 수천억에 달하는 그 벌금을 낼 수 있게 과태료를 낼 수 있게 이 법을 제정했는데 진짜 너무 말을 잘 듣더라고요. 그들이 그 업체들이.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로 적용했을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메타, 구글 이런 회사들 다 해외 회사잖아요.
6: 그러니까.
7: 그러니까 이게 제재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6: 제재 또 그리고 어떻게 해서 제재를 하면 이제 미국 정부가 나서 갖고 왜 우리나라 기업 차별
7: 제2의 쿠팡이 나오는 거죠.
6: 그렇게 돼버리는 거.
7: 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더 말씀하신 것처럼 독재 국가에 가까운 나라들이 통제가 더 좀 쉬운 부분이
6: 그러니까
7: 있습니다.
6: 그러니까 우리 김영미 대표가 이제 어떤 독재 국가 이야기를 했지만. 독재라고 하는 게 꼭 국가, 정부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 플랫폼 업체의 전행.
7: 그렇죠.
6: 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점검을 해야 된다.
0: 맞아요.
6: 그 얘기를 네. 해야 되는 거죠.
0: 그러니까 그 이번에도 제가 이제 AI 부기하면서 빅테크 기업 취재를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법과 시스템으로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이 정확하게 있지 않으면 돈을 번다면 얼마든지 기업들은 그 경계를 마구마구 맞아요. 넘어간단 말이에요.
6: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문제가 생길 것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회사가 돈을 벌고 주가가 뛰는 거에 더 집중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책임감 그러니까 이 SNS로 생기는 어떤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책임감을 기업이 좀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신뢰도가 높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6: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그 접근성 같은 경우도 플랫폼 업체가 이 게이트를 그러니까 많이 놓으면 놓을수록 접근성은 떨어지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알고리즘 같은 경우도 손댈 수 있지 않아요, 사실?
7: 손댈 수 있습니다.
6: 그러니까.
7: 알고리즘을 조정할 수 있죠. 우리는 이제 비밀
6: 사용자 연령대에 따라서 그것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플랫폼 업체하고 조금 같이 하면 상당 부분의 부작용은 제어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플랫폼 업체는 건드리지를 못하고 사용자에게로 자꾸 가버린다. 왜? 플랫폼 업체 뒤에 다 미국 업체잖아요.
7: 그렇죠.
6: 다 미국 업체니까 미국 정부에 쓴 것이 이런 거 아니냐 그런 거예요. 이게.
7: 맞아요. 그래서 그 외국 업체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는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행법상 한국은 과태료가 최대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차등 부과됩니다. 그러니까는 죄값이 좀 크면 5천만 원 최대 주는 거고.
6: 아니, 구글 메타에 대해서 5천만 원이 그게
7: 새끼 손톱도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관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데 굉장히 좀 한계가 있어서.

0: 또 국내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역차별 논란이 나올 수도 있고요.
1: 그래서 아까 문제입니다. 이제 그 얘기하다 끊어진 송현석 기자 아까 2G폰 얘기를 나오다가 끊어진 2G폰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입니까?
0: 저는 개인적으로 2G폰을 사용하게 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1: 그럼 본인한테 하라고 뭐 하겠어요?
0: 아, 저는 그냥 쓸 겁니다. 2G폰. 저는 쓸 거예요. 저는 SNS를 개인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1: 저도 안 해요.
0: 네, 안 합니다.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1: 삐삐로 돌아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좋아요.
2: 근데 그래도 이제 그 저는 그 이번에 이게 프랑스의 법 개정이 되면서 제가 아는 집 딸의 그 프랑스 애가 우리는 나이가 어려서 의회 로비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 얘기를 해서 되게 놀랐는데
0: 똑똑한 그러니까
2: 아니 그것도 뭐 SNS를 통해서 이렇게 주워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에게 막는 게 능사가 아니고
1: 다 막을 수도 없어요. 예.
2: 그러니까 그 나라 법과 아이들은. 시스템에서 보장되는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그 가치를 먼저 설명을 하고 거기에 그렇죠. 이 폐단에 대해서 조금 더 인지를 시키면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1: 알겠습니다.
2: 어디까지나 인간은 말하고 싶을 때 말하고 표현하고 싶을 때 표현한 거. 그게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보장되는 것들이잖아요. 법으로. 그게 최고의 가치고 원칙이라는 부분이 훼손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1: 네네. 그걸 결론 삼고.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캠핑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잠시 후 8시 5분부터 최고의 모빌리티 쇼
2: 권용주
1: 강다솜의
2: 차카차카가 시작됩니다.
3: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5: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6: 안녕하세요. 울산 기상대장 양승만입니다. 우리는 항상 맑고 화창한 날만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날씨가 항상 맑기 많은 곳은 결국 풀한폭이 자라지 못하는 사막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때로는 거센 바람이 불고 때로는 세차게 비가 내리는 날이 있습니다. 당장은 힘들고 지치지만 비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비로소 땅이 단단해지고 새싹이 돋아납니다. 이처럼 인생의 다양한 날씨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 비에 젖었다면 내일 마주할 눈부신 햇살과 새들의 지저귐을 기대해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날씨를 응원합니다.
5: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KBC.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1: 요즘 그렇죠 뭐.
0: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 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1: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0: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 드림센터.
2: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3: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 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2: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3: 삼산 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1003.
4: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5: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7: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6: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8시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경남 김해와 대구를 찾아 야당 주도의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도입과 재선거 실시를 촉구하는 장외 정치 행보를 이어갑니다. 장 대표는 오후 1시쯤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참정권 박탈 규탄 집회가 열리는 김해 거북공원 방문에 이어 대구 반월당 서거리 광장으로 이동해 참정권 회복 민주주의 수호 국민결의대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현장에는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인사를 비롯해 대구 현역 의원 일부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정보를 빼돌려 친구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위계 공무 집행 방해와 형 절차 전자화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대구지검 소속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12월에서 2025년 4월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에서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정보를 열람해 친구 B씨에게 내용을 알려주었고 지난해 4월에는 B씨의 부탁을 받고 B씨의 사촌동생인 C씨의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을 받아 내용을 확인한 뒤 B씨에게 알려준 혐의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합의가 안 될 경우 즉각적인 군사적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란 전쟁의 출구 전략을 묻는 기자들에게 군사적인 출구 전략과 합의를 하는 더 현명한 전략의 두 갈래 길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특히 대이란 공습과 관련해서는 원한다면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며 우리는 발사 준비를 마쳤고 즉시 행동할 수 있는 태세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이 구글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한 관세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구글이 설명도 없이 이후로부터 10억 달러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받았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서 이유는 불법적이고 아주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아주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이유는 구글이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했다며 8억 9천만 유로, 우리 돈 약 1조 5

0: 5천억 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날씨입니다. 토요일에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까지 충청권과 전북, 경북 북서 내륙, 제주도에도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 산지에 최대 60mm, 서울, 인천, 경기 남부와 충청권, 전북과 경북 북서 내륙에는 최대 4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등 전국이 29도에서 37도 사이로 무덥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7.2도입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좋아하는 영화, 좋아하는 스타나 스포츠 금세 떠올릴 수 있죠. 그럼 좋아하는 소리는 어떠세요? 송나라 학자 예사는 듣기 좋은 소리를 이렇게 꼽았습니다. 소나무에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 시냇물 흘러가는 소리, 산새 우는 소리, 들에 벌레 우는 소리, 바둑돌 노는 소리, 비가 계단에 떨어지는 소리, 아이들 노는 소리. 상상만 해도 행복해지는 소리로 또 뭘 더해볼까요? 오늘이 중복이니까 보글보글 삼계탕 끓는 소리, 쩍 하고 수박 갈라지는 소리에 선풍기 솔솔 돌아가는 소리.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2: 권영주
3: 강다솜의
2: 차카
3: 차카.
2: 안녕하십니까.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진행의 자동차 칼럼니스트 권영주입니다.
3: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 강다솜입니다.
2: 목소리 들으면 압니다. 감기 세게 왔군요.
3: 아, 걸려버렸습니다.
2: 자, 그렇다면 오늘은 특별히 제가 말을 좀 더 많이 하겠습니다.
3: 네.
2: 자, 강다솜 아나운서 아이가 한 명이죠.
3: 맞습니다.
2: 아쉽지만 강하나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앞으로 두 자녀도 다자녀가구로 인정되면서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가 할인되고 있거든요.
3: 아~
2: 강하나는 아직은 아이가 한 명이니까 안 되고 자녀가 3명 이상이면 28일 통행분부터 20%, 두 자녀가구는 8월 20일부터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3: 저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다자녀가구 어떻게 하면 할인받을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2: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통행료 플러스 앱에 접속해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게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직접 방문해서 증빙서류 제출하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3: 이게 하이패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할인 혜택을 못 받는 거죠?
2: 그렇죠. 반드시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해야 되고요. 평일과 민자도로도 제외되니까 잘 확인하시고 할인 받으시면 됩니다.
3: 요거 한번 등록하면 평생 할인인가요?
2: 일단 2026년 8월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총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자, 할인 기간 끝나기 전에 저 강한의 둘째를 기대하면서 자,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출발하겠습니다.

0: 양수경의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 드릴게요. 올데카는요?
1: 오늘 올데카 알루미늄 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0: 차카차카 클릭은요?
1: 미디어 팬 김현지 기자와 함께 8월부터 달라지는 전기차 충전 요금 체계에 대한 내용하고 연두색 번호판 도입 후에 법인 슈퍼카의 변화 추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 전문가 오셨네요. 오늘 주제 상용차의 타이어죠?
1: 네, 그렇죠. 잠시 후 미쉐린 타이어 김병주 매니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4: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3: 노라이벌 랜드마크
4: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95일 3555 롯데건설

0: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주성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한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모빌리티쇼
3: 권용주
2: 강다솜의
3: 차카차카를 듣고 계십니다.
2: 귀로 듣는 자동차 칼럼 올드카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어떤 건가요?
4: 강하나는 휠에 관심이 별로 없죠.
2: 별로 없죠.
4: 네. 요즘 대부분 자동차 휠은 알루미늄 합금 휠입니다.
2: 네.
4: 이른바 알로이 휠을 사용하는데 이게 시작은 자동차 경주였어요. 1924년에 에토레 부가티라는 사람이 본인이 만든 타입 35 레이싱카에 알루미늄 합금 휠을 장착하면서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 철보다 가볍고 열 전도성이 뛰어나서 제동 성능을 크게 높인 발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주차에 적용하기가 당연히 비쌌을 거 아니에요?
2: 네.
4: 그래서 초창기에는 고급차에만 적용되다가 1970년대에 오일 쇼크 때 엄청나게 자동차 효율이 중요한 항목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2: 네.
4: 이때 무게를 줄이자라는 움직임이 활발했고 경량화를 통한 효율 향상을 위해서 대중화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제 최초의 알루미늄 휠은 주조 방식으로 제작을 했어요. 1924년 에토레 부가티가 이제 프랑스 몰샤임에 있는 자신의 공장에서 직접 거푸집을 설계하고 알루미늄을 녹여서 붓는 방식으로 휠을 생산했어요. 보통 이제 주조가 부어서 만드는 방식을 의미하죠.
2: 네네.
4: 당시 부가티가 두드려 만드는 단조가 아닌 주조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림. 쉽게 말하면 휠 림이라고 하죠.
2: 네네.
4: 그다음에 스포크 바퀴살 그리고 브레이크 드럼을 하나의 부품으로 통째로 찍어내는 설계를 했기 때문이에요. 복잡한 일체형 구조는 두드려 깎는 단조로는 불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1920년대에는 거대한 알루미늄 덩어리를 수천 톤의 압력으로 정밀하게 내려쳐서 휠 모양 만들 수 있는 프레스 기술이 없었죠. 참고로 이제 알루미늄 단조 휠은 1948년 미국 알코아사가 트럭용으로 처음 발명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자동차 역사상 최초의 알루미늄 휠은 혁신적인 주조공법 덕분에 탄생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거잖아요.
2: 네.
4: 알루미늄 휠이 대체 철 재질 대비 얼마나 효율이 좋으냐.
2: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4: 비중이 철의 30% 수준이니까 무게도 그만큼 가볍죠. 바퀴의 무게가 줄면 엔진이 바퀴를 돌릴 때 쓰는 힘도 적게 소모가 됩니다. 그러면 동일한 사이즈 기준 알로이 휠이 그 철제 휠, 스틸 휠보다 효율이 좋은 것도 힘이 덜 들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바퀴가 가벼우면 멈춰있던 차가 출발하거나 가속할 때 민첩하게 반응하는데 이때 노면이 울퉁불퉁한 경우에는 충격 흡수 장치가 빠르게 충격을 흡수해서 주행 안정성과 승차감도 좋아진다는 거죠. 동시에 열 전도율이 철보다 뛰어나서 브레이크 밟을 때 발생하는 마찰열을 공기적으로 빠르게 방출시켜요. 그러면 브레이크 과열로 인한 제동력 상실이 예방이 되겠죠. 뭐 쉽게 보면 우리 사람으로 비유하면 발목에 모래주머니 하나 차고 다니는 게 스틸 휠이고 모래주머니 없애는 게 알로이 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 알로이 휠이 훨씬 좋네요.
4: 그렇죠. 휠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타이어잖아요. 둘이 이제 실과 바늘이죠. 근데 휠이 없으면 아예 굴러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2: 네.
4: 그래서 미래에는 고무 없는 바퀴, 즉 휠을 바퀴로 쓰려는 상상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차를 생각해 보시면
2: 네.
4: 레일을 굴러가는 바퀴에 고무가 없잖아요.
2: 그렇죠.
4: 실제 우주 탐사용은 100% 금속 바퀴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달이나 화성처럼 고무가 버틸 수 없는 극한의 환경에서는 고무를 쓰지 않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항공우주국 나사가 형상기억 합금을 스프링처럼 엮어서 그물망 형태로 만들었는데 이게 돌이나 거친 모래 밟으면 금속 그물망이 유연하게 찌그러지면서 충격 흡수하고요. 지나가면 원래의 둥근 모양으로 완벽하게 되돌아오죠. 고무보다 훨씬 가볍고 절대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 발전되면 언젠가 타이어를 쓰지 않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하면 됩니다.

0: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한 주간 관심을 끌었던 이슈를 살펴보는 차카차카 클릭 시간입니다. 미디어팬 김현지 기자,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1: 네, 다음 달부터 전기차 공공충전 요금 체계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급속과 완속 중심으로 운영이 됐던 요금이 충전기 출력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되는데요. 쉽게 말해 천천히 충전할수록 요금은 내려가고 초급속 충전을 이용할수록 요금은 더 비싸지는 겁니다.
2: 그러니까 시간 비용이네요.
1: 네.
2: 충전이 오래 걸리면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대신 비용이 좀 저렴하고
1: 네.
2: 충전이 빨리 되면 시간 얼마 안 소요되니까 돈 많이 받고
1: 네.
2: 그러면 어떻게 달라져요?
1: 충전기 출력에 따라 요금이 5단계로 세분화가 되고 출력이 30kW 미만인 충전기는 295원, 30에서 50kW는 307.2원, 50에서 100kW는 325.6원입니다. 반면 100에서 200kW는 348.4원, 네. 200kW 이상 초급속 충전기는 393.1원으로 개편됩니다.
2: 네.
1: 기존과 비교하면 저속 충전은 최대 9.1% 저렴해지고요. 초급속 충전은 최대 13.2% 비싸집니다.
0: 체감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이렇게 요금 체계를 바꾸는 이유가 뭘까요?
1: 초급속 충전기는 일반 충전기보다 설치비와 유지 관리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2: 그렇죠.
1: 또 전력 사용량도 많아서 운영비 부담이 큰데요. 이번 개편은 이런 실제 비용 차이를 요금에 반영해서 충전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저속 충전은 이용 부담을 낮추고 초급속 충전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2: 그러면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실 때 공공충전기 기준이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모든 충전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겠네요. 민간 충전도 있으니까.
1: 네네. 이번 개편은 기후부가 직접 설치 운영하는 공공충전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또 정부와 협약을 맺은 민간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하는 로밍 충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충전 사업자는 사업자별 요금 체계를 운영하는 만큼 실제 이용 요금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이용하시는 충전기의 요금 체계를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0: 그런데 이 요금 체계 개편이 끝이 아니라고요?
1: 네, 기후부는 이번 개편을 시작으로 향후 충전 요금 체계를 추가로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간대별 전기요금과 전기차 충전요금을 연계해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더 저렴하게 충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입니다.
0: 네. 전기차 충전요금 개편 소식 알아봤습니다. 저 다음 소식은 잊을만 하면 나오는 연두색 번호판 관련 내용이라고요?
1: 네.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명의 고가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줄이기 위해서 2024년도에 도입이 됐는데요. 취득가액 8천만 원 이상인 법인 승용차와 법인 명의의 리스 렌터카가 대상입니다.
2: 네.
1: 제도 도입 첫 해에는 효과가 꽤 뚜렷했는데요.
2: 뚜렷했죠.
1: 네.
2: 눈치 봤어요.
1: 네. 1억 원 이상 법인 신규 명의 등록 차량이 2023년에는 5만 천여 대였는데 2024년에는 3만 4천여 대로 34%가량이 줄었습니다.
2: 네.
1: 그런데 바로 지난해 3만 9천여 대로 다시 16%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2: 눈치 보다가 주변에 한 대씩 늘어나니까 괜찮네. 이거 오히려 자랑이네. 그런 효과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의 상징이나 과시수단으로 여기면서 수요가 다시 늘어났다는 분석. 이게 맞는 얘기죠?
1: 네, 그렇습니다. 업무상 필요에 따라 법인 명의 차량을 구입하고 사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요. 문제는 회사 돈으로 구입한 차량을 사주나 가족이 사실상 개인 차량처럼 이용하면서 유류비와 보험료, 수리비 등 관련 비용까지 법인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업무용 차량에만 비용 처리를 이용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 거죠.
2: 그러면 무색해졌으면 실제로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한 단속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1: 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법인 명의 고급 외제차의 사적 사용 실태 점검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임광영 국세청장도 법인 명의 차량을 가족 외출이나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에 쓰고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고 못 박았습니다.
2: 네.
1: 지난 5월 국세청은 고가 법인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회사 자금을 편법으로 유용한 혐의가 있는 19개 법인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조사 대상 법인들이 보유한 고가 차량은 모두

0: 90대 약 300억 원 규모고요.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3천억 원에 달합니다.
1: 사실 이게 사적으로 쓰는지 공적으로 쓰는지 업무용으로 쓰는지 파악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0: 네네.
1: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번호만 색깔을 바꿀 게 아니라 제도 보완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0: 맞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차라는 사실을 외부에 드러내서 사적 사항을 스스로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장치인데요. 하지만 번호판에 대한 거부감이 줄고 오히려 과시수단처럼 받아들여진다면 억제 효과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렇죠.
0: 전문가들은 차량 가격만 기준으로 규제할 게 아니라 업무를 실제로 사용됐는지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법인차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1: 그렇습니다.
0: 실제 이동 경로와 사용 목적을 보다 더 꼼꼼히 검증하고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된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은 비용 처리에서 제외하는 등 사후 관리가 강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2: 이것뿐만 아니라 사적 사용이 확인됐을 때 제재도 더 강화돼야 할 것 같아요.
0: 네, 고가 법인차를 보유한 법인에 대한 세무 검증을 확대하고 사적 이용이 확인되면 해당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관련 세금도 엄격하게 추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1: 네.
0: 운행기록비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취득가액을 낮춰 신고하는 등 고의적인 탈루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세무조사와 함께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 네, 지금까지 차카차카 클릭 미디어팬 김현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필 콜린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Against All Odds.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울산 사랑 법인 대리운전 둘둘 대리운전. 전 직원 100% 보험 가입 업체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범칙금 전액 보상. 법인 대리운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운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2: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0: 잘 모셨어.
2: 어디로?
0: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2: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0: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2: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5: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 차카. 기쁘다 전문가 오셨네 시간입니다.
6: 이동하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신발이 중요하잖아요. 자동차도 타이어가 아주 중요한 건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신발이 편하면 좀 더 빨리 뛰어도 덜 피곤하잖아요. 타이어도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자동차가 좀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타이어. 그중에서 오늘은 아주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상용차 타이어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5: 네. 미쉐린 타이어 김병주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7: 네. 안녕하세요. 미쉐린에서 상용차 기술 지원 업무하고 있는 김병주 매니저라고 합니다.
5: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승용차 타이어랑 상용차 타이어의 차이가 궁금해요.
6: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 크기가 다르다.
7: 정답입니다.
6: 네. 승용차는 작고 상용차는 크니까. 맞아요.
5: 그거 말고.
7: 제가 안 그래도 첫 문장에 이야기하려던 거기도 한데요.
6: 제가 선수 쳤습니다.
7: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 차량 크기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도로에서 마주치는 승용차와 트럭버스 타이어의 차이, 뭐 기본적인 차량의 차이가 매우 크죠. 네. 그래서 타이어도 승용차에 비해서 오랜 시간 주행해야 되는 그런 임무가 있고, 그다음에 무거운 짐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반하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더 크고 튼튼하게 만들어져야 하는 그런 숙명이 따라요.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승용차 타이어는 이제 승차감이나 정숙함, 그다음에 핸들링 같은 것들을 많이 초점해서 보시잖아요. 예, 예. 따라서 그 좀 더 가벼운 구조나 뭐 유연한 고무를 좀 채택하는 편이에요.
6: 좀 말랑말랑한 고무 이런 거를 채택하는 건가요?
7: 반면에 이제 상용차 타이어는 이제 훨씬 무거운 하중을 견디고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제 더 강한 이제 스틸 소재 기반의 타이어와 내 마모성이 강한 고무를 사용하는 게 뭐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죠.
6: 그러니까 내 마모성이 강하다는 건 고무가 조금 딱딱하겠네요.
7: 좀 질기고.
6: 그렇죠. 네. 왜냐면 많이 눌리면 그만큼 마모가 많이 되니까.
7: 네, 맞아요.
6: 질기다. 네. 고래 심줄 같은 거군요.
7: 표현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6: 그 상용차 타이어에도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용도에 따른 차이가 좀 있죠.
7: 맞아요. 상용차 타이어는 이제 차량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종류가 좀 달라지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고속도로를 장거리로 달리는 화물차도 있을 것이고, 예. 이제 그러한 차들은 아무래도 연비나 내구성, 이제 고속도로에 어떤 파손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도심 배송 차량들도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차량들은 뭐 잦은 그 정차와 출발, 가속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마모에 특히 또 강해야 되는 뭐 그런

0: 특징들이 있을 거고 또 마지막으로 한 건설 현장을 오가는 뭐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 건설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포장도로나 거친 노면에 대응하는 외부 충격이 강한 타이어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같은 차량 안에서도 이제 타이어 업계에서는 그 앞바퀴 전용, 그러니까 예. 앞바퀴라고 하면은
1: 전륜
0: 이게 예, 스티어링 축 전용이죠. 예, 예, 예. 예, 조향 축 전용, 그다음에 구동 축 전용, 그다음에 트레일러 축 완전히 그냥 순전히 따라와 주는 축에 끼는 타이어 전용의 타이어가 각각 다르게 존재해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그 역할에 맞는 타이어를 이제 고르는 게 중요하고요. 그 승용차에서도 컴포트 세단이나 스포츠카에서 적합한 타이어 종류가 다르듯이 상용차에서도 동일한 뭐 이러한 컨셉이 적용이 됩니다.
1: 그냥 이렇게 바깥에서 보면 네. 앞에 있는 타이어나 뒤에 있는 타이어나 똑같은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씩 다르군요.
0: 맞아요. 목적과 어떤 설계 목적이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1: 근데 이제 화물차는 승용차와 다르게 타이어를 많이 달고 다녀요? 어? 달고 다니는데 이게 무슨 의미죠? 가장 많은 자동차는 타이어 몇 개까지 쓰나? 달고 다녀.
0: 달고 다닌다.
1: 어디 걸고 다닙니까?
0: 그 여기서 이제 달고 다닌다는 의미가
1: 바퀴 숫자를 얘기하겠죠?
0: 네,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스페어 타이어를 말씀하시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스페어 타이어를 이제 세팅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 다른 방식으로
1: TMK로 바뀌었죠.
0: 네, 다른 방식으로 이제 좀 바뀌었는데 이제 대형차도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1: 없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조치해요?
0: 그렇죠. 그렇게 그런 경우에 펑크술이 이제 국내 이제 고속도로에는 이제 워낙 출장 서비스가
1: 긴급 출장이
0: 잘 되어
1: 있으니까
0: 네, 긴급 출장으로 좀 커버를 많이 하는 편이고 승용차와 다르게 뭐 스스로 그 타이어를 수리하기는 매우 어려워서 승용차 타이어는 전문가에게 작업을 맡기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 스페어 타이어 가 아닌 지금 이 달고 다닌다라는 그런 타이어 개념이 아마도 축을 올리고 다니는 경우를 보고 말씀하셨지 않나.
1: 있죠.
0: 예. 네,
1: 저걸 왜
0: 생각이
1: 올리고
0: 들었거든요.
1: 다니지?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 차량의 중량이 그 출발지와 배송 목적지에서의 중량이 많이 다르잖아요.
1: 물건을 실었을 때와
0: 실었을
1: 물건을
0: 때와
1: 하차했을 때.
0: 네. 그 경우가 짐의 중량이 제로에서 많게는 이제 25톤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타이어를 효율적으로 수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차량의 연비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1: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실으면 당연히 그 축에 올라가 있던 들려 있던
0: 그렇죠.
1: 타이어가 내려와 가지고 네. 힘을 지탱을 할 거고 물건이 없으면은 올라갈 거고
0: 그렇죠.
1: 지나가다가 이렇게 알면 되겠네요. 저기 타이어 들렸네. 저 상자 안에 짐이 없구나.
0: 혹은 짐이 좀 가볍구나.
1: 가볍거나.
0: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맞아요.
1: 자, 그럼 이제 그 지금 아마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나 버스 운행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의 얘기를 가끔 들어보면 타이어가 본인들이 운송할 때 차지하는 비용이 상당히 비싸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관심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0: 맞아요.
1: 어느 정도 이 비용을 차지하는 거예요, 비중이?
0: 일단 소모품 중에서 타이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고객분들이 네. 요즘에 타이어 교체하는데 부담을 많이 느끼세요.
1: 그러니까 워낙 주행거리가
0: 네네네.
1: 하루에도 엄청나게 운행하시는 분들이니까.
0: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교체 주기도 빨리 오는 편이고 승용차에 비하면 승용차는 거의 뭐 폐차할 때까지 안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1: 그런 분도 있어요?
0: 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1: 거의 민무늬 타이어를 만드는군요. 그냥.
0: 경우에 따라서도 뭐 3, 4년 주기 뭐 혹은 뭐 그보다 빠를 수도 있지만 뭐 차량 타입에 따라서. 근데 상용차는 뭐 대부분 그래도 1, 2년 내에는 교체 시기가 도래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편이고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보다 빠른 경우도 있고요. 물론.
1: 이게 뭐 주행 거리 가지고 기준을 설정하는 게 아니고 연식 가지고
0: 주행 거리로 합니다.
1: 아, 주행 거리로.
0: 네, 타이어는 주행 마일리지로 그 수명을
1: 그렇죠.
0: 판단을 하거든요.
1: 제가 알기로는 뭐 보통 승용 같은 경우는 뭐 6만에서 뭐 7만
0: 뭐 통상적으로 네, 사계절 타이어의 수명은 그렇죠. 그 정도 뭐 이렇게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긴
1: 상용은
0: 한데.
1: 상용은 짧아요.
0: 상용은 더 길죠.
1: 네.
0: 근데 그것 또한 그 차량이 하는 업무가 예를 들어 단거리다, 중거리다 하면 그것보다 짧을 수도
1: 있어요. 또 짐을
0: 있어요.
1: 많이 실으냐?
0: 많이 실으냐, 적게 실으냐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달라요.
1: 철강을 실으냐?
0: 네.
1: 폐 플라스틱을 실냐?
0: 네.
1: 여기에 따라 가지고 화중이 다르니까.
0: 그렇죠.
1: 네. 어느 정도 보통 차지해요, 그런데?
0: 아,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아마 개수가 타이어 개수가 이렇게 수십 개가 되다 보니까
1: 예.
0: 이제 고객들은 그 타이어를 구매하는데 그 지출하는 비용이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 고객의 월 매출을 좀 분석을 해보면
1: 아, 그래요?
0: 예, 생각보다 타이어가 차지하는 비중

0: 극히 일부분인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1: 기름값이 제일 많이 들겠죠.
0: 맞아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놀랍게도 이제 월 고정 지출 비용 중에 거의 50% 내외로 육박하는 수준이 유류비로 지출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고유가 시대에는 더 많은 타격을 입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타이어가 그런데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한번 타이어를 끼우면 한 1, 2년 이상을 계속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1: 예.
0: 그래서 수명이 일단 기본적으로 긴 게 중요하고요. 사용차는. 그래야지 월별 사용되는 고정지출 비용이 그렇죠. 줄어드는 거나 이제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연비 좋은 타이어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월 고정지출 비용 중에서 유류비를 뭐 예를 들어 5% 줄일 수 있다. 이런 식의 타이어들이 지금 연비형 타이어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장착을 하면 바로 비용 절감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극단적인 얘기는 한데 타이어 교체 비용이 처음에는 저렴하게 구매했지만 이제 연비가 좋지 않고 빨리 마모가 되는 타이어. 그다음에 B 타이어는 처음에 구매 가격은 뭐 다소 높았지만 뭐 연료를 덜 사용하고 더 오래 쓸 수 있고 안전하고 심리적으로 잘 쓸 수 있는 타이어가 있다면 초기에는 A 타이어에 많이 혹하고 이제 교체를 저렴하니까. 선택할 수 있겠지만 네. 실제로 1년 이상의 그런 고정비용 지출 운영비를 계산해 보면 오히려 이제 B가 경제적인 경우가 많고 이게 바로 그 상용차 트럭 메이커와 타이어 업계에서 얘기하는 TCO라는 개념입니다.
1: 토탈 코스트 오너십.
0: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이라는 총 운영비용에 대한 그런 개념입니다.
1: 들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옷도 그렇지 않아요? 옷도?
2: 옷이요?
1: 그러니까 5천 원짜리 라운드 티셔츠 싼 거 사서
2: 네네.
1: 그냥 한 두어 번 입고 저기 할 거냐. 한 15,000 원짜리 사서 몇 번 빨아도 라운드가 잘 유지가 되는
0: 네.
1: 그렇죠. 할 거냐.
2: 맞아요.
1: 그런 선택인 것 같아요.
2: 그런 걸 잘 봐야죠.
1: 화물차 운행하시는 분들 지금 고속도로에서 또는 도로에서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이어 가격 부담이 꽤 크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비싸면은 오래 쓰면 좋잖아요. 근데 오래 쓸 수 있는 타이어의 내구성 그러니까 수명을 좌우하는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0: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타이어 수명은 타이어를 잘 만드는 기술도 원천적으로 중요하기는 한데요.
1: 네.
0: 결국은 소비자분들이 사용하시는 관리가 그치. 더 중요해요. 차량의 오일을 제때 바꿔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야 차가 수명도 오래가고 제성능을 낼 수 있는 거하고 네. 이제 같은 이치인데요. 타이어 고무 배합이나 내부 구조 트레드 디자인이 이제 내구성을 기본적인 내구성을 결정하기는 해요. 환경에 맞는
1: 이건 제 제조사가 결정하는 거고.
0: 네, 환경에 네. 맞는 타이어를 스터디를 통해서 네. 이렇게 만들어내는 뭐 그런 건 기본인데요. 근데 중요한 건 화물차의 중량이 매우 무겁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량에 맞는 적정 타이어 공기압이 있습니다.
1: 예.
0: 그거는 타이어 제조사에서 문의를 하거나 판매점에 문의를 하면 알 수가 있는데요. 본인이 예를 들어 축에 5톤이다.
1: 예.
0: 네. 혹은 10톤이다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때 적정 공기압이 달라지는 거예요.
1: 아, 그렇구나.
0: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많은 짐을 실어야 되는 시즌이다라면 그 적정 공기압을 좀 올리거나 조종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고요.
1: 예.
0: 네. 그리고 주기적인 위치 교환이나 편마모 관리에 따라서도 수명이 한 20% 이상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휠 얼라이먼트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1: 그렇죠.
0: 뭐 그거에 따라서도 다 영향을 주는 인자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세팅을 가장 정확하게 한 상태로 운행을 해서 저항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채택하는 게 화물차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중에서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공기압 유지관리가 가장 쉽지만 실천하기엔 귀찮거나 까다롭거나 한 부분이라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면 공기압을 관리를 할 때 네. 짐을 가득 실은 상태에서 공기압을 점검하는 게 더 낫습니까? 아니면 짐을 실지 않은 상태에서 점검하는 게 낫습니까?
0: 아주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타이어가 가장 부하를 받는 조건에서 최고의 내구성을 발휘를 해야 되거든요.
1: 아, 그럼 가득
0: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버스펙인 상태, 빈차 상태보다는 최대 적재 중량에 맞춰서 공기압 세팅을 해야 그 경우에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겠죠.
1: 아, 그렇구나. 역시 뭐 네. 수명 늘리려면 관리가 참 중요해요. 사람도 수명을 늘리려면 부부가 조금 내외하면
0: 관리를 많이 해야 돼요.
1: 관리를 잘하면 돼요.

0: 정도 수명인데 사실 아까 연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타이가 네. 타이어가 어떤 기술을 좀 타이어에 접목시켜서 연비를 향상시킬 수 있나요?
1: 아 타이어에서 요즘에 연비에 대한 기술은요 정말 핵심적인 토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환경 규제하고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총 운영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중요한 요소인데요. 핵심은 우리가 회전 저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2: 회전 저항.
1: 네, 이 타이어의 회전 저항은 이제 타이어가 노면 위를 구를 때 굴신 운동, 그러니까 이렇게 눌렸다 펴졌다를 반복하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그렇다 보면은 에너지가 이제 손실되는데 이 손실이 적고 이제 열 배출이 빠를수록 같은 거리를 달릴 때 필요한 연료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어의 종류에는 연비 절감형 타이어가 따로 존재를 하고요.
2: 예, 예.
1: 그 일반형 타이어에 비해서 일반형이라면 마일리지를 좀 포커스한 타이어를 얘기를 하는데
2: 예, 예.
1: 그 타이어에 비해 약 한 5% 내외의 연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 쉽게 서울 부산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트랙터들 많이 고속도로 예, 보이잖아요. 예. 그 경우에 연료 비용이 지금은 뭐 물론 더 많이 늘어났겠습니다만 한 500여만 원 정도로 연료 비용으로 매월 지출을 해요.
2: 예.
1: 엄청나게 큰 비용이죠.
2: 그럼요. 예.
1: 예.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쉽게 우리가 5%를 여기서 계산을 해본다면 약 한 25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비용이죠. 연간으로 따지면 약 300만 원 수준이에요.
0: 그러네요.
2: 그러니까 예. 이 화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1: 그렇죠.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2: 아, 요소수 충분히 사고도 남을 비용인데.
1: 그렇죠. 타이어 비용도 커버할 수 있는 비용이에요. 1년 혹은 2년, 3년 이렇게 반복이 된다 그러면. 근데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이제 연비만 좋다고 모든 게 또 다 해결되지는 않아요.
2: 네.
1: 이제 신뢰할 만한 어떤 타이어를 선택하고 본인의 그 업무 환경에 맞는 정확한 타이어의 선택과 종합적인 성능 밸런스가 잘 맞춰진 뭐 그런 검증된 타이어를 잘 구매하는 것 또한 이제 고객들의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일이라고 보고요. 수명, 연비, 안전성을 다 챙길 수 있는 쪽으로 좋은 타이어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아니, 제가 이제 가끔 우리 고속도로 가다 오면 타이어 터져가지고 막 그 타이어 흔적들이 막 남아 있잖아요. 고무가 막 찢어져가지고
1: 맞아요.
2: 특히 상용차 큰 차들 이제 그런 거 보면 와 저거는 불안 만약에 저 옆에 내가 있었다면 상상을 좀 하게 되면 좀 무섭기도 무섭죠. 한데 그러면 그런 타이어들은 대부분 뭐 재생 타이어 이런 건가요?
1: 일단 재생 타이어가 꼭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2: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근데 확률적으로는
1: 재생 타이어도 종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적합한 어떤 공정에 의해서 그리고 재생 타이어가 재생되기 위한 그 좋은 컨디션의 우리가 케이싱이라 그러거든요. 원단. 그래서 이 원재료에 대해서 이제 만들어진 타이어들은 뭐 안전하다고 보고 있는데 뭐 이제 간혹 그렇지 못한 게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공기압 아까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예. 공기압을 과다 주행하는 경우가 국내에는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2: 아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네. 이렇게 터지는 경우 화물차가 네. 그거는 네. 공기압 과다가
1: 그런 경우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고요. 왜냐하면 작은 충격을 견뎌야 되려면 적정한 공기압 상태가 돼야 돼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공기압이 100psi가 필요한데 이 차는 통상적으로 140psi를 넣고 다닌다 그래요. 40% 이상 넣고 다니면 타이어는 고무의 어떤 물질적인 특성을 가진 게 아닌 거의 뭐 단단한 돌덩이처럼 굴러다니는 상태가 되거든요.
2: 그렇게 되겠죠.
1: 그러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타이어가 터져버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무거운 짐을 좀 과하게 이제 실는 경우에도 이제 그럴 수가 있고요.
2: 그러니까 그렇게 터지는 경우는 과적도 이유가 있어요.
1: 과적이 또 굉장히 또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0: 그러니까 보니까 네. 타이어가 재생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가 제일
2: 그러니까.
0: 중요하네요, 사실.
2: 적정 공기압에 과적했느냐 안 했느냐.
1: 맞아요.
2: 한때 우리 저 과적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단기간에 많이 실어놨죠.
0: 야만의 시대 때.
2: 이게 돈 야만의 된다. 시대. 아, 그래가지고.
0: 그때.
2: 자 그러면 이제 안전성을 높이는 타이어 기술은 좀 몇 가지만 얘기를 좀 해주세요.
1: 아, 네. 타이어에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노면하고 직접 닿는 이제 트레드의 패턴은 기본적으로 배수 성능이 있어야 되고 접지력이 좋아야 됩니다. 끈적끈적하게 도로에 잘 달라붙어서 달릴수록 접지력이 좋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고무 배합, 우리가 컴파운드가 타이어 회사의 어쨌든 핵심적인 기술이잖아요.
2: 그렇죠.
1: 마른 노면과 젖은 노면에서 접지력을 최적화하고 그다음에 그 컨택 패치라고 하죠. 도로에 닿는 면을 균일하게 만드는 기술이 적용이 되면 될수록 타이어는 열도 덜 나고 안전하게 오랜 시간 운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차는 장시간 운행이 많기 때문에 발열을 관리하는 기술도 매우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공기압 관리가 그것을 더 오히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최근에는 그 저평평비 타이어라는 타이어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2: 아 그래요? 요즘 상용차 하시는 분들이 네. 저평평비 타이어를 주목해요?
1: 네.
0: 저평평비 타이어가
1: 저평평비 타이어. 네. 발음이 좀 어려운데
2: 저평평비.
0: 네. 네. 맞아요. 이게 뭔가요?
1: 그 상대적으로 그 타이어의 옆면 높이가 좀 낮은 타이어를 얘기를 해요.
2: 예, 예, 예.
1: 예를 들어 승용차의 스포츠카 타이어가 사이드월이 상당히 낮잖아요. 얇잖아요. 그 이유는 좀 더 민첩하게 핸들링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고
2: 예, 예, 예.
1: 리스폰스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이제 만들어줄 수 있는 뭐 그런 타이어인데
2: 예, 예.
1: 이제 이렇게 타이어가 조금 낮은 타이어를 채택함으로써 무게 중심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고요. 좀 더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우리가 그 에어로 다이나믹이라고 그러죠.
2: 그렇죠, 공기
1: 주행풍 공기 저항에 따른 어떤 에너지 손실들도 좀 더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에 대한 변형이 줄어들기 때문에 뭐 연비도 향상되고 안전성도 향상되는 예,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뭐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자동차 역사에서 자동차가 등장한지 뭐 옛날에 조셉 끼뇨의 증기자동차 등장해서 한 200년 동안 자동차는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고무 타이어 등장하고 나서 지금 100년 조금 넘게 흘렀나요? 그치면 되죠? 타이어 기술은 아주 획기적으로 진화하지는 아직까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도 어떻게 계속 조금씩 뭔가 진화하고 있어. 눈에는 띄지 않으나. 누가 그러더라고. 타이어 기술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어려운 발전 기술이에요.
0: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1: 굉장히 저는 공감하는 바이고요. 네. 저희가 이 발전되는 어떤 그런 트렌드를 좀 보면 저 과거 뭐 1900년대나 뭐 네. 이때에 비해서 지금 향상된 폭을 그렇게 얘기를 하자. 이제 자동차의 어떤 기계적인 거하고 비교를 하면 조금 작아 보일 수는
2: 그러니까.
1: 있어요. 근데 타이어는요. 정말 안전과 직결되는 부품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능이 다각형이 반듯하게 되는 그런 발전이 필요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특히나 상용차에서. 그러면 그 타이어는 저는 정말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기는 쉬우나 그걸 다각형 구조로 올바르게 밸런스 좋게 만들기 위해서 타이어가 어떻게 마모가 좋은데 연비까지 좋을 수 있겠어요. 이게 항상 트레드 오프 관계 있거든요.
2: 그렇죠.
1: 예. 근데 그것들을 동시에 소재 기술이나 어떤 다른 기타 테크놀로지들을 접목해서 이제 고르게 이제 밸런스 있게 향상시키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고 지금도 한참 발전 중입니다.
0: 자,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주세요.
1: 네, 그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예, 정말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운영 비용이나 혹은 안전이나 어떤 피로도에 있어서 굉장히 그 부분이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만 신경을 덜 쓰면 이제 타이어는 바로 이제 그 효과를 그 위험을 드러내기 때문에 부디 관리를 꾸준히 해주시고 예, 공기압 관리 특히 유의해서 더운 여름철 전에 꼭 점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쉐린 타이어 김병주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0: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

0: 지친날을 안아 브람스.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클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시간이 늘어나고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과 습관이 필요한데요.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누군가의 말을 검증 없이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금융투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넥스트레이드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3: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2: 잠시 후 9시 5분
3: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4: 네, 방송 못 들으신 분들 차카차카 홈페이지 들어오셔도 되고요. 팟캐스트 통해서 언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5: 네, 즐거운 주말 안전운전 하시고요.
4: 지금까지 권용주
5: 강다솜의 차카차카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2: 우리 연입니다.
3: 안녕하세요. 뭐야? 인사를 했는데 무시하나? 안녕하세요.
4: 예.
3: 뭐야? 인사를 받기만 하네?
1: 이런 경우 많이 겪으시죠? 환한 미소와 함께 주고받는 따스한 인사야말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이 아닐까요? 인사는 주고받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4: 아, 예. 안녕하세요.
1: 아, 몇 층 가세요?
4: 아, 정이 넘치는 사회요?
1: 에? 정이 넘치는 사회요?
4: 예.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데세. 한여름 빵 DJ와 트로트 90년대와 2000년대 히트곡이 진하 해수욕장에 2026 울산 서머 페스티벌 진하 뮤직쇼 개그맨 듀오 이상홍 이상민의 트로트 메들리 DJ 파티 미스터 트롯 탑 7 젊은 트로트 에너지 박성원 그때 그 시절 모두 김밥말게 했던 자두 90년대 댄스의 전설 룰라까지 세대가 함께 부르고 춤추는 한여름밤의 레트로 비치 콘서트 8월 8일 토요일 저녁 8시 울주 진하 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진하 뮤직쇼 그때 그 노래를 지금 이 바다에서 다시 만나요.
1: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혈액 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 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9시 뉴스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현지 시간 24일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SK그룹과 엔비디아는 오늘 양사 간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발표할 것이라며 그 규모는 5천억 달러, 원화로 약 730조 원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는 칩 디자인과 메모리 디자인에 대한 파트너십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율 운행을 하는 제네시스 차량을 함께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 참석자를 파악해 보고하라는 상관 지시에 퇴근해야 한다며 응하지 않은 군무원에게 감봉 징계를 내린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군무원인 A씨가 소속 부대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부대는 A씨가 군인 복무 기본법상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국방부 군무원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강등해서 감봉으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군사상 의무와 무관한 짓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현지 시간 24일 예멘 후티 반군 점령지인 후데이다를 공습했습니다. 후티 반군이 사우디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하고 사우디 선박을 공격하자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사우디가 주도하는 아랍연합군은 예멘 후데이다에서 후티 반군과 연계된 군사 목표물들을 겨냥해 군사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 측 매체인 알마시라 TV 역시 사우디의 공격이 후데이다 주를 겨냥해 두 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미군이 오만 해에서 액화 석유가스 운반선에 두 발의 미사일을 쐈다고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이 현지 시간 24일 보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까지 충청권과 전북, 경북 북서 내륙, 제주도에도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 산지에 최대 60mm, 서울, 인천, 경기 남부와 충청권, 전북과 경북 북서 내륙에는 최대 4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등 전국이 29도에서 37도 사이로 무덥겠습니다. 김미정이었습니다.